0: 레드벨벳의 행복을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보통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 분으로 이렇게 끝나시니까 너무 빨리 저한테 턴이어가지고 네. 연말에서 우리 행복해지려면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매력 얘기를 드렸잖아요. 두 분은 혹시 최근에 나는 행복을 산 것 같아 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2: 행복을 산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수년간 허리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수술 직전까지 여러 가지를 다 해봤다가,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항상 누워있어요, 시체처럼.
0: 저랑 비슷하시군요.
2: 그러신가요?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도 이제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제 운동에 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누워있으면 그냥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막 유튜브 이런 거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요새 좀 책을 좀 몇 권 많이 사가지고 읽고 있는 시간들이 좀 좋은 좀.
0: 책 읽고 있는 시간인
2: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0: 행복을 사셨네요. 네.
3: 훌륭하시네요. 우리 조 팀장님은.
0: 저는 저 얘기 뒤에다 붙이려니까
3: 그러니까요. 제가 먼저 할걸 그랬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취미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이제 취미가 생겨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어떤
3: 골프를 배워서 이제 골프를 이제 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
0: 그리고 같이 치죠.
3: 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골린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다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네.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런 배려들이 좋은 분들이랑 치니까 그런 배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를 많이 받고 있고 계속해서 칭찬도 많이 듣고 있고 골린이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잘한다. 네,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칭찬과 배려를 마음껏 받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나에게로 좋은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0: 어떻게 보면 또 휴식 같은 시간이에요.
3: 같은
0: 휴식의 시간도 두 분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군요. 예, 이렇게 점검을 좀 한번 해드렸고요. 아까 좀 두 분의 인사가 저만 웃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1201번님이 두 분 소개가 아이돌 못지않다고 각이 막 잡혀있는 게 누구한테 못한다고 뭐 혼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3: 저희가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거죠. 다음번에 손바닥도 이렇게 펼쳐 보이겠어요.
0: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또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말머리 달아주시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를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넘게 증가해 1984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데요. 수출 호조를 이끈 것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선박과 바이오 헬스, 화장품 등 주요 수출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누적 무역 수지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수출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 반도체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수출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지난 2024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석유류 물가가 24.2%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등유는 2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제항공료도 33.5% 급등했고 5월 연휴 수요가 겹치면서 해외 단체 여행비와 승용차 임차료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3.3% 상승했습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 가격이 내리면서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4% 하락해 밥상 물가 부담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4일까지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충전금액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 100%를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한시적으로 환불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에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환불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되고 계정당 최대 200만 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환불 기간 동안 실물카드 판매와 e카드 교환권의 실물카드 교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지 충북 음성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혹시 모를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생을 포기하지 말자. 입니다. 아, 예. 네, 가족의 투병을 겪고 나면은 보험의 필요성을 뭐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게 되지만 그 불안 때문에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커져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암, 뇌, 심장 보장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 네, 현실적인 주제네요. 그러면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5세 싱글맘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싶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돼 있더라고요. 남편은 꽤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 앞으로 준비해둔 암보험이 있어서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0: 그때 처음으로 보험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낸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 둘을 저 혼자 책임져야 하니까요. 얼마 전 초등학생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 엄마, 내 짝꿍은 일본 디즈니랜드 갔다 왔던데 우리도 가면 안 돼? 나도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친구들은 다 비행기 타봤대.
2: 그래, 우리 정순이 비행기 타고 싶구나.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조금만 참아줘. 대신에 이번 방학 때는 롯데월드 데려가 줄게. 약속.
1: 우와, 롯데월드? 진짜지? 알았어.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비행기 꼭 태워줄게.
0: 보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늘 기다려줘라는 말만 하게 되니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생활은 점점 빠듯해지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보험료인데요. 아빠도 없는데 혹시 나까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이 보험을 쉽게 줄일 순 없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려고 든 보험이 지금의 현실을 버티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말이죠. 보험료 부담은 좀 줄이고 보장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네, 혼자 두 아이를 씩씩하게 키우고 계신 싱글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은 되는데 이렇게 남편 투병을 직접 보고 겪으셨기 때문에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과 당장의 생활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연자님은 보험 덕분에 남편 치료를 버틸 수 있었던 경험이 너무 강하게 있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 보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0: 아, 실제로 청취자님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1: 굉장히 야무진 분이셨고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하시니까 생활 자체가 전쟁 같으셨고요. 상담 중에 하시는 말씀이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팠을 때 이 보험마저 없었으면 정말 지옥 같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보험료 때문에 숨이 막히긴 하지만 해지하는 건 더 무섭다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0: 맞아요. 항암치료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보험마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기억이 진하게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 버겁게 느껴졌던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은 뭐 어땠나요?
1: 네, 3인 가족의 전체 보험료가 약 92만 원 정도였고요. 그중에 사연자님 본인 보험료가 68만 원 정도였고 아이들을 보험은 각각 11만 원, 13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0: 그 정도면 보험료가 부담될만 하네요.
3: 네, 현재 소득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이들 보험은 절대 줄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처럼 큰 병에 걸리게 되면은 아이들은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보험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아이들 보험은 그냥 놔두고 사연자님 보험만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사연자님은 종신보험의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요. 남편이 떠난 뒤에 혹시 나도 잘못되면 아이들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고요. 사연자님은 사실 아이들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정작 이 보험료 때문에 현재 삶이 너무나 팍팍해진 상태였습니다.
0: 그렇겠죠. 홀로 생활비에 보험료까지 짊어지시느라 많이 버거우실 것 같아요.
3: 네, 그 사연자님의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온 가족이 몇 년 전에 이제 바닷가에 여행 갔다 온 사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애들이 계속 바다도 가자,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자꾸 그래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게 좀 못내 제 마음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험료 내고 나면은 아우 여행 생각은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게 참 마음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죽고 난 뒤에 남겨줄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지금 현생을 사는 이제 지금 현재 아이들과 살아갈 시간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했습니다.
0: 예. 그럼 아이들과 살아갈 시간을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우선 이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을 했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사망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크게 낮춰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보험을 바꿨는데 사망 보장은 유지된다면 정기

0: 거군요. 그러니까 이 정기보험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조정을 했다.
1: 맞습니다. 사연자님이 가장 불안해하셨던 부분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남겨주는 엄마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드리되 현재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 집중을 좀 했습니다.
0: 예. 그리고 건강보장 쪽도 많이 보완을 해주셨다고요.
2: 네. 아무래도 남편분이 이제 암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다 보니까 암으로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님도 아, 나 똑같은 거 걸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치료하는 과정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런 좋은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뭐 중립적 치료라든지 이런 암수술, 항암 치료 관련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드렸고요.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비들도 강화해드렸습니다.
0: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1: 아니요. 조금 더 있는데요. 사연자님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도 있으셨는데 여성질환 수술 이력이 조금 있으셔서 무조건 이 새 보험을 바꾸는 건 조금 불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 가입한 기존 계약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0: 야, 그러니까 뭐 해지시키고 가입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보험 가지고 조금 다듬어드리는 역할도 해주시는 거군요. 리모델링.
1: 네.
0: 그럼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1: 이 보장성 보험료는 약 68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많이 줄었고요. 보험료 부담은 많이 낮아졌지만 암이나 뇌심장 관련 보장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0: 와, 그럼 숨통이 정말 많이 트이셨겠어요.
2: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사연자님이 이제 이 아이들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거든요.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26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은 올 여름에는 애들이랑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신보험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생긴 해지환급금이 또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여유 자금이 또 생기기도 하셨죠.
0: 드디어 우리 아이들 비행기 한번 타나요? 야, 결국 서현자님이 바라셨던 건 뭐 크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처럼 아이들과 좀 평범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결국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 이 삶을 위한 건데 보험 때문에 현재 삶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보험료를 줄인 게 아니라 아이들과 그 살아갈 여유를 다시 찾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어마어마한 의미 해석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차액이 한 잠깐만요. 42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 줄어든 보험료 또 일부는 아이들 위한 준비로 이어진다고요?
2: 네. 이제 종신보험을 조정하면서 생긴 여유자금으로는 이제 가족여행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줄이면서 조정을 하면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이제 줄어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료로는 아이들이 학자금 마련 저축으로 이제 준비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렸거든요. 기존에는 사실 저축할 여력조차 없어서 사실 예비비도 없고 저축할 여력도 없고 보험료만 많이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숨통도 좀 트이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제 미래 자금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전에 막 교육보험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2: 네.
0: 요즘도 있나요?
2: 요즘은 교육보험이라는 형태보다는요.
0: 나 옛날 사람이.
2: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왔어요.
0: 네네. 네,
2: 교육보험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실제로는 요즘은 그쵸, 이제 다른 교육보험보다는 걸로. 이제 장기적으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서 쓰실 수 있게끔 저축은 저축대로 계속하고 그리고 중간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저축 형태의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튼 참 의미 있는 변화를 맞으셨어요. 불안 때문에 붙잡고 있던 보험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현재와 미래를 받고 있었다. 이런 깨달음도 있었고요.
1: 맞습니다. 사연자님도 마지막에 이제는 죽은 뒤를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함께 그 살아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오늘 사연은 보험이 왜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히려 보험을 줄이기가 더 어려웠던 한부모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의 삶을 버티지 못하게 하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사망보장은 꼭 필요하지만 이럴 때는 무조건 비싼 종신보험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 정기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고 건강보장은 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 보험도 좀 불안하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점검 좀 총체적으로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 오늘 아, 청취자분께서 아마 큰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도 많이 가벼워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저희가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김보경 혼자라고 생각 말기.

C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C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사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게요. 예, 9060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아보험에 가입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서울 3대 게장 맛집에 가서 1시간을 기다려 전투적으로 게딱지까지 먹다가 결국에는 석연치 않던 치아가 깨져버렸네요. 치아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은 보장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언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정말 이 내 아픈 치아 걱정은 잊게 할 정도의 맛이었나. 너무 전투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시는 바람에. 근데 이제 치아보험은 가입 후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1: 네. 치아보험의 대부분은요. 암처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보통은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되는 면책기간이 있고요. 이후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치료비의 50%만 지급하는 그런 감액 조건들이 대부분의 치아보험이 다 있습니다.
0: 일반 보험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가입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치료비의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으려면 한 90일 있다가 병원에 가셔야 될까요?
2: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사연 주신 분이 지금 듣고 계시면 지금 바로 병원에 달려가셔도 됩니다. 왜 가셔도 되는지는 퀴즈 하나 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아까인가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0: 보통 그렇더라고요.
1: 네.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충치가 아닌 상해로 인한 치아 치료는 보험 가입 직후에 보장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거는 아까 우리 채팀장님이 병원 바로 가라 그랬으니까 보장이가 오지요. OX가 더 헷갈린다, 그죠?
1: 맞아요. OX가 헷갈립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이 정답을 알려주고 문제 내는 센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지는 경우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은요,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치아 치료는 약관상의 보장 개시일이 계약 해당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직후라도 보장이 가능한 사례가 대부분이거든요. 다만 정확한 지금 여부는 사고 경위나 치아 상태 그리고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의 상해는 바로 가능하시다는
0: 일반적으로 거. 그렇다. 네. 그러니까 충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면책기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상해로 깨진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시네요. 네. 근데 이게 상해로 치아가 깨진 거라면 꼭 뭐 치아보험이 아니어도 보장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2: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골절 진단비인데요. 가입한 그 건강보험이 있다면 그 골절 진단비라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0: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2: 맞습니다. 네. 치아 파절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0: 예, 한자로 써서 좀 어렵습니다. 치아 파절, 이거 이가 깨졌다는 거죠. 예, 골절 진단비 특약에 그 치아 파절이 이제 보장이 된다. 이런 약관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가 치아는 치아보험으로만 생각하지 보통 이제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 거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또 네. 다른 꿀팁이 있을까요? 네,
1: 치아도 뼈이기 때문에 골절로 보는 거거든요.
0: 아.
1: 네, 뼈의 금이 가는 게 보통 이제 금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거잖아요.
0: 아, 똑같이 표현하네. 그런
1: 네, 맞습니다. 네, 치아도 뼈로 보는 거라서 이제 골절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치아 파절은 제외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상담해드렸던 가족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해드렸던 사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빙판길에 넘어지셔가지고 치과 진료 중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치과 진료 중 빙판길에 넘어졌어 이러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0: 궁금하죠.
1: 막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챙겨드려는 네. 이제 레이더가 이렇게 발동을 하는데요.
0: 예, 그러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뭔가 찾으셨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치아 두 개가 깨져가지고 하나는 크라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물어봤죠. 임플란트를 뭘로 하시냐? 네. 그랬더니 치조골 이식을 하려고 발치를 하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신 상황이었어요.
1: 골 들어가는 치조골.
0: 그렇죠. 치조골. 네. 치조골 이식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수술인지 아닌지를 또 봐야 되는데요. 2004년에 가입하신 옛날 보험이 있으셨어요. 네. 이걸 딱 봤더니 여기에 재해 수술비라는 수술비 특약이 있었어요. 치아가 깨져서 치아를 뽑고 여기에다가 치조골 이식
1: 수술까지
0: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재해 수술비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1: 그러니까 치과에서 치료받는 건데 재해 수술비가 나왔어요.
2: 맞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서 다친 건 그 명확한 재해 상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로 치조골 이식 수술까지 진행이 됐다면 재해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 여기서 1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1: 생각지도 않은 100만 원이 팀장님 덕분에 숨은 보험금을 찾으신 거네요. 이렇게 또 잘 찾으면 괜히 또 욕심난다. 그렇죠. 재해 수술비 말고는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두 번째인데 감이 이제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더 받으신 게 있습니다. 머니특별시 애청자라면 한 번쯤 나도 있나 싶어 찾아보셨을 3종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수술비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3종 수술비가 있다면 이 중에서 그 임플란트 하기 전에 치조골 이식을 진행해서 그 골 이식 1회당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해 수술비 100만 원에 추가로 2종 수술비에서도 160만 원을 수술비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골절 진단비 50만 원까지 합쳐가지고 310만 원을 찾아드렸죠. 저희가.
1: 우와.
0: 자랑하는 거예요.
1: 근데 3종 수술비 요즘은 뭐 다 5종 수술비 아니에요?
0: 맞아요. 요즘은 5종 수술비고 뭐 7종도 있고 8종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가입하신
1: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가입하신
0: 보험
1: 때만 또 해당이 되는
0: 맞아요.
1: 거거든요.
0: 맞아요. 2006년도 보통 이전에 가입하신 계약건들이 주로 이제 3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1: 그래서 3종 수술비에 가입하셨다면은 치조골 이식술까지 받으실 수가 있다. 야, 이렇게 숨은 보험금 얘기 들으면서 이게 참 좋으면서도 아찔한 게 이게 내가 가입한 보험에 다 있는 보장인데 이거 상담 안 받았으면 그냥 지나갔겠네 하는 그런 아찔함.
0: 그렇죠. 네. 네. 저희를 만나시고 저희랑 친해지시면은 보험에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네, 자랑 계속하고 있네요. 네. 보통 치과는 치과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러면은 나 치아 보험 없는데 내진 치아 보험 있으니까 치아 보험으로만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보험 안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연결되는 것들 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다치셨다라고 네. 하면 치아에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치아 보험의 뭐 면책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결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9060님 같은 경우도 뭐 치조골 이식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치료를 받으시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종수술비 뭐 치조골 이식 되는 종수술비가 있다든지 내지는 골절 진단비에 치아 파절이 된다든지 뭐 재해 수술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험금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입한 설계사님한테 여쭤보면은 또 금방 나올 수 있는 답이긴 한데 혼자라면 솔직히 약관을 혼자 들여다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깨알갖고 몇백 페이지 되는 것 같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2: 맞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본인도 잊고 있던 담보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험은 단순히 가입했다 이것보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0: 뭐 치과 치료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가입한 보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받아보시면은 좋겠죠?
1: 네. 치아 보험은 보통 이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지만 상해로 인한 치아 손상이라면 가입 직후에도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치아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치아 보험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골절 진단비나 재해 수술비, 종수술비처럼 기존의 건강보험 안에도 숨어있는 보장이 있을 수 있다. 요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확인해보기 힘들다. 나도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무료 상담해드릴게요.

이 숨어있는 보장 내용도 기어코 찾아내는 우리 전문가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우리 천예준 PD가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노래가 없을 텐데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0: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장 내용 잘 찾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상담 원하시면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마치시는 박지는 마치는 직후에 통화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민원 만나보죠. 2011번님 문자네요. 저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저런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요즘 주식장에 잘 된다고들 하는데요. 다 제가 안 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제가 사기만 하면 귀신같이 내려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한 달 만에 월급 벌었다. 뭐 레버리지로 두 배 만들었다. 얘기도 들리는데 저는 비트로 제대로 쓴맛을 봤습니다. 이제는요. 한 방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노후 준비도 좀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이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전하게 자산을 쌓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셨습니다. 아, 요즘 진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투자, 뭐 경제 이런 데 관심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1: 네,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20대가 뭐 보험이나 연금 이야기를 하면 뭐 아주

0: 뭔 얘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시작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 뭐 수익 인증이나 뭐 SNS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잖아요.
1: 예.
0: 뭐 나만 좀 들인 거 아닌가? 조금만 빌리면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신용 융자나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예. 특히 요즘은 뭐 뉴스나 SNS만 봐도 뭐 몇천 벌었다, 집 산다, 어디 뭐 그런다, 인생 바뀐다.
0: 맞습니다.
1: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뒤처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투자자들 빚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한 자료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요. 빚을 써서 투자를 한 분들의 수익률이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1: 특히 조급해서 그러신가?
2: 20, 30대, 20대에서 30대 소액 투자자분들의 손실폭이 엄청 났다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합니다. 주식은 결국에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유리한 건데 내가 대출을 받는 순간 그 시간을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1: 아무래도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요.
0: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량주를 샀어요. 근데 시장이 당연히 빠질 수 있죠. 근데 현금 투자였다면 이제 기다릴 수 있는데 신용융자가 이제 들어가면 마음이 이제 급해지게 됩니다. 매일 이자가 나가게 되죠.
1: 매일 나갔나요?
0: 매일 나가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를 또 걱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결국 가장 힘든 구간에서 손절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없는 환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 그리고 이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어려운 이유가 뭐 40, 50대 분들에 비해 가지고 자산이 쌓여 있거나 그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보다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월세도 나가야죠. 생활비도 나가야죠. 뭐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까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이 조급함. 그러다 보니까 나 이번에도 실패했어. 난 마이너스의 손인가 봐. 막 이렇게 감정이 반복되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에 가 나가신 건데 이런 분들께 좀 안정적인 노후 준비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을까요?
0: 제가 최근에 그 상담한 20대 후반 그 남성 고객분이 계시는데요. 아버님 아무래도 느낌상 그 사연자님이 그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1: 예. 네.
0: 그분도 사회 초년생인데 투자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셔서 미국 주식도 해보고 뭐 코인도 해보고 레버리지 ETF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약간의 수익과 큰 손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본인을 주변이 그 모두 인정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1: 공식적인.
0: 네, 공식.
1: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2: 네. 내 성향은 매일 수익을 확인하면서 흔들리는 타입 같다. 매일매일 수익을 봐야 되니까 차라리 이제 이럴 바에야 난 안 보고 강제로 오래오래 묻어두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매달 15만 원씩 저축을 해보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맞아요. 뭐 그 빨간 거 파란 거 매일매일 확인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연금을 15만 원씩 넣는데 20대인데 이제 연금을 드시는 분다는 케이스가 이게
2: 뭐 요즘에는
1: 많아요?
2: 그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옛날에는 내가 벌써 연금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그 지난번에 상담하신 이분 같은 케이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딱딱딱 해보더니 지금부터 뭐 한 20년간 1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길게 가져가면은 나중에 67만 원씩 평생 동안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납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더 높게 연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확정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제 302% 정도 되는 거였어요. 원금은 3,600만 원인데 내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900만 원 가량을 보증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 표현에 대박은 못 나도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1: 안정적이잖아요.
2: 네,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이러면서 차라리 이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셨습니다.
0: 저는 그 말이 되게 현실적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고 또 누군가는 변동성을 즐기지만 또 누군가는 계좌 흔들리는 걸 못 견디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다들 공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0: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산 관리는 얼마를 벌었다기보다 끝까지 가져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1: 오래 버티는 분들이 유리한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연금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오를까 뭐 떨어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단기 시장이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뭐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소비 통제가 어려운 20대 분들한테는 자동이 이 자체가 강제 저축 역할도 꽤 크니까요. 수익률보다 시간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또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앞으로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15만씩 내면은 67만 원 못 받죠.
2: 앞으로 언제?
1: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세에 넣는 20년간 15만 원하고
2: 그렇죠. 맞아요.
1: 40세, 50세에 넣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2: 네, 네, 네.
1: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네요.
2: 그렇죠.
1: 20년 딱 꺼내 놓고.
2: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요런 장단점을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가시는 건지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투자 속도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재테크의 기본이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3983번님이 저는요 아직도 뭐 변액, 종신 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라는.
2: 네, 변액 종신, 변액 종신.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상품 이름마다 그 상품을 표현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 이름에.
2: 이름에 금감원에서 그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1: 네.
2: 예를 들면은 변액. 그럼 이거는 운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내는 돈 중에 일부가 변액, 금액이 변하는 펀드에 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변액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다 펀드에 투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종신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보장을 한다라는 거고 대부분이 사망 보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 네.
2: 그래서 변액 종신이다라고 하면은 펀드에 내가 내는 돈이 펀드로 운영이 되면서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주는데 그럼 이 변액이 주는 역할은 뭐냐? 중간에 해지를 하시거나 중간에 돈을 찾거나 했을 때 내가 중간에 남겨져 있는 적립금, 각자 적립금이 변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낸 돈보다 지금처럼 장이 좋으면은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1: 안정 추구형이시면은 근데 변액 안 어울리겠네요.
2: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장기 상품이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시중 금리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생각하면은 시중 금리에 맞춰서 가는 것들은요. 물가가 사실 더 높아가지고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1: 네.
2: 그래서 변액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1: 네. 5901번님, 저는 20대인데요. 뇌심 뭐 가족력 없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씩 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허혈성이라고 쓰여 있어서 보장 범위가 적을까 걱정이거든요. 심장 질환이라고 써 있는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 라고 뭐 많이 알아보신 분 같아요.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0: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냥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장 범위가 더 이제 넓은 범위니까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특약을 추가를 해도 좋고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특약을 삭제를 하고 이것만 조금 보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민원상담실까지 운영을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감사하고요.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으셨죠? 제가 처음 같이 맞춰보는 거라 좀 걱정이 돼서. 자, 다음 주에도 다시 뵙고요. 아까 20대 사회초년생 분 상담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트와이스의 치얼업 전해드리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동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호 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이곳을 조금 지나고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5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의 사고 때문에 뒤로 반포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쪽으로 월릉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정체가 시작됐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나들목 부근 3,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4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에서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길 걷는데 감꽃 하나가 발끝에 툭 떨어지더군요. 주변을 보니 바닥에 떨어진 감꽃이 제법 많았습니다. 감꽃은 열매가 잘 자라도록 어느 순간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고 하죠. 작은 꽃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감도 더 단단하게 익어간다고 합니다. 계절은 그렇게 다음 시간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3일 선거일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투표도 우리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천천히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해야 할 일들 사이에 투표도 꼭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6월 3일 수요일 첫 곡은 시인과 존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6.3 지방선거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신분증 꼭 챙기셔서 지정된 투표소에서 아주 아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누가 되셨든 앞으로 2030년까지 4년 동안 약속한 공약들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TBS는 한겨레신문과 함께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개표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TBS 라디오와 TV 그리고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과 한겨레 TV 채널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TBS TV는 IPTV, 지니 TV 214번, BTV 244번, UTV 245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IPTV로요. 지니 TV 214번, BTV 244번, UTV 245번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합춘의 폭송은요,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인호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로 사용 가능한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는데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나저러나 김혜지 아나운서 투표하셨을까?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0: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2: 방송하고 끝나자마자 달려오신 거잖아요.
1: 그래서. 네.

봄디 함춘호입니다. 아, 오늘 함춘의 복성은요,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은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되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3부에서도 좋은 음악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모두 1시간 전보다 차가 많아졌고요. 고속도로는 강원도를 향하는 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반대편 인천 쪽으로 이천나들목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5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에서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수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 습도는 48%입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앉으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 최고 밴드 U2. U2의 With or Without You입니다. 이 곡이 시작되면 노래 뒤편에서 아주 낮게 깔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신비로운 기타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U2의 기타리스트 디에지는 화려한 솔로를 연주하는 대신 인피나이트 기타라는 독특한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음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서스테인, 지속되는 효과죠. 그런 효과를 준 것인데요.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사그라지지 않는 슬픔이나 그리움의 소리를 그대로 악기로 옮겨놓은 듯한 그 몽환적인 음색이 곡 전체의 배경막이 되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곡 코드 진행이에요. 단 4개의 코드 D, A, B마이너, G. 이 4개의 코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긴장감과 폭발적인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와 드럼이 심장 박동처럼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 위로 보노의 절제된 속삭임이 서서히 울부짖음으로 변해갈 때 여러분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있든 없든 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가사 역시 집착과 해방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된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마음속에 쉽게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후 들려드릴 이 거대한 소리의 흐름에 영혼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지치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 선율이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줄 겁니다. U2, With or Without You.

오늘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은 유튜브의 With or Without You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요. 이 곡은 유튜브의 음악으로도 너무 유명하지만 이 음악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한 특히 어느 청소년 합창단인데요. 여성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의 With or Without You는 또 다른 감동을 자아냅니다. 팀의 하모니도 멋지고 그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그 퍼포먼스가 아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즐거움을 크게 전해줬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랑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혼합체의 폭성은요.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은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되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TBS 선달 김현우 PD가 골라온 아주 스페셜한 노래들 계속 진행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끝을 못 치겠네요.
1: 오늘 함춘의 폭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케이트가 함께합니다. 폭송 가족분들과 따뜻한 두 시간 함께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6월 3일은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되는 지방선거 개표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놓을 건데요.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계정이 나옵니다. 오늘도 2시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투표들 잘 하셨죠? 또 하셔야겠죠? 저도 하러 갑니다. 내일 2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6: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TBS 교통정보
7: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모두 정체 구간이 몇 군데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상태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까지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아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갓길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 여파 말끔하게 풀렸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만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1시간 전 상황 그대로 강일에서 남양주교소까지만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외출하시면서 무슨 옷을 골라 입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지방선거일이라 파란색 빼고 붉은색도 빼고 흰색 빼고 노란색도 빼고 다 빼다 보니까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또 오늘 점심은 뭘 드시겠습니까? 뭘 드시고 계십니까? 김치.

찌개, 콩국수, 시원한 냉면, 뭐. 아무튼 우리는 하루에도 이렇게 수십 번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저런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고민들, 선택들이 가만히 뜯어보면 꽤 근사한 구석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내린 선택들이 쌓여서 내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내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가 되고 동네의 풍경을 바꿉니다. 거창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무겁고 멀게 느껴지지만 세상의 모든 결정은 결국 작은 고민에서 출발하죠. 대단한 각오나 특별한 준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늘 그래왔듯 당연하게 나와 내 이웃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을 더해보는 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복잡한 고민보다 직관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가장 완벽한 답이 될 때도 있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잘 고르시려면 뭐 김치찌개든 냉면이든 콩국수든 속을 든든하게 일단 채우셔야겠죠. 6월 3일 수요일에 변상욱 씨를 선택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첫 번째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유현상의 나와 밥 한끼 해요.

0: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1: 63 지방선거 개표방송
0: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1: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2: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3: TBS 지상파 라디오와 TBS TV, TBS 유튜브
4: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정화의 티어로즈 변상욱 씨입니다. TBS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선거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가 끝나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TBS와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과 TBS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6 시민의 선택 시선 지방선거 개표 방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개표 방송 진행자 중에 한 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막 목소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습니다만 한겨레의 송채경화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0: 예. 신문기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워낙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방송 출연도 많았어요.
1: 네.
0: TBS는 얼마 만에 오시는 겁니까?
1: TBS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TBS에서 패널로 출연했던 게 2020년에 TBS TV에서 킹슈맨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0: 킹슈맨. 예, 예, 예.
1: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패널로 출연했었고 그 전에는 2016년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 처음 론칭할 때 제가 3개월 동안 뉴스 브리핑 담당해가지고.
0: 뉴스 브리핑을.
1: 네.
0: 그 어렵다는. 김어준 총수와 함께하는 뉴스 브리핑. 오,
1: 네, 어려웠습니다.
0: 그 문을 여셨단 말이죠. 대단하다. 자, 정말 좀 뭔가 특이하고 특별한
1: 네.
0: 콜라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와 TBS, TBS와 한겨레가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과 자원들을 모아서 함께 개표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 공영 방송은 TBS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1: 그렇죠. 예. 네.
0: 다 중앙 방송들이니까.
1: 네.
0: 서울의 유일한 시민의 방송과 그다음에 뭐 언제나 지적 깊이와 그 담대함에서 우리에게 늘 귀감이 되고 있는 한겨레. 이 둘이 만났단 말이죠.
1: 네.
0: 이 프로젝트가 누가 맨 처음에 얘기를 어떻게 꺼내서 시작이 됐을까요?
1: 사실은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0: 그래요?
1: 저희가 한두 달쯤 전에 저희도 유튜브 한겨레 TV가 있기 때문에 선거 개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표 방송을 할까에 대해서 아이디어 회의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평소에 TBS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예전에 출연하기도 했었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TBS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지원도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2년 넘게 TBS 구성원들께서 그러니까 돈도 못 받으면서 무급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알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사실은 그게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혹시 TBS도 개표 방송을 준비하지 않을까? 근데 제작비가 없어서 힘들어 할 것 같은데
0: 예,
1: 제작비를 우리가 대고 TBS의 어떤 그러니까 지상파를 사용하고 함께 사용하고 하면서 뭔가 콜라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저희 회사에서도 흔쾌히 좋다.
0: 예.
1: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0: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는 모든 언론사가 제일 큰 언론사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1: 네.
0: 정말 좋은 언론사들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보니까 지역 언론들이 스튜디오도 같이 쓰고
1: 예, 네.
0: 같이 취재하고 같이 방송하고 자기네들 특종 있을 때만 살짝 나가서 따로 취재하고
1: 그렇군요.
0: 예, 그렇게 협업하니까 비용도 줄이고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다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로 모여서 뭔가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도 줄이고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그런 것들이 벌써 20년 전인데
1: 네.
0: 우리 이런 멋진 콜라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1: 네.
0: 아쉽지만 과감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1: 네.
0: 한겨레가 유튜브 지금 한 100만 넘죠?
1: 100만은 아직 안 됐고 98만 8천에서 지금 좀만 가면 100만인데
0: 그러면
1: 100만을 못 가고 있습니다.
0: 이번 콜라보 끝나면
1: 네.
0: 120만
1: 와.
0: 공약합니다. 120만.
1: 그럼 좋겠습니다.
0: 예, 그다음에 TBS도 그동안 모아놓은 구독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1: 네.
0: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 정부가 이렇게 헝클어놓는 바람에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콘텐츠들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형성이 안 돼요.
1: 추천이 안 되는군요.
0: 예, 예. 맨 처음에 방송을 해도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1: 네.
0: 이제 겨우 마중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알고리즘이 다시 시작되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방송과 신문이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1: 일단 제작비를 한겨레가 되고요.
0: 고맙습니다.
1: 저희도 그렇게 부자 신문사는 아니긴 하지만 TBS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0: 네.
1: 다만 저희가 이제 지상파라고 하는 이제 공공재는 TBS가 갖고 있잖아요.

0: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1, 2, 3부로 저희가 뒤에도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개별 방송 6시간 동안 하는 구성이라든지 뭐 질문지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섭외나 구성 이런 것들은 다 TBS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 네.
1: TBS 입장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는 지역의 기자들이 못 나가 있는데
0: 네. 예.
1: 전국 곳곳에 나름대로 주재 기자들이 다 파악을 할 것이고
0: 네.
1: 전문가들도 우리가 갖고 있던 전문가와 한겨레가 갖고 있던 전문가들이 모여서 콜라보를 할 수 있고
0: 맞아요.
1: 상당히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착착 맞아간 것도 있고 준비하면서 하 이거 힘드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제가 그 개표방송 TF팀장을 맡아가지고 오. 실무적인 거를 좀 조율을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게 딱 타이틀을 정하는 거였어요.
1: 타이틀?
0: 네.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앞에 이름을 쓸 것이냐. 결국 저희 지금 타이틀이 TBS 한결의 네. 공동 개표방송 이렇게 네. TBS를 앞세우는 걸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치열한 아주 신경전을 오.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양보를 해서 TBS가 앞에 나가게 된 거.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같이 이제 공동으로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주어가 누가 되느냐. 뭐 문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이제 언론사 서로의 언론사들을 조금 더 앞세우고 싶기 때문에 네.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잘 협업이 됐던 네. 것 같습니다.
1: 이게 근데 이제 뭐 방송에 종사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건데 의문론상으로 보면
0: 네.
1: 앞에 받침이 없게 시작하는 게 편해요.
0: 그렇군요.
1: 아, TBS 한겨레 이거 하고 한겨레 TBS 하고 조금 이게 약간의 뭔가 이렇게 입에 부담이 조금 덜하게 느껴지는 게 있죠.
0: 전혀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입니다.
1: 이거 본능적으로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 네. 자 그렇게 양보를 해주셨으니까
0: 네.
1: 사실. 일부를 저하고 송채영화 기자하고 같이 하잖아요.
0: 네. 너무
1: 무조건 송채영화 기자 이름을 앞에다 넣는 걸로 제가. 송채영화 변호사하고 이렇게 항상. 예.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항상 네. 그러면.
0: 고맙습니다.
1: 먼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거 정도는 제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어려운 문제. 글쎄요. 이게 방송과 신문은 또 PD와 기자는 네. 묘한 차이가 있는 게 신문은 긁어 모으려고 하고
0: 네.
1: 방송은 빨리 줄여야 돼요.
0: 어떻게든
1: 40초나 50초 안에 끝내야 되니까 기사를 네. 쓸 때도. 그다음에 PD는 긁어 모아서 뭔가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기자는 빨리 털어내고 핵심 메시지만 또 전달해야 되고 네. 그래서 한겨레신문 기자하고 방송한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어떤 식으로 방송이 될지.
0: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될 텐데.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0: 네.
1: 다들 한단 말이죠.
0: 네.
1: 누구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차별화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래 이 네. 지금 한 내 앞에 쫙 한 10개 정도는 개표 방송한다고 자들 난리를 치는데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근데 신문과 방송의 이 콜라보를 내가 선택하길 잘했다.
0: 네.
1: 이렇게 느끼시려면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0: 그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1: 예.
0: 정말 그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는 지상파 3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송들 사이에서 우리 TBS 한겨레 한겨레 TBS 공동 개표 방송이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화려한 그래픽 그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1: 네.
0: 중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보여지는 숫자보다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왜?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 누가 당선됐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왜 당선됐느냐. 우리 좀 분석에 집중을 하자. 깊이 있는 분석에.
1: 예.
0: 아무래도 신문사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있는 분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가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또 그러니까 패널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다른 이제 지상파 방송들에서 어떤 패널들을 어떻게
1: 예,
0: 하는지
1: 예.
0: 좀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 7, 8시간 동안 한 두세 명의 패널이 쭉 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명의 화려한 패널들이
1: 예.
0: 시간을 바꿔가면서 나오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신문사와 방송사의 협업이라는 거 그게 주는 하나의 다양한 시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방송사에서 바라보는 시각 아까 그 차이점
1: 네.
0: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다양한 시각 다양한 분석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난 좀 착해가지고 서로 협업하고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근데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만나게 되면 느끼는 게 있어요.
0: 네.

0: 우리는 저거 하려고 너무 막막하고 땀을 뻘뻘 흘렸는데 신문 기자들 너무 쉽게 쫙 정보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착착착. 또는 신문 기자들은
1: 네.
0: 저걸 썸네일은 어떻게 할 거며 방송 카메라 배치는 어떻고 막 고민했는데 방송을 하던 사람들은 아유 그냥 엄청난 조명과 카메라 숫자도 아니고 몇개 갖고 하는데 뭐 간단하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해서
1: 맞아요.
0: 장점이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예산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는 사실은 지방선거 엄청 중요한데도
1: 중요하죠.
0: 불구하고
1: 네.
0: 총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볼때 너무나 주목을 못 받는 데다가 인지도가 떨어져 갖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죄송합니다. 뭐꼭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누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장으로 가시는 경우도
1: 맞아요.
0: 왕왕 있기
1: 공부물
0: 때문에.
1: 온 것도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다
0: 예.
1: 읽기도 좀 쉽진 않더라고요.
0: 열심히 공부해서 가시는 분들이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가서 막 찍어대는. 그러다 보니까 가, 나가 있으면 가가 제일 유리한,
1: 맞아요.
0: 예, 이런 스타일이고. 또 요번에 봤더니요, 정말 웃기는 게, 공약을 다 이루어준다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특별시 시민이야.
1: 아, 네.
0: 무슨 특별시, 무슨 특별시, 무슨
1: 다 그렇게
0: 광역
1: 만들겠다.
0: 특별시에 다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인구를 따져보니까 절반 조금 넘게는 특별시민이에요.
1: 네.
0: 나머지 절반은 일반 시민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한 적이 없고 오바돼 있고 다 그런 과장돼 있고 한데 왜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왜 당선됐을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 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1: 네.
0: 아. 근데 라인업을 엄청 자랑하셨는데
1: 네.
0: 듣는 청취자들께서는
1: 네.
0: 누군데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서 한번
1: 제가
0: 라인업을
1: 또
0: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잘 적어왔습니다. 자, 일단 1부가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계신 변상욱 대기자님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1부 패널은 고현준 평론가, 이분은 지금 한겨레 뉴스다이브에서 진행을 맡고 계신데, 진행도 잘하시지만 평론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분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장형철 KSOI 부소장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뭐 아마 여론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 장은미 변호사는 아마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다들 아실 테고 이렇게 세 분이 1부에서 이제 개표 딱 이제 끝나면 이제 출구조사 방송 하잖아요. 이제 요거를 놓고 이제 분석을 쭉 해주실 거고
0: 예, 잠깐만요. 고현준 평론가, 그다음에 여론조사 전문가. 그다음에 기자 출신의 변호사.
1: 네, 맞습니다.
0: 뭐 라인업 좋네요.
1: 짱짱하죠. 자, 2부도 짱짱합니다. 2부는 송정의 TBS 아나운서와 하어영 한겨레 기자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분 지금 MBC 이사 진행하고 계신데 또 이분
0: 대한민국
1: 평론도
0: 최고의
1: 장난
0: 앵커가
1: 아니잖아요.
0: 패널로 그냥 나옵니다.
1: 그렇죠. 나와주십니다. 그다음에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그다음에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그다음에 MC 장원 이렇게 네 분이 나오시는데
0: 오호.
1: 이게 막 여론조사 전문가도 있고 기자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그다음에 MC 장원 굉장히 재밌으시잖아요. 여러모로 굉장히 풍성하고 재밌는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MC 장원 같은 사람을 넣어놔야 날것으로 시민 주민의 목소리가 나올 수
1: 맞아요.
0: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미 이것저것 다 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 그걸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라는 날것의 목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좋죠. 아
1: 맞습니다. 굉장히
0: 좋습니다.
1: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부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나선홍 TBS 아나운서와 김호한 한겨레 기자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윤혜 씨 굉장히 재밌잖아요. 오윤혜 씨,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분들은 다 방송에서 화려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또 분석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패널이 화려하고
0: 화려하네요.
1: 다양합니다.
0: 자, 같이 일부를 진행하게 되는데
1: 네.
0: 일부에서 누가 제일 좀 속을 썩일 것 같다거나
1: 아, 속을 썩일 것 같은 사람이요?
0: 기대될 것 같다거나
1: 사실 속 썩일 사람은 잘 모르겠고 고현준 평론가도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은데 장영철 KSOI 부장님께서 또 저희 이제 공덕포차 한겨레 TV 공덕포차
0: 아,
1: 수요일 패널로
0: 공덕포차.
1: 나오시거든요.
0: 맞아.
1: 굉장히 분석적이면서도 또 유머도 있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듣고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고 평론가는 뭐 동네 사람이어서 걸핏하고
1: 아, 그러세요?
0: 마주칩니다.
1: 아,
0: 걸핏하고 마주치고
1: 그러시군요.
0: 그렇게
1: 네.
0: 반갑지 않아요.
1: 그런 막
0: 그다음에
1: 그런
0: 제일
1: 비판을 가하면서.
0: 걱정은 오히려 장미 변호사.
1: 아, 그래요?
0: 예.
1: 네.
0: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서 선후배 기자였기 때문에 예.
1: 아, 맞아요.
0: 예, 가끔
1: 그러셨군요.
0: 이렇게 나란히
1: 네.
0: 앉아보면 좀 어려워해. 예.
1: 오.
0: 그러나 이제는 뭐 기자 대 변호사로서 당당하게 할말
1: 군기
0: 다 해.
1: 잡으시는 거 아니시죠?
0: 아니요, 전혀 안 잡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안 잡았는데 뭘.
1: 아, 그러셨군요.
0: 예, 알겠습니다. 근데
1: 네.
0: 문제는

0: 그래서 아. 12시까지로 그나마 늘린 건데 12시에도 안 나오면 유튜브 방송도 있고 하니까 조금 예, 예. 이제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또 집에 가는데 다시 나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1: 알겠습니다. 네. 셔터 내리지 않는답니다. 잘 안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면 그냥 갑니다. 갑니다. 예. 아, 근데 개표 방송 참여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한겨레 TV에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개표 방송을 최근 몇 년 동안 했었고 제가 TBS에서 2017년도에 대선 포차 개표 방송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게 벌써 9년 전인데 그 PD님이 오늘 이제 인터뷰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정말 새롭더라고요. 9년 전에.
1: 뭐가 새로워요?
0: 9년 전에 제가 TBS에서 그 포차 모습. 형식으로 했었구나. 아, 예. 그 모습이 굉장히 새로워가지고 저도 다시 그 방송을 돌려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1: 아, 여기 사진 있다. 들었습니다. 박지훈 네. 변호사가 보이고 네. 이동영 평론가도 네. 보이고 옆에 네. 네.
0: 좋은
1: 다섯
0: 날의
1: 곳이
0: 아나운서.
1: 네. 다섯 곳이 앉아있고 좋은 곳이. 날의 시도 네. 보이고 아 재밌네요.
0: 그때 제가 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 이번에는 조금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도 개표 방송을 얼마나 해봤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0: 네.
1: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했습니다.
0: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1: 노태우 대통령 네. 때부터 했습니다. 아,
0: 네. 왜냐하면 연세가 가늠이 되는데.
1: 그 전에는 네. 대통령의 경우는 네. 체육관에 모여갖고 대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개표 방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0: 아니었죠, 네. 그
1: 전두환 씨 때까지는 네. 개표 방송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없었고.
0: 그렇겠네요.
1: 네. 그리고 뭐 찬성률이 99% 지지율로 뭐 뽑히는데 그게 무슨 개표 방송이 필요하겠어요. 노태우 씨 때부터.
0: 그 시절 네. 그랬죠.
1: 그랬습니다. 근데 개표 방송 이제 홍보 요정으로 이제 남녀 두 앵커가 지금 나와 있는
0: 요정인가요?
1: 요정으로요. 뭔가 이게 공약 같은 걸 내 걸어서
0: 공약이요. 네.
1: 우리 쪽으로 와주십시오.
0: 네. 예,
1: 개표 방송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0: 네.
1: 만약에 아까처럼 지금 98만 99만인 한겨레 구독자가 110, 120, 네. 130 간다면
0: 네.
1: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뭐.
0: 저희 이제 TBS 한겨레 TBS 공동 개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또 개표 방송 실시간 조회수가 좀 많아진다.
1: 네.
0: 그랬을 경우에 그 방송을 한번 하시죠. 공개 방송을.
1: 공개 방송.
0: 기자님과
1: 예.
0: 제가 예. 그다음에 또 개표 방송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1: 공개 방송.
0: 네. TBS 시청자 그다음에 한겨레 TV 시청자분들 모여가지고 공개 방송 같은 거 하면.
1: 알겠습니다. 공개 방송을 만약 하게 된다면 네. 나는 제일 곰팡이 같은 덩치에 김한 기자 춤을 한번 추게 했으면 좋겠어.
0: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좋은 아이디어죠. 네.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우리 거 홍보하느라고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0: 네.
1: 지방선거의 의미는 어떤 건지부터 한번 좀 진지한 얘기도 뒤에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난해 12월 3일에 이제 윤석열 씨가 계엄 선포하면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고
1: 예.
0: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런 다음에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싹쓸이를 했었기 때문에 지방 권력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있었다면
1: 예.
0: 지금 다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그게 또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키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대구거든요.
1: 대구
0: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국민의힘의 아성이 무너진 적이 없는 그런 텃밭 같은 지역인데
1: 예.
0: 과연 여기서 뭔가 시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꼭 민주당이 훌륭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선택을 시민들이 할 수도 있다는 모습을 대구라는 곳에서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또 차기 권력 개편이 또 이루어질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물론 아직 이재명 정부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대표들, 양당의 당대표들의 운명도 사실은 이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마 지역의 유권자들도 뭐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파가 늘 됐으니까 라고 네. 한번 진짜 바꿔봤더니
0: 네.
1: 나아지대.
0: 네.
1: 야단을 치니까 뭔가 달라지대. 이런 것들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0: 네.
1: 또 하나는 글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민주주의의 축

0: 중에 중요한 것은 선거인 건 분명한데,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을 잘 골라내는 유권자의 역량, 이걸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0: 예. 평상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평상시에 그걸 맡았어야 될게 정당과 지자체의 역할이었는데, 사실 안 하죠. 사실 안 하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선거 공보 두둑하게 와 있을 건데,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꼼꼼히. 그래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기권하시면 됩니다. 가서. 근데 나 기권할 거야. 집에 앉아서 아니면 여행 떠나버리고 이게 아니라 가서 기권하시더라도 꼭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늦었지만 그래도 유권자의 영향을 최소한이라도 끌어올려서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1: 맞습니다.
0: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는 늘 끊임없이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가치지 완성해 놓은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1: 좋은
0: 하고. 예. 자.
1: 말씀이십니다.
0: 다른 뭐 부탁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1: 그래도 저희 개표방송 한 번만 더
0: 한 번.
1: 강조를 드리자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다양한 질문이 있고, 그 다양한 질문 속에는 다양한 시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양한 시선을 담은 질문에 대답하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다양성을 좀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저희 TBS 한겨레, 한겨레 TBS 공동 개표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방송 TV 3사에서 하는 그 그래픽이요. 거기에 들어간 돈의 10분의 1만 있어도 TBS는 완전히 멋있는 방송 할수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픽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아이고. 그럼 만화 보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0: 네,
1: 내용을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
0: 자. 한겨레 TBS, TBS 한겨레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시선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 6시에 다시 만날 제 짝꿍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하고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이 시각 전국에서 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찍는 도장 하나하나, 우리가 귀 기울이는 후보자의 연설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죠. 그 중심에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고 그것은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이 될까? 무지하게 궁금하지만 무지하게 어렵기만 해 보이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뭐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언어학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인의 언어, 정치인의 목소리를 분석해 주실 고려대 국문학과의 신지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신지영입니다.
0: 자, 근데 TBS 오랜만에 오시죠?
1: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네. 네.
0: 아마 뉴스공장에 가끔 가셔서 네, 정치인들의 목소리 연설 맞습니다. 분석해 주시고 그때 분석했던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1: 뭐 후보자들의 말하기를 분석해 달라고 해가지고 후보자들이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뿐만 아니라 속도나 이런 포징이나 그러니까 휴지를 어디다 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달력이 높아지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잘 분석하면 아유 저건 거짓말이군 하는 것도 드러납니까?
1: 살짝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보면 여러분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거짓말은. 그리고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네.
0: 근데 하게 어떨 땐 저도 아우 저렇게 나와서 뻥을 아우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 표는 그리로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1: 맞습니다. 예.
0: 유권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맨날 뭐 정치인들의 이름이나 공약을 보는 것보다도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한번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 훨씬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건 일상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뭐 언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0: 모든 것의 모든 것.
1: 네.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언어를 열심히 연구해보니까 우리 사회가 보이고 한국어는 결국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 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늘 뭐 한글날만 부를 게 아니라
0: 죄송합니다.
1: 그래서 TBS 감사드려요. 이렇게 언어는 정말 정치적이기도 하고 뭐 경제와도 너무나 관련이 있고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지가 사실 언어에 다 바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언어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만들었는데.
0: 언어 감수성.
1: 네.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보니까 사회가 다 피부에 주목하더라고요.
0: 피부에.
1: 네. 피부와 주름살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동안 피부. 뭐 주름살이 없으시네요. 피부가 좋으세요. 이런 말을 입 밖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많아진 걸 보고 저는 왜 이런 표현들이 많아졌지? 라고 보니까 텔레비전이 커지고 화질이 높아지면서 얼굴 화면에 나오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비친 뭐 주름살이나 피부 모공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민감하게 만드니까 민감해지는구나. 그러면 갖고도 나빠지는 게 피부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노화는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가꿀수록 좋아지는 언어를 관심을 갖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언어 감수성, 인권 감수성 대신 피부 말고 언어 그리고 인권 감수성의 힌트를 받아서 언어 감수성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 아,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 투표 이거하고 우리의 언어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또 뭐 연관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질문이라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질문을 받고 아 그래 언어하고 투표하고 공통점이 있네 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돼서 역시 좋은 질문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변 기자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택하는 행위구나 둘 다.
0: 선택하는 행위.
1: 투표도 후보자들 중에 선택하는 거고
0: 예.
1: 우리가 언어 표현을 할 때도 제가 언어의 줄다리기라고 표현했듯이 이런 표현을 할까 저런 표현을 할까 우리 마음속으로 늘 후보군 중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0: 예.
1: 그 선택의 결과가 쭉 이어지는 게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가 선택하는 건가 이거를 모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말을 할 때마다 선택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0: 예, 예, 예.
1: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언어야 당연히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다. 생각을 담는 도구다 하니까 예. 알겠지만 사실은 투표도 그렇거든요.
0: 투표도 그렇죠. 아.
1: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하는가.
0: 예, 예,
1: 투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까 이제 병 기자님께서 앞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투표를 내가 기권을 하더라도 유권자로서 가라.
0: 예.
1: 가서 기권표를 던져라.
0: 예.
1: 그것과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은 다르다.
0: 다르죠.
1: 그거거든요.
0: 예.
1: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우리의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투표하는 행위에 드러나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투표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우리가 언어 그러면 사회적 약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예.
1: 투표도 결국은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존재로서 둘이 공통점을 갖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는 아 이게 다 사실은 한 번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다. 되돌릴 수가 없다.
0: 심각하네요.
1: 네, 그렇죠. 예. 사실은 말도 그렇고 언어 뭐 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는 다 박제되는 사회고 언어란 원래 일회성,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 쓸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표도 한 번 하면
0: 예.
1: 그거를 우리는 몇 년간 견뎌야 합니다.
0: 견뎌야죠.
1: 4년, 5년, 2년 어떤 투표냐에 따라서 선거 기간이 달라지는데 그 투표 주기가 달라지지만 그 기간을 견뎌야 하는데 사실 그 기간만 견딘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후유증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0: 그렇죠. 예.
1: 후폭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소위 실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후폭풍이 엄청나거든요. 네. 물론 실언인지 그게 실력인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끝으로 언어학자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언어가 없었다면 선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불가능하죠.
1: 그렇죠.
0: 예, 예, 예.
1: 결국은 언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도구구나. 이것을 투표일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저 후보가 평상시 어떤 언어로 어떤 생각들을 얘기해왔고
1: 네.
0: 어떤 글로 어떻게 구호를 앞에다 내걸었는지 계속 꼼꼼히 살펴봤다면
1: 네.
0: 선택은 훨씬 더 쉬웠을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1: 네.
0: 정치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무지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네, 합리적 무지함.
0: 합리적
1: 네.
0: 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안 찍는들, 내가 한 표를 저 사람한테 던진들,
1: 그렇죠.
0: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몇십만 표 어차피
1: 그렇죠.
0: 얻을 건데
1: 그렇죠.
0: 라고 하거나. 이 사람을 뽑든 저 사람을 뽑든 뭐 누가 이런 정책을 펴나간다고 할 때 그게 내 삶에 몇 퍼센트나 내 삶을 끌어올려 주겠어. 어떡하겠어.
1: 네.
0: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1: 네.
0: 그게 모이면 결국 합리적인 집단적
1: 그렇죠.
0: 무지가 되는 거죠.
1: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겁함이다.
0: 예.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도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비겁하게 살지는 말아야죠.
0: 비겁하게 살지 말자.
1: 네.
0: 예. 당당하게
1: 네.
0: 살 수 있는 또 당당하게 표현하는 언어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1: 네.
0: 유세 현장이나 선거운동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1: 네.
0: 아마 느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과거하고 뭐 달라진 것도 있고
1: 네.
0: 흥미로운 트렌드나 특징 같은 것도 있습니까?
1: 제일 달라진 건
0: 네.
1: 거리가 조용해진 거죠. 유세차가 거의 없어졌어요. 유세차에서
0: 그러니까
1: 막 이렇게 막
0: 줄었네요.
1: 확성기를 통해서 막 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졌고요. 유세차가 있더라도 그냥 뭐 화면이 쭉 나온다든지 이런 정도지 우리가 옛날에
0: 예.
1: 생각했던 그런 유세차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0: 그러니까 확성기로 소리치면서
1: 네.
0: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켜놓고
1: 쭉
0: 무음으로 도는 차들 많이 봤습니다.
1: 이런 게 많아졌고 뭐 다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SNS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AI를 활용하는 거, 뭐 이거 정말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뭐 후보자는 그 선거 사무실 같은 것도 없고 네. 사무장도 없이 그냥 혼자 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건 선거 기간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2: 조용하지.
1: 네, 이거였습니다.
2: 조용해도 유권자는 조용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맞습니다. 찾아보고 네. 야단칠 것이
1: 조용해도 되는데요. 재빨라야 합니다.
2: 재빨라야.
1: 행동이 네. 막 빨라야 빠르게 일어나야죠.
2: 근데 이제 한 초법 네. 20명, 30명에 이르는 막 수많은 그 사람들의 얼굴이 쫙 네. 도열돼 있고 네. 그 중에서 뽑아야 될 사람이 뭐 많으면 8명을 이제 뽑아야 되는 네, 네. 그것도 종류별로 뽑아야 되는 이런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정책들을 후보들 걸 다 본다는 것이 참 쉽진 않고 네. 이럴 때 이제 대개 외모라든가 네. 목소리에 끌린다든가 뭐 이런 네. 것도 있단 말이죠. 네. 실제 음성학적으로 표심을 잡는 데 유리한 목소리가 있습니까?
1: 뭐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아. 목소리는 익숙해지면 그다음에는 안 들리거든요. 사실은 오. 목소리 톤 같은 것들은.
2: 예,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전달력 높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포장지라고 생각하거든요.
2: 포장지.
1: 포장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포장지도 중요하거든요.
2: 예, 예.
1: 두 가지를 다 갖춰야죠. 뭐 어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내가 좋은 마음을 했는데 포장을 완전 엉망으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주면 그건 또 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물론 말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2: 예.
1: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음성학 얘기를 해보면
2: 예.
1: 우리가 말을 소리를 낼 때는요. 세 가지 큰 과정을 거쳐요. 첫 번째 이제 호흡을 하죠.
2: 예, 그렇죠.
1: 그래서 기류를 조달합니다.
2: 예.
1: 그 기류가 성대를 통과하면서 조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성대가 진동하면서 이제 조그만 그 공기 덩어리를 위로 올리는 거죠.
2: 예.
1: 그러면서 이제 진동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소리의 원료가 돼요. 우리가 보통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대 진동이 규칙적이고 크기나 진동의 수가 규칙적이구나.
2: 아.
1: 이런 게 이제 좋은 예, 목소리를 예. 갖는 거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목이 쉬었다. 그러면 이제 진동이 이제 아프니까 잘 안 일어나잖아요.
2: 예.
1: 진동의 크기도 불규칙적이고 뭐 주기도 불규칙적이고 이러면 이제 나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기 덩어리가 올라와서 기류가 이제 변형을 겪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혀나 발음 기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2: 예.
1: 마지막 과정이 이제 조음 과정이라고 해요.
2: 조음 음을 예.
1: 만들어내는 예. 과정이죠. 그게 이제 발음 기관을 움직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발음이 좋다 이럴 때 목소리는 좋은데 발음이 나쁠 수도 있고
2: 그렇죠.
1: 발음은 좋은데 목소리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독립적이거든요. 목소리 우리가 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대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음은 이 혀나 입천장의 혀가 어디에 닿는지
2: 예.
1: 입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을 얼마나 벌리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력 높은 말하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선거를 뛰어든다든지 예.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진실의 순간을 만나야 돼요.
2: 진실의 순간을?
1: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목소리를 듣고 평가하잖아요.
2: 예.
1: 아, 변 기자님 목소리 좋아, 나빠.
2: 예.
1: 발음은 왜 저래? 좋아, 뭐 나빠.
2: 잘 안 들려? 뭐 이런
1: 안 들려?
2: 거.
1: 예. 왜 이렇게 휴지를 많이 두어? 뭐 아니면은 왜 자주 끊어? 아니면 예. 어우, 잘 끊어서 말하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목소리는 사실 평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이라는 건 녹음해서 들어보자.
2: 아, 예, 예, 예, 예.
1: 네.
2: 아.
1: 변 기자님도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2: 창피해서 안 듣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혀가 그 타이밍에
1: 그 위치에 가야 되는데.
2: 앞니, 몇 번째 앞니 그 뒤에 가서 딱 붙었다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덜 가고
1: 네.
2: 또는 어떨 때는 뭐, 이러면 혀가 붙고
1: 네.
2: 이런 것들이 녹음해서 들어보면 완전히 티가 나거든요.
1: 다 들리죠.
2: 괴롭죠.
1: 그러니까요.
2: 안 듣습니다, 잘.
1: 그러니까 남의 목소리인 것처럼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보는데요. 문제는 그리고 이제 남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 근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2: 예.
1: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그분이 전달력이 높게 말하고 잘한다고 해서 좋은 코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2: 그것도 또 다르네요.
1: 그렇죠. 플레이어가 좋은 플레이어라고 해서 좋은 코치는 아니잖아요. 감독 좋은 감독 아닌 것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저처럼 전문가들이 있어요.
2: 예.
1: 제가 또 양성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받는 것이 중요하죠.
2: 예.
1: 하지만 이게 전달력만 높은 말하기를 한다고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좋은 말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는 말하기
2: 예.
1: 그러려면 자기의 생각을 늘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되고 그것들을 늘 되돌이켜서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 기자하고 앵커 아나운서들한테 늘 야단치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1: 네,
2: 진실의
1: 맞습니다.
2: 순간.
1: 진실의 순간.
2: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1: 네.
2: 녹음해서 들어보고
1: 네.
2: 요새는 그럼요. 또 스마트폰 얼마든지 발전되니까 한번 찍어보고
1: 그럼요.
2: 예, 다시 또 자기가 되돌려보고
1: 네.
2: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나아지는데 그걸 왜 안 하냐라고 야단을 해서 치긴 치죠. 저는 잘 안 하지만.
1: 그럼 여기서 또 뭔가 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2: 네.
1: 오늘 또 방송을 귀하게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2: 네.
1: 자, 그럼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목소리 말이 빠른가 느린가 이런 걸 이제 점검하고 싶잖아요.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초당 음절수 그러니까 1초에 몇 개 정도 말할까
2: 예.
1: 휴지를 넣어서 말하면 한 5에서 5 반 그러니까 5에서 5.5 음절 정도가 됩니다. 글자로 5개에서 6개 사이.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일반적으로 직업이 아나운서거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빠릅니다.
2: 예.
1: 그런데도 빠르게 느껴지지 않죠. 발음이 정확해서 그렇습니다. 말이 빠르면 발음이 뭉개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업으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빨라도 뭉개지지 않아요.
2: 뭉개지지 않고.
1: 그런 훈련을 받죠.
2: 예.
1: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 5에서 5.5 음절 정도면 편안한 속도다. 근데 휴지를 빼면 거기서 2를 더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휴지의 비율은 한 25%가 넘으면 안 좋아요.
2: 이제 지루해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2: 답답하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3에서 5 음절마다 작은 끊어 말하기, 물리적인, 그러니까 쉼을 두지 않고, 이렇게 끊어 말하는 게 한 3에서 5 음절 정도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끊어 말하기를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쉼을 주는 큰 끊어 말하기가 있는데,
2: 네.
1: 이런 것들은 9에서 10 음절 정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2: 예.
1: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무엇을 강조하거나, 뭐, 빨리 하거나 예. 이럴 때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할 부분에는 앞뒤로 휴지를 넣는다든지 예. 이렇게 끊어 말하기 패턴이 굉장히 전달력에서 중요합니다.
2: 방송에서는 거기서 이제 작가와 기자의 역량이 드러나죠.
1: 아, 물론 말 예. 맞습니다.
2: 발음하기도 좋고
1: 네.
2: 그다음에 짧은 문장이어서 힘주고 강조하면서도
1: 네.
2: 의미가 바로바로 전달되고
1: 네.
2: 지루해지지 않도록
1: 맞습니다.
2: 문장을 구성해 주는 거 이제 거기서 역량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연습하면 네. 나아지긴 나아지더라고요.
1: 물론이죠.
2: 예. 그리고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자기가 얼마나 목소리가
1: 그럼요.
2: 어떤지 저 사실은 방송 36년 하고 퇴직했잖아요. 정년
1: 네.
2: 퇴직.
1: 네.
2: 그래서 이제 다른 방송사에 갑자기 이제
1: 앵커가 되셨죠.
2: 앵커가 되셨죠.
1: 깜짝 놀라시죠.
2: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학원에 가서
1: 네.
2: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1: 그러세요.
2: 왜냐하면 36년 일을
1: 네.
2: 했지만
1: 네. 네.
2: 야단 맞아가면서 네. 후대게 훈련한 건 벌써 너무 오래전이어서
1: 그럼요.
2: 안 되겠다 싶어서
1: 네.
2: 석 달간
1: 네. 네.
2: 야단 엄청 맞아가면서.
1: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진실의 순간을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더 좋아지셨죠?
2: 아, 그렇죠. 뭐.
1: 네,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데요.
2: 팟캐스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하고
1: 네.
2: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2: 네, 왜냐하면 아, 교수님들 무서운 게요. 못하면 되게 야단쳐요. 아, 선배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뭐 엄청나게.
1: 네.
2: 근데 이런 거는 좀 이제 마무리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어떤 사람의 어떤 언어에서 보면은 아,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급히 얘기하다 보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1: 네.
2: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러지만 아니야 저거는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이고 자기의 이데올로기고 뭔가 편견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2: 예.
1: 제가 어떤 옛날에 그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정치인의 말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이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2: 꺼진 줄 알고.
1: 꺼진 줄 알고 사실은 욕설과 약간 그런 걸 했어요.
2: 비속어를
1: 섞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 실언을 했다. 뭐 이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 비속어나 욕설, 이건 일상적인 말하기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다. 진짜 실력이다.
2: 일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안 나는 거지.
1: 그렇죠. 일상적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스스로 깜짝 놀라겠죠.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거를 기억하겠죠.
2: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를 욕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건 평생 기억되던데요.
1: 그러니까요.
2: 실언했던 것들이.
1: 그럼요. 예. 그거는 진짜 실언이고요. 예. 그리고 실언한 사람, 그게 실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한 말이라는 게 입에 딱 붙는 말이 있잖아요. 배웠던 말. 이거를 떼고 새로운 말을 붙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2: 예, 예.
1: 저는 이제 말에 새 기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가끔씩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익숙하게 가던 길이었으니까요. 새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실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압니다. 아, 내가 실언을 했구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적하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런데 사과의 패턴을 보면 안 그런 게 드러나죠.
2: 예.
1: 기억이 안 난다는 등 뭐 등등등요.
2: 알겠습니다. 자, 이걸 네. 선거 전에 특집으로 쭉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 뭐 언어에 네. 대해서 지적하다 보면 결국
1: 네.
2: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침묵이 금인 거네요. 라고 네. 하는데 사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묵이 금이라는 말의 뜻은 네. 침묵보다 더 필요하고 좋은 말이 아니면 침묵하는 게 낫고
1: 네.
2: 침묵이 아니라 꼭 침묵보다 더 필요하고 해야 될 과제라면 네. 그 말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뜻이지 무조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해십니다. 자,
1: 저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네. 든 생각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격언이라든지 금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침묵은 금이라는.

0: 하는 건 침묵하지 않고 싶을 때 침묵하는 거.
1: 예.
0: 그러니까 말하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하고 싶을 때
1: 예.
0: 침묵할 수 있는 거. 이게 금이라는 것이지 모든 순간에 침묵해라.
1: 예.
0: 이거는 비겁한 거죠,
1: 예.
0: 사실은.
1: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될 말도 있는데.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0: 네.
1: 복잡한 머리였는데
0: 네.
1: 더 복잡해졌지만 한층 더 성숙한 머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0: 네.
1: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건 평상시에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0: 네.
1: 나중에 다시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예.
0: 언제든지
1: 네,
0: 불러주십시오.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신재훈 교수님은 보내드리고 노래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멋진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따 개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자 호텔 쪽으로 3차로가 행사 때문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서초대로 법원 경찰청에서 진흥 아파트 쪽으로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군의휴게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구분도로라 또 다른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군의휴게소 앞두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정체는 말끔하게 풀려서 전구간 수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43%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개그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거북이 걸음이라는 말이 있죠. 남들보다 유독 느리고 굼뜨게 걷는 걸 빗댄 말인데요. 매사에 느릿느릿한 사람을 보면 흔히 아우 저 느림보 거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땅 위에서 그렇게 답답하던 거북이도 자기 세상인 물속에 들어가면 태가 확 달라지죠. 그 무거운 등딱지를 메고도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아주 빠르고 유유히 물살을 가르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어딘가엔 분명 그 사람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람만의 바다를 보지 못했을 뿐인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무거운 등딱지를 이고 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곡으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늘이 진짜 대망의 지방선거 투표일인데 투표 다 하셨어요? 각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갈릴 수 있지만 뭐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아이가 좀 더 안전한 동네에서 자라고 내 부모님이 좀 더 편한 일상을 보내시고 내 삶이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인생은 알 수 없지만 돈 되는 건 이 시간에 좀 배울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수요일에 경제 버팀목. 아,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야, 머니 오렌지나무. 아니, 듣기만 해도 원래 이렇게 불림을 당하는 쪽인데. 이게 별명이세요, 원래?
1: 네, 저희 뭐 머니 오렌지나무라고 불러 주셔서 네. 항상 나무처럼 그늘도 되고 이 돈 열매 항상
0: 돈 열매.
1: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나무같이 든든하신 우리 팀장님. 근데 아직 최동기 본부장님이 아직 당도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처음 뵙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아까 여는 말에서 우리 느릿느릿 거북이도 바다에 가면 아주 빠르게 유영한다. 자기 물 만난 거북이.
1: 네네네. 네.
0: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1: 네.
0: 혹시 우리 구 팀장님의 나만의 바다의 시간. 나의 물때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1: 저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0: 지금이라고
1: 네,
0: 하면.
1: 지금 현재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저희 일이 뭐 세일즈를 하다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안정되기 전까지 많은 직업을 가졌거든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바다에 뛰어들기 전 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조금씩 그 경력과 노하우를 쌓아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은 되니까 네. 이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 그때가 좀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0: 돌아보니 다 이거로 네. 저기 귀착되기 위한
1: 네,
0: 과정이었다.
1: 그게 과정인 것 같아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네.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항상 그 마음 잊지 않고 지금 유영을 하고 있지만 네 언젠간 또 밖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기 네.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어떤 과거의 그 시간을 다 끌어서 이구지구 지금 유유히 헤엄을 치고 계시는 구도현 팀장님. 예. 자, 저희 TBS 라디오는요,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 무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은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2: 이게 돈이다.
0: 오, 이번이 3주차라고 들었는데 엄청 잘 맞으시네요.
1: 연습 많이 했습니다.
0: 약간 느릿느릿한데 잘 맞아, 잘 맞아. 예,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최동기 본부장님 네, 동착을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만남인데
1: 네.
0: 어색하게 또 인사를 방송에 갑자기 방송 중에 인사를 하게 돼요.
1: 네, 그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거꾸로 타는 바람에
0: 아이고야.
1: 좀 늦었습니다.
0: 아, 예. 왜 수요일에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 방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하는 건 진짜 돈 얘기는 뭔가 좀 특별한가요?
1: 네, 저희는 좀 특별한 진짜 누구나 챙길 수 있는 돈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0: 예, 아 누구나 챙길 수 있는 돈 이야기다.
1: 네.
0: 야,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한 돈 이야기.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1: 네,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한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연금과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저도 이제 언제부터가 연금 하면 이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나이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연금, 세금, 노후 생활비, 연금 이거 많은 분들의 숙제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

0: 것 같아. 아니 연금 뭐 얼마도 받, 그거 세금도 내야 돼? 라는 생각.
1: 네, 이게 연금과 세금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연금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연금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서 세율과 방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0: 그럼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2: 네, 이 모든 국민연금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에 발생한 연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요. 그 이전에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아 실제 내는 금액은 뭐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이 있죠.
0: 예.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공제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갔으니까, 아, 이제 다시는 소득세를 좀 내라, 국가에 내라, 뭐 이런 개념이네요.
1: 그렇죠. 뭐 2002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세금위원회 효과를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야 될 세금을 나중에 이제 노후에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0: 그렇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을 내고, 그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세금을 이건 많이 내겠죠?
1: 네, 뭐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 가입해서 직접 모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 만 55세부터 이제 70세 미만은 5.5%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만 70세부터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한 해 동안 받은 사적연금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과세에 합산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한 70%에서 60%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라면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여 받으면 40%를 감면해 줍니다.
0: 예, 사적연금 세금 관련해서 뭐가 숫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연금도 이제 소득이니까 세금은 내야 한다. 그리고 일시금이 아니라 나눠받으면 조금 세금이 줄어든다. 그죠? 그리고 나누어 받는 기간을 길게 잡고 수령 나이를 늦추면 늦출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포인트가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요걸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되겠네요.
1: 그렇죠. 실제로 이제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액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금 받을 때 이토록 세금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이죠. 자,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0: 예. 그럼 은퇴 후에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내야 되는 거네요?
2: 네, 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거든요.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국민연금 포함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때 국민연금은 50%가 아닌 100% 반영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한 월 한 약 167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 예. 그 연금 상품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비과세다, 세액공제다 이런 걸 강조하던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연금도 있나요?
1: 네, 뭐 비과세 연금 당연히 존재하고요.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매년 연말 정산을 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 연금저축 펀드나 뭐 IRP와는 달리 비과세 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할 때는 세제 혜택이 전혀 없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할 거나 해지를 할 때 이자 수익에 대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도 될 수 있고 연금소득세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득세법상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2: 네, 이 월적립식 계약은 최소 5년 이상 매월 균등한 기본 보험료를 납입

0: 수입을 해야 하고요. 납입기간 포함 계약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1인당 월 납입 보험료 합산 150만원, 연간 18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거치식 또는 일시납 계약 또한 월 적립식과 동일하게 계약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1인당 총 납입 보험료 합산 1억 원 이하라면 모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과세 연금을 선택하고 싶다면 말씀해 주신 기간, 납입함도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2: 네, 만약 이제 월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한도를 초과해서 고액을 비과세로 좀 운영을 하고 싶다면 종신연금 수령 형태로 이제 계약을 지정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이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 계약이죠. 또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되고요. 연금 재원을 끝까지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보증 지급 기간이 통계청 발표 각 연령별 기대 여명보다도 짧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0: 이 연금 구조를 짤 때 이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수령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 당장 올해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잘 활용하시고 당장의 세액공제보다는 먼 미래에 수령할 연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재원 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면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 IRP 이거랑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분리를 해서 생각하시면
2: 그렇죠. 보험료 납부를 할 때 세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연금 수령을 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현재 본인의 소득 구간과 뭐 연말정산 필요 여부 그리고 은퇴 후에 종합소득세나 건보료 부담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연금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직업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자, 오늘 내용 많은 분들께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갑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충북 청주시라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직업이 바뀌면 보험도 다시 봐야 된다 이거든요. 자,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달라졌는데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이제 지급 거절되거나 계약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업 고지 의무와 함께 오토바이 사고 보장 기준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세 가장이고 현재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제 취업 전까지 잠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배달 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은 본업이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배달 중에 접촉사고가 났고 골절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현재도 재활치료 중이라 일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끊겼고 생활비는 쌓여가는데 아 이럴 때 보험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십수년 보험료 꼬박꼬박 냈으니 적어도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버틸 힘이 되겠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 후 들은 말은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1: 네, 고객님. 확인 결과 오토바이 관련 위험 직군 또는 운행 사실이 계약 내용과 달라서 보장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해지 안내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네? 잠깐만요. 저는 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험금을 못 받는 것도 모자라. 이게

0: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막막하네요. 이렇게 부당하게 해지된 보험 계약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갑자기 벼락을 맞은 가장이 다시 가족을 위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처럼 생계를 위해 뒤늦게 배달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이었고요. 최동기 본부장님은 어디 콜센터에 한번 경험이 있으신 거? 네, 고객님.
1: 네, 뭐 워낙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 아, 네.
0: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야, 2년 동안 방송을 하시면 이런 이 연기가 되는군요.
2: 연기가 늘죠.
0: 진짜 엄청 늘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방송 들었던 거랑은 너무 많은 확연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 사고로 우리 청취자분은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 네, 뭐 결론부터 좀 얘기해 드리자면 청취자님은 직업 고지 의무를 위반하셨기 때문입니다.
0: 직업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할 때부터 뭔가 잘못돼 있었던 건가요?
1: 네,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잘못을 하신 게 아니라 보험 가입 후 이제 직업이 변경된 걸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청취자님이 최초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땐 직업이 이제 사무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배달원이죠. 자, 이렇게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손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된 직업을 보험회사에 이제 알려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0: 보험 가입할 때 막 직업을 꼭 쓰잖아요. 전 이게 형식성으로 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중요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네요. 과거 병력을 미리 알려야 되는 것처럼 직업도 제대로 알려야 된다.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이 직업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보험금이 무조건 부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위반한 직업과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고지하지 않은 직업이 있더라도 사고가 그 직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는데요. 사무직으로 고지를 했으나 실제로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기사로 일하던 중에 쉬는 날 집에서 잠을 자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라면 이게 직업 위반은 맞지만 화물차 운전과 심근경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 계약은 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상해 사고가 이제 고지하지 않은 이제 위험한 직업을 수행하던 중에 이제 발생을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여서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청취자님처럼 사무직으로 고지를 했지만 실제로는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엔 사고와 직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계약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아예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보험료만 더 내면 이제 받아줄 수도 있고 정상 고지했을 때 내어야 될 보험료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우리 청취자님은 보험 가입할 때 사무직이셨고 그 후에 이제 배달업으로 직업을 변경했는데 이걸 이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 고지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보험사는 계약 자체를 해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또는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늘어난 위험만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소급해서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따라서 이제 현재 직업이 바뀌었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무를 겸하게 되었다면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사의 직업 변경 통지를 즉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청취자님은 직업이 변경된 걸 보험회사에 고지했다 하더라도 네, 이번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왜요? 직업이 변경된 걸 고지를 해도 보험을 못 받는 거면은 이거는 우리 청취자님의 잘못이 아니라

0: 뭐 보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1: 이 보험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약이나 이 통지 의무라는 강력한 제동장치를 걸어두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청취자님처럼 직업, 직무 또는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2: 네, 일반적인 이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표준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면책 조항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직업이 아니고 뭐 출퇴근이 직업이나 이제 출퇴근이 아니라 살면서 정말 어쩌다 한두 번 우연히 오토바이를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 이건 일회성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 이라면 사실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1: 일단 그런 건 아니고요. 상해보험 중에서 오토바이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이 있거든요. 청취자님은 앞으로도 오토바이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지금이라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라도 다 같은 보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런 걸 좀 알아봐서 여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로 빨리 갈아타셨어야 되는 건데 놓쳤다.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아깝네요.
2: 네, 뭐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보험이 다 같은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뭐 다 같진 않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다쳐도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이 있고요. 직업을 변경하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 자체가 없는 보험도 있거든요. 청취자님처럼 상해사고가 발생할 좀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조건을 잘 갖춘 상해보험을 미리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0: 네. 정말 몰랐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속상한 사연이었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직업이나 뭐 생활이 바뀌었을 때 다시 점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 배달 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일을 하신다면은 내 보험이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도 나를 보상해 주는지 요 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전문가 조언과 함께 우리 집 보험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IOI의 갑자기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보실까요? 7687번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요즘 주변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라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게 맞는 저축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게 맞는 저축이나 재테크 방법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없을까요? 라면서 7687번님 주신 문자인데요. 아, 이런 얘기 진짜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현금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는 계좌에 뭐 몇 퍼센트는 뭐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예 우리 7687번님은 그 현금 자산을 따로 확보를 해가지고 저축이나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싶다. 아, 투자가 아니라 이제 재테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네, 뭐 최근 이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정말 심화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분들이 많지만 수천만 원의 돈을 뭐 금리 0.1%짜리 입출금 통장에 그냥 넣어두고 있다면 뭐 사실 이건 돈을 방치하는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젠 내 돈도 일을 좀 시켜서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스스로 벌어다 줄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자, 청취자님. 은 파킹 통장과 발행어음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 얼마든지 깨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눕는 자리를 바꿔주는 거군요. 파킹 통장에 대한 얘기는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발행어음은 내가 개인이 어음을 뭐 어떻게 해? 이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2: 네, 일단 파킹 통장은 차를 잠시 주차하듯 돈을 잠시 맡겨두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통장보다 훨씬 높은 연 4에서 7% 금리를 주면서도 이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것이 최대 장점이죠. 은행법의 보호를 받으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1: 네, 어음,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어음 때

0: 때문에 이제 정말 파산하는 뭐 그런 기업이나 뭐 예. 가정들 많이 봤을 텐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발행 어음은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자본금이 넉넉한 대형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금융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발행 어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수시형은 파킹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방식이고요. 약정형은 이제 기간을 정해두고 목돈을 예치하는 예금과 같은 형식. 그리고 적립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는 이제 은행의 적금식으로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내 재무 목표에 맞는 발행 어음 잘 선택하신다면 꽤 쏠쏠한 이자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1: 그럼 발행 어음은 증권 계좌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그 주식 거래 계좌나 증권사 가시면 네, 얼마든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요 그러니까 파킹 통장, 발행 어음 이 두 가지 금융 상품 잘 활용하시면 재테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이게 이제 이자가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보다 많이 높나요?
2: 네, 일단 파킹 통장과 발행 어음은 가입 시점과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파킹 통장과 발행 어음은 이 금리가 자주 바뀌는데 파킹 통장은 금리는 일단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은행과 상품별로 금리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전국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도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발행 어음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금리는 직접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예, 이거는 이제 좀 발품을 팔으셔야 된다. 아, 손품이라고 해야 되나? 손가락품을. 무조건 한 상품만 쓰는 것보다는 이제 목적에 따라 나눠 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특히 그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금액 한도가 작지만 이제 금리는 높게는 뭐 한 5%에서 7%까지도 되는 통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통장 두세 개만 있어도 이제 한 달치 통신비는 충분히 벌 수 있죠. 자, 금액 한도 없이 뭐 미션 같은 번거로움이 싫다면 내 재무 목표에 맞는 발행 어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내 통장 속 현금을 좀 어떻게 배분해야 단 1원이라도 좀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500만 원 이하는 높은 이자를 주는 이제 저축은행 파킹 통장을 좀 조합해서 통신비 정도의 수익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러게요. 이제 파킹통장 같은데 이게 조건을 보면 뭐 최대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500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한 3개 정도는 굴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우리 통신비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2: 네. 이 5천만 원 이하 목돈은 미션 성공 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파킹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1억 원 이상 고액은 저축은행 파킹 통장을 쪼개 넣기 번거롭다면 이 수시형 발행 어음에 한번 넣어두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되거든요. 매달 모으는 돈을 이 적립형 발행 어음을 잘 활용하면 일반 시중은행 적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시간이죠.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파킹 통장은 만들고 싶을 때 여러 은행 상품을 연달아서 바로 개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아, 아까 제가 이제 이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몇 개를 같이 만드셔서 이렇게 돈을 굴리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하루에 할 수 있느냐? 날 잡아서 하는 저 같은 스타일은 하루엔 무척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여기는 그 뭐랄까 이런 질문 자체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묻어 있어요. X 하루에 못 만들어요.
0: 네, 모든 통장은 하루에 다 개설을 할 수가 없죠.
1: 이게 파킹 통장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0: 아니요,
1: 모든
0: 은행
1: 아, 그런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 하나를 만들면 보통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은 이제 다른 계좌가 이제 그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만드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1: 그렇죠.
0: 자, 파킹 통장은 원리금 합산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발행 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점 인지하셔야 되고요. 다만 자본금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가 망할 확률은 매우 낮아서 자, 안전한 편에 속한다라는 점도 전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 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이제 방치해서 일하지 않

0: 많게 만들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파킹 통장과 발행어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입출금 통장에 있는 액수가 좀 많다면 더더욱 좀 부지런하게 파킹 통장 발행 어음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 목표에 맞게 저축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사실 파킹 통장과 발행 어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출을 확인하는 건데요. 지출을 확인한다는 것은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지출은 크게 고정지출과 선택지출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고정지출은 생활비, 월세, 관리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고 선택지출은 용돈이나 외식비, 보험료 등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인 것이죠.
0: 네, 그 선택 지출 중에서도 이제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제 보험료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제 고정 지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보장 점검을 통해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잘 선택한다면 선택 지출인 보험료 많이 줄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 원인 가정에서 3인 가족 보험료가 50만 원 지출되는 것을 4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 지출은 뭐 10만 원이겠죠. 자, 10만 원의 지출을 줄이면 이는 내 소득 월 소득 대비 한 2.5% 정도의 수익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돈을 다시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수익을 챙겨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는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 저도 여태까지 보험료는 고정 지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이거 선택 지출이고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10만 원만 줄여도 2.5%의 수익이 발생한다. 뭐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을 한번 점검해서 잘 내고 있는지 보험료 뭐 줄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험료 몇만 원 줄인다고 이 뭐가 달라지나 오히려 보장이 줄게 되면 좀 불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푼돈 없이 목돈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매달 누수되는 보험료만 잘 점검해도 얼마든지 저축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이 시드머니 만들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보장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누수되는 보험료가 있는지를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런 얘기하면 야 돈이 있어야 내가 못했다 그래 꼭 하시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저축 이전에 보험료 같은 이런 지출을 점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0: 네, 이 저희에게 돈과 관련된 문의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50, 60세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고정 비용은 많은데 은퇴 후 생활 비가 넉넉하지 않으니 이제 걱정이 돼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생활비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며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자, 매월 많은 돈을 저축하기란 정말 결코 쉽진 않죠. 하지만 작은 돈을 길게 저축하는 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청취자님도 파킹 통장이나 발행 어음에 저축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돈을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 지출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선택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1: 예. 파킹 통장과 발행어음을 활용해서 잠자는 돈을 깨우는 방법 또 저축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할 지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러게요. 뭐 재테크라는 게 꼭 큰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는 돈 맞고 남는 돈 제대로 굴리면서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 통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돈은 없는지 매달 그냥 습관처럼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적정한지 이게 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혼자선 좀 힘들다. 점검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겠죠? 누구나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9070번님 질문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당시 헬멧은 착용을 했고 도로 주행 중에 혼자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0: 에서는 킥보드 사고는 면책이라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킥보드 사고는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청구가 원래 불가능한 건가요? 라는 아까 오토바이 사고 우리 앞서 얘기했었는데 비슷한 건가요?
1: 네, 뭐 실손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이륜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항에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실손보험금 보상이 좀 힘들 수 있고요. 상해보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상해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좀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킥보드는 사실은 이제 전용 보험이 이제 따로 판매가 되고 있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내가 뭐 출퇴근할 때 아니면 취미 활동으로 킥보드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이 보험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해 보험을 좀 잘 가입해 둔 뒤에 이제 이 운행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이 킥보드가 요즘 뭐 오토바이나 이제 자동차랑 접촉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킥보드를 많이 타시는 분들 중에 미성년자도 상당히 많죠.
0: 맞죠. 많고 네. 둘이 타고 헬멧도 안 쓰고.
1: 그렇죠. 이제 미성년자 네. 운전을 하면은 이게 무면허 운전이 그쵸, 돼버리기 그쵸. 때문에 정말 가정경제의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자 킥보드 탈 때 뭐 안전 운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 절대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0: 예, 아무튼 뭐 오토바이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이런 뭐 PM 이런 것들 예 운전하실 때는 보험이 거기에 맞는 보험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 보험이 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비보험은 좀 적응받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0890번님. 최근 상해로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고요. MRI와 비급여 치료제 등 비급여 검사 치료비도 발생했습니다. 보험 보장 내용을 찾아보니까 수술 관련 보장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은 수술이나 비급여 치료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보장 대상이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손해보험에 하나 딱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2: 네,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했을 거거든요.
0: 네.
2: 그러면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도 이 운전자 보험이나 일반 보험에서 상해 보장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보험은 이 실손 보장과 이 정액 보장으로 나뉘는데 실손 보장은 이 내가 그 병원비처럼 실손 내가 손해 본 만큼만 보장을 해 주는 것이고 정액 보장은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 수술비 두 개, 세 개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모르는 보장이 있는지 한번 주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이런 것도 상담해서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주시나요?
2: 네, 해드리죠.
0: 네,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한 시간 함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를 꼭 집어주신다면?
1: 네. 내가 그 상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직업통지 의무나 네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그 보험 점검 미루고 계신 분들은 이 5월 달에 지출이 많으셨을 텐데
0: 네.
2: 6월 달에 보험 점검 꼭 받으셔서 세고 있는 뭐 보험료가 없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직업이 바뀌시면 꼭 고지를 해 주시고요. 6월에 이제 5월 너무 바쁘셨고 돈 많이 들었으니까 한숨 돌리시면서 보험 점검 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 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감사하고요.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정혜였고요.
3: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들으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0: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경기 동부권과 충남 서산시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오늘은 지방선거 당일이라 집에 머물면서 투표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공휴일이지만 서울시내 도로와 고속도로 대부분 차량이 많지 않아서 대체로 흐름이 좋은데요. 서울시내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자호텔 방면으로 가는 길 3차로에는 오늘 선거 관련 차량들이 서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지난 5월 26일 서대문구 서소문구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처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스본부 앞 삼거리 구간 양방면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 습도는 42%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1875년 왕이 다스리던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공화국이 됐습니다. 1923년 독일의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당선돼서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됐고요.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는 단 한 표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한 표가 곧 역사가 되었던 셈인데요. 오늘 투표장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한 표가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한 나의 한 표. 그러나 이 한 표가 모이고 모여 우리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죠.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투표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6월 3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정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기. 가요계의 복둥이 이재령이 부릅니다. 굴러 굴러 굴러온다 복둥이 온다 싹.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요. 그 뜨거운 열기를 오늘도 이어가 볼까요? 오늘 투표 6시까지죠.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잠깐 짬을 내서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하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대한민국 레전드들의 인생곡 10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5인 5색 가요 톱10 다시 듣기. 오늘은 작사의 신 작신 이건우 작사가 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허리케인 여름 특집 오인호색 가요 톱10. 가요계 다양한 셀럽들을 모시고 엄선된 10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가요 톱10. 이번 주 5일 동안요, 여름 특집으로 5인 5색 5분의 셀럽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레전드 가요 10곡을 추천해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래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패밀리죠? 작사의 신, 이스타, 작신. 이건우 작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예,
1: 노랫말을 먹고 사는 작사가 이건우입니다.
0: 예, 아, 롱타임 노씨.
1: 아,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요. 거의 저희 고향 아닙니까?
0: 그렇죠.
1: 제가 이제 작사를 하면서 TV 출연도 하고 여기가 이제
0: 그렇죠.
1: 모태죠, 모태. 아,
0: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고맙고. 예. 사실 맞죠. 뭐 여기서 저희들하고 같이 방송하시다가 MBC가 하셔가지고.
1: 예, 놀면 뭐하냐 하면서.
0: 그러니까.
1: 사실 그래서 이 김경래 PD나 우리 최일구 앵디님한테 늘 고마운 마음 으로 살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가 처음에 얼마나 떨었어요. 달달달달.
0: 에이.
1: 요즘은 안 떱니다.
0: 그 정도 아니었고. 예. 예. 자, 더운데 잘 지내시고 요즘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그렇죠. 이제 아모르 파티 이후에 또 어마어마한 히트곡을 써야겠다라는
0: 네.
1: 중압감만 갖고 네.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상황에 빠지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너무 잘하면 안 되겠다.
1: 맞아요.
0: 너무 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자.
1: 그렇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0: 힘 빼고 살자.
1: 예, 힘을 빼야 되는 거죠.
0: 자, 이제 10곡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추천곡 부지런히 들어봐야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건우 씨.
1: 네.
0: 자, 첫 번째 베스트 10 첫 번째 곡 뭡니까?
1: 아, 대한민국의 정말 가왕의 출연, 가왕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조용필 형님의 창밖의 여자입니다.
0: 아, 네. 역시 뭐 가왕 조용필을 첫 곡으로 하셨네. 이 곡을 첫 곡으로 꼽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1: 그렇죠. 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그 가요의 전성기가 오거든요. 그 당시에 조용필이라는 위대한 가수가 태어나서 정말 이 조용필의 노래를 듣고 우리 전 국민이 열광하던 시절 아닙니까?
0: 그럼요.
1: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곡이 바로 창밖의 여자 아니겠습니까?
0: 네. 누가 사랑을
1: 그렇죠.
0: 아름답다 했는가.
1: 아, 죄송합니다. 기흥정 한을 예. 모두 다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0: 창밖에
1: 예, 한을 드러낸 예, 이 창밖에
0: 근데 여자. 이 예. 노래가요. 워낙 그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배명숙 씨 작사의 조용필 작곡인데요.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동화방송인가의 어떤 그 방송국에서 라디오 드라마 창밖의 여자라는 그 드라마의 주제가였어요.
0: 아, 드라마 이름도 창밖의 여자였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셨는데 1절을 다 녹음을 하고 2절을 해야 되는데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딜 가시는 바람에 1절만 갖고 동화방송에서 이제 그 라디오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0: 네.
1: 벌써 난리가 난 거죠.
0: 아, 1절만 네. 그 드라마 할 때 이제 나갔는데도.
1: 네.
0: 그러면 나머지 2절은?
1: 그러고 이제 노래가 이제 히트가 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녹음실에서 오. 정식으로 2절까지 녹음을 해서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되죠.
0: 그 창밖의 여자 드라마 어떤 내용이에요?
1: 뭐 저는 이제 드라마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창밖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0: 그 남자는 어디 있어요? 창 안에 있어요.
1: 그렇죠. 창 안에서 지금 창밖의 여자를 보면서 알았어. 하는 건데.
0: 아, 한번 찾아볼게요. 인터넷에 이런 드라마 내용이 있을지. 자, 이 전문 작사가가 아니라 드라마 극작가의 노랫말이군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우리
0: 배명숙 씨.
1: 네, 배명숙 선생님께서는 정말.
0: 혹시 아세요, 이분은? 배명숙님은?
1: 저는 만나보진 못했는데 정말 명성을 익히 알고 있죠. 오. 지금도 이제 연세가 꽤 되셨는데.
0: 예.
1: 정말 이 배명숙 씨야말로 이 작가님이야말로 이제 조용필 가왕의 탄생을 알린. 네, 정말 대단한 작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0: 그러면은. 조용필 씨가 이 노래가 첫 번째 곡은 아니잖아요, 그죠?
1: 예전에 이제 70년대에 돌아야 부산항이가
0: 그렇죠, 그렇죠.
1: 나왔지만 예. 이제 지구 레코드사로 이제 전속을 해가지고 1집이 이 창밖의 여자죠. 그 앨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얼굴 크게 나오고 약간
0: 예.
1: 촌스럽게 형님이 예. 얼굴 크게 나온 그 앨범인데 그 앨범에 있는 곡이 모두 히트됐다고 아. 보면 돼요.
0: 네. 이 작신 입장에서 볼 때 이
1: 예.
0: 배명숙 씨 노랫말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예요?
1: 정말 우리 그 극작가니까 쓸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0: 그렇지, 그렇지.
1: 그리고 차라리 그대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와, 정말.
0: 난 그대 목이 저도 그 노래를 네. 부르면서도 네. 차라리 나를 잠들게 하라. 이게 좀 약간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 이제
0: 무슨 뜻이죠?
1: 그 뜻을 갖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그대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는
0: 재워달라 뭐 이런 거예요. 자장가 부르면서
1: 더 냉정하게 나를 해서 사랑을 잊게 해달라라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 그렇죠. 네,
0: 좀 편안하게 좀 잊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여름 특집 오인호색 허리케인 가요 톱텐 작사이신 이스타 작신 이건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 조용필 창밖의 여자 듣겠습니다.

0: 조용필 창밖의 여자 들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1: 네.
0: 조용필 1집이 80년 3월 20일 날 발매가 됐는데
1: 네.
0: 여기 다 있네 노래가.
1: 그러니까 1번, 모든 노래가
0: 1번에
1: 찍었죠?
0: 지금 얘기한 창밖의 여자.
1: 그다음에 단발머리 나오죠.
0: 2번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 3번에 지금 얘기한 단발머리. 네. 잊혀진 사랑 한 500년 돌아오지 않는 강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와. 정 대전블루스. 아우.
1: 그러니까 다이트가 된 거야.
0: 너무 짧아요. 슬픔 미소까지 11 네. 곡이 들어. 이야, 대단해.
1: 너무 짧아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0: 엄청 팔렸을 것 같아요. 80년에 이때 나왔을 때.
1: 그렇죠. 뭐 정말 이 우리나라의 그 중흥기를 시작한 거죠.
0: 예. 네,
1: 가요의 중흥기.
0: 그렇습니다. 예. 첫 곡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로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허리케인 가요 톱10. 자, 이건우 작사가가 고른 베스트 10 중에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습니까?
1: 예, 80년대에 이제 조용필 가왕이 나왔다면 또 그 이후에 노래로서 가장 큰 히트를 친 노래가 바로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입니다.
0: 10월의 마지막
1: 그렇죠. 예.
0: 자, 이 노래를 작사는 박건우 씨가 하고, 그죠?
1: 예, 맞습니다.
0: 이범희 씨가 작곡을 했어요. 아, 환상의 콤비라네,
1: 그렇죠.
0: 두 분이.
1: 정말 박건우 이범희 하면은 정말 이 가요계에 정말, 정말 듀엣.
0: 예.
1: 정말 콤비죠, 명콤비.
0: 박건우 이범희.
1: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사가가 대한민국의 박건우 씨입니다.
0: 그래요.
1: 이분은 제가 예전에 제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0: 200년.
1: 예,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1: 저는 정말 밑에 발가락도 못 쫓아가는 그런 작사가인데 정말 이분을 만나서 저는 많은 걸 배웠고
0: 예.
1: 이분이 가요계에 끼친 공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죠.
0: 그래요. 네. 보니까 저도 박건우 씨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1: 네.
0: 이분이 시인이고

0: 작사한 곡이 한 3,000곡이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800곡 정도가 히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아깝게도 일찍 좀.
1: 네, 너무 이른
0: 세상을 사귀었어요.
1: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결국은 고향이 원주거든요.
0: 네.
1: 원주에 그 박건호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0: 예.
1: 고향이 원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노래비만 한 30개가 있습니다.
0: 아, 그 원주에 가면 네, 공원이 있는데.
1: 잊혀진 계절, 뭐, 모닥불, 끝이 없는 쭉 해서 30개의 노래비를 우리나라 작사가 중에 최고로 많은 노래비를 갖고 계신
0: 그
1: 분이
0: 공원에 이분이. 가면은 30개가 쫙.
1: 그렇죠. 예, 네, 노래비가 계속 있는 거죠. 정말 이제 원주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거죠.
0: 이건우 씨는 저 고향이 평택인데. 네,
1: 저 노래비 하나도 없습니다.
0: 평택에 어떻게 뭐 자비로라도 되게 한번.
1: 그래서 제가 네. 돈을 좀 모아서. 네. 예, 진짜 아모르파티라도 하나 어디
0: 아니,
1: 세워야
0: 제가,
1: 되나.
0: 예. 네. 제가 저 안성에 그 석재상하는 저 후배 알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0: 좀 싸게 좀 하나 맞춰드릴까?
1: 제가 자비로 하기가
0: 안성에서
1: 너무...
0: 뭐 평택 바로 옆인데 뭐.
1: 글쎄요, 자비로 하기가 너무.
0: 나무새스러워서.
1: 아, 그렇죠. 예.
0: 허리케인 가요 톱10. 자, 이건우 작사가가 고른 베스트 10 중에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입니다. 잊혀진 계절.

0: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노랫말이. 네. 10월 30일만 되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10군데는 돌아다닌다고 방송국을.
1: 노래는 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나오죠. 10월 31일입니다. 정확하게. 아, 항상 10월 31일이.
0: 10월이 큰 달이니까.
1: 그렇죠. 항상 그렇구나. 31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 노래가 이 노래죠.
0: 예. 자, 이제 세 번째 곡 추천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1: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해서 제가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러본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0: 아, 이건우 씨도 노래합니까?
1: 예, 제가 좀
0: 노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1: 아니, 근데 이제 아직도 연습 중인데요.
0: 네. 어떤
1: 바로,
0: 곡이에요?
1: 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대중가요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김현식 씨가 부른 내 사랑 내 곁에.
0: 아, 그렇죠. 진짜. 내가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
1: 1991년 6집 타이틀곡이거든요. 오태호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대한민국 가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반에 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참 안타깝게도 결국 김현식 씨가 32세로 별세를 하는데 예. 발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노래잖아요.
0: 예.
1: 근데 참 이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가요톱텐 1위 한 노래는 아마 이 노래 말고 또 있을까요?
0: 아, 네. 요절하시고 나서 1등이 된 겁니까?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이 건강 때문에 이 횟소리 진한 그 허스키한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나의 모든 사랑 떠나가는 날이.
1: 아니, 그렇게 안 부르고요.
0: 아니, 나의 죄송합니다.
1: 모든 사랑이 이렇게 가죠.
0: 오, 더 비슷하다.
1: 네, 제가 연습하고 있었다니까요.
0: 진짜 노래방 가서 열심히 네. 연습하셨나 보다. 네. 어이구. 혹시 김현식 씨하고는 김현식 생전에 같이 작품 해본 건 있어요?
1: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먼 발치선을 많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작품을 해야지 했는데 사실 통성명도 못하고 네. 떠나보낸 분이 되는 거죠.
0: 예,
1: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예. 제 작품 생활에서.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현식 씨 노래 듣겠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0: 안길 것은 어디에.
1: 아, 정말, 예.
0: 멋진 노래입니다. 제가. 예. 이 인터넷으로 지금 프로필 찾아봤는데 김현식 출생 58년 1월 7일 사망 90년 11월 1일 향년 32세.
1: 그러니까요. 예. 너무 젊은 나이에.
0: 이분이 아주 신장도 꽤 크셨네. 180cm였었네요. 예. 근데 하여튼 예, 이스타하고는 좀 멀리서만 예, 봤고.
1: 정말
0: 예.
1: 인사를 안 하고 작품을 못 해본 게 저한테도 한으로 남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허리케인 라디오 여름 특집 오인오색 가요톱10 작사가 이건우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최고의
1: 허리케인 라디오. 허리케인 가요 톱10. 대한민국 작사의 신 이스타 이건우 씨가 엄선한 가요 추천곡 10곡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스타, 근데 예. 10곡은 저희가 추천해드린 게 아닌 거죠? 예, 이건우 씨가 추천을 해서
2: 그렇죠.
1: 가져온 거 아닌가?
2: 제가 이제 80년대부터 예. 두 곡씩 선정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거를 며칠 밤을 새워서 이걸 만들어 봤거든요.
1: 10곡을요?
2: 그래서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까 해갖고 제 친한 동료들 또 10분을 모셔가지고 아이고. 작곡가, 편곡가, 경마 평론가 많은 분들 해가지고 아이고. 엄선되게 이게 이제 검증을 받은 거예요.
1: 아이고,
2: 그러니까 이게
1: 감사합니다.
2: 확실한 겁니다.
1: 예, 예. 자, 그러면 남은 선곡도 이제 궁금한데 근데 이건우 씨 시간이 부족해서요. 예. 추천해 주신 10곡 중에 지금 3곡을 들었잖아요.
2: 그렇죠.
1: 앞으로 5곡, 8곡까지는 이제 메들리로 저희가 소개를 예. 해드릴 거고 예. 끝에 2곡은 9번째, 10번째는 들을 거고, 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5곡은 메들리로 저희가 편집해놨으니까 예. 틀어드릴 테니까 소개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 바랍니다. 아, 자, 음악 주세요.

0: 베스트 10 네 번째 곡인데요. 서태지의 난 알아요입니다. 선곡 이유 좀 들어볼게요.
1: 가요계의 판도를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렸죠. 정말 망치로 한 대 쾅 때린 것 같은 이런 정말 기발한 작사, 작곡, 노래.
0: 예.
1: 야, 서태지의 출연으로 인해서 이제 문화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0: 예.
1: 이 노래야말로 지금 K-POP의 초석이 된 노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K-POP의 초석이었기 때문에 네. 선곡이 됐다. 네.
1: 지금의 모든 우리 블랙핑크, 뭐, 모든 이 그룹들이 다 신세를 진 예. 그 노래라고 하시죠.
0: 이건우 씨도 댄스곡 많이 작품했잖아요. 룰라의 뭐, 날개 잃은 철사라든가, 천사라든가. 김건모의 스피드 같은 노래.
1: 그렇죠. 그죠? DJ DOC의 미녀와야수, 뭐, 네. 디바 에블로 했는데.
0: 디바 에블로.
1: 사실은, 이 서태지 씨가 이 노래를 하면서 드디어 댄스의 장을 열었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 뒤를 살살살살 따라간 거죠.
0: 아이고, 겸손의 말씀까지, 예.

0: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네.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
1: 이 노래야말로 90년대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히트곡이 이 노래 같아요. 그리고 앨범이 200만 장 CD를 처음으로 연 노래입니다.
0: 200만 장?
1: 네, 200만 장이 나갔다는 곡 그럽니다.
0: 이 노래가 나온 때가 95년이에요.
1: 95년이죠. 김창완
0: 95년에
1: 작사
0: 200만 장이면 되게 많은 건가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앨범이 이 앨범이라고 그때 나왔습니다.
0: 아, 예. 9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전주 중에 하나라는 노래예요, 이게. 전주가 가장 위대하다.
0: 인트로 부분에.
1: 네, 인트로가 가장 훌륭하다는.
0: 이 작사 작곡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1: 김창환 씨라고요. 작사 작곡을 이제 김건모 씨를 아주 주로 많이 쓰고 히트곡이 많은 분이죠, 이분.
0: 네. 저 이 또 앞부분은 또 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 소개시켜줬고.
1: 아니 이제 그렇게 그냥 시절 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음률을 타야 되거든요.
0: 죄송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나올 때가 네. 95년이라 전화 이스타나가 이제 36 그때쯤
1: 그렇죠.
0: 아닙니까?
1: 30대 중반.
0: 이때는 저희 세대한테는 약간 좀 이 너무 젊은 노래였던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이렇게 빠른 노래가 히트될 줄은 몰랐어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러니까 숨이 차잖아요. 그래요. 김건모 씨도 이거를 라이브로 부르면 숨이 엄청 차해요. 예. 그러니까 엄청 빠른 리듬으로 나온 거죠.
0: 예. 요 전주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러면 그렇죠. 들어볼 수 있을까, 김건희 PD? 예.

0: 아, 이게 그 위대하다는 전주 부분이군요.
1: 그렇죠. 전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진짜 위대하다. 이런,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신화를 쓴 노래입니다. 잘못된 만남.
0: 이 잘못된 만남 전주는 이제 전주에 가면 더 많이 나오겠네요.
1: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전주에 가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못된 만남이 대한민국 최고 히트곡을 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곡을 내가 써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스피드를 바로 쓴 거죠.
0: 아, 그러셨구나. 네. 오늘 10곡 중에 스피드 등장합니까? 아,
1: 잘못된 만남이 나왔기 때문에 오. 이제 한 가수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0: 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 아, 근데 욕심을 버리시고 스피드를 안 하고 네. 잘못된 만남을 선곡해 오셨네요.
1: 그럼요. 알겠습니다.

0: 2009년 노래입니다. 소녀시대의 G. 네, 여섯 번째 베스트 10 곡으로 골라오셨는데, 자, 이건우 씨 마일리지에 비하면 상당히 내려옵니다.
1: 예, 저는.
0: 마일리지가 이제 60만 키로 넘었잖아요.
1: 예, 제가 63만입니까? 63층에 살고 있다고요.
0: 자, 소녀시대 G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
1: 그렇죠. 드디어 이제 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케이팝 2세대 대표 아이돌이잖아요. 8인조 다국적 걸그룹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녀시대는 걸그룹의 교과서이자 끝판왕이다.
0: 네.
1: 왜냐하면 9주 연속 지상 순위 1위를 해요.
0: 아,
1: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거죠.
0: 근데 G가 이게 뭔 뜻이에요?
1: 그냥 G, 그
0: 그냥 의상어입니까?
1: 꾸밈은 같은 겁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0: G.
1: 예, 그 재즈 같은 데에서는 스캣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0: 네.
1: 예, 이 가요에서는 스캣. 그냥 예, 꾸밈음으로 그렇군요. 보시면 되는 거죠.
0: 자, 이스타 작품 중에는 9주 연속 1위한 곡은 어떤 게 있어요?
1: 예, 9주 연속 한 거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예, 제가 뭐 3주, 5주, 4주 이런 거 많죠.
0: 5주까지?
1: 아, 그럼요.
0: 아, 그렇군요. 예.

0: 번째 곡으로 선곡한 노래입니다. 2004년 노래네요. 장윤정. 그렇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예, 벌써 맞습니다. 20년 됐어요.
1: 그럼요. 20년이나 됐네요. 이 노래야말로 이제 트롯의 대중화를 이뤄낸 곡. 그러니까 이제 트롯이 일부 계층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부터 뭐 여러 계층을 다 아우르는 큰 히트곡이 어머나가 나온 거죠.
0: 어머나가. 예. 예.

0: BTS의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게 팝송인가요?
1: 아니죠. 이게 우리 가요입니다. 이게 네. 이 BTS야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거를 빌보드 차트를 보고 울면서 살아왔잖아요.
0: 그렇죠.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네,
1: 김기덕입니다. 뭐 그럴 때 우리 노래가 1위가 된다는 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 살아생전에 그렇죠. 들어볼 수 있을까 볼 수 예. 있을까 했는데 BTS가 드디어 1위를 한 예. 어마어마한 노래죠.
0: 대한민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세계적인 스타그룹 탄생을 알린 곡이고 그렇죠. 세계 모든 이에게 선사하는 힐링송이었다고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다이너마이트. 예.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몰랐는데 예. 이건우 씨도 저 세계 진출 빌보드 가려면 영어 공부 좀 하세요.
1: 아, 제가 88년도 올림픽 때 지금 해서 소방차에 통화 중에 영어를 제가 썼죠. I love you, I need you, I want to hold you.
0: 이야, 그 네. 어려운 네, 영어를.
1: 정말 어려운. I never let you go.
0: 아, let you go까지.
1: 네, the rise is now.
0: 야, let이라는 게 그 사역 동사를 써가지고 어려운 건데. 네,
1: 그게 마지막 제 영어 가사였습니다.
0: 아, 통째로 그냥 영어가 된 거네. 네. 아, let you go. 야, 이거 어려운 고급 영어까지 쓰셨구나.

0: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곡은 이제 메들리로 엮어드렸습니다. 이스타, 이 중에 한 곡은 저희가 끝까지 그래요? 들어볼 시간은 되는데 한 곡만 좀 선곡을 네, 해줘보세요.
1: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가사를 준 분이 두 분이 있네요. 예? 두 분 중에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전주가 가장 훌륭하다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을 들어보죠.
0: 예, 아까 또 들었었던.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신나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 방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하는 지방선거 개표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 여름 특집 5인 5색 작사가 이건우 씨의 추천곡 듣고 있습니다. 이스타 이제 두 곡 남았습니다. 자, 아홉 번째 곡은 어떤 곡 선곡해 오셨어요? 자,
1: 2010년대로 넘어갑니다. 정말 예? 세월이 이제 세월 마차가 너무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우리 모든 전 국민이 감동의 도가니였죠. 노래뿐만이 아니고 댄스, 춤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0: 오빠 강남 스타일.
1: 정말 어마어마하죠.
0: 아니 뭐 세계적인 노래였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전 세계 통합 스트리밍 1위.
0: 네.
1: 야, 우리나라 가수가 전 세계 통합 스트리밍 1위. 이거 예. 정말 대단하죠.
0: 유튜브로도 뭐 매덕 뷰 시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1: 저희 말춤이야말로 이게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예. 흥분을 시킨 노래죠.
0: 이건우 씨도 말춤 좀 쉬십니까?
1: 예, 저 말을 전 무서워서 타지를 못하고 그래서요. 예, 춤도 잘 못 춥니다만은 하여튼 대단한 춤인 것 같아요. 예.
0: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우 씨가 아홉 번째로 추천한 가요 명곡 2012년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노래죠. 싸이 강남 스타일.

0: 스타일.
1: 오빠 강남 스타일. 참 전 세계의 말춤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노래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어떤 곡을 고르셨을지, 어우,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0: 자, 2010년, 20년을 거쳐 올라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곡을 제가 찾았습니다.
1: 어떤 곡이요?
0: 이 노래야말로 혼이 담겨 있는 네. 그런 노래다. 이런 생각이
1: 궁금한데요?
0: 들어요.
1: 궁금한데요?
0: 네, 저의 혼이 담긴 네. 노래입니다.
1: 이현우의 혼이 담긴.
0: 아모르 파티입니다.
1: 아모르 파티. 아. 네. 예, 어우, 그렇죠. 예. 마지막 끝곡을 이건우 씨 작사의 예. 아모르 파티. 많은 분들께서 아모르 파티 하면 무슨 예. 화장품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라틴어라는 거 아닙니까?
0: 예. 사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1: 아,
0: 자신의
1: 니체.
0: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가 사랑이고 파티가 운명인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렇죠. 쓰게 된 거죠.
1: 예, 아, 이게 니체 선생님이 있었구나.
0: 그렇죠. 니 선생이라고도 하죠.
1: 아모르 파티.
0: 어, 근데 우리 최고 MD하고 보니까 정말 이 고향이 온 것 같고.
1: 아, 옛날 생각. 아니, 저하고 네. 저 김경일 PD하고 한 2년, 3년을 같이 했었는데.
0: 야, 오늘 진짜 더 계속 하면 안 되나요?
1: 오늘 계기로 네. 해가지고, 아, 오늘은 시간이 한 시간 아, 정해져 그렇구나. 있어가지고, 네. 다음 기회에 네. 다시 한번 한 시간짜리 한번 특집을 좀 네. 꾸며보자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케인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톱된 첫 번째 시간. 작사가 이건우 씨가 추천해준 불멸의 가요 톱10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이만 이건우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입니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 작곡가들과 함께하는 여름특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한강철교 부근 5차로와 갓길에 있던 고장난 승용차가 조금 전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정체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이어집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부터 한강대교까지 더디늘음 이어지고요. 그 밖에 도로들 평소 다른 공휴일에 비해서 차량이 많지 않은 편인데요.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차량들로 일부 구간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북기점 쪽으로 가는 길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더디늘음 이어지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 습도는 4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피카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시작합니다. 네, 최일구의 인생 모임이. 아, 오늘 일구데이랍니다. 쑥스럽군요.

오늘 방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하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탈채나디오 전석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서강, 대결! 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 대결, 서강, 대교는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외모는 뭐, 거의 스님. 네. 반짝반짝 작은 별. 네. 개그맨, 빠꾸 윤성호 씨. 어유 100년 만에 본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윤성호입니다. 에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고정으로 라디오를
0: 그러니까.
1: 하고. 주말에 또 제가 DJ도
0: 수요일,
1: 하고.
0: 수요일, 일요일날. 네, 12시, 했었는데. 2시도 했었고.
1: 오랜만에 왔는데 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0: 아니, 뭐가 바뀌었어요?
1: 김경래 부장님이 혼자 치고받고 다 하시더라고요.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0: 작가가 없어, 그리고.
1: 네, 그러니까요.
0: 작가들이
1: 네.
0: 안 계시고.
1: 네, 자꾸 이상한 걸 시키는데. 에이. 김경래 부장이 오자마자 지금 뭐 출연료도 안 주면서 이런 걸 왜 시켜요?
0: 유행한 말
1: 시키는 거 아니라
0: 오랜만에 들어야지.
1: 하지마. 네네네.
0: 자, 이어서 서강 대교의 절세 미녀 가수 두 분 소개합니다. 오, 호가락지 강민주 씨.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주입니다.
0: 네, 그리고 신곡 딜팡 딜팡 딜빵 딜빵이 아니고 딜팡 딜빵 서지호 씨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서지호입니다.
0: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저 윤성호 씨 두 분 다 인사했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인사한 적은 없고요. 도망가면 네. 이렇게 얼굴은 마주친 적이 있어도
2: 맞아.
1: 그리고 뭐 제가 우리 강민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서지현 선배님은 주위에 또 아는 동료들이랑 또 많이 아는 사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 우리만 몰랐나요?
1: 우리는 몰랐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익히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0: 박구 씨가 저 이 두 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
1: 아, 왜요?
0: 조금만 마음이 약간 좀 위축이 되잖아. 네. 막 치고 들어와.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머리에서 땀나.
1: 두 분이 아까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못 들었고.
2: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1: 진짜 너무
2: 달라서. 정말 기분 안 좋네. 나 올해 들어본 기분이 안 최고의 악담 중에.
0: 야, 성호야.
1: 누가 더 안 좋은 거야.
0: 오자마자 덕담을 해야지. 분란을 네. 일으켜.
2: 아니, 오늘 저 새로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 오셨으면 예. 누나들한테 좋은 말을 해야지.
1: 그럼. 잠깐만요.
2: 그럼 악담을 하면 어떡해.
1: 쌍둥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얘기인가요?
2: 아, 난 너무 기분 나빠.
0: 아니, 서로 싫어하거든. 아, 그리고 서로 자기가 더 예쁘다 이거야.
1: 그럼. 그리고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면서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길래 네. 아, 난 음악 무슨 어떤 공연한 걸 보는 거라 했더니 게임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락게임을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0: 야, 전화
1: 두 분이 게임을 오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무슨 게임을 했어요, 강민주 씨? 아, 저기... 게임 이런 거였어요?
2: 아니, 언니는 네, 언니 게임, 언니가 혼자 게임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네. 앞으로 이제 나이가 또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방 차원에서
0: 고수도 파고 있었어? 그 서지훈 씨는 무슨 게임 했는데?
2: 저는 게임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은 그냥 그래서. 내가 몸서 하는 게임.
0: 오.
2: 네, 그런 게임이 재밌어요.
0: 아, 그러니까 뭔 게임을 아까 들여다봤냐고 그랬잖아요.
2: 제가 하는
0: 그
2: 무슨 거. 게임이에요?
0: 아, 알겠습니다. 예, 별로 예. 중요한 게 아니고
2: 뭐 치매 예방.
0: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저희 넷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뒤쪽에 운동모자 쓴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오늘 김태발 씨 대신에 윤성호 씨가 나와가지고
1: 네네네.
0: 빠꾸 씨가 저 노래방 기계 저게 좀 조작이 좀 어려우니까
1: 네.
0: 자 노래방 기계 전문가 아. 고대석 실장이 말이 나왔습니다. 장민주 씨의 저 네. 매니저시죠?
2: 네네네.
0: 고대석 자 고대석 실장님 네. 그 엘프 이거 작동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4: 네, 이상 없습니다.
0: 좋습니다. 사고 안 나게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3: 네. 그럼 이제 저기 태발이 형은 언제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0: 아, 오늘만 그래서 이제 24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1: 네네.
0: 왠지 빠블로 PD가 지금 중남아 공연 가야 되는데.
1: 아니, 해외 있는데 연락이 와갖고.
0: 아, 해외 네. 있는데?
1: 있는데 예, 연락이 와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해외 어디 있다 왔냐?
1: 예?
0: 해외 어디 있다?
1: 아, 저는. 세부에 있다 왔어요.
0: 세부에?
1: 네네.
0: 어쩐지 얼굴이 탔어.
1: 예, 얼굴 많이 탔나요?
0: 그러니까.
1: 그 나오라고 하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작가분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매니저한테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작가가 어딨어, 그냥. 야, 무슨 매니저야, 그냥 나와. 그냥 나오라고.
0: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야, 그래서.
1: 너 이러다가 TBS 정상화돼서 내가 사장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0: 야, 그런 협박까지 했단 말이야?
1: 아니, 요거는 지어낸 얘기야.
0: 아, 지어낸 얘기야. 근데 요번에 이제 연등 행사하는 거 나가고 저 조계사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거 보니까 네네네. 로보스님이 등장했더라고.
1: 네네네.
4: 아, 지스님이라고.
3: 진짜요?
0: 로봇스님.
1: 약간 제가
0: 위험하게 해서 너 제가 위기의식 느끼겠더라고.
1: 그 위기의식이 아니라 네. 약간 제가 좀 미안하겠다고 제가 너무 이 불교 이 스님들의 네. 벽을 너무 허물었구나. 그래서 정말 되게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스님이 나와서 마이클 잭슨 춤 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0: 불교의 대중화지. 뭐.
2: 연불 혹시 할 줄 아세요?
1: 어, 갑자기 왜요?
2: 네, 제가 목탁을 좀 두드릴 줄 알아서.
1: 아, 목탁이요?
2: 네네. 언니, 언니.
0: 훅 들어와, 저 사람.
2: 언니. 그렇게 가지가지 하려고 그래.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장기인데.
1: 예, 예.
0: 인간문화재 감동 주셨습니다.
2: 네. 네.
0: 정말 대단하다.
2: 별거 아니네.
0: 이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을 하지.
2: 예, 예. 아니, 예.
0: 자, 이제 대결, 서강대교 아시다시피 오늘 승자의 노래가 이제 끝곡으로 나가는 거예요, 윤성호 씨.
1: 네네.
0: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이 가수니까 이 노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청취자들의 이제 즉석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1: 네.
0: 그래서 저 결정이 되면 저 고대석 실장이 이제 엘프를 반주기를 작동시켜서 반주를 들고 네. 두 분이 라이브를 하는 거야.
1: 아,
0: 이런 거.
1: 네.
0: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할 건데. 노래 대결입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난달부터 몸풀기 대결을 해. 몸 왜 웃어?
1: 아니.
2: 네. 애도 안 낳는데.
1: 아니 아니라 우리 아나운서 주시고 하는데 라디오 DJ하다가 네. 그래서 하여튼이라는 말을 듣고서 너무 그래서 하여튼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그래서 하여튼이라고.
3: 그렇지 그렇지. 아,
1: 오랜만에
3: 방송에서. 다음 말을 이어가기 위한 네, 연결구 연결.
1: 그래서 하여튼
0: 하여튼
1: 하여튼이라고 그래갖고.
0: 하여튼이라고.
1: 저는 무슨 호텔 하여튼. 이름 된 줄 알았어요.
0: 네. 네. 자 이제 몸풀기 코너. 지난번에 우리 연기 대결했잖아요.
2: 아. 네.
0: 괜찮았어.
2: 진짜 그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0: 아, 그래서 오늘도 네, 연기 대결을 해볼 건데.
1: 네.
0: 자, 오늘 이 연기 대결할 대사 영화를 윤성호 씨가 골랐다면서?
1: 아, 이거를, 예.
0: 뭐예요?
1: 제목은 근데 우리 PD님이 나의 슬픈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저씨예요. 예.
0: 나의 아저씨야?
1: 예, 네, 나의 아저씨.
0: 작가가 없으니까 청취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의 아저씨라는 아. 드라마인데요.
0: 야, 저 파블로가 독수리 타법으로 쓰는 거야, 그래도 이거. 어? 옷 하나 따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나의 아저씨.
1: 네,
0: 영화
1: 아,
0: 제목은 아, 나의
1: 예,
0: 아저씨.
1: 나의 아저씨입니다. 네. 그래도 이, 대단하신
0: 것 같아요. 왜 이 드라마를 연기
1: 아니 뭐 부천이 오신 날 특집을 해갖고 네. 그 이렇게 뭐 스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네. 얘기하시길래 자꾸 아재 바라재 너무 옛날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2: 옛날 사람이잖아요.
1: 아 그렇고 아 근데 되게 감각은 그래도 있어요.
0: 쟤도 내일 모레 한갑이거든.
1: 근데 트렌드는 그래도 많이 따라가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드라마 중에 이제 스님이 나온 장면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에서 보셨나요 혹시요? 아이유 씨 나왔던
2: 봤어요.
0: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1: 그 이제 여기서 역할은 여기서 이 장면은 남자 둘이 연인이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깨달아갖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찰을 들어가서 하는데 네. 여자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0: 저런.
1: 좀 돌아와라. 깨고 나와라.
0: 파괴하고 나와라.
1: 왜 풀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0: 그런 영화도 있어요?
1: 드라마,
0: 스님한테
1: 드라마.
0: 쫓아가가지고 그만 나오라고 네, 절에서 나오라고
1: 그게 메인이 아니라 메인은 뭐 아이유 씨가 주인공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드라마의 한 어떤 부분에
0: 그러면은 그 일부분을 그러면은 저 윤성호 씨가 준비를 해왔나 본데 자 오디오로 그 장면을 한번 그 저 배우는 누군데요?
1: 배우는 오나라 씨.
0: 여성은
1: 남자분은 박해준 씨.
0: 박해준 씨가 아니죠. 머리 깎고 나오는 거야.
1: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3: 이거 박해준 씨가 스님으로.
0: 두 분의 대사다 이거지.
1: 아. 네.
0: 자 오나라 대 박해준의 연기 대결. 자 그럼 오디오를 한번 들려봐 주세요. 시작.
5: 오나라가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0: 안 아픈 데가 없어.
5: 아침에 군도장에 계신 거고.

0: 늙어죽기 싫어.
1: 나 혼자 늙기 싫어.
2: 먹자. 가자.
1: 밥 먹자.
0: 여기서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하면서 나야 누구야 이 사람이. 너 여기서 좀 못해. 나 같은 지랄 맛이 옆에 나를 사랑해야 집중하지. 이런 사건을 저밖에서 좀 못해. 내려와. 여기 확 갖고 질러버리기 전에.
3: 아, 연기 짠다 정말.
4: 네, 그러니까 거의 여배우의
3: 오나라 씨 연기.
4: 남자는 이제 살짝 몇 마디 해주는 거고 두 분이 이제 두 분이 대사.
5: 예,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목도 안 좋은데 샤우팅을 해야 되네.
6: 진짜 식도 힘이.
3: 박혜진 씨는 대사가 여기서 딱 한 마디네. 밥 먹자.
4: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연기력을 가자. 보는 거죠.
5: 네.
3: 이제. 자, 이제 다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자, 여기 영화 속의 정의의 처절한 외로움과 또 그런 그녀를 차마 안아줄 수 없어서 묵묵히 받아내야만 하는 박해준 배역 상원의 슬픔이 교차하면서 많은 시청자의 눈시울을 적셨던 장면입니다. 이게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4: 드라마입니다.
3: TV에서
4: 아, 예, TV에서 드라마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3: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마침도 여기다 다 대사는 인쇄를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몸풀기 대결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민주 씨하고 짝을 저가 이루고 윤성호 씨는 서지호 씨하고 좀 짝을 이뤄서 해보는 네네. 걸로 하자고요.
4: 알겠습니다.
3: 윤성호 씨 어때? 바꿔드릴까? 강민주 씨하고 할래요? 서지호 씨하고 할래요?
5: 아니, 우리가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3: 네. 아니, 얘가 하나니까.
4: 저는 뭐 네. 상관없어요.
3: 아니, 지금까지는 저하고 아니, 강민주 씨가 짝을 이루고 네네네. 김태발 서지호가 했는데 네네네네. 그냥 할까요, 그렇게?
4: 뭐 상관없습니다.
3: 네, 좋습니다.
4: 예. 자, 그러면 뭐, 자, 아니, 죄송한데 아유 씨로 바꿔줄 거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유 씨로 바꿔줄 거 아니면 아무나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3: 성호야, 됐다.
5: 예. 네. 자, 물론 박해준 씨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 이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나갈라 모르겠네.
3: 자, 강민주 씨가 이제 오나라 씨가 되고 제가 박해준 씨가 되는 거예요. 자,
5: 지난번보다
3: 더. 뭐, 여기 배경 음악 같은 게 있냐? 아, 음악 주세요. 자, 강민주 씨 준비해주고 시작.

0: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와. 그만 와. 그만 와. 바보처럼 거기 있지 말고 나 혼자 늙어 죽기 싫단 말이야.
1: 밥 먹자. 가자.
0: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나는 왜 안 사랑해? 너?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 같은 치랄 맞은 여편네랑 살아봐야 득도 하지. 응? 이런 상권에 처박혀서 득도 못해. 내려와! 여기 확! 다 불질러 버리기 전에 내려오라고!
2: 야, 연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아니, 연기 겸업해야 될 것 같아요.
3: 아, 연기를 좀 하시네. 아니, 중간에 이제 뭐. 대사를 처음 봐서 그렇지만 이걸 다 외우고 하면 또 다른 느낌 나는데 연기를 좀 하시네요. 근데 이게 딱 들으면서 아이유 씨랑 아, 그 오나라 씨랑 좀 다른 걸 느낀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강민주 선배님께서 좀 연배가 있다는 걸 느낀 게 보통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네.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2: 경기도 연천 사투리요.

0: 알 아플 것 같아. 알 아플 것 같아.
1: 아, 예리했어.
0: 어, 그 부분에서. 아, 여기서 연륜이 나오는 거야.
1: 역시 개그맨이라 딱 잡아내는 거야.
2: 예, 연륜이 딱 나오는 거야. 언니가 이렇게 아픈 사람 같아. 어, 몸이 다 아파. 자,
1: 강민지 씨의 열연 잘 먹어라. 들어봤습니다.
2: 아, 또 웃기네.
1: 지금 몸풀기 대결에 이것도 승자 있고 패자 있는 거예요. 자, 서지효 씨.
2: 아, 웃음 터졌어.
1: 준비됐죠? 어, 이따가 끝나고 뭐 땀 핑계 대고 그러지 마.
2: 알았어요.
1: 알았죠? 자, 아, 배경음악 주세요.

0: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와. 그만 와. 그만 와. 바보처럼 거기 있지 말고 나 혼자 늙어 죽기 싫어.
1: 밥 먹자. 돼지국밥 먹을래? 아니면 소고기밥 먹을래? 빨리 가자.
0: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나도 왜 사랑 안 해?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같이 치아 안 맞은 옆에 내랑 살아봐야 득도를 하지. 이런 상권에 처박혀서 득도 못해. 내려와. 여기 확 다 불질러버리기 전에 내려와.
2: 돼지국밥 뭐야?
3: 진짜인 줄 알았잖아.
2: 아유, 잘한다.
3: 야, 너 내려가야지 안 되겠다, 너.
4: 근데 중요한 게, 네. 저도 뭐, 이런 애드립을 했는데, 돼지국밥, 이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2: 돼지국밥 너무 좋아하지.
4: 그러니까, 와, 이게, 아, 제가.
2: 소머리국밥 했으면 내가 안 흔들렸다고. 돼지국밥.
4: 좋아하는 걸 딱 찔렀구나.
2: 진짜.
3: 아유, 두 분의 연기 정말 일취월장. 지난달에 해보고 이제 두 번째 해보는 건데. 네네네. 더 재밌네.
4: 아, 연기를 잘하시네.
3: 다음 달에 또 기대를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몸풀기 대결입니다만. 아, 네. 승자와 패자는 아, 네. 있는 법. 네, 파블로 PD가 아. 프롬프트에 올려놨어. 오늘은 서지호의 승리래.
2: 진짜?
3: 칼을 갈았다.
2: 인정.
3: 자, 여기까지.
2: 고마워.
3: 지난번에는.
2: 고맙단 말이야.
3: 지난번에는 강민주 씨가 몸풀기 대결에서 이겼잖아. 아, 이게 차례대로 하는 거야. 자, 이제 뭐 딴 거.
2: 아무 의미 없어. 아, 너무해. 내가 이기면 맨날 차례대로 한대.
4: 그러면은.
3: 그러냐?
4: 돼지국밥 한 그릇 사주는 걸로 하시죠.
3: 알았어.
4: 돼지국밥 한 그릇 사드리기. 네.
3: 아니, 두 분 정말 저 배우로도 나가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서강 대결, 노래 대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 서지호 씨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청취자들께서 신청곡을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신촌블루스의 골목길 신청이 들어왔는데,
2: 저는 정말 다양하게 주시네요. 네.
3: 어떻게 가능할까요?
2: 가능하지. 안 될 줄 알았어.
3: 그래가지고 득도하게 득음하겠어. 네. 자, 우리 저 고대석 실장님, 네,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네. 자, 여기 모니터에 지금 화면에
4: 아 노래
3: 나옵니다. 노래. 자, 서지호 씨가 즉석에서 합니다. 신촌 블루스의
2: 랄라.
4: 골목길. 예. 아, 골목길 하면 저는 양동근 씨 노래 생각나는데.
3: 그렇지. 커버링 했으니.
4: 딴따라단따라단따라라.
3: 계속 해야 돼. 아니, 저 고대석 실장이 반주를 못 맞춰.
4: 딴따라단. 원래 이재민 씨 노래 아니야? 딴따라 골목길. 골목길 맞지 않아요? 원래
2: 골목길 접어들 때.
4: 아, 그 골목길이구나.
3: 전에 계속 해야 돼. 고대석 실장이 반주를 못 잡고 있어.
4: 반주를 뭐, 오늘 혹시 반주하고 오신 거세요? 점심 드시면서 반주하셨나? 왜 반주를 못 찾죠? 예?
3: 빠꾸가 대신 노래해야 되겠다.
4: 그러니까요. 딴따라, 딴따라, 딴따라라. 딴따라.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강민주 선배님이, 솔직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중간에 대사를 두 번 정도 씹었어요.
3: 경기도 연천 사투리 때문에.
4: 그리고 약간 대사에 흔들렸죠. 두 번 정도. 맞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엔 강민주 선배님이 오늘 이겼습니다.
3: 그러면 준비된 겁니까? 네. 자,
2: 제가 이기는 게 불편해요.
4: 응? 예?
2: 제가 이긴 게 불편해요.
3: 반죽이 준비된
4: 사람 또 이렇게 위로해줘야죠.
3: 시작하겠습니다. 서지호가 부릅니다. 골목길 박수.

0: 아, 서희열 씨 방역이. 아, 뭐 봄을 하여튼 막 날아다니면서.
1: 그러니까요.
0: 정말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네. 윤정호 씨, 서지효 씨 라이브 여기서 처음 들어봤죠?
1: 아, 처음 들어봤어요.
0: 어때요? 윤정호 씨도 가수잖아. 어?
1: 아, 라이브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확실히 이제 잘한다는 게 느껴지고. 이걸 들으니까 저도 한 곡을 준대니까.
0: 저도 노래 있잖아. 윤성호도 노래 있잖아.
1: 제 노래도 있지만.
0: 뭐 있지?
1: 뭐 오메가3.
0: 찬불가인가? 찬불가?
2: 오메가3.
1: 아니야. 오메가3. EDM은.
0: 아, 오메가3.
1: 아니, 이제 트로트는 오메가3랑 뭐 진짜라 진짜 있는.
0: 진짜라 진짜.
1: 뭐 EDM, 이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뭐.
0: 옛날에 여기 12시, 2시 주말에 할 때 그 노래 많이 틀었잖아.
1: 에이, 진짜라 진짜.
0: 그렇지.
1: 진짜.
0: 근데 그 노래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채널을 바꿨다는 얘기들이 많았어.
1: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랬나요? 그렇다면 뭐 되게 실망이네요.
0: 박구 씨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예지 아빠님께서 이렇게 블루스한 노래와 지호 누나의 음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정말 감탄입니다. 극락정토 TBS를 찾으신 유진스님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관세음보살.
0: 근데 실제로 유진스님은 아니잖아.
1: 유진스님 동생이죠.
0: 윤성호 씨. 올라온 분은 유진스님인 줄 알았더니 윤성호 씨가
1: 그렇죠. 유진스님은 제 쌍둥이 형이고.
0: 그러니까. 유진스님은 잘 계세요?
1: 네, 잘 계십니다. 예.
0: 그 산에 계십니까, 요새?
1: 아니, 아니요. 저희 아파트에 있어요.
0: 아파트.
1: 예, 예. 뭐, 스님들이라고 다 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자, 스님들도 오피스텔에 있고 그러세요.
0: 첫 번째 서지어 씨의 골목길 신청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강민주 씨. 그죠?
2: 네.
0: 아, 물 한 컵 마시고 계십니다. 어떤 곡이 됐냐면은, 여러 신청곡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가 들어왔대는데 네? 아, 불효자는 웁니다
2: 이번
0: 어때요?
2: 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네. 네. 아무래도 부모님 생각나서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2: 네 해볼게요.
0: 그러면 자 고 실장님 불효자는 웁니다 좀 찾아주시고요. 네.

자,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예. 강민주 씨의 신청곡으로 라이브 듣겠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자, 박수.

0: 신곡으로 즉석에서 해주셨어요.
1: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강민주 씨가 이 노래 들으면서 어머니를 많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2: 네.
1: 옛날에 그 KBS 아침 뭐죠? 아침마당에 나왔을 때 그때 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늑막염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2: 네.
1: 그죠? 눈물이 촉촉하시네요.
2: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1: 어머니가 매년
2: 그 늑막염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1: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2: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눈물이 핑핑핑 돌고 있어요. 네. 아까 내가 노래할 때 울을 것 같더니 노래할 때는 안 우는데 노래 끝나고 나니까 지금 울고
3: 있어요. 이렇게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1: 근데 이거 이제 저 강민주 씨의 그 이 노래에서 실력이 저는 그 여성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음이 이렇게 쫙 내려갈 때, 예? 네. 그죠? 남자도 못하는 그런 저음을 쫙 내려갈 때 보면 정말
2: 근데
1: 대단한.
2: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음이 내려가더라고요.
1: 젊을 때 안 내려갔는데.
2: 젊을 때보다도 예. 확실히 목소리가 약간의 예,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보다도. 확실히
1: 지금 지하 몇 층까지 간 거예요?
2: 지하 한 7, 8층까지 간 것 같아요.
1: 그 앞으로 몇 층까지 더 내려갈 거예요?
2: 한 12층?
1: 12층까지.
4: 저음이 더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목소리 화스키 하는 방법. 네. 하루에 담배 한 두 갑 피시면 담배 한 두 갑 피시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1: 윤정호 씨.
4: 예, 예.
1: 누나 저 라이브 어땠어?
4: 아, 너무 좋았죠. 약간 저는. 네. 약간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아직 뭐 이렇게 계시거든요. 네, 어머니가 이제 여든이신데 이렇게 생각나면서
2: 아, 너무 행복한 거지.
4: 그래, 네. 예,
2: 우리 엄마는 48살에 48살.
1: 네. 늑막염 참 별거 아닌데 사실 어제는 알겠습니다. 자, 불효자는 옵니다까지 노래 대결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노래 대결을 이제 갈 건데 가기 전에 오늘의 또 이제 초대 손님 김태발 씨 대신에 또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왔대잖아. 출연료도 없대는데 의리 하나로 뭉쳐진.
2: 출연료 없는 건 여기 와서 아는 것 같아.
1: 그 아니야. 왔다가 뭐라고 한대 막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4: 제가 작년에 한번 왔었었는데 그때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근데 아직까지 없는지 몰랐어요. 아직까지 없다는지 몰랐었어요.
1: 지금 우리가 웃는 게 아니야.
4: 내가 웃는 게 아니야.
1: 그래서 네. 저 빠꾸 씨의 노래를 한번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나? 이거 반주 있냐?
4: 죄송한데 라이브 하면 따로 들으면 안 돼요. 저도 좀 감성적인 노래를 좀 해보시면 안 돼요.
1: 그럼요. 네. AR로 그냥 듣겠대.
4: 예. 라이브로 하면은 제가.
1: 김빡순의 노래. 예. 옛날에 김인석 씨와 같이.
4: 김빡입니다. 김빡.
1: 김빡.
4: 네네네. 박희순 씨랑 했었는데. 원래 박진순 씨는
1: 빠졌어?
4: 아니, 음악적인 견해의 차이로. 음악적인 견해가 있어서 조금.
1: 이거 뭐 비틀즈냐?
4: 예, 그런 느낌. 폴 메카니 그런 느낌으로.
1: 아, 그래요? 그럼 김빡이 부릅니다.
4: 네네.
1: 누구라고 김빡이?
4: 근데 진짜보다 오메가3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1: 그래, 오메가3 들려줘.
4: 오메가3가 더 좋아요. 예.
1: 출연료도 안 주면서.
4: 아니면 제가 노래를 한거 하든지 뭐.
1: 무슨 노래할 거야?
4: 세월이 가면.
1: 됐고. 오로라씨? 오로라씨? 여보세요. 오로라씨?
2: 오메가3.
4: 오로라씨 누구야?
2: 오메가3.
4: 와, 이럴 거면은 그냥 유튜브로만 방송해요. 라디오 이거 송출하지 말고요.
1: 자, 그러면.
4: 이럴 거면 그냥.
1: 오랜만에 들어서 몰랐잖아. 네. 자, 오메가3 영양제를 한잔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빡구 동구?
4: 아니야, 김빡인데 이거 옛날 김빡으로 치면 나와요. 김빡이요.
1: 김빡으로 치래.
4: 예, 김빡으로 치면 나옵니다.
1: 안 나온다.
4: 김빡순으로 쳐보세요. 김빡순 치면 나올 수 있어요.
1: 오메가3?
4: 네네. 오메가3가 이 오메가3를 어쨌든 다 필요하잖아요. 또 이걸 먹어야 되는데 요즘 또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심장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 노래를 만들었는데 요 노래가 김인석 씨가 미스터트롯 나간 적 있거든요. 오라트 받았어요, 이 노래로.
1: 그래요? 오메가3로?
4: 예. 이 오메가3의 노래 부르고,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네.
2: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해서였나?
4: 노래도 좋고, 노래도 잘했고, 그렇죠. 죄송한데,
1: 노래가 있다는 거 무슨 못 찾고 있어.
4: 못 찾았어요?
1: 못 찾았어.
4: 그러면 됐어요.
1: 그러면 아까 그걸로 들어.
2: 나오네요.
1: 나오는 거야, 이거? 이 노래 뭐야?
4: 이거는 예전 거고 그러니까 유탄고에서 다시 불러.
1: 오메가 3 하이튼?
4: 나 예전 거들.
1: 이거 진짜 듣죠. 오메가 3 나갑니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박구 씨의 오메가3. 당신은 나의 오메가3야.
1: 노래 잘하네.
2: 나 만화 영화 주제가인 줄 알았어.
0: 아, 그래요?
2: 오메가3랑 로봇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3: 아, 네? 알겠습니다.
2: 왜, 왜 비웃듯이 쳐다보냐.
3: 아니야.
2: 아니, 노래 잘하는데. 아,
3: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김인석 씨랑 같이 따로 이거를 편곡해서 불렀거든요. 아. 중간에 이제 랩도 있어요. 중간에 항암 효과 오메가 3, 당뇨에 방 오메가 3, 그렇지 전립선에 오메가 3. 근데 여기
2: 야, 전립선에도 오메가.
3: 아 TBS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2: 오메가 3까지밖에 없는 거야? 버전이?
3: 예.
2: 4, 5 그런 거 없냐?
1: 비타민 C.
3: 되게 예, 재밌네요. 예. 재밌는 방송 TBS.
2: 자. 어떻게 노래 평을 한 번씩 선배들이 한 번.
1: 아니 원래 개그맨들이 네. 여러 다방면에서 참 재주가 많거든요. 근데 네네. 역시 윤성호 씨도 여러 방면으로 괜찮네.
2: 그러니까 인사치레를 네, 하는 거죠 그냥.
1: 아니 노래 잘해요.
2: 아, 잘하는 네, 잘해. 손지호 씨의 냉철한 평가를 하고.
4: 개그맨들 중에서도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좀 견제가 되는데
2: 예. 전혀 견제가 안 돼요.
4: 저는 예, 그렇죠. 편안하고 말 깨끗하게
3: 말 네, 저는 뭐, 네. 요 당시에는 예, 굉장히 좀 그랬고 지금도 뭐 제가 가수분들보다는 현저히 떨어지죠.
2: 알았습니다.
4: 목소리를 들으면
2: 자,
4: 노래가 어떨까요?
2: 오메가 3 네, 자,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대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 두 가수분한테 여러 신청곡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두 번째 네. 라운드는 강민주 씨부터 노래를 듣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사랑밖에 난 몰라. 아빠들로 PD가 여러 가지 노래 중에 강민주 씨한테 맞을 만한 노래로 사랑밖에 난 몰라를 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1: 이 노래를 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또 불러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2: 누구죠? 엉국이?
1: 아, 심수봉.
2: 아, 심수봉 씨. 네. 자, 고재석 실장님 준비됐습니까?
5: 네.
2: 저기 저 고재석 실장님도 저 불교인가 봐. 오른손에 묵주 차고 오셨는데. 네?
3: 묵주는 저기. 천주교 아니에요?
2: 저 뭐라 그러죠?
3: 염주가 불교죠.
2: 염주. 네.
3: 불교세요?
6: 아니요.
3: 그럼.
6: 구에
3: 예?
6: 천주교.
3: 아, 네네. 알겠습니다.
2: 묵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묵주야. 강민주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 박수.

0: 사랑밖엔 난 몰라. 잘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 방송은 AX 플랫폼 컴퍼니 KT가 함께합니다. 6월 3일 시민의 선택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저희 TBS에서 6월 3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하는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죄송한데 제가 이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제 지인이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한테 3번 테이블 애드립 너무 좋다고.
0: 뭘로 왔는데? 카톡으로 왔어?
1: 예, 예. 세부에서 영어 어학원 하고 있는 우리 네. 백승현 씨가 예, 지금 세부 엘사 어학원이라고
0: 세부 승마 이렇게 해서 오메가3 좋다. 자꾸 진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승현아. 이제는 나야.
1: 승현아, 형이 좀 진행 좀 할게. 왜 그러냐, 승현아.
0: 애드립 좋았대, 3번 테이블.
1: 그리고 나한테 보내지 말고 이제 TBS 홈페이지에 보내. 문자를.
0: 자. 어떠셨어요, 황민주 씨? 네. 노래하면서.
2: 네. 아, 이 노래는 사실 제가 가끔 부르는 노래인데. 아,
0: 네. 마침 뭐, 잘 됐네요, 오늘.
2: 네, 근데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서 이 노래를 당신이 너무 좋아. 막 했으면 좋겠는데. 네.
3: 그만해요, 이제.
2: 없어서.
0: 그만하세요.
1: 없어요.
2: 없어요.
1: 없어요.
0: 근데 아까
2: 예, 예.
0: 아니 여보세요.
1: 예.
0: 근데 아까 뭐 스포츠카 사줄게요. 근데 뭐 얼마짜리 얘기한 스포츠카. 거야?
1: 일단은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면요.
4: 됐고.
1: 그쪽으로 이제 할부가 빠져나갈 거예요. 제가 계약만 해드릴게요. 계약만 해드리고 이 리스트에서 매달 그 빠져나갈 거예요.
0: 자 이제.
2: 아이고.
0: 신청곡 다음은 이제 서지호 씨한테 신청곡 여러 곡이 들어왔는데 진성의 보릿고개로 해달라는데 파블로가?
2: 에? 저는 왜 그 극과 극을 주시는지
0: 아는 몰라.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고. 네. 어떻게 되나요?
2: 네.
0: 자 그러면 그러네. 실장님 보릿고개?
2: 네. 아, 태바리보다 훨씬 아니, 우리 그 부실장님이 훨씬 잘하네.
0: 그렇지. 태바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힘드는데 네. 우리 고대석 실장님은 딱딱하는 거만 그냥.
2: 그러니까. 네.
0: 윤성호 씨 보릿고개 노래 알지?
1: 저는 그 시대가 아니래서 보릿고개
0: 아니,
1: 시대가
0: 노래를 아니래. 아 노래는 모르고
1: 저는 안동역밖에 몰라요.
0: 안동역에서.
1: 근데 우리 서지호 씨는 왜 자꾸 남자 노래만 하지? 아까 골목길도 그렇고.
0: 아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PD가 정해준 거야. 청취자 신청곡이 여러 개 들어오잖아. 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달라.
2: 저도 여자 노래 하고 싶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0: 워낙 노래를 잘하잖아.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진성의 보릿고개 서지호 씨가 부르겠습니다. 박수.

0: 세상에 뭘 포기하고 싶어요?
1: 나도 한마디 해줘요, 갖춘데.
2: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0: 아,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뉴스 보고 있어서요, 제가. 제 주식에 좀 넣어놓은 게 있어서.

0: 여자 진성이네 뭐 그냥. 아,
1: 아주. 아니, 저는 중간에 뭐가 없어요.
2: 아 죄송한데.
3: 뭐 주식 뭐 했다고
2: 지금. 아니 앞에 화면이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3: 뭐 무슨 뉴스 봤는데요?
2: 아니 이게 경제에 관한 게 좀 나왔어요.
3: 스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
2: 주식에 좀 들어가기
3: 집중
2: 있어서.
3: 좀 해주시고
2: 오늘.
3: 아니 서지호 씨한테 뭐 좀 사준다 그래.
2: 죄송한데 뭐 사줄 수 없는 게 오늘 주식이 많이 빠져갖고 많이 힘들어 제가 지금. 지금 억지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지금 보릿고개네요, 그럼.
2: 네, 보릿고개입니다.
1: 네,
2: 억지로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3: 지금 네. 사실, 지금 5월이잖아요.
2: 네.
3: 지금이 옛날로 치면 보릿고개 이때야.
1: 그렇죠, 그렇죠.
3: 가을에 수확했던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거든요. 이제 모내기 철을 앞, 지금 이제 모내기 막 시작하거든요.
1: 네, 맞아요.
3: 요맘때 이제 청보리밭에 가면은 보리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 이제 그걸 먹으면서 보릿고개를 이제 탈출하는 거야, 이제. 아~ 그 직전까지는 그냥 이제 저 물 한 대접 떠 먹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
2: 네.
3: 네? 우리 살 때 제일 힘들었어. 뭐 그냥. 5283님이 서지호, 야, 역시 짱이다. 노래 잘한다. 한 표 던지겠다. 이렇게.
1: 아이고, 해서. 감사합니다.
3: 아이고.
1: 고맙습니다.
3: 자, 오늘 윤성호 씨.
2: 예. 네,
3: 어땠습니까? 이런
2: 오늘요?
3: 그 대결 코너 옛날 DJ로서
2: 아
1: 정신 좀 차려봐요.
3: 저 그만 좀 봐. 저 뉴스
1: 찍고 해야지.
3: 저 코스피 1.2% 하락 뭐 이런 거 보고 앉아 있지 지금.
2: 하락 출발이에요. 1.2% 하락 출발.
3: 7,140까지.
2: 아 예 네, 출발을 1.2% 하락했지.
3: 근데 지금은 뭐 좋아졌다는 거야?
2: 아니 더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3: 됐어 그만 보시고.
1: 폭락 써 있어요.
2: 죄송한데 폭락. 뭐 이런 사람한테 뭘 오늘 어떠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3: 자
2: 오늘 뭐 안 좋죠 그냥.
3: 아 그건 그렇고 이런 형식의
2: 아, 오늘요? 예.
3: 예능을 이렇게 좀 같이 예. 해주셨는데
2: 중요한 게 두 분이 대결을 떠나서 두 분이 모두 너무

0: 너무 잘해줘서 네. 노래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연기 몸풀기 연기도 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또 아 저는 뭐 뿌듯했습니다.
1: 그래요. 예. 오늘 또 저 유진스님의 제자 동생이죠. 예, 예, 바쁘 씨가 예. 나와가지고 예. 예, 석가탄신일회를 또 기념하는 네네네. 영화 또 네. 대본도 만들어주고 아 좋았습니다.
0: 야 요거 0337님이 남긴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가기
1: 0337님이 예. 근데 누가 진행자?
0: 아, 죄송합니다. 누가 하면 어때요?
1: 네가 읽어, 지금 네가.
0: 오늘 폭락한 마당에 지금.
1: 알았어, 내가 아니, 읽어줄게.
2: 뭐 본인 자랑이 올라왔는데.
1: 0337님이 진짜 역대급 출연진이에요. 출연료 없이도 이렇게 멋진 분들 모시는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입니다. 유진스님도 의리왕스님이고요. 서강대결 라인 센 언니들도 멋짐입니다. 이렇게 하셨네.
0: 네네네네.
1: 자 이제 오늘 자, 두 분의 서강대결. 또 승자를 발표를 해드려야 돼.
0: 네. 아, 제가 한번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자, 오늘 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승자는
1: 누구예요?
0: 서지호.
1: 좋습니다, 서지호 씨. 저 승리의 말씀 한 말씀.
2: 예! 질팡질팡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 강민지 씨도 네. 지난주에 이겼었잖아요. 지난주에.
2: 네, 네. 네.
1: 이번 달에는 서지호 씨 이기고 네. 사이가 좋습니다. 서지호 씨의 신곡이야. 질팡질팡.
0: 질팡질팡.
1: 이게 뭔 뜻인지 알아?
0: 뭔 뜻이에요?
1: 인생은 거래다. 그러니까 딜. 아. 영어야. 네. D-A-L.
0: 팡은 뭐예요?
1: 팡팡 터진다.
0: 아. 아
1: 연애도 거래를 잘해서 팡팡 터져라.
0: 아우, 너무 좋네요.
1: 질팡질팡.
0: 질팡질팡.
2: 축하! 축하해요.
0: 와, 이제 한방 매겼네.
1: 서지호도 뭐 있나 본데.
0: 아, 있어요?
1: 뭐 있어요? 자, 오늘 끝곡으로 다시 힘들어요? 조용히 해. 서지호의 딜팡딜팡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누가 최고다?
2: 우리가 최고다!
1: 최고다!

0: TBS 캠페인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세종대로 광화문 쪽으로 가는데 숭례문 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는데 6차로도 집회 관련해서 차단돼 있습니다. 각각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대부분 도로들 일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평소 수요일에 비해서 또 공휴일치고도 차량이 많지 않은 편인데요. 1시간 전보다는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구리나들목 일대와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공 램프까지 각각 밀리고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에서 홍은램프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48%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누나. 아니. 누나. 누나. 이것도 아닌데. 누나!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럿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57%를 넘

고맙습니다. 투표는 잠시 후인 오후 6시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휴일인 오늘 대부분 도로는 평소 수요일에 비해서 덜 밀립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한강 다리 중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1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일부 진출램프에서 짧게 밀리고 있지만 대부분 지나기에 수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 습도는 5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의 한 구절입니다. 헌법에서 행복까지 보장해주다니 괜히 위로와 격려를 받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왜 행복권이 아니고 행복추구권일까요?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는 행복이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다는 건 행복해지고 있음이자 행복해질 수 있음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행복추구권이라는 말 참 적절해 보이죠? 왜 오랜만에 만나면 요즘 행복해 이런 말보다는 요즘 잘 돼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행복은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기에 매일 오후 5시 여러분을 행복에 이르는 길로 안내하는 건강 이정표를 펼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네, 행복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 네, 행복은 어디 있지? 이렇게 막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길 위에 행복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면은 95.1을 주파수를 고정하고, 이 나선홍의 닥터스를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말 행복한, 네, 그런 시간을,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 좀 억지인가요? 네. 그렇게, 네, 여러분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의 진료 과목은, 네, 내분비내과. 아, 그러니까 당뇨 그리고 또 우리 그 갑상선 관련해서 질환 관련해서 당뇴나 갑상선 질환 궁금하신 분들 친절한 상담 잠시 후에 해드리고요.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지만 부족해지면 몸의 균형이 금세 흔들리기 쉬운 영양소인데요. 그 가운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며 요드가 많아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 개선, 변비 예방, 당 흡수 지연 등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유리한 이것. 네. 생일 때면 이거 먹었어? 이거 누가 끓여줬어? 이런 질문을 받곤 하죠. 자, 생일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해저류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무역, 2번 면역, 3번 미역, 4번 구역. 네. 1번 무역, 2번 면역, 3번 미역, 4번 구역. 네. 잠시 후에 노래가 뭐가 나올지 벌써부터 네, 궁금해지네요. 자, 이 해조류 뭘까요? 네. 아, 좀 미끌미끌해서 시험 보기 전날에는 먹지 않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산모들이 출산 후에 이 국을 또 끓여서 드시면 아주 좋죠. 네. 보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유산스 맞죠? 그럼 뭐가 똑같은 거예요? 합정역 5번 출근인데 아 이야 센스 있네 우리 정PD 합정역 아, 역 네, 역에 들어가 있구나. 네. 합정역 5번 출구.

0: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균형을 좌우하는 호르몬, 혈당과 체온, 체중까지 삶의 리듬을 조율하는 중요한 신호죠. 이 균형이 깨지면 당뇨나 갑상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호르몬 변화를 다루는 곳이 바로 내분비 내과입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환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근거 중심의 진료로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분이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손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내분비내과 그러면 네. 저는 그냥 뭐 외과나 내과 이 정도는 우리 네. 일상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 내분비내과, 내분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네. 예,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이제 내분비 그 선이

0: 이다 보니까 네, 내분비 네. 내과라고 하고 사실은 뭐 광범위하게는 뭐 내분비 내과, 내분비 대사 내과로 부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대사질환까지 네. 같이 다.
1: 대사질환.
0: 네.
1: 요즘에 이제 대사질환 그러면 우리가 혈압, 당뇨,
0: 네, 대표적으로 뭐 고지혈증. 당뇨병, 고지혈증, 뭐 네. 비만 같은 질환들이 이제 대사질환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1: 네.
0: 사실 그게 이제 뭐 내분비와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내분비 대사 내과 뭐 이렇게 부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몸의 균형을 좌우하는 호르몬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좀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0: 이제 호르몬은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일종의 이제 그 신호 물질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 일단 뭐 혈당, 뭐 혈압, 뭐 체온 조절, 에너지 대사처럼 이제 우리 몸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이제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그 일정한 범위대로 좀 조절해 주는 그런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데
1: 네.
0: 뭐 또 굉장히 폭넓게 뭐 심혈 관계 기능이라든지 뭐 성장과 생식까지 이제 굉장히 폭넓게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좀 미세하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이제 정교하게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균형이 좀 깨지면 여러 가지 또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것을 항상 그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0: 네.
1: 그게 뭐 내가 그렇게 조절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말이죠. 이 당뇨와 갑상선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이 당뇨는 사실 이 닥터스에서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특히나 이제 우리 성 교수님 모시고, 이 당뇨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걸리는 병입니까, 교수님?
0: 네, 그래서 당뇨병에서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이제 필수적인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고,
1: 네.
0: 근데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이제 분비가 되어도 조직에서 이제 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거나 그 분비가 되어도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을 때 이제
1: 네.
0: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1형 당뇨병, 뭐 2형 당뇨병 뭐 이렇게 나누는데,
1: 네.
0: 이제 1형 당뇨병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뭐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이고
1: 네.
0: 우리가 대부분 뭐 아는 그런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원인이고 이제 비만과 또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2형 당뇨병도 이제 당뇨 그 병의 경과가 이제 오래 진행이 되거나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제 1형 당뇨병처럼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하고 했는데요.
0: 네.
1: 이게 당뇨 수치라고 하나요?
0: 예.
1: 그게 당화혈색소인가요?
0: 맞습니다.
1: 이게
0: 네.
1: 아주 중요한 뭐 수치 기준인가요?
0: 예.
1: 어떻습니까?
0: 예.
1: 좀 설명해 주시죠.
0: 아 이제 그 네, 혈당을 이제 뭐 무작위로 잴 수도 있고 보통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실 때는 뭐 8시간 공복 상태에서 재기도
1: 네네.
0: 하는데 그 당화혈색소 사실 당뇨병 환자분들 굉장히 이제 지겹게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1: 네.
0: 3개월 동안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측정으로도 우리가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부가 되겠고
1: 네.
0: 이제 보통 이제 6.5% 이상 그 혈당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가 6.5%거든요.
1: 6.5라는 네. 게 그 수치 수치가
0: 네, 퍼센트로 뭐, 나옵니다.
1: 아,
0: 네.
1: 그러면 6.5보다 낮으면 괜찮은 거고
0: 이상일 경우 당뇨병이고 이제 5.7부터 6.4%가 이제 또 당뇨병 위험 단계라는
1: 경계라고 하는
0: 네, 맞습니다.
1: 그
0: 위험 단계 분류 뭐 전 단계로 하기도 하고요.
1: 네네.
0: 이제 5.6 이하가 이제 정상 범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정상 범위고
1: 네.
0: 네, 그렇게도 크게 나누면 사실 엄밀하게 세 단계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1: 보통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0: 네.
1: 그러면 그 수치가 점점 보통 다들 올라갑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0: 네.
1: 뭐 4 정도의 4 정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0: 그게 이제 6%가 한 120 정도이기 때문에요.
1: 네.
0: 그 당화혈색소 1%가 대략 혈당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4%는 사실은 이제 그거 굉장히 위험한 수치죠. 어떻게
1: 아, 위험하군요.
0: 네.
1: 아,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그 성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당뇨 위험군이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0: 네.
1: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상승하는 그럼 어떤 배경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0: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2년도 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있어서도 이제 30세 이상 그 성인에서 네. 그 당뇨병의 유병 인구가 1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는데 일단 뭐 가장 사실 모든 질병이라는 게 뭐 생활 습관도 있고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이제 주요한 배경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아무래도 뭐 식습관이 좀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 뭐 탄수화물 섭취 증가, 이제 고열량 식품의 섭취 증가로 인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만이 또 당뇨병 발생과 이제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만 인구도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비만 인구의 증가가 네네. 일단 주된 요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 보니까 지금 30세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네. 30, 40대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0: 2030도 많고요.
1: 이제. 2030도요?
0: 예. 네, 그게 그렇군요. 다 비만 인구랑 조금 연관이 있고.
1: 그러니까
0: 예.
1: 비만인 그 젊은 20대 2030들.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이 당뇨 그 수치가 상당히 높겠네요.
0: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굉장히 더 뭐 한 30% 뭐 이상으로 추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이 좀 연관성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생각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1: 이분들은 그 운동만 좀 열심히 해도 네. 이런 것들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식습관도 말씀하셨는데.
0: 네. 네. 이제 뭐 건강한 식습관이라든지 이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아까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할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뭐 근력 운동 다 도움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노력만으로도 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생활 습관을 뭐 개선을 하는 좀 치료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네.
1: 자,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잠시 후에 또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좀 갑상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갑상선이 그 약간 나비 모양처럼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비가 사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나비 모양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수님? 뭐 네. 왼쪽 목 왼쪽에 있는 건 뭐 오른쪽에 있는 건지
0: 아까 이제 처음 짚으셨던 부위가 거의 그
1: 아요 맞대 네. 성대 나와 있는 곳 밑인가요?
0: 예, 이제 기관지 앞쪽에 있고 우리 뭐 아담의 사과라고 부르는 그 연골 좀 아래쪽에 이렇게
1: 정중앙이에요,
0: 예,
1: 그럼
0: 중앙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그 막 이런 데도 만지셨는데 네. 환자분들이 뭐 사실 목의 옆쪽에 뭐 임파선 같은 게 커져 있다든지 뭐 침샘 뭐 이런 거를 갑상선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거든요.
1: 저는 이거 왼쪽인 줄 알았어요.
0: 네, 중앙입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만져진다, 목에 뭐가 만져진다고 다 갑상선은 아니고, 네. 최소한 이 중앙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목에 중앙 그 아래쪽.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내분비내과입니다. 자, 그러면요. 내분비내과 당뇨와 갑상선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앞에 OX 팻말이 있죠? 네.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다섯 가지 질문 OX로 이렇게 답을 해 주시고 세모도 가능합니다.
0: 아, 네.
1: 세모는 이렇게 가운데로 해 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서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갑상선 상식, 당뇨와 갑상선 상식 오해와 진실.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네, O입니다. 네.
0: 뭐 사실은 체내
1: 대답은 다 끝난 후에 들어가 겠습니다. 네. NG입니다. 이게 생방송이지만 NG.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 마지막 O 틀리면 X.
0: 네. X에 가깝습니다.
1: X입니다. 네네. 자, 세 번째.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할 경우 변질될 수 있는 인슐린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X입니다.
1: X군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따로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X입니다.
1: X.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당뇨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입니다.
1: 네, O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해와 진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렸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개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제 무증상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제

0: 저혈당이 심한 경우 보통 이제 뭐 무작위 혈당이 200에서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높기 때문에 혈당이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네. 수분도 빠질 수가 있고 뭐 근육이라든지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그 이제 뭔가 에너지 대사가 이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당뇨병 중에서 심한 고혈당을 동반하는 경우에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 소변으로도 이게 빠져나간다고.
0: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원도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1: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이 체중이 얼마나 빠지고 또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죠?
0: 이제 당뇨병 때문에 체중이 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체중이 늘고 이제 비만한 상태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해서 이제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혈당이 이제 조절이 되지 않거나 이제 심한 고혈당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체중 감소로 발현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조금 전에 이제 갑상선 질환 잠깐 네.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었을 경우는 체중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0: 네, 이제 갑상선 호르몬도 이제 체중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이제 호르몬이 이제 과다 분비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대사가 항진 쪽이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고 체중 감소를 이제 흔히 동반을 할 수가
1: 아,
0: 있고요.
1: 그렇군요.
0: 이제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대사가 좀 느려지고 네. 이제 체중 그 증가를 동반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항진증은 이제 체중 감소의 폭이 꽤 큰데 네.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이제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몸이 붓는다든지 그런 수분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체중 그 증가의 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1: 아, 네. 네네. 그 항진증과 저하증 네. 이게 다르군요. 저는 그냥 갑상선 질환은 다 동일한 줄 알았더니요.
0: 네, 말 그대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항진증이고,
1: 항진증이고
0: 네, 적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네네. 저하증.
1: 아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 떠도는 너튜브에서
0: 네.
1: 이거 많이 뭐. 오늘 퀴즈 정답이나 뭐 김을 많이 먹으면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틀린 얘기입니까?
0: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 X라기보다는 이제 좀 X에 가까워서 네네. 제가 이제 X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냥 갑상선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그냥 정상적인 뭐 특별히 갑상선 질환에 기항력이 없는 분들은
1: 네.
0: 이제 갑상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해조류를 좀 많이 먹어도 그러면 이제 과다한 요오드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갑상선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그냥 일상적인 반찬 정도로 드시는 경우에
1: 네네.
0: 그 노출 자체가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거나 그렇진 않고
1: 네.
0: 좀 다만 좀 그런 일부의 경우에서 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좀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섭취를 줄이는 게 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것은 예방에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1: 네.
0: 뭐 그냥 그 일반적인 성인이 건강한 성인이 뭐 좀 많이 드셨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뭐 이상이 그렇게 높아지거나 그렇진
1: 네.
0: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거를 사실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까?
0: 일상적으로 이제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 위험이 크지 않고
1: 네.
0: 이제 뭐 갑상선 질환을 뭐 진단을 받았다든지 하면은 조금 이제 달라질 수는 있는데
1: 네.
0: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좀 과다하게 모든 게 과한 게 좋은 게 아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0: 이제 과도한 섭취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할 경우에 변질될 수도 있는 인슐린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좋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자, 이게 인슐린이 온도 보관적 이 보관 이런 조건에 민감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0: 네.
1: 어떻습니까, 교수님?
0: 네, 인슐린이 이제 그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제 뭐 단백질의 그런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뭐 좀 찬 온도, 뜨거운 온도에 다 민감할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개봉되지 않은 인슐린은 이제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번 사용한 인슐린은 뭐 상온에서 한 달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인슐린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뭐 더운 나라에 예를 들어서
0: 네.
1: 뭐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럼 가자마자 뭐 냉장고에 좀 넣어놓으시던가 그렇게 하죠.
0: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네. 휴대용 아이스박스 이런 거 이렇게
1: 아 휴대용으로요.
0: 네, 네. 그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아, 네, 네, 네. 그렇게 해외 여행할 때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0: 네, 사실 뭐 경구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뭐 약이 부족하지

0: 좀 다른데 이제 당뇨병은 이제 생활 습관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갑상선 질환은 이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뭐 건강한 식단이나 뭐 운동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건강에 중요하지만 뭐 갑상선이 특별히 좋다고는 할수 없고 다만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그레이브스라는 뭐 그런 병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연을 하는 게뭐 이렇게 안구돌출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 아까 갑상선 질환 이제 요도 말씀드리면서 해조류는 조금 적당하게 드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갑상선 질환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사실은 뭐 좋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다한 섭취를 줄이는 게어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요오드 섭취 자체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식단에 다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요오드 섭취가 조금 넘치는 지역으로 좀 풍부한 지역 또는 이제 과잉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다한 노출을 피하는 게 좋겠고 또 일부 이제 영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그 요오드가 뭐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고 요오드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타민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실천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매일같이 다시마 육수 내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1: 아,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0: 이제
1: 아,
0: 뭐
1: 그렇군요.
0: 국물을 우리는데 뭐 매일같이 다시마 육수를 우린다든지 그러면 이게 그 다시마 한 장이 굉장히 이제 고요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군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당뇨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다. 오, 그러셨어요.
0: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완치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고 이제 당뇨병의 관리에 있어서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뭐 혈당 관리, 뭐 고혈당을 우리가 어떤 그 치료 목표 범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런 당뇨병과 관련된 이제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이 있거든요. 뭐 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그리고 뭐 비만과 같은 요인들을 잘 조절을 하고 또 금연까지 한다면 이제 합병증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모든 뭐 질환이 그렇겠지만 당뇨병도 이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치료 초기에 그런 적극적인 그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적게 받는 것이 이제 합병증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네. 교수님 그 음식 중에요. 이게 당뇨 환자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이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음식 예를 들면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좀 대표적인 거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0: 네, 뭐 쉽게는 우리 뭐 탄수화물 줄이라는 얘기 많이
1: 탄수화물이면
0: 하는데.
1: 탄수화물이면 구체적으로 뭐 밥이나 빵은
0: 그렇죠.
1: 좀
0: 정제된 탄수화물.
1: 정제된 거.
0: 흰쌀밥.
1: 흰쌀밥.
0: 그리고 뭐 면 종류.
1: 네.
0: 그리고
1: 라면이요?
0: 라면, 뭐 칼국수.
1: 아.
0: 그리고 믹스 커피도 생각보다 이제
1: 믹스 커피요.
0: 요즘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분한테
1: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믹스 커피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0: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들 드셔서 저도 진료 현장에서 놀라고 있는데
1: 아,
0: 뭐 그런 음료수 그리고 뭐 하여튼 단순 당의 섭취 그런 꿀 같은 거라든지
1: 꿀 같은
0: 그런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고구마 이런 것들 뭐 겨울철에 홍시 뭐
1: 홍시요? 아 홍시가 안 됩니까?
0: 홍시 뭐 그리고 고구마도 그 드셔보시면 그 반쪽짜리 하나가 거의 밥 한 공기 수준으로 이제 혈당이 굉장히 상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사실 사람마다 좀 대사가 달라서 어떤 분들은 그런 당질을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제 사람마다 그런 당이 대사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나라도 워낙에 식단이 또 탄수화물 위주이기 때문에 밥 한 숟갈만 줄여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무튼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분들이 그래서 과일이든 음식이든 아무튼 그 단맛 난다 이런 거는 뭐 죄다 드시면 안 되는 거군요.
0: 안 된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 비율을 좀 줄이고,
1: 줄이고.
0: 네, 양질의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좀 뭐 식이섬유라든지 네네. 뭐 이런 섭취를 좀 늘려서 그런 단순당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의 네. 섭취를 좀 줄이도록 좀 하는 것이
1: 예를 들어서
0: 중요하겠죠.
1: 뭐 흰쌀밥을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흰쌀밥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좀

0: 채소 뭐 샐러드
1: 맞습니다.
0: 뭐 이런 네. 것들 좀 많이 드시고
1: 밥에서도 뭐 이제 좀 뭐 콩밥이라든지 뭐 매일같이 콩밥을 드시기는 힘들겠지만 네네네. 네. 그런 밥 양 자체를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음식과 운동이 이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다.
1: 네.
0: 그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운동은 좀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이 당뇨가 오긴 옵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1: 사실은 뭐 굳이 뭐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
0: 잘못된 질문이죠.
1: 네, 사실은 이제 뭐 딱 그 답만 말씀드리면 네네. 혈당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칼로리에는 사실은 그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음식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것이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네네. 보이는 건 맞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좋은 거는 이제 적절한 그 식단과
1: 네.
0: 그리고 이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자, 그리고 합병증 아까 무섭다
1: 네.
0: 뭐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주 심한 경우에 뭐 여러 가지로 오지 않습니까?
1: 네.
0: 뭐 눈으로도 온다고
1: 맞습니다.
0: 하고 네, 네. 발로도 온다고 하고 네. 하는데요. 네.
1: 그래서 이제 당뇨병 합병증이 이제 크게 뭐 급성 뭐 그리고 만성 그리고 만성 중에서도
0: 네.
1: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급성 합병증은 보통 이제 고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뭐 케토산증이라든지 뭐 고삼투압성 고혈당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내원을 하고 입원
0: 네.
1: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장기 뭐 눈이라든지 뭐 신장 그리고 뭐 신경 이런 손상과 관련된 합병증은 이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그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인자들이 조절되지 않을 때 장기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만성 합병증인데
0: 네.
1: 사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실명이 되기도 하고 뭐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0: 네네.
1: 뭐 발에 절단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죠. 네, 사실 뭐 최근에는 그래도 인식이 높아져서 뭐 이런 경우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0: 네.
1: 그래도 뭐 그 적기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든지 위험 인자들이 조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병증이 이뤄질 수 있고
0: 네.
1: 또 굉장히 이제 밀접한 합병증 그 관련성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심혈관계 위험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뭐 뇌경색이라든지 뭐 심근경색과 같은 그 심장 혈관 질환 위험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혈당뿐만 아니라 그런 뭐 동반된 뭐 고혈압, 고지혈증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1: 맞습니다. 네.
0: 네. 네. 네. 네. 내분비 내과 네, 일삼백병원 손서영 교수님 모시고 당뇨 갑상선 질환 여러분의 상담 이후에서는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들 네, 짧아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우리 몸의 균형을 좌우하는 호르몬 그 변화를 다루는 내분비 내과 손서영 교수님 모시고 당뇨와 갑상선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열어볼까 하는데요. 친절한 진료실입니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아까 이제 그 당뇨 질문 가운데 혈당에 대한 네. 그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 쓰잖아요. 예, 예. 교수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2: 말 그대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네네.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아까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이라든지 단순당 섭취했을 때 이제 흔하게 동반이 될 수 있고요. 뭐 당뇨병이 없는 뭐 정상 성인에서도 사실 뭐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뭐 혈당 스파이크가 그런 뭐 당뇨병의 뭐 위험의 뭐 전구 증상인지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네. 어떤 그런 특정 용어에 휘둘리기보다는 네네. 그런 혈당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네. 식단을 유지를 하는 것이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1: 혈당 스파이크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자, 그러면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172번님이 교수님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라고 하는데 약 없이 관리가 가능할까요? 공복 혈당이다 뭐다 모르는 것 투성인데 매일 혈당을 체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매일 셀프 스스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할 수 있죠?
2: 네, 뭐 요즘에는 뭐 네. 그냥 그 무작위 혈당 측정기뿐만 아니라 네. 또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이제 24시간 실시간으로 이제 혈당을 측정해 주는 이런 그런 기구들도 있고 네네. 사실 뭐 그거는 보통 인슐린 치료를 하는 뭐 당뇨병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일반인 분들도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기보다는 가끔 뭐 공복 혈당이라든지 이제 식후 2시간째 혈당을 측정을 해 보면 네. 내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다라는 자가 인식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가끔 제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은 이제 당뇨 초기다. 네. 건강검진에서 이제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거 궁금했어요. 약 없이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2: 사실 같은 뭐 당뇨 초기라고 하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 30대 당뇨가 다르고 70대 당뇨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연령일수록 저희가 이제 엄격한 혈당 조절을 강조하고 있고
1: 아, 더 젊을수록
2: 그렇죠. 예. 네네. 이제 뭐 70대 뭐 80대 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화혈색소 목표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동반 질환에 따라서. 네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뭐 비만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들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유무에 따라서 네. 이제 조금 최근에는 좀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혈당 하나만으로 이제 기준을 삼진 않고 그런 뭐 동반 질환이라든지 동반 대사 위험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뭐 사실 혈당이 아주 많이 높지 않다면 뭐 약물 치료 시기를 뭐 몇 달 늦춘다고 해서 뭐 크게 뭐 합병증 위험이 그 몇 달 사이에 뭐 증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생활 습관을 먼저 이제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아까 그런 뭐 동반된 위험 인자들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젊을수록 이게 혈당 관리 잘 안 하면 급격하게 네. 올라갑니까?
2: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네네. 그 이제 고혈당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1: 그런 위험 때문에
2: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네. 이제 비당뇨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합병증 없이 지내려면 조기에 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조기에 네. 적극적으로 조절한다는 의미가 뭐 약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생활 습관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젊었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네. 이게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은 약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까?
2: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제 당뇨병의 성격 자체가 네. 완치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이제 드물기는
1: 어렵다.
2: 하고 오히려 이제 뭔가 내가 완치를 목적으로 하겠다. 약물 네. 중단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1: 아,
2: 일단은 뭔가 이제 약물을 끊는다는 목표보다는 혈당을 목표 범위 이하로 조절하겠다는 그런 좀 현실적인 목표를 네네. 가지고 하는 것이
1: 더 나빠지지 않도록
2: 네, 그 지속 가능한 네. 치료가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장문의 문자인데 아, 그 전에 9713번님 소아 1형 당뇨 발병 원인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굉장히 목말라하며 쓰러지고 1형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2: 네. 1형 당뇨병은
1: 소아 어린이들도 이럴 수 있나요?
2: 네. 그래서 아, 이제 그렇군요. 뭐 발병 연령이 좀 어린 경우 뭐 보통 뭐 그게 뭐 10대 초반이라든지 그 이하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1: 네.
2: 이제 성인하고는 달리 아까 성인에서 뭐 비만이라든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사실 소아 당뇨병은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자가 면역 기전이라고
1: 아,
2: 해서
1: 그렇군요.
2: 그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1: 네네.
2: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1: 네.
2: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꼭 인슐린을 공급을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상태인 거고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좀 저희가 어려운 말로 자가면역 기전.
1: 자가면역 네. 치료가
2: 네.
1: 그러면.
2: 자가면역 치료.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서 췌장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치료는 인슐린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네, 인슐린
1: 아,
2: 치료.
1: 예. 그렇군요. 네. 아, 자, 그리고 418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검진으로 당화혈색소 5.9 당뇨 전 단계. 아침밥 공기를 3분의 1을 먹었는데도 240 정도 나온다고요. 저는 너무 걱정돼서 병원을 여러 군데 가더라도 아직 38살이고 몸무게 52kg. 당뇨병으로 코드를 넣을 수 없기에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라는 말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혼자서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무슨
2: 아, 네.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1: 네네.
2: 그런 식후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현상이 뭐 동반되지 않았나 싶은데
1: 네.
2: 이제 당화혈색소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식후에 혈당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1: 네네.
2: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그런 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든지
1: 네.
2: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뭐 당화혈색소 당연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1: 아.
2: 네, 그런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뭐 식사라든지 운동을 조금 더 개별화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3566번님은 저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약은 2년 정도 먹고 있고요. 벌써 5개월째 일주일에 3, 4일 정도 설사를 하고 있고요. 체중도 5개월 사이 8kg가 빠졌어요. 그리고 탈모가 왔습니다. 저는 68년생 남자입니다. 그러셨는데 건강이 지금 조금 상당히 안 좋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2: 그래서 그 체중 감소와 설사의 원인이
1: 네.
2: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1: 네.
2: 당뇨약 중에서도 뭐 일부 성분이 조금 환자분에 따라서 설사를 유발하는 약이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당뇨약 중에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약들 때문에 체중 감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1: 네네.
2: 뭐 또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감소가 생길 수가 있고
1: 네네.
2: 그럼 약 중에서 특별히 이제 뭐 그럴 유발할 만한 약제가 없다고 한다면 네, 설사의 경우에는 뭐 연령에 맞춰서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쪽 진료를 보셔야 될 수 있는데
1: 네.
2: 우선은 이제 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라면은 약에 대해서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1: 좀 상담을
2: 네,
1: 받아보시고
2: 조금 진료를 보고
1: 네.
2: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2: 네.
1: 혹시라도 이제 뭐
2: 네.
1: 설사가
2: 네.
1: 지속된다든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정확한 좀.
2: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약제 때문인지,
1: 네네.
2: 뭐 다른 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고혈당 때문인지를
1: 그렇습니다.
2: 간별하는 게
1: 문자상으로는 지금 이제 시간이
2: 네.
1: 저희가 짧아서.
2: 네. 네.
1: 자, 그리고 3485님은 메티마졸 아침, 점심, 저녁 하나씩 먹으라고 처방받았는데 자기 전에 한꺼번에 세 알을 먹어도 크게 상관없나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 네, 뭐 방광기가 길어서 크게 관계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뭐 하루에 두 번 내진 세 번 분복을 하는 경우에는 좀 갑상선 호르몬이 높은 초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네네. 이제 안정적으로 좀 조절이 될 때는 이제 하루에 1회 복용 뭐 보통
1: 아 이게 갑상선 질환에 네,
2: 항진증에 저희가 쓰는 약이고요 메티마졸이
1: 네네
2: 네, 그래서 어떤 유지 용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분복하는 경우는 없고 네. 아마 뭐 다 파악은 안 되지만 초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분복하는 걸로 봐서.
1: 네네. 네. 그래서 세알을 한꺼번에
2: 네, 그게
1: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2: 뭐 크게 대사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세 번까지는 분복을 잘 하진 않는데
1: 네네.
2: 아마도 이제 조금 그렇게 분복을 한 게 수치가 높아서 또 일부러 그렇게 주신 것일 수도 있어서요. 초반에
1: 그 처방대로 그렇게 좀
2: 네, 우선 처방대로
1: 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2: 맞습니다.
1: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 그리고 나중에 조절이 되면은 이제 횟수를 조금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복 횟수를. 네.
1: 자, 그리고 장문의 문자 4617번님 54세 남성 작년 2월에 건강검진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하면서 우측에 3cm 종양 발견돼서 병원에서 세침 검사를 해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고 4월에 갑상선 전절제 수술하니 임파선에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2: 네.
1: 1년이 지났고요. 암 진단시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요. 수술 후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한다고 해서 매일 아침 먹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예방하는 특별한 관리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 아, 네. 사실은 이제 갑상선암 유두하면 특히 이제 임파선 전이를 잘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뭐 임파선 전이가 있다고 해서 다 뭐 고염은 아니지만
1: 네.
2: 뭐 크기도 3cm면 이제 작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이 된 걸로 보이고 사실은 뭐 갑상선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당뇨하고는 달리 그런 생활 습관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고
1: 네.
2: 그 정기적인 추적 관찰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판단 하에 뭐 약을 줄이거나 뭐 건강 그 초음파 추적 시기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 주기적인 뭐 초음파라든지 혈액 검사 통해서 종양 수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지금 2234번님도 엄마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검진할 때마다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계시대요.
2: 네.
1: 이 검사 말고는 갑상선에 이상 생긴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2: 네.
1: 네.
2: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을 저희가 뭐 갑상선 결절과 기능 이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1: 네.
2: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아까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1: 네.
2: 거고 이제 갑상선 결절이 결국 이제 암이냐 아니냐는 뭐 그런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1: 네.
2: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건강 검진에 대한 그런 위해성이 조금 뭐 이득이라든지 뭐 조금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2: 꼭 반드시 뭐 우리가 갑상선 암에 대한 위험을 그렇게 뭐 위내시경처럼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는 않고
1: 네.
2: 뭐 다만 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그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좀 목소리가 쉰다든지
1: 네.
2: 목에 뭐가 잡혀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맞겠고
1: 네.
2: 또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음파에서 결절이 된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그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그 결절의 상태에 따라서
1: 네.
2: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2: 네, 그거는 이제 상담이
1: 네. 지금 2234번님도 네. 검사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질문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해야 알죠. 검사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2: 네, 호르몬, 그러니까 항진증,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네.
2: 또 결절하고 달리 이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1: 그
2: 피검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1: 네. 이렇게 뭐 만지면 만져진다거나 아까 그 목이
2: 네.
1: 쉰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2: 네.
1: 그럴 수 있는 겁니까?
2: 이제 뭐 대부분 작은 결절에서 그렇진 않고 뭐 성대 신경을 침범한다든지 좀 진행된 경우에서
1: 그거는
2: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1: 네네.
2: 이제 뭐 그 기능 이상 같은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또 증상이 뭐 체중 변화라든지 뭐 피로감이라든지 뭐 숨차는 증상, 뭐 잘 붓는다든지 그런 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2: 그런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건 이제 호르몬 검사가 되겠고
1: 네.
2: 이제 뭐 결절의 연구랑 관련 있는 것은 이제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9515번님이 엄마는 갑상선이 없는데 딸 셋이 갑상선이 있습니다. 아들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2: 네,
1: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2: 네, 굉장히 드문 질환이 있긴 한데 그 갑상선이
1: 네.
2: 없다는 게 이제 환자분들의 표현을
1: 네.
2: 갑상선 질환이 없는 경우를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1: 아,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2: 네, 아니면 네네. 뭐 수술,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정말 선천적으로 갑상선이 없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나 수술을 통해서 제거가 된 경우를 갑상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갑상선 질환이 없고 그냥 이상이 없는 경우로 갑상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에.
1: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가족력에 네. 대한 네. 그런 질문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정확하게 좀 이 부분은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491번이 20대인데도 당뇨가 올 수 있나요? 젊은 당뇨가 늘고 있다.

0: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아까 이제 요 부분은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7245님,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가족력이 있어서 그러신지 혈당을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없으실 때도 많으셔요. 혹시 지나친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격하게 조절하신다는 얘기가.
1: 그래서 이제 네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좀 평균 수명도 워낙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70대 당뇨 환자분들 경우에도 뭐 80대, 90대까지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그래도 가능한 저희가 목표하는 바대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좋겠지만 뭐 네. 예를 들어 뭐 80대 환자분이 뭐 당화혈색소가 6.5% 당뇨병이다. 근데 뭐 엄격하게 뭐 식사를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제 혈당을 그 조절하는 목표가 네. 우리가 뭐 5년 후 10년 후 합병증을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렇죠. 식이 제한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영양소 섭취 측면에서 네네. 조금 불량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0: 오히려 네. 잘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1: 적절하게 드시고
0: 적절하게요.
1: 그 다음에 뭐 간식 섭취 같은 거 좀 피하라고 이제 그렇게 좀 심플하게 설명드립니다.
0: 아, 네. 아까 뭐 저 믹스커피 빵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과자 어떻습니까? 과자.
1: 네.
0: 과자도 안 좋죠.
1: 과자도 대표적으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0: 아, 그 대표적인. 네.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924번님이 아내가 갑상선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가족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변화도 질환 때문일 수 있나요? 이러셨는데. 감정 기복이 있을 수
1: 이제 있나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이제 갑상선이나 조금 그 기능 항진증이 심한 경우에 뭐 그렇게 좀 초반에 뭐 좀 불안이라든지 초조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갱년기 증상이랑 좀 겹쳐서 그런 그 기분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4328번님이 아버지가 당뇨약을 드시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가족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을 드시는데 안 잡힌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1: 네. 그래서 이제.
0: 그럴 수 있나요?
1: 약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드시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최근에는 이제 경구약제도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보통 뭐, 이제 뭐, 두 가지 약, 세 가지 약, 뭐, 네 가지 약, 뭐, 경구약제만 하더라도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뭐,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심리적인 장벽이 높다 보니까 자꾸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네. 또 약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군요. 네. 그 건강검진 후에 이제 당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걱정인 분들 많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께 좀 시간이 이제 다 지났나요? 끝났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혈당 건강검진에서 혈당 높게 나오지
0: 당 수치. 혹시 지금 PD가 지금 적어준 건데 PD 본인 얘기 아니에요? 네네.
1: 네. 네, 그래서 건강검진은 사실 당화혈색소를 측정한 거는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공복혈당을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이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반복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제 본인이 뭐 비만이라든지 다른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0: 네.
1: 일단 그 간과하지 않고 빨리 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0: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선호의 닥터스. 조금 전에 이제 퀴즈 내드렸는데 퀴즈 정답은 3번 미역이었습니다. 미역. 네. 저희가 유산균 받으실 분 3300번님, 1984번님, 479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8588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뇨와 갑상선 질환 아주 궁금한 점들을 잘 풀어주셨어요.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손서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소화기 내과 진료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0: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이 현재까지 57%를 넘어섰고요. 투표는 잠시 후 오후 6시에 마감되겠습니다. 다만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면서 해당 지역은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부쩍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는데 세종대로 시청 쪽으로 가는 길 송리문 교차로 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이 일부 모여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속도 떨어지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목동나들목에서 하월공 램프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한겨레 공동제작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와 한겨레,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 진행을 맡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아, 조금 전에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그 다음에 JTBC 예측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저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 오늘 이 시간 주요 지역 판세와 선거 결과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현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2: 네, 그리고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4: 반갑습니다. 장형철입니다.
2: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인용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15분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JTBC는 6시 땡 하고 JTBC가 보도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함께 쓰자고 했기 때문에 JTBC 예측조사를 저희가 잠깐 인용한다고 앞에 표기를 달고 인용을 갖다 바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은 선거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조사 결과가 막 나오는데 일단 JTBC 예측조사부터 한번 좀 알아보죠.
2: 네. JTBC 예측조사는 어떻게 이민준 아나운서가 지금 해드리나요?
1: 예. 이민준 아나운서 준비되셨습니까? 아직 조금요?
4: 예, 제가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서.
2: 예, 예. 예. 지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10곳, 국민의힘 1곳, 경합 5곳,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3: 민주당 우세 10.
2: 네. 예. 예.
3: 그리고 경합이 5.
4: 5.
3: 네. 예, 국민의힘 우세가 하나.
2: 1곳.
3: 예. 예. 경합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사실은 그 선거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경합 네. 지역이 늘어났다.
2: 네.
3: 아, 경합 5곳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것 같네요.
2: 네. 네.
5: 그리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곳은 서울이었는데요.
2: 서울,
5: 네. 서울 정원호 후보 53.5% 그리고 오세훈 후보 42.9%로 정원호 후보가 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지금 예측조사 결과 JTBC 예측조사 결과 나왔고요.
2: 네.
5: 또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경합 지역으로 민주당에서도 분류를 했었는데 전재수 후보가 53.9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44.4%로 한 10%포인트 가량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2: 네.
5: 또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대구 상당히 경합 접전 지역이었었는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7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9.2%로 와. 끝까지 한번 예. 지켜봐야 예. 되는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1: 전북지사가 다시 여론조사 결과하고 뒤집히고 50과 44로
3: 이원택 후보가 민주당
1: 예, 이원택 후보가 앞섰네요. 이야, 김관영 씨가 될 거라고 많이들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무게를 실었었는데
2: 네.
1: 전북에서 또 뒤집히네요. 야, 깜깜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52.3, 박완수 47.7 계속해서 지금 JTBC 예측조사 결과가 여러분께 보여지고 있는데
2: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어떠신가요?
2: 이 정도 결과를 보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4: 일단 나중에 출구조사 할 때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 네.
4: 방송 3사가 같이 출구조사를 했는데 아마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 보면 뭐 경합, 우세 뭐 이런 게 좀 다를 겁니다. 그건
1: 네.
4: 경합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방송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2: 네.
4: 몇 퍼센트까지를 경합으로 볼 거며 몇 퍼센트까지를 확실로 볼 거냐 요거는
2: 네.
4: 방송사별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궐선거가 나오고

0: 보고 있네요.
1: 네. 야, 지금 뭐 평택 을에서는 김용남 34, 조국 31 요 정도고 네. 부산에서는 아까 한동훈 48, 그다음에
2: 하정우가 37.
3: 예. 네, 여기는 차이가 좀 나네요. 예측조사 결과가 JTBC.
1: 성과 상당히 벌어졌네요.
3: 네.
2: 지금 예측조사만으로 봤을 때는 부산 북갑은 굉장히 의외네요. 10% 포인트 넘게 지금 벌어져서 네. 한동훈 후보의 당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네. 아니, 부산 출신이신 장영철 교수님, 부산 결과가 왜 이렇게 예측 물론 예측 결과입니다. 어떻게
0: 지금 여론조사 그렇죠? 기관의 무덤입니다. 지금.
3: 근데 네, KSY.
0: 아, 저는 사실 북갑 같은 경우에는 기표소 내에서 네. 기표소 내에서 전재수 후보를 찍은 사람이 한동훈 후보를 찍거나 이런 교차를 하는 게 간단치 않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대단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은 건데 특히나 네. 아까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좀 현격한 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건 말씀대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1: 지금 보면 대구 재밌네요. 김부겸 후보가 49.7인데 예. 추경호 후보가 49.2. 네. 0.5%포인트. 네.
2: 지금 JTBC 예측조사가 그렇고 저희가 지금 방송 3사 것도 제가 이제 볼 수는 있으니까 말을 네. 못하지만.
1: 말을 못하지만.
3: 인용하면 큰일 납니다. 네. 15분부터 인용할 수 있어요.
2: 아우 답답해라.
1: 답답해라. 좀만 참읍시다.
2: 아, 대구는 굉장한 경합이면 틀림이 없어요.
1: 점심을 하나 먹고 좀만 참읍시다. 아, 야, 이게 심각하네, 이거. 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조금 있네요.
3: 네.
1: 대개 통상 예측됐던 거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면 한 12.
3: 네.
1: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있었고, 국힘이 많이 가져가면 5은 되겠지라고 했는데, 15, 1 이렇게 나왔다. 1은 아마 이게 무슨 속에 전북 김관영.
2: 아니, 1은 지금 경북이죠. 네. 경북의 네.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으로 확실하게 본 것이고, 나머지 5군데가 지금 얘기됐던 대부분의 지역인 것 같습니다.
3: 네.
2: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전북도 경합으로 본 것 같고요. 5라고 들어갔으면.
3: 네.
2: 지금 경남도 경합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3: 네.
2: 대구도 경합으로 들어간 것 같고.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제주를 경합으로 보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3: 네.
2: 그리고 강원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민주당 우세로 나온 것 같고요. 후반으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보수 결집이 조금이라도 일어났다라고 평가받는 곳들은 대부분 지금 경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1: 예.
3: 왜 이런 경합 결과 다섯 군데가 경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좀 보시나요?
2: 저는 그 앞서 뭐 여론조사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3: 네.
2: 여론조사 탓인 것 같아요.
3: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회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 아니, 부산 북갑이 네. 앞서 나온 게 지금 한동훈 48.1, 하정우 37.6인데.
3: 네.
2: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의 표집이나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 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층들.
3: 네.
2: 그 뭐 위드훈이라고도 하고 도토리 부대라고도 하는 분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여론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이게 뭐 수학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분모가 같은데 분자가 늘어나면 이게 보이는 그 숫자로 결과치로 나온 건 확확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런데 박민식 후보가 안 나왔죠 지금요.
3: 네.
0: 이제 두 후보만 나왔죠.
2: 1, 2등만 나오니까.
0: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보면 여론조사 뭐 이게 대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이번에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와서 유권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었는데 잡히지 않은 것은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찍었을 거다라는 전략적인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했을 네. 거다라는 추측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상보다는 원래 하면 조금 더 나와야 되지만 워낙 무응답이나 그게 적었었기 때문에
2: 그렇죠. 네.
0: 조사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 그냥 가지고 갔던 거고
2: 예.
0: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2: 박민식의 표가 저쪽으로 갔다.
0: 옮겼한 거겠죠. 물론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3: 예. 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최현 선님께서 투표율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하셨는데 지금 지역별 투표율 지금 나와 있나요?
4: 현재 지역별 투표율이 네.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 네.
4: 현재 오후 5시 기준으로는 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3: 네.
4: 오후 5시 기준으로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57.4%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60%를 충분히 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오후 5시 기준으로 59.1%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좀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59.1%

0: 37.9%를 기록하면서 이번에는 또 60%를 훌쩍 넘기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전남 광주의 경우에는 58.4%,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58.1%. 현재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이미 오후 5시 기준으로 61.9%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지금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제주입니다. 제주는 53.8%를 기록하면서 좀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요 그 재보궐선거 투표율도 살펴보게 되면 부산 북갑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단 부산 북구의 경우에도 6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북구 갑의 경우에도 지금 59%를 넘는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바로 경기 평택 을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반대로 조금 저조한 투표율을,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8%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사실 이제 뭐 조국 후보, 그리고 김영남 후보, 유이동 후보 등 정말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민준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고요.
2: 그러니까 누군지는 좀 소개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저희 ATBS 이민준 아나운서입니다.
0: 네, 저는 TBS의 이민준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소개를 미리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투표를 말씀드렸다는 점.
2: 예. 오랜만에 방송하시면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0: 저는 그동안 지금 뭐 그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솔직히 조금 이제 좀 무섭기도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2: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야 됩니다.
0: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이렇게 또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네, 파이팅!
1: 파이팅입니다.
3: 지방자치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1995년에 지방선거가 처음 있었는데
2: 1995년
3: 그때 68.4?
2: 그렇죠.
3: 그때는
2: 최고 투표율이었죠.
3: 뭐 오늘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는 넘어설 것 같기도 하고
2: 거기까지는 안 갈
4: 그런데 추세적으로 투표율과 관련해서 보면 비교적 경합 지역에 대해서는 뜨거운 투표율을 좀 보여주셨다. 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짚어주셨다시피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60%를 최종적으로는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가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만큼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후보로 좀 승부수를 띄웠다는 게 대구 선거를 상당히 뜨겁게 했고 JTBC 예측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접전인 지역이라서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또 눈에 띄는 투표율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이 비교적 마음을 맞아요. 굉장히 다잡지 못하고 끝까지 결정을 못 내리신 유권자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것도 상당히 제약과 제한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구입니다.
1: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낮았잖아요.
4: 맞습니다.
1: 그랬는데 전체 투표율을 보니까 꽤 높은 편 59.9% 5시 기준 이런 상황인데 장영철 부소장님이 보시기에 사전 투표율이 대구가 낮았던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5: 사전 투표율은 실제로 보면 뭐 그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어느 당이 더 유리하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기세가 있는 후보 쪽의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을 때 사전 투표 본 투표 전부 다 오세훈 후보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투표 자체가 이제 너무 안정적이고 효능감 있는 투표의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를 나눠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전 투표에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들은 되게 동기에 잘 반응하는 지지층들입니다. 예. 이렇다면 심판해야 된다. 우리 후보 어쩌지? 이게 동정.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되게 빨리 활성화되는 게 민주당 지지층들이고 국민의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인 지지 성향을 갖고 투표 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층들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구 쪽은 막판에 또 김부겸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서 사자후도 그렇고 눈물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했던 게 좀 정서적으로 또 막판에도 결집을 시킨 것 같고요.
3: 예.
5: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나중에 또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거.

0: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되게 효능감 있는 실력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관계의 문제들 이재명 정부와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내 생에 도움이 돼서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 선택한 하고 재보궐선거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들로 네.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자체는 대단히 착안하고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예전에도 지방선거와 총선거의 의미가 다르니까 네. 그걸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그 두 개를 섞어서 한꺼번에 치르는데도 분명히 구분해서 네. 국민들이 치러주시고 그러니까 있다.
2: 우리가 흔히 줄투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투표용지를 곳에 따라서는 7장, 곳에 따라서는 8장을 받게 되는데
1: 예.
2: 그래서 처음에 1번을 찍었다면 그 다음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무소속 후보들이 뭐 6번, 7번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1: 예.
2: 그 어떤 뭐 타입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부산 북갑은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0: 예. 예.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15분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송 3사가 합동으로 조사한
2: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 조사 예, 결과
1: 결과를 네. 이제 우리가 드디어 확 열어볼 수 있고 그동안 입을 꽉 닫고 있던 고평론가는 이제 시원하게 예. 사자후를 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걸 이제 한번 쭉 읽어봐야겠죠.
2: 예. 예측 1위 중심으로 보자면 지상파 출구 조사. 저는 지금 SBS 걸 봤는데요.
3: 아 지금 이민주
1: 나와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2: 미안합니다.
3: 1점
2: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이민주 아나운서 얘기해 주세요.
4: 네 바로 방송 3사에서 발표한 출구 조사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인데요. 정원호 후보가 51.4%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4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추미애 후보가 60.4% 그리고 양향자 후보가 34.1%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박찬대 후보가 53.7% 유정복 후보가 45.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가 50.2%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48.3%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김상욱 후보가 52.8% 그리고 김두겸 후보가 43.2% 그리고 경남지사를 살펴보게 되면 김경수 후보가 54.3% 그리고 박완수 후보가 45.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원택 후보가 현재 지금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사 이원택 후보가 48.5% 그리고 김관용 후보가 46.3%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를 또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박빙인데요. 추경호 후보가 49.9%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4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 북갑으로 가보게 되면 하정우 후보가 42.6%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41.6%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15.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을로 한번 가볼 텐데요. 평택을에서는 현재 조국 후보가 31.1% 그리고 유이동 후보가 30.6%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30.3%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잠깐만 대기해 주시. 궁금할 네. 때마다 계속 물어볼
4: 텐데. 예, 알겠습니다.
5: 계속 지금, 검색해요. 계속,
4: 예, 계속 검색하겠습니다.
3: 지금 굉장히 핫한 지역이 부산 예. 북갑인데요. 지금 JTBC 예측 결과에서는 하정 후보 37.6%, 한동훈 후보 48.1% 이렇게 나왔는데 지상파 3사에서는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순위가 지금 바뀌는 결과가 예.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6: 일단 그 예측조사 결과에서는 그 편차가 한 11%포인트 정도가 나오는 걸로 JTBC 예측조사 결과였고요. 실제로 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였을 때는 훨씬 그 어떤 격차도 좁혔고 심지어는 순위도 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정우, 한동훈 42.6, 41.6으로 각각 한 1%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아마 출구조사가 실제로 이 투표를 하시고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 부분을 집계낸 거다 보니까 아마 더 상황을 실제에 가깝게

0: 반영하는 거는 출구조사가 아닐까라고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1% 정도의 차이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이 승패가 결론나는 지역이다. 아직 누구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예. 지금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예. 장영철 부장님, 이 JTBC의 예측 조사 결과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뭐가 다른 겁니까?
2: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측조사는 여론조사의 그렇죠. 기법을 사용하는 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온 결과가 맞다라고 하면 정말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과 실제 투표 행위의 갭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유권자들에게 착시현상을 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출구조사는 그겁니다. 이게
3: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
2: 전체 지역에서 그 이전 선거 중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때의 정당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투표소를 뽑습니다.
3: 예.
2: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 총선 때 그때는 민주당 계열 쪽이 더 비례대표 그 정당 투표에서 안정적이었기 예.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지역별로 줄을 세워서 계층에서 하나씩 표집을 뽑아가지고 투표소를 예.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물론 TK 지역은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지고 뽑아서 나오시는 다섯 번째 분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이 순서를 어기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은 그냥 무응답으로 표시하더라도 정확하게 다섯 번째. 그래서 예. 이게 출구조사가 엄청나게 자원들이 투입되는 건데 사전투표가 너무 높아지니까 출구조사가 이 업체들이 휘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냐면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전화 면접 조사로 투표를 했는지를 물어보고 근데 지금 출구조사는 투표 당일이 아니면 못해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했던 사람한테 누구를 찍었는지 물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묻냐면 사전투표 했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러면 지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3: 아주 얍삽하네요.
2: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보자면 지지한 사람을 꼭 투표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있는데.
0: 그럴 수도 있죠.
2: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00, 3,000 정도의 그 인구 비례별로 딱 모아놓고 투표 전날 선관위에서 아마 방송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네.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사전투표 때 실제로 투표한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율을 받아서, 이거 가중치를 조정해서 본 투표가하고 출구조사했던 거하고 네. 합쳐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 사실은 과학적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네. 속인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4: 네. 사실 이게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게 A 후보는 남면 출신이고 B 후보는 북면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전선거나 출구조사에서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면 북면 출신들이 좀 많이 사전투표에
2: 근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한다고.
4: 감안을 다 해야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네. 권역도 나누고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대로 했을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쪽 강남 사구나 이런 데 네. 샘플이 되는 투표소가 집중돼 버릴 경우에 출구조사 결과가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최대한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두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출구조사 결과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네. 진짜 한쪽은 진짜 이게 패망입니다.
4: 방송사들이 이제 하는 지금 할 작업들을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방송 3사 출구조사를 기본으로 깔고
1: 네.
4: 1분 단위로 투표소에서 개표 집계가 된 것들을 다시
3: 정보를
4: 얹어가지고 네. 얹어가지고 계속 당선 확률을 갖다가 1분 단위로 바꾸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3: 유력 확실 이런 것들.
1: 네. 네.
3: 지금 그렇죠. 보니까 네. 지상파 3사 9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16개 시도 총 615개 투표소에서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 출구조사를 했고요.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의 최소 약 플러스 마이너스 1.5이고요. 최대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안하고 보시면 그래서 전체 총합을 내보면요. 민주당 우세 지역이 11,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하나, 그리고 접전이 4개. 이건 광역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 접전 4곳은 전북, 대구, 강원, 부산으로 나와 있고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궐은 부산 북갑하고 평택을에 관심이 높았었는데 여기는 난리 났습니다.
1: 네.
3: 뭐 이렇게 보고 숫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1: 평택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4: 자, 살 떨리는 지역 중에서 평택을부터.
1: 네.
4: 뭐라고 해석해야 돼?
1: 지금 30.1% 네. 조국 후보 31.2%, 유희동 후보 30.6%, 김영남 후보 30.3%. 고현주 평론가님, 이거

0: 사람들은 유이동이 누구야? 유이동이 삼선을 했다고?
1: 네.
0: 삼선 치고 젊어배네? 뭐 이런 정도의 반응. 이렇기 때문에 유이동이라는 사람을 약간 좀 지워놓고 전체 판세를 읽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캠페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모내기 시즌이 있었다는 걸 보거든요.
2: 맞아요. 맞습니다.
0: 이 모내기 시즌에 그 도농복합이고 농촌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모내기 시즌 아시다시피 한 집에 한 집 모내기 안 합니다.
3: 네.
0: 옆집 가서 도와주고 또 옆집 가서 도와주고
3: 예.
0: 이 네트워킹이 평택의 전통적인 네트워킹이었다고 본다면 그때 얘기될 때 유이동이라는 인물이 회자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황교안 후보와의 뭐 단일화 예정들
3: 예.
0: 가지고 나중에 씨앗이 그러니까 불꽃이 붙었던 데는 여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는 서로서로가 우리가 그 이 선거판이 만들어지자마자부터 쭉 이어져 왔던 어떤 그 갈등 국면, 네거티브 국면이 계속 그 비슷한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면
1: 네.
0: 유이동 후보는 축 처져 있던 것이 확 올라오는 동력은 그때 생겼던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출구조사대로라면
1: 네.
0: 30%는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고 훗날 국민의힘 내에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유이동 후보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세 명을 합치면 91%입니다.
1: 91.
2: 세 명 합치면 91%잖아요. 그런데
1: 네.
2: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또 뭐 여론조사가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황교안 후보가 8에서 9% 정도는 가져갔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이 이동들이
0: 예.
2: 있는 겁니다. 이 박빙으로 될 때는 1, 2%만 움직여도 이게 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내기 시즌 그것 때문에 소통의 과정도
0: 그렇죠.
2: 되지만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0: 네.
2: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표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밤에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1: 네.
0: 밤에 전화 잘 안 하니까요.
2: 그렇죠. 네. 이게 10시 이후로는 안 되고 저녁에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하니까 그래서 안 잡히는 가장 사실은 평택 쪽에 우려했던 게 조국, 김용남 두 분의 싸움 때문에 어부지리가
0: 예.
2: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상태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대단히 큰 정치적인 부담을
3: 네.
2: 안게 되죠.
3: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야당으로서는 30-30씩 나눠 가진 범민주 진영의 두 후보의 싸움 속에서도
1: 네.
3: 자기네가 건져낼 수 있겠다.
0: 그렇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평가가 가장 우선된 평가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제1야당의 후보가 나왔고 그리고 삼선까지 한 사람인데
3: 네.
0: 뭐 당선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 네.
0: 그 1, 2번 후보가 그러니까 1, 2등 하는 한다는 후보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도 그것을 못 뚫고 나왔다?
3: 예.
0: 이건 여기가 한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정말 죄송하지만 뭐 장관도 하고 재선까지 했는데 17% 받았던 부산 방인식 원도 있기 때문에
0: 예. 예. 아, 삭발됐죠.
1: 하셨다.
3: 아무튼 네. 조국 31.1, 유이동 30.6, 김용남 30.3.
1: 네.
4: 네.
3: 이건 뭐 그냥 지금으로서는 누가 우유 앞이다 뒤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4: 예. 네. 만약에 어부지리로 유이동 후보가 된다면 일단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 문제도 사실 포스트 역삼을 봐야 되는데 좀 난관이 다소 생기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아요.
3: 아니,
4: 그렇습니다.
3: 예.
1: 네. 네.
3: 그리고 대구의 추경호, 김부겸 후보는 다시 좀 벌어진다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붙었습니다. 49.9
1: 네.
3: 추경호, 49.1 김부겸 이렇게 돼 있죠.
1: 네.
0: 출구조사.
4: 예, 출구조사 결과고.
0: 제시씨 예측조사는 또 그 반대로 나오고.
3: 반대로 49.7, 49.2 이건
0: 예.
3: 또 뒤집혀 있고.
4: 예, 거긴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대구 희망 캠프였는데요.
3: 예.
4: 거기 캠프 대변인을 맡게 돼서 저희 이제 캠프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 정말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여러 방이 있는데 다들 좀 침묵 지키면서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고.
1: 네.
4: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도 다 뭐 의미가 있고 하겠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바닥 민심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김부겸 후보한테 거는 기대감이 체감될 정도로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3: 예.
4: 이 부분이 사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는 좀 승전보를 올리기를 조심스럽게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총평을 좀 해봤고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지역 얘기를 좀 해봤고 봤는데 하나하나 한 지역별로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눈여겨봤던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로는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51.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6.0% 이렇게 나왔고요. 네. JTBC 예측조사 결과로는 정원호 후보 53.5%, 오세훈 후보 4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요 조사 결과 좀 사실은 이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좀 약간 널뛰기 여론조사였거든요. 근데 그런데 결국 출구조사와 예측조사가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2: 왜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로 얘기하는

0: 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네. 서울하고 부산은 다른 지역과 무관하게 이게 붙고 떨어지고 갭은 있었지만 역전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이든 ARS든 간에 진폭이 약간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정은호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온 적이 없고 특히나 그 강남 3구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의 강동까지 포함해서 그 구 같은 경우에는 혼전과 경합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경합 지역인 것처럼 모두가 관심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사 순위에서도 한 서너 번째로 뒤로 빠질 정도로
1: 방송에서도 한 대여섯 번째
0: 그렇죠 다뤄요. 그냥 가는 거 꼭 다뤄야 돼 그래도 서울인데 뭐 이 정도 수준이 될 정도였었는데 그 정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거는 뭐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출구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예.
3: 네.
2: 어찌 됐건 승패 기준으로 보자면 캠페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국민의힘 뭐 유력 후보들이 일찍 정해진 곳이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오세훈 그러니까 현 시장이었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저는 정확하게 두 문장 때문에 망가졌다고 봐요.
1: 네. 두 문장.
2: 예,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네. 이 문장하고요. 네. 서소문 고가 붕괴됐을 때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집니까? 라고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그 두 문장이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헤드폰을 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희가 현장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상파 3사 주구조사 그다음에 JTBC 예측조사 결과에서 우세라고 얘기하기엔 좀 이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앞서는 걸로 나온 정원호 민주당 후보 캠프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TBS 문숙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숙희 기자 나와 계신가요?
4: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캠프 분위기가 어떤가요? 좀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온지 궁금합니다.
4: 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원호 후보 캠프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정 후보의 승리가 예측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큰 박수 소리와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곧이어 JTBC 예측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정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자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캠프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정원호 후보의 이름을 연신 재창하기도 했고요. 또 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선 5.4%포인트, JTBC 예측조사에선 10.6%포인트 앞선다는 소식에 이처럼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캠프 관계자들끼리 수고했다면서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 후보는 당초 캠프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별도의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뒤에 당선 여부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캠프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까 출구조사 발표 이전에 오후 4시 40분쯤에 정 후보가 캠프에 들러서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꿈을 꿨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꿈은 안 꾸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냐면서 가벼운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아까 고현준 평론가는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잘못 답변했던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잘못된 대답 이거 결정적이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캠프 쪽에서는 승부를 지금 뭐 아직 다 판정이 난 건 아닙니다만 승부를 뭔가 결정짓는 앞서게 된 요인 또는 키워드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4: 네, 출구조사가 나오자마자 정 후보 캠프 대변인인 이정원 의원에게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결정적 요인을 물었더니 아직 출구조사와 예측조사이기 때문에 말을 아낀다면서도 예. 무엇보다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발맞출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 시민들이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고요. 또 서울 시민들이 정원호 후보의 진정성과 일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본다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인영 의원도 잠깐 발언을 했었는데요. 개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서울 시민들의 새로운 서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파트너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출구조사 결과나 아니면 예측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이제 개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될 것 같긴 합니다. 뭐 후보 본인이나 아니면 캠프 관계자들이 가장 강조하고 메시지가 혹시 있을까요?
4: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 후보 캠프에서는 계속해서 유자라는 정원으로 선택해 유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피력 중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구청장 후보 25명, 서울시의원 후보 101명,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14명, 구의원 후보 245명, 구의원 비례대표 후보 40명을 냈는데요. 정 후보 캠프 내에선 이들에 대한 개표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원호 캠프에서 TBS 문숙희입니다.
1: 네, 문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캠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직 송파구의 선거 투표 결과 투표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현장에 나가 있는 TBS의 조주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주연 기자.
5: 네,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위치한 오세훈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캠프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5: 네, 캠프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거 초반에 비해 상승세를 타면서 후반에 반전의 기회를 노렸지만 정원호 후보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예측 결과가 나오자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큰 한숨 소리도 연이어 들립니다. 5시 반쯤부터 캠프를 찾은 조은희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윤희숙, 박수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출구조사 발표 후에 표정이 다소 굳었고요. 그렇지만 자리는 지키는 모습입니다.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10여 분이 지나자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이 상황실을 빠져나가면서 이곳은 다소 한산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시 캠프를 찾아 실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추후 캠프에 방문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관련 공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3: 네, 오세훈 후보는 지금 캠프에 없군요. 그럼 캠프의 내부에서는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5: 네, 정원호 후보보다 뒤지는 출구조사 결과여서 캠프 내부에서는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일 뿐 뭐 본개표가 아닌 이상 신중히 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일부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지상파 출구조사에 5.4%포인트 차이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정도라는 목소리도 나오긴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 장영철 부사장님.
0: 예.
1: 서울에는 역시 주거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늘 선거 때마다 주거, 일자리 두 가지가 항상 키워드고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공격 어떤 키워드로 삼았습니다만 이번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요인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0: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는 폭발력 있는 의제고 특히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시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물으면은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이 서울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대단히 전략적이었던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정부에서 선거 지방선거 6개월 8개월 이전부터 부동산에 대한 강경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방주사를 충분히 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게다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주식을 안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코스피 지수 8000 이렇게 넘어오면서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감이 생기면서 예. 서울 쪽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부동산 대책을 콕 집어서 물으면 부정적인 게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정수행 지지도에 있어가지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강남구까지 포함을 해서.
1: 그렇죠.
0: 그래서 적어도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선거 판세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는 되게 무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여론에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충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 딱 보자면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렇군요. 자, 예지 아빠빠님께서 화려한 CG의 개표방송보다 이런 분석과 해설이 함께하는 개표방송 좋아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2: 몹시 바람직하네요.
3: 네, 이번에는 고현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 사실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 뭐 좋게 나오긴 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조금 수세적이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좀 받기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한 번밖에 안 한다 이거에 예.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혹시 선거 막판에 격차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왔는데 이 정원 후보의 선거 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2: 사실 그 표심이 정해지는 타이밍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요. 저는 뭐

0: 10으로 봤을 때 뭐 절반 이상은 선거판 짜일 때 이미 표심은 정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캠페인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이 뭐 부동층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그 또한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막판에 무슨 결집이다 어쩐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만 언론의 분석표대로 보자면 그래요. 초반에 정원욱 우세 그러다가 오세훈이 따라 붙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철근 누락이나 소소문 고가 붕괴 등등으로 오히려 깎아먹으면서 마지막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졌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앞서고 있는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할 만한 캠페인을 한 겁니다. 내가 앞서고 있는데 굳이 뭐 TV 토론을 더 늘릴 이유도 없고요. 이게 비겁하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지난 대선이죠. 윤석열은 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네. 이건 투표에 임하는 전략이다.
1: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 것 같아요.
0: 예. 그 가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 그때는 내가 안 했어.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극히 당연한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 같고 그 전략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고 표심도 크게 달라진 적이 없었다. 그게 그냥 결과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장윤희 변호사께도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도시 수도 서울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수도 서울에서 뭔가를 정책을 펴나가고 일을 벌이려면 중앙정부하고의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원팀으로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에도 막 영향을 미칠까요?
3: 네, 맞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네. 사실 완전히 전면 한복판으로 소환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칭찬 SNS 글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과 그 후계자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강력하게 부여받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거기에 반해서 나중에는 본인의 어떤 뭐 대안과 본인의 시정 경험에 대해서 유권자를 설득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국무회의에 뭐 공소취소 얘기를 내가 직격하겠다, 직언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정쟁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정원호 후보는 자체적으로도 네거티브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행정력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그 부분에 승부수를 걸겠다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주워 담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집값이 굉장히 상승했었고 그러면서 강남 집값이 상승한 데 대한 책임이 있고 민주당이 지난 여태까지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전 지역에서 이기고 강남 3구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졌기 때문에 계속 결과적으로 총값이 지는 것으로 나온 경우들이 많았는데 정원호 후보는 강남권에서도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후보라는 게 또 승리를 견인해낸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서울시장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세 분이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화제의 장소 경기 평택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4: 나중에 살펴보면 안 될까요?
0: 확실히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네. 유튜브로 치면 동접이나 아, 라디오 치면 청취율에 굉장한 신경을 쓰는 구조.
4: 초장에 한번
1: 그럼요. 이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다섯 명의 후보가 나와서 선거 기간 내내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단일화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결국 단일화가 안 되고 다섯 명의 후보가 전부 다 각각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세 명의 후보가 비슷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30.3%,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혁신당 후보 31.1%, 3사 출구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2: 예, 자. 뭐 지금 조금 달라지긴 했을 겁니다만은 네. 예, 그 뭐 아직 뚜껑을 연 투표함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아직은 의미가 없고 방송사 합동 출구조사 결과 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 네. 뭐 평택을 뿐만 아니라요. 예. 지금 나온 출구조사 숫자를 보시는 우리 시청취자분들이 사전 투표율이 여기는 빠져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지금 평택을 얘기하지만 대구도 그렇고 네. 뭐 아시다시피 대구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본 투표율이 확 올라갔던 예. 요 지금 판을 우리가 봤고 평택을도 우리가 말했던 쟁점이 됐던 지역이다. 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했지만 투표율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할까? 요걸 좀 평가하는 게 보는 어떤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설명을 해주시죠.
1: 잠깐만, 사전 투표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2: 출구 조사로 나온 이 그러니까 전체 좀 몇 대 몇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여기에 예. 출근 조사의 것이 여기 포함을 안 된 거 아닌가요?
1: 아니 아니요.
0: 이게 사전 투표 같이.
2: 아니 출구 조사입니다. 사전 투표.
1: 네, 사전 투표를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그걸 합산해서 내는 겁니다.
2: 합산이 해서 나온 거라고요? 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1: 네. 자,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할까요? 네. 네.
2: 아,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투표율이 네. 지금 따로따로 나오니까 최종판에서는 그게
3: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방법들이
1: 발전하니까 기본적으로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투표율은 오후 1시 정도부터인가 이게 이 사전
2: 투표율은 그렇게 정리되고
1: 그다음에 5시 정도까지 당일 출구 조사를 마감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 거는 그 흐름을 가지고
2: 아까 말했던 사전 투표율
1: 그 앞에 사전 투표율까지 합산을
2: 지지를 붙여서 예.
1: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출구 조사 그 딱 선거 끝마치고 발표했을 때
2: 제가 완전히 잘못했어요.
1: 너무 그 권한을
0: 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 그래서
3: 사전 투표의 비중이 커지니까 그걸 반영 안 하고서 발표를 하면은
1: 예, 너무 혼란이
3: 커질 수가 있어서
2: 죄송합니다.
3: 어떻게든 예. 제가 발전시켜 나왔죠.
0: 아니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2: 제가 잘못 알았죠.
0: 사실은 예. 사전 투표 결과까지도 보정을 해가지고 예. 여기 포함시켜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1: 제가 사실은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흔들렸습니다.
0: 너무 확신해서 나머지
2: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3: 평택을 입장에서 유권자들은 다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1: 그렇죠.
3: 그렇죠. 이럴 때는 뭘 갖고 투표를 할까요? 물론 정치 고관여층이고 당원인 사람들이야 뭐 찍을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거나 뭐 살펴보고 찍는다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야 이거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찍지 아마 고민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야.
1: 근데 앞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보궐선거에 대한 판단과 지방선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연고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가 되고 왜냐하면 지방 살림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아하. 그 정도의 인식들이 이제 더 이게 보편적으로 된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이게 보궐선거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지형 그다음에 이념적인 그 판단과 결과가 나왔을 때의 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되게 잠재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그 선택의 그 경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요.
0: 뭐 아까 고현주 평론가께서는 모내기 얘기도 하긴 하셨는데 예. 장윤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후보와 김영남 후보가 마침까지 단일화를 못했잖아요. 네, 네. 이게 결국 뭔가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을
4: 그러니까요.
0: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4: 이 지역의 특성이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도농 복합지구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과반 이상을 득표했던 비교적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본인은 뭐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뭐 선택했을 때는 그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전략적인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겨뤘을 때 당연하지만 선거 캠페인으로 민주당 적자 논쟁을 본인이 먼저 끌어들여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민주당 지지세를 본인이 흡수해야 된다라는 부분 근데 상당히 선거 초반에는 그게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만 민주당 사람인지 아닌지는 민주당 타이틀을 누가 달고 나왔는지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나왔던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보수정권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 정신까지 소환되면서 과연 결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유권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시다가 아니면 그거를 좀 철회하시거나 내지는 투표장으로 안 나오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는 더 많이 이길 거라고 항상 자부해왔기 때문에 그런 네.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정치적 의미는 이른바 뉴 이재명의 하나의 상징적인 정치인처럼 자리매김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뉴 이재명 정치인의 국회 입성에 하나의 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좌절된다면 이를테면 그 같은 뜻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또 어떻게 당내에서 이루어질지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0: 네.
2: 그리고 평택을이 지금 리트머스 시험지 얘기하셨지만 마치 그거의 상징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네. 저는 이것이 평택을 유권자들과의 괴리가 얼만큼인가를 체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전국 단위의 뉴스였고 지나치게 선거 공학적이고 정치 공학적인 분석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려는 성향이 더 강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 누가 유 이재명이고 누가 뭐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고 지금 정치판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또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어요.
0: 네.
2: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보다는

0: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평택이라는 지역의 인구 구성비가 바뀌었다, 과거에 비해서. 그 변했다라는 부분이 주요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인구 구성비가 바뀐 것이 뭐 민주당으로 상징되어서 김용남 후보가 그 공천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전국적인 인지도와 그리고 뭐 과거에부터 이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부채의식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표를 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혹은 전통적으로 유희동 의원을 꾸준히 뽑아왔던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전체 분석판에서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을 오히려 더 좀 깊게 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지금 고현주 평론가 말을 받아서 장윤 변호사한테 넘긴다면, 평택을이라는 곳의 결과가 결국 당의 체제의 변화라든가, 네, 당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이후에 당과 당대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진짜 영향을 미칠 만한 겁니까?
2: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책임론은 좀 제한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정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책임론과 연동된 지역은 전북, 이런 지역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근데 평택은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 개인의 어떤 공과 의혹에 대한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공천 과정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완전 당대당으로 화력을 집중하면서 대결구도 양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지방선거 전에 시너지를 위해서 합당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지만, 그것이 당원 내부에서도 그리고 지도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정체되고 중단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기적인 화학이 좀 결합이 가능한 방향으로 된다면 연이어가지고 추진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희동 후보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부지를 얻는다 이러면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구성원들로서는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이 비판론이 상당히 득세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역으로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 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을 뽑는 게 더 민주당 적자론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당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합당에 큰 제약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 뭐 그 저희 당의 김용남 후보가 되더라도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3: 네. 네, 지금 한겨레 TBS, TBS 한겨레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두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동접자가 2,500여 명 됐는데, 주변에 많이 소문 내주시고, 오늘 자정까지 저희가 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저희 동접자 1만 명, 2만 명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평택을과 민주당 조혁신당 이 관계에 대해서 부소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4: 저는 유희동 후보가 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폭망이죠.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예, 거기에 정치적인 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당이라는 건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조국 대표,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짐은 조국 후보가 안게 됩니다. 자칫하면 네, 전투는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영남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대한 회의가 다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 전 합당 이야기를, 그러니까 선거라는 공간을 치르게 됐을 때 합당이 쉽지가 않거든요. 선거 네, 공간을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논의가 중단되었을 때, 중단하면서 이야기됐던 그 후속 프로세스가 뭐였냐면, 선거 연대를 포함해서 합당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걸 양당이 합의하면서 논의를 중단했었거든요.
3: 맞습니다.
4: 저는 반추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가 왜 한 걸음도 나서지 못했느냐라는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향후에도 풀어야 될 거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조국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양합당은 다음 총선에 뭐 국민의힘이든 현재 국민의힘이든 보수 세력 다른 되게 좀 이렇게 다시 재정돈된,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위협이 될 만한 정도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합당이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3: 실제로 지금 선거 과정에서 연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대는커녕 서로 가짜 후보다 이렇게 비방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뭐 미래를 떠나서 이거는 네, 굉장히 단순한 어떤 복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시점을

0: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선거연대를 얘기하면서 합당 논의를 그만뒀는데요. 그 당일날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정치 패널들이 나오시잖아요.
1: 네.
0: 선거연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끝을 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끝을 냈다는 건 시작부터가 뭔가 문제가 꼬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책임 소재가 들어갈 거예요.
2: 네.
0: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코스피 5천 되는 날이었어요. 5천 되는 날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합당을 그, 뭐, 다르게, 이제, 추진하겠다도 아니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1: 네.
0: 그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논으로 돌아가자면,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1: 네.
0: 민주당 안에서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2: 네.
0: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말을 해왔고, 만났고, 우리는 그러자 그랬다. 그런데 니들이 안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이러고 있다. 선거연대 한다더니 안 한다며. 그래서 난 후보로 나가겠다. 지금 그냥 이 판이거든요.
1: 네.
0: 이게 민주당 쪽에서 무언가 책임 소재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3: 그 시점까지 간다면 그건 또 다른 관점들이 또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논의 자체의 내용 자체에 대한 찬반이 있고 절차 자체에 대한 찬반이 있어서
0: 예.
3: 이게 무산된 이유가 합당이라는 컨텐츠 자체 때문이냐 아니면 그걸 프로세스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냐라는 건 마지막까지 사실 이렇게 봉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3: 그래서 뭐 논의한다면 저는 다 깨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희동 후보가 되지 않는 게 양당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아닐까.
1: 거기에 네,
3: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가장 중요해.
3: 예.
1: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되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민 변호사님?
4: 유희동 후보가 되면
1: 네.
4: 지금 이 지역에서 불거졌던 그 내홍은 수습이 진짜
3: 네.
4: 어려울 거고요. 책임론이 엄청나게 불거질 거고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비토의 목소리는 적지 않게 더 불거져서 합당은 진짜 요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0: 평택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3: 맞아요.
4: 그러실 수 있겠네요.
3: 맞습니다.
0: 우리 볼모로 자꾸 뭐 하는 거니?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3: 평택을 사람 유권자들을 드러내서 그냥 실험 공간에 넣어놓은 것처럼
0: 예, 그런 느낌이
3: 이루어지고 있는
0: 예,
3: 상황입니다. 예, 평택 예.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3: 네, 그게 되게 안타까운 예. 일인 것 같습니다.
2: 김재열 후보, 황교안 후보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도 해줄 게 별로 없네요.
1: 끝까지 사퇴하지 않으세요.
0: 머스탄 방문 지역이죠.
2: 알겠습니다. 머스탄 방문 지역. 지금 송파 선거구 쪽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소식들은
0: 예.
2: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아마 투표용지가 가고 기다리던 분들이 투표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18시, 6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58.9%.
0: 예.
2: 18시, 6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58.9%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송파, 강남 등에서 투표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소식을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1: 네.
2: 샵 0951,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이제 저희가 일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주요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고 특히 서울, 그다음에 경기 평택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지역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격전지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자, TBS와 한겨레가 그다음에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2026년 시민의 선택 시선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 TBS 교통정보 정보센터입니다. 조금 전 오후 6시를 기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지방선거 투표는 마감됐고요. 개표 방송을 보시느라 모두 일찍 귀가하신 듯합니다. 서울시내 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오늘 내내 일부 구간에서만 밀렸고요. 1시간 전에 비해서 흐름이 부쩍 좋아지면서 도로마다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다만 지난 5월 26일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처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와 삼거리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세종대로 시청 쪽으로 가는데 숭례문 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 습도는 5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TBS와 한겨레,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문사와 지역 공영 방송이 기획 단계부터 출연진 섭외, 제작까지 힘을 모아 공동 개표 방송을 만드는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대를 기록해 온 두 언론이 오늘은 시민의 선택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 네. 지금 잠깐만요. 보면서 좀 해야겠습니다. 한겨레는 종이 위에 시대를 기록하면서 비판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다해왔고 TBS는 전파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과 일상을 함께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시대를 바라본 두 언론의 합동 개표 방송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3사가 발표한 전국 주요 지역 출구 조사 결과를 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현재 일단 투표율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집계가 되지는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전체 투표율은 5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64.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인데요. 56.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부터 한번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61.7%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56.6%, 그리고 인천은 5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경우에는 59%, 그리고 충남은 58.2%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종시에서는 58.6%, 그리고 대전은 5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전지로 보이고 있는 대구의 경우에는 62.4%로 꽤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합지역으로 보이고 있는 경남의 경우에는 64.4%, 그리고 부산은 60.7%, 울산은 62.8%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62.7%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의 경우에는 60.8%의 투표율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앞서 제가 한 10개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51.4%,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46%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60.4%, 양양자 후보가 34.1%, 인천시장 박찬대 후보가 53.7%, 유정복 후보가 4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가 50.2%, 박형준 후보가 48.3%,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는 김상욱 후보가 52.8%, 김두겸 후보가 43.2%의 출구조사 기록했습니다.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김경수 후보가 54.3%, 박완수 후보가 45.7%를 기록했고요. 대전시장의 경우에는 허태정 후보가 55.9%, 이장우 후보가 42.9%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의 경우에는 조상우 후보가 64.3%, 최민호 후보가 32.9%를 보였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박수현 후보가 52.1%, 김태흠 후보가 47.9%를 기록했고요. 충북지사 살펴보면 신용환 후보가 56.2%, 그리고 김영환 후보가 43.8%의 출구조사 보였습니다.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추경호 후보가 49.9%,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49.1%를 나타내면서 오차범위 안에 접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북지사 살펴보면 이철우 후보가 69.7%, 그리고 오중기 후보가 30.3%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이 된 전남 광주시장의 경우에는 민영배 후보가 78.6%, 그리고 이정현 후보가 12.8%를 나타냈고요. 전북지사의 경우에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48.5%, 그리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6.3%를 나타냈고요. 강원지사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51.3%,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진태 후보가 48.7%로 역시 오차범위 내로 이제 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위성곤 후보가 62.2%, 문성유 후보가 34.9%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펼쳐지고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경기 평택을의 경우에는 조국 후보가 31.1%, 그리고 유이동 후보가 30.6%, 김용남 후보가 30.3%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북구 갑의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가 42.6%, 그리고 무소속 한동우 후보가 41.6%,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15.8%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한겨레와 TBS의 공동 대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한겨레 TV 유튜브, TBS 방송 유튜브 채널 채팅창으로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홍당무님이 시청자 의견 보내셨네요. 저 유일하게 종이신문 구독하는 게 한겨레였어요. 네,
0: 고맙습니다.
1: 2451님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해설 참 유익하네요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부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부산 북구 갑하기 전에 부산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민준 아나운서께서 이제 불러주셨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부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50.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8.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1.9% 포인트 차이로 아주 이제 전재수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장영철 부소장님 이게 예.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나요?
3: 저는 전체 지역 중에 부산은 출구 조사 좀 의외입니다.
0: 네.
3: 부산은 그 경합 지역으로 이야기되었던 뭐 대구나 경남하고 좀 다르게 두 가지 정도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2018년도에 부산에 무소속 한 명 한나라당입니까? 빼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민주당이 다 휩쓸었었어요.
1: 예.
3: 그분들이 전직의 경력을 갖고 이번에 구청장으로 다 출마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허리가 되게 탄탄해요. 그리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바로 띄는 성과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해수부 이전이라는 거.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했었고 반면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유치할 때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거의 사기라고 했을 정도 28표입니까? 받고 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예. 그리고 가덕신공항 같은 게 가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게 너무 현격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능 대 무능 일 잘하는 후보 대 일 못하는 현직 시장 뭐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형준 후보가 치고 올라왔을 때가 언제냐면 박형준 후보 이름이 안 나왔을 때예요.
1: 그렇죠.
3: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부산에 진입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박형준 후보의 존재감이 약해지니까 불리하지 않냐고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가 박형준 리스크였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오면서 그때 쭉 올라가다가 저쪽에 하정우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한동훈 대 하정우가 구도가 서면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대 박형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해진과 동시에 추격하던 게 그대로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지기까지 했었거든요.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1: 예.
3: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출구조사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의 상황은 부산은 그 예측보다는 지금 조금 예. 경합으로 분류되는 게 약간 의외인 것 같네요.
1: 부소장님 말씀을 반영한 게 JTBC 예측이죠. 53.9, 44.4.
3: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좀 불리한 또 그걸 또 언급해야 되니까.
4: 근데
1: 네, 방송 3사에서는 50.2, 48.3 이렇게 딱.
3: 네.
1: 경합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4: 그동안에 나온 분석 중에서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소장님 말씀하신 분위기가 쭉 이어져 오다가
3: 네.
4: 마지막에 이제 공표 금지 기간에 있었던 일은 MB 방문밖에 없거든요.
0: 네. 그래요?
4: 만약에 그게 영향을 준 거라면
1: 네. 저 영일만 너무 서글픈데. 영일만 사람인데 뭐 꼭 부산 사람도 아니죠.
3: JTBC로 갈까요?
5: 저희 마음이 가는 곳에.
1: 근데 예를 들면 나야 민주당은 잘 모르지. 그렇지만 전재수는 잘 알아 하면서 네. 그런 개인적인 지지가 많았거든요. 전재수
3: 세죠.
1: 개인에
3: 세죠.
1: 대한.
3: 맞습니다.
1: 예.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뭔가 호흡을 같이 맞추기에 딱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3: 예.
1: 전재수라는 인물은 역시 힘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4: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을 굉장히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 MB 등장과 함께 이게 다시 부각됐던 게 MB가 해양수산부를 없애죠.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걸 없앴던 네,
3: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구조사는 지금 경합으로 나오니까
3: 자체도 MB가 아니었으면 지는 걸로 나왔을
1: 수 있어요.
0: 오히려
1: 장미미 변호사의 솔직 토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5: 말씀 주셨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수부를 없앤 대통령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행을 선택했는데 한진해운을 없앤 대통령 아닙니까? 네. 파산했거든요. 그 정부 당시에. 네. 예, 국가기금 이제 넣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간철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출구조사도 뭐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정말 뚜껑을 열어보면 전재수 후보가 그래도 격차가 지금 여기서 나온 것보다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수부를 이전하고 HMM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회사 특별 법원을 만들겠다고 굉장히 구체적인 청사진을 드러낸 그 후보와 박청준 후보는 사실 뭐 합리보수처럼 처음에 정치적 스탠스를 가져가셨지만 나중에 당내 경선에서 밀리고 하니까 손현보 목사의 그 아들을 무슨 영입한달지 극우에 다시 소구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정치인을 부산 시민들이 선뜻 선택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아서 뚜껑을 열면 조금 더 벌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4: 그렇고 뭐 승패가 바뀐 건 아니니까 격차가 좁혀졌다는 거지. 네. 네, 뭐 그걸로 이런, 봐야 되지 않을까.
3: 이런 확증 편향 너무 좋습니다.
1: 전재수 후보의 선거운동 전략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와 거의 맞닿아
3: 그렇죠.
1: 있나요?
3: 오로지 그렇게 갔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막판에는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정우 후보 좀 있으면 북합 지금 거기에 갈까 봐 약간 조마조마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전재수 후보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됐는데 만약에 북합을 놓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는 정치적인 타격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막판에 조금 그쪽으로 집중했었던 게 있고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쉬웠던 게 경선 때 아주 전략을 잘 써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내부를 네. 잘 돌파를 했는데 경선 끝나자마자 모드를 바꿨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완전 보수 꼴통 같은 느낌. 머리 짧게 깎고 빨갛게 해가지고
4: 감동난 TV 나간 게 컸어요.
5: 네. 아, 그것도 너무
3: 그리고 세련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되게 방송인이나 이런 걸로 되게 세련됐었는데, 근데 마지막 토론할 때 보니까 마무리 발언 2분 중에 1분 20초 정도로 공소 취소를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되면 확정성은 제로인데. 그래서 출구조사보다는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박형준 후보의 캠페인 중에 유효한 게 없어요.
3: 네. 네. 네.
4: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두 번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면 더 잘한다 말밖에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정치의 이슈들, 아젠다들 계속 끌고 옵니다. 대표적인 게 공소취소죠.
3: 네,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형준 후보가 때릴 수 있는 건 전재수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재수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 해수부 이전이며 뭐 코스피 8천 넘어가는 것이며 잘하고 있으니 거기에 발맞춰서 부산 발전해. 그러니까 부산 얘기하면 노인과 바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 일자리. 제가 오늘 들은 그 인상적인 얘기 중에 부산에 부경대학교라는 국립대가 있습니다.
3: 네.
4: 그리고 해양대가 있죠. 예. 여기에 입시 경쟁률이 이번 해에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3: 기록적으로 올라갔습니다.
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전재수를 평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는 건데 박형준 후보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출구조사는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봅니다. 네.
0: 현장 분위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네. 부산에서 부산시장이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드디어 바뀐다면 영남 정치권의 지형의 변화가 확실히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영향을 받을까요?
5: 아무래도 부산은 저희가 지켜내지 못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민주당이 우세를 많이 점했는데도 단 한 곳밖에 수성하지 못했었던 그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보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결집해 있는 부분이 현실인데 거기서 시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왔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전재수라는 이 시장 확정이 된다면 정치적인 체급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 이제 뭐 PKT TK 이런 영남권 후보들이 확장성 이후로 대선 주자로 또 발돋움한 전례들이 많아서 그것과 연동해서도 또 정치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예, 저도 부산에서 뭐 언론사 지사장을 갔다가 뭐 있었으니까 예, 대충 보면 부산은 영남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호남, 충청 뭐 다 섞여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아주 완전 섞여 있는 지역인데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을 눌려가지고 표현을 못하거나 조직을 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눌려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부산시장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터준다면은 시민운동이라든가 시민사회 세력이라든가 새로운 조직들이 막 뜨면서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4: 이건 대단히 정치에.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오늘 우리가 대선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이 정해지고 나면 4년의 임기를 하잖아요. 대통령과 지금 뽑히는 광역단체장은 정확하게 임기가 일치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 힘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재수 후보가 애초에 부산시장으로 얘기될 때부터 강력한 후보라고 했었고 이른바 그 통일교 스캔들이 있었지만 큰 대세 지장이 없었고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 나온 게 2018년 지선 이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 시장들이 좀 그 캐릭터로 실패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로 저는 극복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김경수 지사는 똑같은 인물이 지금 경남에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울산의 김상욱, 부산의 만약에 전재수 이렇게 되면 부울경 메가시티가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부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현장 분위기를 좀 볼 차례입니다.
1: 예.
0: 전재수 후보 캠프 분위기 한번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볼 텐데 지금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 현장에서 뭐 어떤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 있는 한겨레 김광수 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기자 나와 계신가요?
6: 예.
0: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빙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후보 캠프 분위기 어떤가요?
6: 일단 그 처음에 JTBC 출구조사가 10% 가까이 그 이기는 걸로 전재수 후보가 나오니까 네. 당연히 환호와 박수를 바로 쳤다가 이어서 바로 지상 3파의 출구조사에서 겨우 1.9%로 이기는 나오니까 예, 장탄식이 흘러나왔고요. 불안감이 지금 엄습해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부산에는 제가 지금 부산에 한 16년째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데 10%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10%.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서 최소한 10%는 이겨야 안심할 수 있다. 이른바 이제 차의 보수포가, 항상 이제 그, 이, 작동을 해서, 새벽에 뒤집힌 경우도 허다했고,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그, 언론사,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포가 금지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재수 후보가, 최대 10% 이상 이겼다가, 이게 1%까지 좁혀졌어요, 직전.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오늘, 과연 출구조사에서 역전되지도 않겠느냐, 이런 좀, 기시감도 좀 있었는데, 그 근거가,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부산의 지역구가 18석인데, 이 가운데 민주당이 5석은 가져간다고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실제 개표를 하면서 뒤집히면서 전재수, 후보만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 세 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석으로 쪼그라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당시에 민주당의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하면

0: 그래서 무소속 나왔던 오거돈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양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이때 오거돈 후보가 단일화 직후에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이겼어요. 근데 계속 이기고 있다가 좁혀지더니 출구조사에서도 3%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당시에 나왔는데 결국은 개표에서 1.3%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예. 예, 이런 사례들이 과거 한 지난 10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은 이 사회보수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수도권보다 한 2배 정도의 사회보수포가 있다.
1: 네.
0: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오늘 개표 결과도 네. 새벽 넘어서 3-4시까지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캠프 관계자들이
1: 우리 3-4시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김 기자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0: 예.
1: 지금 뭐 약간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고는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예. 계속해서 현역 시장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앞서고 있었다면 전재수 후보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그 이유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0: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고 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재명을 계기로 국내 해운업계 1위이자 세계 8위 해운선사인 현대상선이죠. HAN까지 본사가 예. 이전이 최근에 확정이 되면서 원도심 공기부터가 달라졌어요. 이 지역의 원도심은 부산 중의 수도 보수 텃밭 중의 텃밭으로 꼽히는 거고 여기에는 그 70대 이상 노인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부산역 가까이 있습니다. 이 동네들이. 여기에 공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박영준 캠프 내부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그 전재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올 정도로
1: 예.
0: 그래서 전재수 후보에게 좋은 기회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역시 그 실천력 이전에 해수부가 이명박 정부 때
2: 네.
0: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부활이 되면서 그때부터 해양수산부를 지역 소멸력에 있는 부산으로 데리고 와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단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제 취임하면서 1년 차에 해버렸거든요.
2: 네. 네. 결국 실천력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데
0: 예, 공기가 달라졌던 거죠.
2: 예. 그리고 짧게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지금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에는 짧게 현장 분위기 좀 전해줄 수 있으신가요?
0: 예, 여기도 지금 예측 불허거든요. 여기도 좀 10년까지 가야 될 정도로 1% 차이인데
2: 네.
0: 한동훈 후보 쪽은 이제 상당히 그 표정이 밝은 상태고
2: 네.
0: 하정 후보 쪽은 약간 좀 그늘이진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일단 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캠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자택에 있습니다.
2: 아,
0: 네. 예, 한동훈 후보는 캠프에 좀 밝은 모습으로 이 정도 1%는 사회 보수표가 있기 때문에
1: 예.
0: 뒤집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네. 되겠죠.
2: 그런 분위기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김광수 기자님 현장에서 분위기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부산 박꼬미 김광수 기자로. 흥미진진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네. 예. 우리 부산 북구감 얘기 좀 더 자세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여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예측조사 결과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48.1%, 하정우 후보가 37.6%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장영철 부소장님, 자 네. 이거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3: 뭐, 또 여기서는 방송 3사도 정확하래요. 어떻게 같은 부산인데 이렇게 정확한 데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박민식 후보 빠지는 쪽이 한동훈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2: 네.
3: 그리고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표 금지 기간 막판까지 약간 이게 정체 있다가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40% 초반대까지 간 상황이어서 제가 아까 김광수 기자님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2: 네.
3: 사이 보수 네, 차이가 아니고 사이입니다. 충분히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부산에서 제게 좀 특이했던 게 적극 투표층에서는 보통 들어가면은 원래 민주당 후보가

0: 되게 최소화됐던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입장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RS 할 때 딱 붙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1: ARS 해보세요.
0: 제가 감히 사이에 대해서 다른
2: 문제 제기를 하다니.
0: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출구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히 양측 지지하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너무 어차범위 내고 붙어있기 때문에
1: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10% 룰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번에는 좀 덜 작동한다?
0: 저는 그게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전에 언제 지방선거였던가요? 그 보니까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뭐 30%, 뭐 20% 뭐 이런 지지가 나오다가 갑자기 한 번에 본 투표로 들어가 버리면 대구나 이런 쪽입니다. 그 한나라당 아니면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쪽에서 확 올라가 버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그게 사실은 아니, 말해서 뭐 해, 그냥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보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보수 쪽에서 이 기세로 가다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게다가 막판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게, 선거 투표 결과에 있어서는 어차피 표심이 반영된 사람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여론조사나 입장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데 활성화시키는 계기는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조사 결과에 특히나 영남 쪽 같은 경우에 밀접하게 오른 게 샤이했던 사람들이 자기 입장들을 냈던 거기 때문에 그 예. 결과가 저는 많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네. 희망해 봅니다.
3: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하정우 후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3: 지금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서 어떨 때는 바라보면 부산의 어떤 보궐이라고 해서 너무 작은 선거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판이 엄청나게 지금 커진 거 아니에요, 분갑이. 그래서 미리 엄청난 큰 판의 선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린데 민주당
4: 그런 얘기 많이 실제로 하시죠. 이제 정치 신인이었는데 토론에도 노출되는 게 좋을까 말까 막 이런 얘기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할 걸. 잘하는데. 우리가 더 압도적이었네. 예수와 노에 대해서 본인은 얘기하지 못하면서 90도 폴더 인사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모순적이었거든요. 그걸 잘 짚어냈고 판넬 준비 등등으로. 그러니까 더 먼저 선 등판했으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지율 표가 모이는데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만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에 또 하나의 방증은 경쟁력 후보를 내세웠다라는 거고요. 여기 저도 말씀 주신 거에 상당히 고개가 끄덕거려졌던 게 샤이 보수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고 하는데 얼마나 더 유의미하게 드러날 것인가. 그건 다 대단히 제한적일 거다. 그렇다면 출구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우세하다는 그 흐름 이 끝까지 가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본질은 검사 대 과학자의 구도예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치권으로 직진했을 때 그 후과를 국민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치렀습니다. 지금도 치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당연하지만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5: 그러니까
6: 한동훈 후보가 네. 40% 넘게 지금 출구조사로 나온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장을 다녀오신 취재진들이 부산 지역의 뭐 민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위기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캠프가 캠페인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뭐 인파를 동원하는 능력도 대단히 있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값 전체의 포션을 봤을 때 한 11만에서 12만 정도 되는 유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지금 보니까 이제 부산 전체가 대충 6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북값도 그 정도 나왔다라고 만약에 가정하자면 12만, 11만 되는 유권자들 중에 7, 8만 정도가 투표를 할 것이고 이 중에 과거에 전재수 후보가 얻었던 표를 대충 계산해보면 떨어졌을 때는 3만 표 언더, 붙었을 때는 3만 표보다 넘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정우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이건 민주당 지지표고 전재수의 표가 있었겠죠. 그게 퍼센테이지로 32에서 42 정도입니다. 근데 하정우 후보는 단 한 번도 이 박스권을 움직인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출구조사가 42.6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한치 쳤다고 봅니다.
0: 맞습니다.
6: 그러면 박민식의 표가 한동훈에게 이동하여 한동훈이 40%가 넘었다라고 보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1등만 의미 있는 세상 아닙니까?
5: 네, 그렇죠.
6: 제가 아는 그 한겨레 김한 기자라고 있어요. 오늘 3부에 나오는데
5: 3부에
6: 강한 2등, 네. 강한 3등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3: 하정우가 그런 편승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하정우, 한동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당락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한 표라도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가 한 표 차이로 져서 이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한동훈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 그렇죠. 거냐. 예. 대신에 저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0: 투표율이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왜냐하면 또 2년 뒤에 총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 15%까지 빠짐으로써 여기에서는 박민식 후보도 되게 많은 피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 그럼 박민식 후보가 그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저는 뭐 보수층이 진짜로 지금 유권자들이 아주 정치 전략적으로 되게 전략적인 판단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유권자들이 전부 다 전문가예요. 근데 저는 하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좋은 후보라기보다는 좋은 국회의원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겠다 생각이 되실 수 가능성이 크겠다 생각했더니 저는 공보물을 했을 때 일면이었어요. 그 전재수 후보가 하중 후보를 안고
2: 전재수 얼굴은 전재수 후보가
0: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원론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정책과 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책이나 이런 건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잘 하면 되는 거고 구도에 있어 가지고 이 싸움은 이재명 전재수의 싸움이지 하정 후보가 개입하기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중간에 주춤했었을 때는 뭐냐면 하정으로 승부할 때 주춤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방향을 바꾸자마자 그걸 가지고 오면서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고 나서 하정우의 정치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가 지금부터는 기대가 되는 분이죠.
3: 일단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관심 지역을 축조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 대구입니까?
3: 얘기를 하니까 살 떨리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JTBC 예측에서는 49.7 대 49.2 다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때는 49.1 49.9 와. 이렇게 X자로 뒤집혔단 말이죠. 자, 대구에 나가 있는 한겨레 김규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규현 기자.
4: 네, 안녕하세요. 네, 김규현 기자입니다.
3: 지금 현장 분위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4: 지금 김부경 캠프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방송 3사 출구조사와 JTBC 출구조사 모두 김부겸 후보가 추경 후보가 1% 차이로 안 나는 초접전으로 나오면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0.8%포인트로 김 후보가 지는 걸로 JTBC 출구조사는 0.5% 차이로 김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김부겸 후보도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캠프 2층 브리핑룸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네, 김 후보는 인생 10번째 선거인데 이렇게 치열한 선거는 처음이라면서 우승을 짓기도 했는데요.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이런 초접전 결과조차 처음 있는 일이라서 모두가 상기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1: 말씀 계속해 주세요.
4: 네, 지금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부겸 후보는 대구 시민들께서 경쟁이 있는 선거를 복원시켜 주셨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의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대구의 투표율이 62.6%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서는 거의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정말 아무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보수의 심장이긴 하지만 그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세였거든요. 여론조사로 보면. 근데 선거 막판에서 초접전 구도가 형성이 됐고 지금 출구조사나 예측조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초접전인데 캠프에서는 이렇게 우세였다가 약간의 초접전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뀐 이유 뭐라고 좀 분석하고 있나요?
4: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공천이 늦게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게 3월 30일이었고 국민의힘은 한 달쯤 뒤인 4월 26일에야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한 달여 동안 김부겸 후보가 사실상 선점하면서 소방 기세를 잡았고 국무총리를 지낸 거물급 인근이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것 자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추경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도 갖추면서 보수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했는데요. 막판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결과가 오늘 출구조사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 크게 내다보면 관심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울산, 부산, 경남으로 이 낙동강 벨트가 혹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온다면 도대체 한국의 정치는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데 대구의 민심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4: 이 변화의 시작이 사실은 김부겸의 심판 자체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김부겸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대구시장 후보를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유권자들이 아무리 보수세가 강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면 찍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대안을 찾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대구에 내려왔다는 점이 민심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 스스로도 건강한 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구 지역 경선과 크게 거슬리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3: 예.
4: 평소에 실리를 강조해온 모습을 대구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김부겸이라면 찍어줄만 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투타독수 이슈도 있었지만 당내의 강경론을 좀 진정시키는 메시지를 내면서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지기 전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캠프에서는 네. 샤이 부겸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아까 부산에서는 샤이 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대구에서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 그 어딘가에 있는 공개적으로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고 드러내지 않지만 김부겸 후보의 또 실리적인 면을 보고서 투트당에서는 표를 던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조심스럽게 승리를 기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3: 네. 샤이 부겸까지 계산하려면 여론조사 참 어렵네요. 예, 한겨레 김규현 기자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예, 대구시장 출구조사 결과 또 얘기를 패널들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사실 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을 전면에 앞세우기보다는 인물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권 후보이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고 그 정부 여당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하는 얘기들과 약간은 좀 결이 다른 얘기들을 김부겸 후보가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인물론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졌다고 보는지 장영철 부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잘 만들어진 운동장. 에서 김부겸이라는 뛰어난 선수가 활기를 치면서 한번 다닌 거죠. 그래서 그 두 조합 이재명 대통령과 김부겸 후보라는 환상의 조합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1%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고 대구를 가지고 대구였어요. 살 떨리는 경우가
2: 지금 이건 자체가
0: 이거 물론 이렇게 살 떨리다가 좋은 결과 나와야 되겠지만 어제 그 최상의 구도에서 최상의 선수를 만난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구에서 막판에 그 KSY에서 조사를 했었던 거였는데 저희가 자랑스럽게 9% 가장 큰 차이가 나오는 조사가 지는 조사가 나와서 저도 전화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정당 지지율이 반토막으로 나왔었고 그 국정 지지도 이 부정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 지지가 나빠질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날이 5월 20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을 만든 날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게 어그러졌다면 이 선거 구도 전체가 무너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이라는 부분들이 모든 구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특히나 노조의 이런 어쨌든 갈등 때문에 삼성이 만약에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타전되기 시작했을 건데 근데 그 부분을 잘 봉합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가 갑자기 역전됐다. 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어쨌든 입장을 내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보수 쪽에서 입장을 내기 시작했구나. 그렇지만 이걸 완전히 엎을 정도의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또한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권주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부겸 후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냈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약간 민주당과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 결이 다른 메시지를 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2: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유리한 건 다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 어떤 내용 그리고 김부겸 후보는 캠페인 내내 소위 말해서 파란색 옷을 잘 안 입었어요. 어깨띠는 하고 다니셨는데 셔츠 바람으로 주로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유권자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김부겸의 모든 것은 나 김부겸 대구 출신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권의 여당의 강력한 후보. 이런 모든 것들 다 갖다 쓰는 겁니다. 다 갖다 쓰면서 그걸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호소하는 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구에 있는 유권자들도 국민의힘이 싫어요. 국민의힘이 싫은데 다른 어딘가에 표를 줄 곳이 필요한데 소위 말하는 나는 보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근데 나는 보수야인데 민주당을 찍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지난 몇십 년간의 김부겸의 역사가 거기서 발휘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김부겸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저 숫자가 나왔고 제가 지금 여러 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 지역의 언론들을 몇 군데 봤거든요.
1: 네.
2: 대구 지역의 언론들은 그냥 접전 경합 이렇게 안 씁니다.
1: 네.
2: 초접전이었다.
1: 초접전이 맞죠. 네. 네.
2: 대구에서도 이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의 승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숫자만으로도 대단히 감동적인 숫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기는 게 더 좋겠지만. 네.
3: 김대중 대통령 때 오라 이쪽으로. 가마 그쪽으로 라고 하는 구호가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받아 계속 계승했을 때 아,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예. 이런 숫자가 나왔네요. 아유.
2: 제가 영남권에 저도 울산 출신이라서요.
3: 네.
2: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나 현장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고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당 이름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남 후보들도 다 그 얘기는 아는데 선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물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앞서 부산에서 오건훈 후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울산에서 그때 2018년에는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송철호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런데 김상욱 후보가 오늘 이번에 나온 것도 국회의원 당선될 때는 국민의힘으로 당선됐었고 내란 국면 겪으면서 민주당이 됐었고 그리고 진보당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되고 나니까 숫자가 확 올라갔잖아요. 김부겸 후보도 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선택을 하기에는 뭔가 아직은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김부겸한테는 표를 줄 수 있다. 이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지금 이 판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주 든든한 이재명이라는 예, 능력 있는 대통령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여기는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저는 민주당이 호감을 갖고 있는 진짜 모든 유권자들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정부가 되려면 민주당에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네. 다 찍고 보수 쪽에서는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안 찍으시고 이렇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1: 네.
0: 저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우호적인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부겸 후보 후보님 책 예전에 냈던 것 중에 나는 민주당이란가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이게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저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분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기억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시그널 효과를 같이 일으킨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 제가 이제 영원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들을 하다 보면 제가 사실 딱 중도인데 남들이 진보라고 자꾸 그래 그쪽 사람을 오해를 받습니다만은 대구에 가면 길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 네.
3: 전주로 강주를 가면은 뭐 사진 찍어야지 사인해야지 정신없는데 근데 대구에서 강연장에 딱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5: 어떤 느낌인지
2: 그 밀도라는 게
0: 그렇죠.
3: 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0: 숨통이 트이죠.
3: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한 자리에 모아놨을 것이다.
2: 네. 네. 그 대구에서 파란색이 주는 이미지는 삼성 라이온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이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예, 선거철이 되면 그 파란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어서 이분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그 비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표까지 긁어 모으고 있던 이번 선거라는 거죠.
3: 쉽게 얘기해드리면 기독교 개신교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닥입니다. 진보 보수 진보 중도가 하나 보수가 하나. 보수는 그렇지 않은데 진보와 중도는 전국에 조직이 다 있습니다. 대구는 그 조직이 폐쇄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복원된 거예요. 그만큼 진보 진영이나 나름대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2: 힘든 곳이죠.
1: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후보 유세 네, 하면서 벽치기 유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없는 곳, 그 벽을 그렇죠. 보면서 유세를 한다, 마이크 없이. 그러면서 이제 벽치기 유세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진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버지 애창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또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장윤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5: 제가 벽치기 우세할 때 같이 동행하셨어요. 어떤 말씀 주시는지도 네. 보면 정말 조곤조곤. 왜냐하면 저희가 대구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폄훼하고 틀렸다고 하면서 선거 캠페인 할 수 없습니다. 예우하고 존중하면서 전제하면서 선거 캠페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떠들지 않아요. 조곤조곤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손 흔들어주시고 네. 차량으로 이동할

0: 하시면서 잠깐 창문 열고 엄지 내밀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 거예요.
1: 네.
0: 저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서문시장에서 입구 컷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2: 입구 컷.
1: 예, 못 들어오게.
0: 예, 민주당 예, 옷 입고 예. 시장 예, 순환하지 말아라. 예, 우리 싫다.
1: 네.
0: 그런데 저도 서문시장 그 일정에 동행해서 보면 굉장히 환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진 찍어달라, 악수해달라라는 게 그 지역에 터잡고 오셨던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 너무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라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유세도 김부겸 후보의 아버님이 평생 군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또 아들이 민주당으로 정치 40년 이상 하면서 고초도 좀 겪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 아버님이 어떻게 생전에 계실 때 선거운동 하셨냐면 아 우리 아들 김부겸입니다. 민주당 뽑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쓰레기 줍고 이렇게 명함 조용히 드리면서 선거운동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 네.
0: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후보가 거의 울부짖으면서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드리면서 해서 저희 이제 캠프 구성원들이 다 이제 울고 그랬는데 그 진정성을 저는 대구 시민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진정성이 이제 투표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7시 35분 기준 전국 투표율 60.9%라고 하고요. 지금 선관위가 저녁 9시에 일부 지역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그리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 뉴스 전해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민준 아나운서가 주요 관심 지역 출구조사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울산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출구조사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개표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전에 시작이 돼서 현재 서울과 그리고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출구조사로 주요 10개 지역에 대해서 출구조사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6%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60.4%,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34.1% 나왔고요. 인천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3.7%, 그리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5.5%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보면은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50.2%,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48.3% 기록을 했고요. 대구로 가보면은 추경호 후보가 49.9% 나왔고 김부겸 후보가 49.1%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울산으로 가보면은 민주당의 김상우 후보가 52.8%,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가 43.2%, 그리고 이제 전북으로 가보게 되면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48.5%, 그리고 무소속 김관용 후보가 46.3%를 나타냈습니다. 경남으로 가보게 되면은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54.3%,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45.7%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14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지역, 먼저 부산 북갑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42.6%,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15.8%,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41.6%를 기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기 평택을로 가보게 되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30.3%,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가 30.6%,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31.1%로 출구조사가 조사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민준 아나운서 감사드리고요. 자, TBS 한겨레, 한겨레 TBS 공동 개표방송 시선은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실 수 있고요. TBS 라디오로 들으시고 TBS TV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자,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2: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고요. 국민의힘은 김두겸 후보. 근데 보수 진영에서 무소속 박명우 후보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또 김상욱 후보는 진보당과의 단일화에 성공해서 나갔단 말이죠.
4: 예.
2: 자, 분열된 곳과 단일화에 성공한 쪽이 붙었기 때문에 뭐 좀 재미가 약간 떨어진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1: 네.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도
2: 효과는 분명한 거죠.
1: 차이가 좀 있습니다.
4: 예. 뭐 단일화의 좋은 케이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5: 그렇죠. 근데 전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진보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으로 이루어진 단일화이기 때문에 전 공동정부나 여러 가지 울산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보당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보장해주면서 이 연대 정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 저는 울산 선거는 제가 울산에서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0: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 이후도 저희 가족들이 울산에 살고 있고 선거 치러질 때마다 평가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데 울산 선거는 이런 그 단일화라는 이슈가 늘 최대 쟁점이고 최대 화두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단일화가 있었는데 이번 단일화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1: 네.
0: 앞서 그 전북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평택을 얘기도 할 때 민주당 중앙당에서 보여줬던 어떤 약간의 난항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울산 지역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상국 후보가 초창기에 중앙당이 나 안 도와준다.
1: 네, 네.
0: 아, 이런 있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산은 울산 시당 단위에서 단일화를 진행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1임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진보당과의 뭐 중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중단하는 경우도
1: 네.
0: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처리해 가면서 뭐 제일 굵직한 시장 후보 단일화와 더해서 구청장 단일화라든지 부산 연제구까지 단일화의 이 범위에 함께 넣으면서 제대로 된 이게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선거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광역단체장이나 재보궐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으나 뭐 구청장이라든지 기초로 내려갔을 때 이분들과의 연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울산 지역에서 구청장이 진보당이 된다. 이것도 사건이에요. 울산 남구라는 지역이 워낙에 보수에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일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울산 선거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네. 장윤 변호사님 네. 그리고 울산 지역이 사실은 이제 노동계 표심이 많이 작용하는
2: 그러니까요.
1: 지역이잖아요.
2: 네.
1: 그런 것도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번 출구조사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2: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좀 특색이 보수세도 있지만 노동계의 입김이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고
1: 네.
2: 김종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두 번 역임했고 네. 또 의원도 역임해서 상당하게 탄탄하게 본인 지지세가 이 지역에는 있는 후보라는 건 지워지지 않고요.
1: 네.
2: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표는 고스란히 김상욱 후보의 어떤 득표 전략의 플러스로 작용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녹아져 있는 흐름과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장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도 대구 선거하면서 승리하면 연정하시겠냐 뭐 부시장은 누구를 이제 염두에 두시냐는 질문을 하시는 기자님들이 계셨어요.
1: 네.
2: 같은 맥락에서 좀 이제는 정치권이 진영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좀 타협하고 이런 모습을 또 이 김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 지역에서 승리하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3: 진보당 입장에선 누가 봐도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거든요.
0: 네. 네.
3: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서 양보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정성을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4: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일화를 총선 단일화하고 지방선거 단일화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 네.
4: 지방선거 단일화는 중앙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네.
4: 관여를 하고 싶겠죠. 배경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위아래 선거 나가시는 분들 모두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에 뭐 평택 쪽의 단일화나 이런 게 연계가 될 거라고 하지만 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산 연제구하고 오히려 연계가 되는 거죠. 이게 위아래 투표를 같이
0: 예.
4: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됐고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이제부터 민주당과 진보당이 분화하면서 경쟁하는
1: 네.
4: 세계가 메인 스트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0: 예. 그렇게 해서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계열 좀 밀어낼 수
4: 그렇죠.
0: 있는
4: 예.
3: 그 비슷한 게 이제 경남입니다.
1: 네.
3: 사실은 김경수, 박완수 두 이제 양당 대결이었는데 진보당의 전희용 후보가 있었어요.
0: 그러다가
3: 그렇죠. 또 사퇴했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양당 대결이 돼버린 거죠. 아, 요 재밌네요. 근데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54.3 김경수,
1: 네.
3: 그다음에 45.7 박완수. 김경수 후보의 이제 정치적 복귀전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야.
1: 이렇게까지 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4: 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게 표 차이가 좀 나고 지지율의 차이가 있더라도 당내 경선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0: 예.
4: 너무 처음부터 일찍 정해져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근데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꼭 여기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전재수 후보도 격차가 많이 나는 후보하고 같이 경선을 했었거든요.
0: 예.
4: 그러면 경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화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경수 후보가 화제성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사로서 일을 잘했다라는
3: 예,
4: 그게 좀 있었고
3: 네.
4: 여기에 실질적인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당 후보와의
0: 그렇죠.
4: 단일화라는 게 그것도 막판에 그리고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이 울산이나 여러 군데에서 되게 이슈화되고 있을 때
0: 예.
4: 정말

0: 소리 소문 없이 전격적으로 됐거든요.
1: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단일화 발표였어요.
0: 그렇죠.
1: 아, 바로 협상이 바로. 아니라.
0: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아는데 일정이 갑자기 지사 후보 일정이 바뀌어서 도청으로 간다고 하더니 그냥 발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자 경남에서 민주당 일하기도 힘들지만 경남에서 진보당 일하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2: 쉽지 않습니다.
0: 그럼 2%든 3%든 네. 이탈 없이 분명히 다 이쪽으로 흡수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인 기세 싸움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플러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이 과정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님이 반드시 기억 후보가 당선이 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 예. 김경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체급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굉장히 높은 체급인데 그렇죠. 만약 복귀하게 되면 어떤 포지션을 민주당 안에서 갖게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현주 평론가님.
1: 이게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구의 김부겸 후보도 당선이 되시고
3: 네.
1: 예를 들면 이제 김경수 후보도 당선이 되시고 지금 인천 연수갑에 나온 송영길 후보도 당선이 되시고 이러면 이제 바로 네. 8월 전당대회 얘기 나올 겁니다. 네. 아, 나오는데 예, 광역단체장들은 그 의원으로 복귀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리 초반에는 각 지역의 민원들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신들의 공약을 크게 내세웠던 일본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신공항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얘기가 아주 중요할 것이고요. 또 경남은 김경수 지사는 어찌 보면 이 메가시티의 거의 전도사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울산 김상욱, 뭐 부산 전재수 등과 연결이 잘 되면 그런 일들을 하는 사이 체급이 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이건 그 이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예. 교육감 쪽도 잠깐 소식이 들어오는데 진보 진영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과 이제 보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을 이렇게 나눠본다면 진보 진영 쪽이 한 9곳 교육감. 예, 네, 그다음에 보수적인 곳이 한 3곳. 지금 판세는 그 정도로 일단 갈라져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저희 1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1: 야, 2부에 들어오실 만한 분들
4: 지금 다 지금 오셨어요.
3: 2부가 벌써 대기하고 있습니다.
1: 한 분 드리고
3: 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질 텐데 2부에서는 하호영 한겨레 기자와 송정의 TBS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요. 김종배, 윤희웅, 성한용 MC 장원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들이 함께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선거가 우리 정치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 네, 이민준 아나운서도 수고하셨고요. TBS와 한겨레,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동대표방송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1분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편 올해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10% 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요. 공휴일이기도 한 오늘 도로는 대체로 흐름이 좋은 편이었고 지금은 대부분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다만 서울시내 세종대 광화문 쪽으로 가는데 숭례문 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고요. 시청역 7번 출구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 습도는 6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TBS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0: 네. 내가 지지한 후보가 과연 당선될 것인가 지금 아주 짜릿한 심정으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 아, 두근두근합니다. 네. 지금도 투표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송파 등 상황이 네.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0: 예, 예. 지금 뭐 개표는 시작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평소보다 좀 늦게 예. 지금 개표 소식이 당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6시 때 저희 방송 함께하시면은 아마 눈으로 개표율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저희와 함께 할 강력한 패널들 소개를 해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매일 아침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시선이, 예. 함께하는 MBC 라디오 시선 집중의 진행자시죠. JB 김종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예, 그리고 격동의 한국 정치사의 날선 기록자세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자리해 주셨고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복잡한 정치 셈법, 그 이면의 전달자,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리고 치명적인 재치, 달콤한 입다 네, 방송인 MC 장원 함께 해주십니다.
5: 아니, 앞에 분들 다 소개하고 저 소개하니까 갑자기 이제 밸런스가 확 벨붕이라 그러죠. 밸런스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예.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0: 아, 저희 프로를, 아니, 저희 시간대를 좀 지루할 것 같다. 이 패널들과 저희를 보고 그렇게도 예상들 하시는데.
5: 제대로 보신 거죠.
0: 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말씀 정정해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네. 8시 기준으로 해서요. 개표 지금 0.5%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 개표 현황을 그러면 일단 살펴보기 전에 김상환 아나운서께서 준비하신 순서가 있죠?
6: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상환입니다. 이거 마이크 들어가나요?
0: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6: 아, 좋습니다. 저는 2부 개표 현황 진행을 맡은 TBS 아나운서 김상하고요. 2부가 또 새롭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부 100% 아날로그입니다. 이게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사회 시간에 쓰던 지도, 네,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면서 개표 현황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서 박진감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표가 시작된 지 뭐 얼마 되지 않아서요. 지금 한 0.45%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투표율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잠실 쪽에서 용지 부족 등의 이슈도 있기도 해서 9시에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가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6.3 지방선거 오늘 전국 투표율 보면 60.9%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지선보다 약 10%포인트 높은데요. 역시 아무래도 이 날이 갈수록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3%, 그리고 경기 58.3%, 인천이 57.7% 기록했고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입니다. 64.5%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경남 64.4%, 대구와 울산이 64.2%로 역시나 높고요. 부산 62.1%, 경북 60.8%, 충북 59.8%, 충남 58.8%, 세종 62.5%, 대전 59.7% 나타냈습니다. 전북 지역은 62.7%, 전남 광주 60.8%, 제주는 56.4%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의 출구조사를 이미 앞 시간에 많이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는 것만 조금 속속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가 정말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지상파에서 49.1%,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9.9%로 좀 앞선다고 나왔는데 JTBC의 출구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49.7%, 그리고 추경호 후보가 49.2%로 김부겸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로 앞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초박빙 승부가 펼쳐

0: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브리핑을 해드리고 개표 현황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상아 아나운서였고요. 앞에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역대 투표율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지금 전체 뭐 아직 확정된 집계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60.9%라는 60%가 넘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생각보다 좀 높은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2: 네,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대략 선거 전에는 55%에서 60% 사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1995년에 제1회 동시 지방선거 할 때가 제일 높았죠. 68.4%. 이건 지금도 이제 깨지지 않는 지방선거 투표율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낮은 때가 2002년에 48.9%. 절반 밑으로 네.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50%에서 한 56%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8년 전 기억하시죠? 민주당이 압승할 때 2018년 그때 60.2%였습니다.
1: 그런데 그거보다 높으네요.
2: 그렇습니다. 네. 4년 전에 국민의힘이 압승할 때는 50.9%.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60%에 가까울수록 민주당이 유리하고 50%에 가까울수록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워봤는데 제 가설이 무색하게 무려 60.9%까지 현재까지 그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표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물론 그 숫자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숫자하면 윤희용 대표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 왜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왜 민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왜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60대, 70대의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의 높은 투표율이 고정적으로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항상 높게 나온다.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40대, 50대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의 투표 참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낮게 되면은 사실은 뭐 40, 50대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간다는 것이니까 50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과거처럼 이것이 명확하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 30대에서 옛날에는 20, 30대 진보층이라고 했는데 20, 30대에서 보수 성향층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많아요.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 20대 같은 경우에는 보수 후보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어요. 30대도 높은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명제가 있는 가운데 어떤 구간에서는 투표율이 약간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20, 30대 가 투표 참여를 좀 많이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구간도 일정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세대별 투표율도 이제 출구조사에서 감안해서 1차로 나오고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선관위에서 또 세대별 투표율을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 20, 30대의 투표율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하나 더 추가하면 지금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은 특징이 잡혀요. 경합 지역이 평균보다 높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봐야 되는 건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당락을 가지고는 압도적으로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별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하면 무슨 이야기가 성립이 되냐면 막판 양쪽 결집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맞죠. 앞서 보니까 샤이가 아마 최소화된 선거였을 것 같다. 다 이제 성향을 드러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4: 사실은 이제 샤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샤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샤이는 이제 보게 되면 뭐 샤이 진보도 있다고 하고 샤이 보수도 있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이제 샤이를 갖다 붙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 일을 엄청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비판을 해요. 야당이든 국민들이 언론에서 일 못하고 막 반성을 해라. 근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여론조사가 우리 지지층이 답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샤이층이 내가 지지층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예요. 이러면은 민주주의 메커니즘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선거가 끝난 후에 왜 예측과 결과가 달랐냐 할 때 잠깐 얘기할 수는 있어도 상시적으로 샤이 뭐 진보 샤이 보수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어떤 그 누구 후보의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가 더 높았냐 낮았냐 이걸로 다 해석이 가능하죠. 투표 의지가 높으면 투표장에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투표한 사람들만을 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나온 측이 투표 점유율이 높아져요. 투표수가 네.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사실은 해석하는 것이 엄밀한 것인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샤이라는 표현으로 다 퉁치는 문제가 있어서
2: 저는 오늘 오후에 문제 제기합니다. 투표율이 급속히 막 올라가니까 양당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민주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해요.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유리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투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고무된 반응을 내놨는데 자, 이 둘 중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내일 네. 아침 한 9시쯤 되면 알겠습니다.
6: 야구로 비유하면 여러분 한 6회까지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앞서다가 이제 불펜이 좀 막아주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 8, 9회에 조금씩 조금씩 점수 내면서 따라붙은 이런 양상으로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투표율 분석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막판 힘이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2% 부족했던 출구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대체적으로 이제 이번 이제 많은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신이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들이 되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적극투표 의향층을 이제 보는데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투표 의향층 옛날 선거에서는 일관되게 보수층의 투표 의지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 참여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 성향층, 진보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서 보수 성향층, 보수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 의향이 낮아요. 그것이 일관되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결집이 다 되긴 했는데 아마도 이제 진보 성향층들의 적극적인 투표 의지가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출구조사를 결과를 보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 이 결집에도 강도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강한 결집과 약한 결집이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요? 여당 지지자층 사이에서 더 강한 결집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여론조사가 사실 이번에 그 많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한 결과 나올 수 없지만 여론조사하고 지금 실제 결과하고 좀 다른 결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오히려 막판 여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좀 불러낸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4: 훌륭합니다.
3: 네, 조금만 더 추가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 북갑이나 평택 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직전에 뭐 표집의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것과 지금의 상황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조사 두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이제 2% 들으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ARS 조사, 사람 면접원 조사 있을 텐데 ARS 조사는 전국 모든 지역에 다 붙었다고 막판에 나왔어요.
7: 네.
4: 사람 면접원 조사는 그래도 이제 결과 차이가 지금 출구 조사 결과와 유사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ARS 조사는 사실은 중도층 표심을 확인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기본적으로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ARS를 응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ARS 결과든 이제 사람 면접 조사 결과든 제가 봤을 때 약간 ARS 쪽이 좀 더 이제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북구 갑은 조사가 공개된 것만 한 30건이 넘어요. 그다음에 공개 안 된 조사들이 있거든요. 후보나 정당에서 또 많이 하거든요. 한 이제 한 달 정도에 한 50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40-50번 정도. 그런데 여기 유권자가 한 11만이에요. 한 번 조사할 때마다 만 명, 15,000명, 2만 명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사가 한 번 오고 또 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 그 샘플을 채우려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엄청난 피로감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8: 예.
4: 어떤 분들은 너무 신기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과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방송에서 이게 보면 문제가 있는데 5월 초에 실시된 조사 결과랑 5월 말에 실시된 조사 결과가 정당 지지율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다거나 이념 성향이 이게 이제 한 1.5배 정도의 합리적 범위 내 차이였는데 5월 말에 가서는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두 배 가량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변할 수 있는 거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는 마지막에 한번 봐야 될 것이고 1, 2위 격차는 매우 이제 적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출구조사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그 전화 조사가 작은 지역에 과도하게 치러지게 되면서 응답자들의 실제 의견들을 대표성 있게 표집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격차가 매우 좁을 것이기 때문에.
7: 네. 아, 근데 최근 선거들에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 사이의 이 괴리가. 이러다 이게 여론조사 이제 무용론 지금 나오는 거.
8: 그러니까요.
7: 관계자 분 모시고 이런 말씀 드리지.
4: 저는 관계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론조사가 저도 이제 어떤 많은 캠프들한테 이제 자문을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얘기를 해주곤 했는데 이게 착각이 있는 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모든 세대가 100% 투표에 참여한다는 전제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8: 네.
4: 20대든 30대든 뭐 50대든 60대든. 근데 실제 선거는 20, 30대는 투표율이 낮고 40, 50대 높고 60, 70대는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반영되는 비중은 다 달라져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어느 이제 민주당 후보 측에서 문의가 왔어요. 지금 팽팽한데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20, 30대에서 밀리고 있지 않냐, 많이. 근데 20, 30대는 투표율이 훨씬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20대에서 격차가. 그래서 결국은 나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포함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실제 선거 결과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더 정교한 기법들이 적용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편들어드리면
7: 검색해서 말이 많았어요.
5: 이번에 투표율이 예상외로 높은 건 전적으로 여론조사 덕이다.
4: 그럴 수 있어요.
5: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뭐 당연히 일방적으로 이기겠지 갖고 한 명 빠져도 될 텐데 하는데 여론조사 분이 뭐 붙네. 안 되겠다. 나도 나가야지. 이를 자극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방적으로 깨질 거. 뭐하러 투표하냐 했는데 붙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표 행사해야지. 그래서 양쪽을 전부 다 양쪽을 전부 다 끌어올린 게 아주 역설적으로 여론조사의 덕 아니냐. 이건
8: 여론조사
4: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가 높아지거든요. 내 표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막 박빙이 접전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양진영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 사실은 여론조사가 미리 좀 민심을 들여다보고 엿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차범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독이 되다 보니까 오차범위 이내라도 누가 앞섰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1등이야 그러고 심지어 그걸 갖고 당내 경선까지 해요. 나 이런 세상에 뭐 이런 방식이 어딨나 난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오늘 지금부터 얘기할 걸 아마 주로 출구조사 예측조사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치 않아요. 이게 1998년에 출구조사가 틀린 악몽이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출구조사에서는 무소속의 김기재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뭐 김기재 뭐 유력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개표해 보니까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 이 사과, 정정 보도 죄송하다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광역단체에서도 출구조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발표한 경합 지역의 경우에는 어디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뭐 쉽게
8: 당장 지난
2: 예단하지 마셨으면
8: 2022년 좋겠어요. 때만 봐도 경기도 지사가 뒤집어졌었잖아요.
2: 밤에 뒤집어졌죠. 밤에
3: 새벽에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결정이 되고
8: 엄청 짜릿했는데 일단은 뭐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국 투표율은 60.9% 집계 중이긴 합니다만 기록하면서 아마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 기록할 것 같고요. 이 시각 개표율은 1.09% 진행이 됐습니다. TBS와 한겨레, 한겨레와 TBS의 공동 개표 방송 시선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TBS 라디오, TBS TV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3: 제가 이번에는 그 서울 25개 자치구 관련된 질문 한번 해볼까요? 25개 자치구에서 17-8 구도입니다. 17개, 8개 구도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차지했었는데 자 이번에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분위기만 보자면 여권이 좀 유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어느 분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MC 장원님
7: 네.
3: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7: 분위기요? 지금 여기 분위기요? 여기 분위기는 좋아요.
3: 좋죠. 네.
7: 너무 좋은데 여기 분위기는.
3: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네.
5: M장은 경기도민이니까.
3: 아, 그런가요?
5: 그러면 서울시민인 제가 대신해서.
3: 예, 감사합니다.
5: 말씀을 드리도록.
7: 아, 서울시민이라 유세를 저렇게 또.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입니다.
3: 예.
5: 좀 이따 경기도 얘기하세요.
3: 네.
5: 근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 4구,
6: 네.를 빼고는 전부 다 파란색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출구조사나 예측조사에서 나온 큰 전체 스코어가 맞다면 네. 자치구도 결국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방선거라고는.

0: 줄투표 성향이 있고 특히나 저는 솔직히 좀 이 개표방송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한 표를 행사하느냐라고 하는 사실 근원적인 의문 제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줄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정원 5대 오세훈이라고 하는 서울시장 선거 그래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장 후보도 결국 따라가는 네. 이런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출구조사가 나온 대로 한 뭐 4개 내지 3개 정도의 좌측으로 빼고는 다 파란색인 이렇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 뭐 지방선거가 줄투표 뭐 얘기 많이 하긴 합니다만 지난 2020년 보면 2022년 때 보면 서울 시내의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이제 전부 다 오세훈 후보 당시가 다 가져 50 그러니까 이겼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8군데에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도 조금은 교차 투표가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2: 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2002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송영길 득표율 39.23%, 오세훈 59.05%. 차이 많이 났죠? 근데 그 두 후보가 성동구에서 얻은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이 송영길 37.2, 오세훈 60.3이에요. 더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 구청장 누가 됐죠?
3: 정원우.
2: 정원우. 57.60. 강맹훈 후보 42.39%.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인물 변수도 꽤 중요하다.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역도 잘 모르겠는데 기초 25개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아까 우리 김종배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가져갈 것 같다.
0: 자축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드린 의도가 이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이나 이럴 때 이른바 한강벨트. 네. 한강벨트에서의 개표 결과가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벨트에서 그런 이제 빨간색의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그 주된 게 이제 부동산 요인이라고 해서 분석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요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요인이 그러니까 있었던 건데 한 가지는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 의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선점을 한 효과가 있어요.
2: 이재명
0: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선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요인이 이제 표심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증시가 뭐 이건 뭐 화랑이라고도 화랑보다 더 센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또 이제 강남 상구의 일정에 영향을 미쳐서 표심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 근데 역시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강남은 요지부동이더라.
1: 그렇더라.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4: 그래도 이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미디어에서 이제 분석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원래 이제 서울은 이 부동산의 이슈가 밑에 매우 강력하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격차는 막 여론조사에서 10% 넘게 차이 나더라도 한 5%포인트 내외로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지금도 결과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 이기는 현상들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제법 많았고 근데 아 거기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시각 중에 하나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이제 왜냐하면 3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15억, 20억이 된 거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약간 이제 보수적 정서가 강화된 거예요. 서울에 남으신 분들이. 그런데 그 자산이 주식으로 약간 이동하게 되면서 거기서 어떤 벌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동산에 관련한 자산의 성격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부분들, 약간 줄어든 부분들이 아마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여기 반영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겠냐. 부동산으로 모아지는 관심이 주식으로 가면서 이 재산에 대한 관심도를 약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하나만 더 보태면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 좀 세부 분석하는 걸 이제 보고 왔는데 서울 지역의 20, 30대 그 출구조사 결과가 다른 지역의 20, 30대보다 훨씬 보수적인 걸로 나옵니다.
3: 맞아요.
0: 아, 이런, 이거는 지금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왜 보수화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 이게 예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있는 청년층 20, 30대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고 그게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금 계속 잠복되어 있는 큰 문제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여와 야를 떠나서 아주 큰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전장이 그 불 황소입니다. 황소의 불입니다. 네.
1: 대통령. 네. 네.
2: 아, 전문가 아니고 그냥.
3: 대통령. 예. 예. 대통령 직무 평가, 그렇지도 높고, 이제, 주가 그 요소도 있고요. 또, 독특하게 오세훈 시장, 현 시장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 자체가, 이게 지금 서울이 그렇게 민주당한테 좋은 지역은 아닌데, 이번에는 한 번도 역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4: 지방을 조사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역에서 하면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의료 내지 교통이에요. 다른 지방들은 네. 서울은 1순위가 주거 부동산인데 세대별로 보면 30대에서 제일 높아요.
1: 그렇죠.
4: 원래 옛날 생각으로 하면 40, 50대 가장들이 주거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서울에서는 주거 부동산이 1위인 것도 특이하고 그중에서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30대가 가장 이것에 관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 사는 이제 20대도 포함해서 이 젊은 층들의 고민들 이것들이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또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어쨌든 정책적 접근 뭐 전략적 접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
5: 저는 최근까지도 서울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박빙일 거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게 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온 게 또 많았어요. 네. 한강버스도 그랬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광화문 광장의 그 박도로총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좀 유쾌하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터져나왔던 것이 또 막판 표심에 또 크게 작용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 서울 보면 참 특성이 그 아까 MBC 분석을 보고 왔는데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처음에 이렇게 벌어졌다가 내려가고 올라오는
7: 따라붙었죠.
6: 내려가고 정원 후보는 내려가고 오세훈 후보는 올라가다가 거의 근접으로 갔다가 며칠 전에 약간 다시 벌어지는 이런
5: 네.
6: 어떤 그 추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주목을 했던 게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쭉 올라가는 데서 바로 조금 전에 M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뭐 그 밭들어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 시민들의 어떤 후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치 요인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지역의 표심이 언제부턴가 상당히 많이 보수화되어 있다. 보수화되어 있는 여고 결국 역식은 주택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요 추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4: 너무 명확하고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서울에. 혼자 50% 넘은 데는 10곳밖에 안 돼요. 25개 중 투표율이 맞아요. 8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강력하게 부동산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부동산 전선 위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면 결과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희생자분들이 있으면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서수문 공가 붕괴 사건이 있었고 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역 GTX역 관련해서 그렇죠. 철근 누락 사건이 있어서 안전이라고 하는 이슈가 그렇죠.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이 된 거예요.
6: 그러니까 오세훈 약간 벌어진 네. 점이 바로
4: 오세훈 후보한테 불리하고 정원호 후보는 어떤 강조하던 시민 안전 강조하던 부분에서 마지막 선거 일주일 정도를 치러지게 되는 부분이 막판에 어쨌든 영향을 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7: 거기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8시 3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패널 분들 다 헤드폰을 쓰셔야지 그 통화 내용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전화 연결해서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7: 예. 지금 어디 당사에 계시나요?
8: 아니요, 저는 지역에 있습니다.
7: 예, 고향 갑?
8: 예.
7: 아,
8: 뭐. 그렇습니다. 고향 지역에 있고요.
7: 예.
8: 예, 그러니 민주당 분위기가 주로 제가 알 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7: 예, 출구조사 결과 이제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8: 약간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나와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기자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민주당이 몇 개를 이겨야 이기는 선거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니 16군데를 하는데 그럼 나누기 2하면 9군데부터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긴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셔서 예 뭔가 좀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물론 저희가 여당에서 치르는 선거이지만 과반을 넘

0: 넘어서 선택을 받는다면 잘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뭐 지금까지 출구 조사 결과는 비교적 잘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선거에서 선거 지원을 전국적으로 다니셨죠? 예, 그렇게 알고
0: 네,
1: 있습니다만.
0: 뭐 형편되는 예. 대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1: 예, 돌아보신 지역 중에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 지역이라든가 뭐 어떤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충청도, 경상도, 뭐 울산 다 부산 다 다녀봤는데요.
1: 네.
0: 제가 예전에도 뭐 이 국회 보좌관 시절에도 자주 다니던 지역인데 부산하고 경남 분들이 많이 살가워지셨더라고요. 지나가면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후보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빨갱이들하고 공격을 하면 오히려 거기 특히 4,50대 남성분들은 사실 거의 표현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힘내라는 분도 계시고 저도 뭐 지나가면서 악수를 청하거나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적 분위기도 있고 한 걸 생각해 보면 어느 때보다도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었다.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2: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성회 의원님 어느 지역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마음 졸이면서 보고 계십니까?
0: 경남 지역 선거 결과.
2: 경남.
0: 하고요. 부산.
2: 경남. 부산.
0: 부산도 이제 제가 지금 뭐 전재수 후보는 이길 가능성이 꽤 있는 상태로 보고 있는데 부산은 사실 부산시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구청장들이 있거든요.
2: 예.
0: 그리고 구청장 중에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난 2018년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또 민주당이 했던 적이 있어서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도전을 다시 하시는데 부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을 좀 이기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민주당이 5%나 10%의 지지율을 더 끌어낸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이미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줘서 앞으로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하면, 그러니까 지역에서 정치를 잘하면, 그것이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그런, 경남 지역에선 3에서 10%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으면 이건 뭐 대선에서는 굉장히 큰 판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지역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이겨줬으면 좋겠고 이긴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당선 선거 승리가 결정적인 뭐랄까요? 목적 달성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분위기만으로도 선전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0: 예, 뭐 말씀드렸지만 뭐 민주당이 그럼 지금 그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4대 2로 이기면 잘했다라고 할 것이냐. 물론 14대 2로 이기면 되게 잘한 거긴 한데 예, 그런 식으로 다 가져와야 민주당이 잘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역보다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실제로 가져온 지방자치단체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게 더 이걸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 되시겠네요. 지금 이제 고향이면 경기도
1: 예.
2: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추미애 후보가 양양자 후보를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이제 앞서고 있어서 원래 뭐 걱정도 안 하셨죠?
0: 제가 어제 점심을 추미애 후보님이랑 선거 유세를 돌아다니다 같이 먹었는데 예, 식사를 아주 편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예,
0: 선거 기간에 예. 밥이라는 것이 참 잘 안 넘어가거든요, 원래.
2: 네. 예. 그렇게 식사를 잘 하시더라.
1: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김성회 의원이었고요. 만약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광역 여성 단체장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1: 그렇죠. 예. 사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대통령을 배출한 광역 자치 단체장입니다.
2: 예예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후에도 더 주목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MC 장원은
3: 네.
1: 예, 투표하셨죠?
3: 아, 오늘 했습니다.
1: 아, 오늘 하셨나요?
3: 네.
1: 경기도에서 투표하셨을 네. 거 아니에요?
3: 네,
1: 직접
3: 네.
1: 오늘 했으니까요.
3: 네.
1: 어떠셨어요? 줄 투표하셨어요?

0: 하셨나요? 아니면 일일이 보면서 하셨나요? 저는 특히나 교육감 투표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교육감 후보를 투표장에서 알았어요.
0: 그럴 줄 알았습니다.
1: 네, 예. 네. 아니 뭐 줄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예. 네. 네. 다 생각을 갖고 고심해서 제 소중한 한 표를 드렸습니다. 예, 그 사실 경기도 지금 나온 결과만 봤을 때는 더블 스코어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단 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물 측면에서도 사실은 정치적 구력만 비교해봐도 사실 추미애 후보가 훨씬 더 또 화려한 면모를 좀 갖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대중 인지도도 그렇고 일단 그랬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또 경기도 지사를 네. 하셨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뭐랄까 행정 효능감을 경기도민들은 또 마음껏 느꼈었거든요.
2: 알고 계시죠. 예.
1: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했었던 정책들 같은 것들 중에 또 굉장히 성공한 것들이 많아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던 곳이 경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근거지를, 그러니까 근거지는 경기도에 있지만 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또 40대, 50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곳이 또 경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항상 선거는 늘 박빙인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 성향이 경기도 선거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이번에 당선이 되면 진짜 이재명 정부와 4년을 꼬박 함께 하게 되는 예, 그런 임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16개 광역단체장으로 네. 넘어가면 각자 오늘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승부처.
3: 이거는 먼저 얘기하는 게 유리하죠.
2: 겹치겠죠.
3: 겹칠 가능성이 네. 있는 거예요. 저는 역시 대구라고 생각하고요. 대구. 네. 다른 광역단체 한 두세 개를 민주당이 1트로 해도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면 그 정치적 의미는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 김부겸 후보가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하면서 뭐 도화주의서 그러고 전선 야곡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장면 자체가 좀 굉장히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죠. 그런데 특히 이 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게 그냥 선거 레토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취재해서 쓰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그 GRDP라고 하나요? 그 생산 그게 대구가 그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 대구 경북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구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예, 처방 같은 거는 김부겸 후보가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구도가 굉장히 어쨌든 지역 대립 구도가 좀 심각한 나라인데 이게 대구 분들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구 경북은 특히 이게 약간 이 패권적 지역주의 출발 지점이고요. 뭐 호남은 더하지 않느냐. 뭐 이 수치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호남은 일종의 그 방어적 지역주의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평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강구한 우리나라 그 정치에서 지역 구도의 크랙, 그러니까 균열 같은 게 한번 그 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안에서도 김부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성당에서 기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종교의 힘을 또 빌려서 네. 여기 지금 출구조사가 정말 박빙이고 네. 그다음에 JTBC 그 예측조사랑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약간 엇갈려요. 네. 1% 포인트 미만에 정말 박빙의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은데 뭐 대구 또 어떻게 관심 갖고 계신 분?
4: 뭐 대구는 지금 뭐 그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부산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처음에 이제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그 관심사였는데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북갑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부산 북갑 선거의 판도가 부산 전체 시장 선거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는가 없었는가를 사실을 봐야 되는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당선이 되느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박형준 시장의 당락과 만약에 박형준 시장은 떨어지는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다음에 한동훈 요인이 일정을 만약에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까지 이게 영향이 되냐면 그 국민의힘의 어떤 부산 그 정치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후보가 이후 정치 좌표나 위상에 있어서 부산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점을 어떤 식으로 틀어지면서 가느냐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게 방송 3사 출구조사 내용과 JTBC 출구조사 내용이 너무 달라요.
2: 네.

0: 부산 북각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전 포인트로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분석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역시 연륜.
2: 네. 역시 연륜입니다. 관심 네. 지역으로 하자면 저 윤유영 대표님.
3: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부산 말씀, 부산과 북구갑을 같이 하셨잖아요.
2: 예.
3: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부산은 부산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이제 제법 났었거든요. 박형준 시장이 후보가 사실 뒷심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격차가 2%포인트 내외 정도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는 정말 마지막에 이제 어떤 결집되는 흐름들 이것이 이제 무시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좀 확인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어떤 서베이도 하는 것이니까 여론조사로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월등한 1위를 보이는 이제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하정우 42.6, 한동훈 41.6.
1: 네.
3: 이제 차이가 거의 없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특별히 이제 북갑도 같이 예, 관심이 간다. 동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 네. 아, 뭐 선배님들께서 뭐 좋은 데 다 가져가셔서 아는 게 없어서 뭘 해야 되나 잠깐 고민해 봤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울산시장. 이었었는데 지금 김상우 후보가 지금 보니까 60% 정도.
1: 예, 뭐 여유 있게.
4: 네, 이 여유 있게 이기면서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상우 후보의 개인적인 개인사도 정치적 개인사도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5: 맞습니다.
4: 원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가 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이 울산시장에 나오게 된 이 역사가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이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네.
2: 단일화까지 또 마음을 줄였죠.
4: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선거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예.
4: 뭐 또 지원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렇죠. 본인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2: 그렇죠. 중앙당 지도부와의 뭐 이런
4: 네, 여러 가지로 좀 예. 힘든 싸움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 이렇게 야 이렇게 차이가 울산인데 아니 울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울상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물론 대구도 대구가 박빙이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저는 예. 울산의 지금 상황도 굉장히 좀 놀라운 지점인 있다. 것 같다.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6: 그 일반 유권자 시각하고 조금 다른 얘기 짧게 하나만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고 이제 예, 동료 저보다 좀 젊은 기자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관심사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두 군데를 꼽더라고요. 부산 북감의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1: 안 되느냐.
6: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래야 그 다음에 기사 쓸 게 많아져.
2: 너무 내밀한 얘기 아닙니까?
6: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보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이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이유로. 뭔가
1: 우리 쓸거리가 많아질,
6: 쓸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의 시각이었어요.
1: 거기에 좀 팽팽할 것 같아요. 물론 경합지역이긴 합니다만 전북지사 같은 경우는 또 이원택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로 나왔어요.
2: 예, 추세적으로만 봤을 땐 지금 상황은 박빙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민 대표님.
3: 저는 이제 이 지역 방금 이제 말씀하신 두 지역이 이제 향후 정치적 의미로
2: 맞습니다.
3: 이제 상당히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전북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원태 후보의 어쨌든 정당 중심론 그다음에 이제 김관영 후보의 인물론 이제 이것이 맞붙은 그런 상황인데 보게 되면 뭐 이제 ARS 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에서는 이원태 후보가 강세를 보여서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60대, 70대의 이제 고령층,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주 이제 요즘엔 고령층도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김관영 후보에 대한 지지나 선호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연령대 낮은 층에서는 그냥 민주당

0: 브랜드가 이제 좋은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원태 후보에 대한 뭐 호불호를 떠나서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지지하는 경향들이 이제 한 40, 50대에서 나타나는 흐름들 이제 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격차가 좀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출구조사에서 지금 박빙으로 나온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표가 제법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초반이어가지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된다면 엄청난 거죠. 뭐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서 가장 핵심적 소재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된다면은 요 전북 선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당 지도부의 책임론. 그다음에 이제 평택을 선거에서 왜 열심히 돕지 않았냐 뭐라고 하는 논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당대회 소재로 되면서 내부의 권력 관계도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매우 매우 매우 이제 관심이 가고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그 전북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복잡한, 그러니까 향후 민주당의 미래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제로 김종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김관영 후보의 당락과 정청래 대표의 진퇴,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2: 뭐 지금 뭐 언론이 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 이 전북지사 선거가 이렇게 그 전국적 관심을 끈 데는 그것도 있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호남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실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 아닌 쪽에서 당선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보면서 이제 민주당의 또 호남 공천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거든요. 어찌 본다면. 근데 그것이 가장 집약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는 게 전북지사 지금 선거였기 때문에 전국적 관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이제 막 크게 키워서 썼던 것 같은데,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김관영 후보를 앞세워가지고 호남 공천의 문제점, 아마 언론은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호남 공천의 문제점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천의 주역. 최종적으로 도장 찍어주는 건 누굽니까? 대표니까. 정청래 대표의 거취 문제. 8월 전당대회까지. 아까 우리 성원영 선배님의 그 표현을 빌면 8월까지는 일용할 양식이 확보가 된다. 기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3: 이게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워낙 우리 국민이 정치 고관여층이죠. 전체 유권자. 그런데 이 항상 관심이 있는 게 이게 현 대통령들이 항상 서운해하는 게 기자들의 관심은 그래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기자들의 관심이 아니고 사실 일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운할 거예요. 어쨌든 8월 전국 당원대회 하면 지금으로선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이 여권 안에 이제 차기 권력을 둘러싼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 민주당에서 여기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 2년 뒤에 있죠. 거기서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안 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2: 근데 하나 좀 저기 보태자면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돈을 돌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전국에 다 알려졌어요.
1: 맞습니다. 예.
2: 사실 그러면 거의 이건 직관적으로 이건 치명상이든가 치명상을 입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그 선거 과정을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도 사실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 뭐 전북지사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이제 후보 간의 도덕성 공방. 뭐 그게 검증 차원이었던 네거티브 차원이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전개가 됐는데, 제 관찰로는 이것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장 그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전북지사 선거이기도 하다고 보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표심이 어떤 부분으로 이제 작동에 들어가는가도 사실은 특정 후보의 당락을 넘어서서 표심이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표심이 부가가치를 두는 항목은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도 사실은 언론이 너무 권력 투쟁에만 그 몰두를 해가지고 쓸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그 국민들의 의식의 그 변화가 어떻게 가면서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도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근해 들어갈 수는 저는 매개가 바로 전북지사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정도 좀 주목할
3: 전북 유권자들이 예, 전부 다 동의하고요. 전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김관영 현지사가 돼도 이 전체 전국 선거엔 별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김관용도 민주당 사람이었지 않느냐. 지금 지방선거니까 누가 우리 지사가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0: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좀 누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러면 수도권 선거까지 영향을 안 주는 한에서 좀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김관영 후보를 밀어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전북 개표율이 7.93% 진행되는데요. 결과는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 이원태 후보가 38,038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29,590표. 비율로 하자면 52.58대 40.9.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차이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제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네. 결과는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초반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2: 예, 그 개표 현황을 예, 김상 아나운서가 예, 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3: 네, 개표 방송은 한겨레 그리고 TBS. 네, 다시 나왔습니다. 김상아입니다. 현재 전국 개표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8시 51분 기준 3.62%를 기록하고 있고요. 먼저 저를 비롯해서 뭐 송정희 아나운서, 김종배 평론가님이 소중한 한 표 선사한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원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금 63.27%,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4.47% 득표를 하고 있고요. 표차는 한 1,9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개표율이 아직 0.13%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 경기로 가볼까 합니다. MC 장원님 혹시 여기 와서 이거 글씨 직접 쓰고 가셨나요? 이게 네. 경기만 글씨가 달라요.
4: 아, 그런가요? 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3: 네, 네, 한번 네, 경기 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47.54%,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46.46%로 한 3,100표 차 정도 나고 있고요. 현재 개표율은 4.24%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스티커를 붙이기로 해서 자, 서울은 파란색, 경기는 빨간색 가겠습니다. 이 아날로그 어떠신가요?
4: 네.
2: 잘 보이나요?
3: 네. 네, 보이시나요?
4: 네, 보입니다. 잘.
3: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성한용 기자님께서 아, 나는 대구를 제일 유의 깊게 보고 있다 해주셔서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3.73% 나타내고 있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9.59%,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와 49.4%. 정말 초박빙인 게 93표 차.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100표 차로 앞서고 있으니까 제가 빨간색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란색 없나요?
3: 노란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종배 평론가님께서 부산도 관심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직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시도지사 후보 먼저 보면 부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3.34%,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5.29%, 한 4,100여 표 차 나고 있습니다. 2.93%의 개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파란색 스티커 붙습니다. 오, 지금 네 군데를 발표해드렸는데 2대2 기록하고 있네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용 대표님께서 아까 전북 지역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네,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인데 아, 네. 방금 말씀해 주셨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53%,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40.96%, 오, 8,888표 차예요. 지금 8.44%의 개표율로 이원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2: 자, 거기까지 파란색 스티커
3: 아쉽네요. 네. 계속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네, 투표 개표 방송은 한겨레 그리고 TBS.
2: 네. 자, 이어서 지금 실시간 댓글창으로 또 많은 댓글들 쏟아지고 네. 있는데요. MC 장원님.
4: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라일락 님께서 한겨레 TBS 콜라보 너무 좋아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MBC라고 쓰셨는데, 예. MBC인데, MBC? 이제 MBC라고 쓰신 것 같아요. 예. 자, MBC 안 보고 여기 왔어요. 라고.
2: 잘하셨어요.
4: 예.
5: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예. 자, 이해도님께서 한겨레도 이제 방송 하나 만들어요. 라고, 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2: 하고 계시지 않나요?
4: 네. 유튜브 채널 있죠. 예. 예. 아, 근데 이제 지상파 진출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예. 자, 이번에 콜라보를 계기로.
5: 부인은 안 하는데요? 네. 네. 일단 받고 들어갑니다. 네. 예.

0: 자, 허밍콤마님께서 100% 아날로그 방송 신선하네요. 자, 예, 김종배님 시선 집중 진행자셔서 시선 개표 방송에 나오시나 봐요. 예,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블루 아이드캣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국내 유일 아날로그 스티커 방송이라고요. 아니면 귀엽지 않나요? 아, 예. 너무 사랑스러운데. 자, 그리고 5815님께서 한겨레랑 TBS 언제부터 같이 방송했죠? 오늘부터 처음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 예. 네.
1: 이렇게 해서 댓글 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겨레 TV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 채팅창으로 또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이렇게 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처음 콜라보로 하는 건데,
2: 예. 예.
1: 이, 저기, 의리로 나와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패널 분들. 정말 의리의 출연자들이시죠.
2: 네, 의리의 패널이죠.
0: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1: 네. 네. 좀 나와달라. 섭외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3: 뭐 나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죠.
0: 아니 왜 TBS 한겨레 둘 다 또 깊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3: 그렇죠. 뭐 이 스튜디오도 되게 낯익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아무튼 콜라보는 좋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모색을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네.
4: 그 융합시대죠. 그런데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왜 인지 시작했을까. 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전국 선거 때마다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3: 선거 때만?
4: 개표 방송. 네. 개표 방송.
0: 예, 요즘 뭐 전 국민 다 주식이 대세니까 주식이 좀 비유하자면 아, 이 한겨레의 TBS 저점 매수. 아.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지금 이거 지금 상한가 갈것 같거든요. 이 선택. 이 저점 매수. 아,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
1: 우리 매수 당하는 거예요?
2: 아, 누가 매수하는지 모르죠.
0: 어쨌든 간에.
1: 탁월하다. 네. 안목이 탁월하다.
0: 탁월한 선택이었다.
5: 굉장한 네.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거 미처 평범한 사고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방송사와 신문사 같이 콜라보를 한 것이니까.
2: 그래요.
5: 팁이긴 합니다만.
0: 네.
2: 지금까지 우리 네 분 모시고 주요적 표심 포함해서 선거 관련돼서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네. 후에는 더욱 자세한 분석과 함께 주요 격전지 상황 계속 전해드리시겠죠?
1: 네, 9시 뵙겠습니다.
2: 예.
6: TBS 캠페인
7: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6: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전국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재보궐 선거 지역을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이번에 지방 선거지만 오히려
0: 관심이 이쪽에 더 집중. 14군.

0: 14군데가 나왔어요?
1: 예, 14군데고 특히나 유력한 정치인들, 대선 후보급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대거 출동한 그런 재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예, 물론 또 특이한 점도 있죠. 지방선거는 서울보다 대구. 지방선거보다 재보궐선거. 뭐 이렇게 말씀 나눴고 그래서 전북선거 다음에는 네. 재보궐선거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부터 할까요?
2: 저부터 할게요.
1: 네네. 아, 정말요.
2: 네, 좀 짧게 할게요. 제 말을 좀 길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절박감 당사자, 그러니까 후보들 절박감이 작용하는 데가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번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안 되면 재기가 좀 힘들 정도로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북갑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평택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실패하면은 과연 미래가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최선을 다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영남 후보하고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아마 내일 새벽까지 개표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출구조사하고 예측조사 뭐 이런 걸 보면 의외로 유희동 후보가 꽤 괜찮은 걸로 흐름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른바 우리 어부지리라는 걸 혹시 이러다 유희동 후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그러면 사건이죠.
0: 네. 진짜
3: 그럼 여파가 제일 큰 게 있죠.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의 어떤 정치적 목숨도 걸려 있고 예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근데 그 조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대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물론 그 선거구의 특성이 있죠. 한동훈 후보는 사실은 두 사람을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조국 후보는 민주당 후보만 상대하는 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선거구의 특성이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대별점이 있다. 뭐냐면 한동훈 후보는 바닥을 훑었어요. 계속 훑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맨투맨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만나가면서 계속 입지를 조금씩 넓혀가는 이런 방식을 했는데 그 뭐 조국 후보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김영남 후보한테 먼저 선공을 날리면서 그것도 어떤 후보의 어떤 그 도덕성 문제라든지 과거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문제에 삼으면서 아주 치열하게 이제 그 선거전이 진행이 됐는데 당락을 떠나서 저는 조국 대 후보가 그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본전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치적 그 생채기가 좀 많이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조국 후보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적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 국가대표급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선거 운동 방식이 국가 대표급에 해당이 되느냐. 물론 뭐 표현은 좀 달랐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좀 드린 바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닥을 훑는 식으로 갔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선거 운동, 선거 전략을 좀 잘못 짠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어떤 그 성원영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인 것은 알겠는데 초기에 좀 전략을 잘못 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0: 네. 잠시 여기서 실시간 뉴스 하나 좀 전해드리면은요. 조금 전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서요. 국민에게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공정선거관리 신뢰 훼손에 책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용지 부족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개표 종료되는 즉시 자료 확인해서 공개하겠다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뭐 들어오는 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 대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2: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제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자문위원 뭐 이런 것도 꽤 오래 했었어요. 그렇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그만뒀는데 이른바 그 저 부정선거론 때문에 물론 중앙선관위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자녀 뭐 채용을 뭐 좀 이상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투표 관리가 좀 부실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가

0: 주무기관으로서 회책을 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막 신뢰가 흔들리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는데 오늘 벌어진 사건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네. 이건 상당히 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게다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또 이후에 또 계속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 그렇죠.
0: 네. 경태을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황교안 후보.
3: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1: 아, 본명은 또 우리 선배님께 직접 언급해 주시니 후배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걱정돼요. 벌써부터. 너무 걱정됩니다.
3: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송원소 원내대표가 이거 지금 출구조사 결과 영향에 미칠 개연성도 있다. 여기까지 이제 갔거든요.
4: 참 너무 나가는 것이긴 한데요. 예. 실수들이 있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이제 의심의 눈초리, 불신의 눈초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건이 터지니까 실제 건보다 한 10배, 20배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것이 뭔가 의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중앙 선관위에 대한 이제 불신들을 더 강화하는 것인데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저도 서울시 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긴 한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논의 때 손 놓고 있었던 문제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애초에 그런 논의가 있을 때 매우 강력하게 여러 가지들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논의가 확장되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이미 커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뭐 이것이 설마 이제 여론이 퍼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기관이 사실은 선관위가 뭐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막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좀 부실하게 이 부정선거 논의 논쟁이 퍼질 때 대응이 부실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정말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5: 제가 볼 때 저건 경각심 가져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인사조치 있어야 돼요.
3: 그렇죠. 네.
5: 제가 볼 때는 저기 책임자는 당연히 사퇴할 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뭐 잠깐 단편적으로만 봤는데 지금 선관위 해명이 그런 것 같아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투표지가 부족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투표율을 딱 그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용지만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서 나온 2차 주문. 그러면 지금 투표용지를 어디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럼 이거는 이 두 번째 얘기를 해버리면 일단 저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애당초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야 되니까 투표지는 그럼 인쇄소 가서 몇 시간 만에 찍어오는 겁니까? 일단 지금 해명 자체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건 문책에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예요. 왜 선관위가 투표율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합니까? 그러면 혈세 아끼려고. 혈세 아끼려고 인세비 아끼려고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칭찬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본다면 약간 원칙론으로 얘기를 하면 유권자 수만큼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저것도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있는 게 선관위가 얼마나 지금 나서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단적인 사례이기도 해요, 저거는. 예.
1: 이게 오얏나마을에서 가끔도 고쳐내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약간의 의심받을 일도 벌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 선거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라 이걸 가지고 이제 빌드업이 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지난 선거에서도 그랬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사라진 투표용지 중국에서 발견돼. 이런 건 유튜브에 썸네일 달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시 한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1: 근데 이런 것들이 유통이 돼요. 실제로 빌드업이 돼서. 너무 걱정됩니다.
3: 네.
6: 지금 속보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용지 부족과 관련돼서 잠실 7동 제2투표소 대기표 대상자들이 오후 10시까지 연장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신속한 처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플랜 B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까지 다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5: 저거는 예를 들어서 시비 걸고 들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저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6: 그렇죠.
5: 그러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지금 한 표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3: 지금 뭐 국힘에서는 전면 재투표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4: 송파구가 오후 5시 때 61.1%였어요. 투표율이.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100년 만에 뭐 호우 이런 거에 네. 비할 바는 전혀 아닌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투표용지

0: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ATM기 가면은 없는 경우 있고 어디 식당 가서 영수증 할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긴 할 텐데 약간 그 점검 준비하는 데 있어서
1: 그러니까
0: 정량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2: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더라도 송파구청장 선거나 그러니까 그 기초의원 선거에서 표차가 얼마 안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3: 아찔하네요.
2: 표차가 얼마 안난 상태에서 저 문제가 불거지면은요, 저거 소송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4: 소송은 당연히 낼 거고요.
2: 그렇죠.
4: 예.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5: 이게 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투표하신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3: 네.
5: 그럼 그 얼마든지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3: 이것도
5: 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6: 실제로 저희 방송을 보면서 투표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사실 있긴 있죠.
6: 예.
5: 시간대가 다르니까.
0: 시차가 여러 개니까.
3: 네네.
6: 말씀 주셨지만, 박빙인 지역인 경우에는, 물론 다행입니다. 박빙인 지역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순조로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곳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북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평택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택을,
3: 여기는 진짜 뭐 삼성전자도 있고,
6: 예.
3: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고, 또 미군기지까지 있어서 뭔가 좀 미래적이고 뭐 전략적이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법도 했었는데, 정치적, 뭐 또 공학적, 뭐 그 이렇게 끝난 것 같다 좀 되게 아쉬운 지역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전후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왜 그 여기가 무슨 경합지역이냐, 조국 후보가 여기 나온 것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논리상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조국 후보가 여기를 선택했는가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논점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연대와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민주당 후보와 어떤 그 벌어졌던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럼 본질적인 문제는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선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3: 네.
2: 어차피 감정의 골이 파일대로 파여버렸다. 파일대로 파여버렸기 때문에 설령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서 금배지를 단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의 어떤 당의 위세가 올라가면서 당대당 통합에 있어서 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하면서 당대당 통합에 이게 그 윤활유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처음에 통합론이 나왔을 때보다 더 심한 아마 반대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돌아서 생각해 보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함석을 더 얻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다시 원내에 진입을 함으로써 당 안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여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평택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해왔던 것을 보면은 조국 후보가 그 평택을 선택하기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본인 입으로 모든 그 재보궐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를 낼 것이냐만 남아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조국 후보가 평택을 선택한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비하인드 나오는 건 이광재 후보에게 제안을 했지만 이광재 후보 아유 사양을 했고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 전후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저는 여기에 그 물음표를 찍고 싶어요. 당 차원에서 평택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용남 후보로 공천을 했을까부터가 사실은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고 보고 당력을 여기에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거 작정을 하고 공천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김용남 후보를 그렇게 그 치고 들어가면서 선거를 하지 않고 밑바닥으로 훑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반대의 결집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덜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판 자체를 좀 약간 잘못 읽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절박하다 보니까 다급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결과를 빚은 게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4: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약간 원론적으로 14군데 중에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되는 데가 딱 3개입니다. 평택을 이병진 의원 당선무용 재선거죠. 또 군산 김제 부안갑 등이 신영대

0: 여기도 당선무효입니다. 여기는 재선거고요. 또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 여기 피선거권 상실이에요. 이건 이제 보궐선거죠.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 장악하고 있다면 이 원론에 충실해서 여기에는 저는 후보 안 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평택을 해서 조국 후보나 아니면 다른 뭐 제3의 뭐 무소속 후보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거기 우리가 공천을 안 했어야 된다라고 뒤늦게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김영남 후보 공천해가지고 김영남 후보도 뭐 손해, 민주당도 뭐 욕을 먹을 대로 먹고 뭐 아주 그 최악의 장면이 벌어지고
1: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무공천을. 왜냐하면 합당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국 후보가 평택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당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안 한다고 하는 순간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나왔을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그림은 쫙 펼쳐져요. 그래서 설령 정청래 대표가 평택을 해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0: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치 지도자는 그럴 때 결단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1: 그게 이제 거기서 타이밍인데요. 차라리 선거 초입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선거 초입에 뭐냐면 재보궐 지역구도 모두 100% 공천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차라리 그때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천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합당 논란하고 이런 거 연동이 안 되죠. 당원들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고 그냥 그 원칙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전 어떤 그 지역구에 공천을 한다고 미리 선언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다음에 전략 공천한다고. 그래 버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0: 그냥 강성 당원들의 요구사항을 나는 외면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나요? 시키는 대로 하면 뭐 아무나 대표하면 되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오히려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김정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소탐대실이에요. 어차피 뭐 대표도 연임도 하고 싶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전략공천을 14개를 쫙 내가 하면 이게 다 내 세력이 되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소탐했다 지금 대실하게 생긴 거죠. 안타깝습니다.
2: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후보 다 낼 수, 뭐 정당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양쪽의 싸움이 제가 이제 많은 선거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싸움이 된 경우가 사실 이제 흔치 않았거든요. 오물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잘 듣기 힘든 표현이거든요. 갈 때까지 간 상황인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수위가 사실은 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할 정도만 되는 것인데 이번 기회로 이번 일로 인해서 이 간극이 엄청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들의 주요하게 이제 입장을 내야 되고 그것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 전체에도 문제를 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을 매우 강하게 가져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설령 김영남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잃은 것이 상당히 많은 선거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아주 조금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주제가 나오고 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는 질문이 오지 마라. 왜냐? 불편하거든요. 네. 아, 이 지역구 선거가 그래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야 되는지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그 민주당 지지자들 내 사이에 아주 큰 생채기를 남겼거든요. 과연 이후에 이 상처가 봉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힘들 거라고 여겨집니다.
4: 그렇다고 덮고 가기도 어렵고요.
3: 그렇죠. 이게 분명 이제 이후에 바로 있을 두 달 뒤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면서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대립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당 지지자신데 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게 한동훈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외부에 적이라도 좀 상대해 볼 만한 사람이 생겨야 내부에 좀 결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
2: 그래서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서로 여야가 서로 이제 심판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진영 내 내전. 이게 부산 북구갑도 그렇고

0: 이게 평택을 해서 상징되는 어떤 같은 진영 내에서의 내전. 이게 이제 굉장히 선거 내내 중요한 이제 키워드로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영 내에 안티층이 형성이 되면은 이후 더 그러니까 확장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조국 후보가 그 가장 큰 리스크, 요번에 아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진영 내 안티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그러면 거꾸로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가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진영 내 코어층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이야기냐면 내란을 겪으면서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평택을의 공천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고 이들이 오히려 감정적 결속까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코어 지지층을 만들어버렸다는
2: 정치
1: 거예요.
2: 자산을 만드셨어요.
1: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2년 뒤면 총선이 있어요. 총선 때까지 평택을 해서 계속 버티면서 그 코어 지지층을 갖고 간다면 제가 볼 때는 2년 후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다. 만약에 설령
3: 차기가 있다.
1: 요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책 입지를 확보를 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고 합당을 해서 조국 후보가 요번에 이겼는데 의원대가 평택을 해 만약에 똬리를 트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딱 요거 이 유일한 이 경우의 수가 아니라면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밑져도 지금 남는 장사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4: 이게 궁금한데요. 하우영 기자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1: 예.
4: 이 평택 지금 5명이죠? 김용남, 유희동, 조국, 황교안, 김재현. 이분들 중에 2년 뒤에 여기 출마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5: 저는 유희동 그리고
4: 그분은 원래 평택 사람입니다.
5: 예. 그리고 김재현 후보도
4: 김재현.
5: 다시 예, 도전할 것 같고요. 그
4: 다른 세 사람은 도전 안 할 것 같죠, 다음에.
5: 예, 저는 물음표를 일단 찍겠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객관적인 한겨레 기자가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뢰 자산을 별로 못 쌓은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것 같은 게 좀 있습니다.
5: 저는 이제 김용남 후보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물음표를 찍었냐면 이후에 합당 과정이나 이후에 이후에 이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의 변수들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거는 예. 합당을 전제로 할 때 이야기죠.
5: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제가 아까 유일한 경우의 수로 말씀을 드렸고 그 경우의 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 제가 김용남 후보로 평택 안 버려요.
5: 그렇죠.
1: 최소한 2년 후에 총선까지는 여기서 버티면서 입지 확보에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거죠.
3: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지면은 정말 다 잃는 거고 황여 김용남 후보가 지더라도 김용남 후보는 남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9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주요 지역별 개표율 현황 예. 김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6: 네, 개표 방송은 한겨레 그리고 TBS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잘리기 전에 한 5개라도 붙이고 가능한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붙인 곳 중에 바뀌어야 되는 곳이 벌써 두 군데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전해드릴 텐데 전국 개표율은 현재 7.6%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초박빙인 곳이죠. 대구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3.75%, 추경호 후보가 45.21%로 지금 한 8,6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자,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 여기는 정말 몇 번이나 바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MC 장원님.
7: 네.
6: 경기도 바뀌었습니다.
7: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6: 네. 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49.05%, 그리고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45.12%로 현재 2만 2천여 표 차가 나고 있고요. 개표율은 8.37%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미애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도 뒤집혔습니다. 다음은 인천으로 가볼게요. 인천 보시면 개표율이 1.85%,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6.28%,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2.88%, 표차는 한 3,700여 표차 나고 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0: 51.35%로 현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차는 4,900여 표차 나고 있고요. 개표율은 10.6%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빨간색 스티커가 붙게 되겠네요. 자, 경남 빨간색.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은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53.8%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6.19% 표차 만여 표차 나고 있고요. 개표율 꽤 높습니다. 17.5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네, 파란색 딱지를 붙여보겠습니다. 충북이죠. 송정희 아나운서님.
1: 네.
0: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1: 어디로 가볼까요?
2: 예. 관심 지역 충남, 충남 어떨까요?
0: 충남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자, 충남. 네, 현재 개표율은 6.28%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7.04%,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가 42.95%로 9천여 표차 나고 있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한 발 앞서고 있습니다. 파란색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3: 전북 궁금하지 않으세요?
0: 전북 다시 볼까요?
1: 다시.
0: 네, 전북은 스티커가 바뀔 일은 아직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현재 한 6만 7천여 표 얻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55.03%, 그리고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41.45%로 현재 한 2천여 표차 벌려지고 있는데요. 8.17%의 개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종은 파란색 딱지가 붙겠습니다. 자, 우리 하호영 기자님.
4: 네.
0: 어디로 가볼까요?
4: 경북은 색깔이 좀 짐작이 됩니다만 그래도 네. 붙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경북으로 가봅니다. 아, 네. 역시 좀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5.9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34.02%로 약 5만 2천여 표차 나고 있고요. 개표율 상당히 높습니다. 12.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은 빨간색 스티커가 붙게 되겠네요.
1: 네, 경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아 나와서 수고했고요. 자, 9시 이제 30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은평구의 박유진 의원, 뭐 후보기도 한데요.
4: 예.
1: 재선에 도전하는 전화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5: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시의원 박유진입니다.
1: 예,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5: 아, 저희 동네인데요. 지금 이제 그 같이 선거운동했던 캠프분들이랑 또 지역주민분들 해서 같이, 다 같이 모여서 개표방송 보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5: 예.
4: 예,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쭉 함께 하셨는데.
5: 네.
4: 결정적인, 국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결정적인 이슈? 어떤 게 좀 있으셨던 것인지, 이번 지방선거 특징은 어떤 것으로 좀 느끼셨는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5: 아, 예. 예. 정말 떨리네요. 이런 귀한 인터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서울시장 선거를 먼저 이야기 아마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저는 결정적으로, 서대문 고가도로 붕괴사고가 저는 결정적인 수령이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삼성역 GTX공사 철근 누락 사건이 최초의 보도만 됐을, 보도됐을 때만 해도, 이제 오세훈 시장의 추격세가 계속,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1: 네.
5: 그런데, 철근 누락 사건의 그, 정말 듣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뉴스를, 아니,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뭘 지금부터 이렇게 현대건설이 알아서 다 할 일을, 뭐, 서울시 책임으로, 민주당이 선거 공세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답변에 정말 실망했던 그 주권자들의 민심에 그러니까 서소문로 고가도로 붕괴사고는 말 그대로 그런 인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안전불감증의 상징인지를 정말 극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되었

0: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이 너무 많이 써서 지금은 별 느낌도 안 날 것 같은 이 그 낱말들이 실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원칙인 것인가 이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확실히 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가 어떤 추격의 저지 포인트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뭐 기억 앞에
0: 이걸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말씀 사실 드리는 게 굉장히 외람되기도 하고
2: 조심스러우시기도 한
0: 조심스러운 것이 예 그렇죠. 이거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사고인 건데요. 근데 네. 이제 굳이 이제 그 시기와 뭐 이런 선거 국면 같은 그런 냉정한 질문 앞에서 답을 하자면 그 두 개의 사건,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건과 그 고가도로 붕괴 사고가 정말 그 서울시정이라는 이 거대한 업무가 화려한 미사어구나 수식어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닌 정말로 가장 보이지 않는 그 원칙을 묵묵히 지키는 시정다운 시정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안타까운 네. 참사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1: 네. 뭐 이 얘기는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 그러면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예상 네. 의석수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저는 최소 8대 2는
1: 8대 2?
0: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은 제11대 서울시 의회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1대 서울시 의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이 7대 3 구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TBS 방송국 지원 폐지나 뭐 학생 인권 조례 폐지나 뭐 사회 서비스 폐업 뭐 정말 뭐 기승전 투표로 결정이 되는 구조로 만들고 그 30% 의석수로는 3분의 2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불참을 하던 반대 투표를 하던 뭐 사파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의석수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무력감을 4년 내내 느껴왔었는데요. 이번 이제 12대 서울시 의회는 최소한 민주당 국힘 의석 비율이 8대 2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저희 희망은 잘하면 9대 1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네. 있습니다.
1: 네, 예.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저도 참 좋겠네요.
2: 웃지 않아도 예. TBS 문제 말씀 주셨고요.
0: 예, 그렇게 되면은 아 이제 사실 저는 뭐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올해 26년 7월 1일부터 제12대 서울시 의회가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호 조례로 다시 이제 TBS 미디어 재단 정상화 조례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자 애를 쓰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너무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하니까 약간
1: 이상. 감사한데 이상한가요?
0: 예. 짜고 치는 얘기가 들리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저는 놀랍게도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말 이제 아름다운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22년 제11대 서울시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전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발의로 이제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내면서부터 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슬로건인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야 하게 됐던 거고 결국 TBS 방송국 하나를 문 닫게 하는 건 성공했지만 정반대로 그만큼 올바르고 당연 이제 상식적인 서울 주권자의 일반적 정서로부터는 똑같이 반비례로 멀어지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TBS 방송국 지원 조례 폐지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잘 부탁드리는 말씀 드릴까요? 모르겠네요. 뭐, 지금,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2: 송정희 아나운서가 와라는 탄식을 예. 네.
1: 1호안건 예.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0: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1: 예예예. 예. 좋은 결과 또 기대할게요, 의원님.
0: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아직 저희 실제 시의원 사람들은 개최결과 나오지도 전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뭐, 예 이런 뭐 마치 막 기쁨에 들뜬 것 같은 목소리로 하는 게 너무 송구스러운데요. 네. 아무튼
1: 예상은 그렇게
0: 정원호 서울시장이 지금 출구 조사 결과가 앞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제 10년 책정이 사라지는 것 같은 네. 그냥 그런 아름다운 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예,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은평구 박효진 의원이었습니다.
3: 그 좀 걱정은 되네요. 이게 이 제가 약간 영감 같은 소리 하나만 할게요. 이게 선거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많이 이기고 싶겠죠. 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그랬듯이 7대 3을 가지고 굉장히 횡포를 부렸잖아요.
1: 네.
3: 일방적으로 막 처리해버리고.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건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대 1 이렇게 이기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좀 적절하게 뭐 이겨도 6대 4, 뭐 5.5 대 4.5 뭐 이렇게 해서 이 정치를 좀 복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또 이를테면 만약에 민주당이 실제로 한 서울시 의원 90%를 가져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복수심에 지금부터 4년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이것도 걱정이고요. 우리 오늘 네. 계속 득표율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 당사자들은 애가 타시겠지만 너무 많이 압승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표 차이 많이 나서 된 사람들이 되게 사고 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많이 이겼죠. 92년 대선에서. 그래놓고 뭐 임기 말에 외환위기 터졌고요. 이명박 대통령 거의 두 배로 이겼잖아요. 그 나중에 감옥 가셨잖아요. 다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51.6%가 꽤 높았어요. 근데 뭐 마지막에 국정농단으로 그냥 탄핵당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팽팽하게 이렇게 하다가
1: 긴장감 가질 정도만.
3: 예, 그게 당선 이후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도 그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 근데 기자님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지 않아도 시민들 마음이 그런 거. 열심히 그런 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3: 자세. 그래서 네. 제가 영감 같은 소리라고 하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굉장히 좀 오만하면 안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기를 찍지 않은 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시정으로 잘 끌고 가야 되죠.
5: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합의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나 진영에서 합리적인 분파가 다수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합리적 분파가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거 합리적 분파가 소수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진영을 한 번은 뭔가 없고 합리적 어떤 구분을 더 키워내야만이 합의의 정치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시민들이 고민하고 주목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6대 4든 7대 3이든 5.5대 4.5든 합의가 근본적으로 계속 걷어온다라고 하는 이 불신이 가장 근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서 정신 차리게 만들자. 뭐 이런 어떤 시민들의 정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4: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이 조금은 또 제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질러놓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1: 밀당을. 예.
4: 아니 왜냐면 이 집안이 조금 힘들면 살짝 가세가 기울면 가족들끼리 그렇게 똘똘 뭉쳐요.
1: 그렇죠.
4: 근데 이게 집안이 오히려 잘 풀리면 안에서 이제 유산 상속 싸움이 시작되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걸 수도 있죠.
5: 그런데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또 잠깐 샛길로 좀 빠지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이제 그 송파구 투표지 부족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5: 만약에 그 저 사태가 난 상황에서 지금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압승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여파는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갈 텐데 장종혁 대표가 순순히 패배를 인정을 하고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면 예. 송파구권을 고리로 걸면서
1: 그쵸?
5: 오히려 다른 어떤 전선을 펼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후에 좀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서 불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또 이게 그 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오히려 그렇지. 안 좋은 측면으로. 예. 이것도 좀 봐야 될.

0: 지금 기사에 좀 뜨는 것으로 봐서는 개표를 중단하고 네, 그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에서 장동혁 대표가 개표를 중단하고 재선을 치러야 한다.
1: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이렇게.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을 네. 했었는데요.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제 뭐 헤드라인만 조금 짚어드리면 네. 준비된 투표용지 10% 여유분도 준비되지 않았다. 50%가 아닌 60% 기준으로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니네가 안 그랬다. 예. 네. 기다리다 투표 포기한, 아, 니네는 제가 준 너무 기다리다 투표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개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선거 논의해야 한다. 이런 이제 골자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했
2: 현장 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보이고요. 방점을 재선거에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위가 아주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이제 반격을 와.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3: 여기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그런 식으로
0: 피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합리적으로 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빨리 이제 개선을 하고 이 선거 결과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큰 흐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소재가 생겼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것이 지금 앞서 있는 거니까 합리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3: 하나를 좀 더 준 건 맞는데요. 저는 사실은 예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걸 갖고 굉장히 강하게 태클을 걸려고 하고 있다는 게 사전에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큰 계기를 하나 더 얹었을 뿐이지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승복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4: 근데 문제는 이제 승복을 안 하는데 마음으로 승복은 안 하지만 겉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와 대놓고 불복 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건데 네. 문제가 지금 오늘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건 산수 수준인데 간단히 이야기라면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갈릴 수 있어요. 네. 당선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당선자 입장에서는 근데 낙선자 입장에서는 어휴 잘 됐다 판 벌리자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별거 없잖아요.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지금 아까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대로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거의 대동단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선거 결과로 보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장 장동혁 체제 흔들기 이런 식으로 가지를 않게 된다라는 것이고 여야의 싸움이 거의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배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누가 지금 당선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어쩌면 더 큰 지금 판이 벌리고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2: 6월 3일이 아니라 6월 4일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건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 연기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론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의도에서부터 출발해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간단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5: 네. 아 가뜩이나 울고 싶었는데 뺨 맞은 것까지는 아니고 옆에서 고춧가루 통을 엎었어. 네. 아 일단 고춧가루 알러지 있단 말이야.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아.
1: 그럼 이 시각 누가 제일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요?
5: 선관위.
4: 거기는 마음을 졸일 게 아니라요. 석고 네. 대제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장 까지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는. 그러니까 실무선. 이런 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문제는 저렇게 되면은 항상 나타났던 것들이 사법부로 가가지고 법적 해석을 통해서 이제 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아마 가처분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0: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처분을 낼 텐데 근데 내면은 사실 불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그 법적 쟁송도 하고 뭐 권한쟁의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은 상황이긴 해서 그런 혼란이 상당히 사실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합리적인 목소리가 이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 있는 규모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3: 섞여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2: 원래대로라면 그게 정상적인 루트,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0: 근데 왜냐하면 전체 국민적 여론을 봤을 때 이제 이 사안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선거 결과를 부정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해서 거기에 국민적 기류가 아니면 보수의 대부분의 기류가 동의를 해주는 사안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3: 그렇습니다.
0: 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게 초반에 약간 뭐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수 전반의 기류를 얻으면서 동력을 확보해서 계속 싸워갈 수 있지는 못할 상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요. 네. 이제 조관 신문들을 늦게까지 마감해서 찍을 겁니다. 네. 일면에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를 보세요. 네. 그래서 재투표해야 과연 이른바 보수 신문에서 그렇게 뽑을 수 있을까요?
0: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3: 저는 그렇지 못할 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중앙정권이 석고대제 네. 또 책임자들 다 책임져야 되고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고 뭐 쟁송을 한참 해야 될 겁니다. 후유증 굉장히 심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 요구대로 재선거를 하자 이걸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4: 아마 이제 그 직관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무슨가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그 표차가 직관적으로부터 꼭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자가 100명인데 100표 안에서 뭔가 뭐 표차가 벌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거는 문제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야. 라는 국민적 어떤 정서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직관적인 게 표차일 테니까 결국은 개표 결과 이후에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0: 지금 송파구청장은 이제 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0%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송파구청장 나중에 뭐 이제 개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득표차가 미미한 경우에 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논란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4: 이게 뭐 그 입이 방정이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극단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개표를 강행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극단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저기에 뭔가 뛰어든다든지 이래버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일단 이것도 좀 방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도 좀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비상한 상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3: 그런데 예. 이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균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면 그러니까 과유불급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무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문제제기를 국민의힘에서 심각하게 하는 거는 뭐 알겠고 재선거 요거 정치적으로 그렇게 정치공세로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또 지나치게 막 오버할 경우에 과연 그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전 좀 회의적입니다.
5: 네. 송파구청장 만약에 송파구청장의 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도 재표차고 합니까?
0: 그런 경우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5: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1: 자, 지금 댓글을 읽어주는 남자 MC 장원님께 마이크를 네. 넘겨볼까요?
5: 갑작스럽게 네. 말을 좀 드리려니까. 자, 빅벨님께서 투표용지 사건은 정말 해외 토픽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협력방송 너무 좋습니다. 자, 수시로 헤쳐 모여 방송.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눈 내리는 님께서 아, 선관위를 향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변명이 더 웃긴 것 같아요. 투표율이 낮아서 80% 미만으로 출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헤드셋이 너무 크다.
1: 아, 그런가요?
5: 헤드셋이 큰 게 아니라 출연자들 얼굴이 작습니다. 아우. 네.
4: 그 방법이.
5: 자, 임금님 귀에 캔디님께서 자, 종배형하고 어울려요. 아날로그 방식.
4: 아, 왜 또 저를 끌어들여요?
5: 자,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는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인데요. 김종배 앵커님 패널일 때 텐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참 젊겹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4: 혹시 제 MC 자리 돌리십니까?
5: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그 패널로 나오셔서 본인 이야기를 좀 더 적절히 하실 네. 때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시던 분이신 것 같아요.
1: 네. 반기하시네요.
4: 네. 그럼 뭐 투자 뛰죠 뭐. 네.
5: 자, 그리고 유수팡님께서 90년대식 아날로그 방송 반갑습니다. 깊이 있는 해설진들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자, TBS 한겨레, 한겨레 TBS 공동 개표 방송 시선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아까 뭐 개표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송파구 광진구는 아직까지 개표가 네. 안 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조금씩 예, 개표가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개표 상황 좀 관심있게 볼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4: 역시 근데 저는 아, 요 포인트도 하나 좀 얘기 좀 했습니다. 네. 이제 개표 초반이긴 한데 사전 투표는 아직 안 열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만약에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사전 투표함을 열었는데 갑자기 확 기울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모스탄이 뭐라고 할까요?
2: 그 이름이 등장했군요.
4: 아, 저는 지금 궁금해서 오늘 중으로 저기 그 출국 정지 집행 정지 신청 낸 거 네. 결과 나올 것 같다고 봤거든요. 아직도 안 나왔더라고요.
1: 아직
4: 예, 그 가처분인가 기각인지 인용인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무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저 송파 저 문제까지 지금 겹쳐버렸으니까 만약에 사전투표함을 열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던 이 개표 추이가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어버린다면 또 온갖 소설을 다 쓸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5: 자, 오늘 새벽까지 박빙인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참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은 다 여야 대결이 아니네요.
1: 그러네요. 네. 네. 네. 네.
5: 그게 이번 선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2: 네. 아주 날카롭네요. 머릿속에 막 불려왔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라기보다도요.
3: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출구조사 숫자 너무 믿지 마세요. 출구조사도 틀립니다. 네. 내일 아침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겼다 안심하지도 마시고 또 졌다라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좀 차분하게 잠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예측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중 복잡계 이론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예측을 하면 그 자체가 표심에 영향을 굉장히 깊숙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이라는 게 거의 한날 뭐 지금 사전 투표를 많이 하긴 하지만 한꺼번에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흐를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변수가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항상 모든 선거는 이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이번 전국 지방선거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 네. 모든 선거가.
5: 저 김상아 아나운서 의견도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1: 네, 보시죠. 뭐 바뀐 스티커 색깔 바뀐 데가 있을까요?
6: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 나머지 구간을 한번 보면 뭐 울산이 국힘에서 울산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경북이랑 경남 빼고는 전부 다 파란색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댓글을 읽어드리면 바람 속을 걷는 법님이 다행이다. 스티커 모자라지 않아서. 저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은 김혜지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5: 투표용지도 네. 모자랐는데 스티커까지 부족했어요.
6: 그러니까요. 네. 스티커는 넉넉합니다. 다행히. 네.
1: 지금 오늘은 진짜 뭐 그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뭐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2: 네. 예. 사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도 그렇고 패널들도 그렇고 지금 다 당황한 상황, 황당한 상황 그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그나 지금 바뜩 떠오른 하나의 그런 게 있어. 저기 수능 보다가 네. 시험관이 저기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1분인가 2분인가 수험생들이 저기 모자라게 갖고 막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5: 네, 있었어요.
4: 그렇다고 수능 무효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 무효 안 됐죠.
5: 네. 네.
4: 갑자기 이게 생각나요.
0: 비유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4: 유사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소송은 있었을지언정 무효는 안 되었다.
4: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그런 결과.
2: 윤행 대표님은 남아있는 포인트 어떤 걸로 좀 짚고 넘어갈까요?
0: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이 지금 저 일부 분들한테 먹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본투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5: 네.
0: 그래서 본투표까지 또 확산되는 거 아닌가 지금 걱정이 많이 돼서 그 생각이 이제 너무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뭐 송한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면 여론조사는 뭐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출구조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떨어진 데서 나오는 사람 매 다섯 번째 또는 매 일곱 번째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특히 말 안 하는 분들은 어떤 지역의 어떤 보편적 정서와 위배되는 투표를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제도 지금 이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불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부산이나 대구나 강원이나 전북 이런 데 보면은 또 부산 북갑이나 평택을도 그렇고 미묘한 차이 1, 2% 안에 있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뭐 약간 있다고 한다면 의미 있게 약간만 있다고 한다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TBS 한겨레, 한겨레 TV, TBS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대표 예. 방송 보시면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방송이 다 되셨어요.
1: 네. 뭐 광역단체장 윤곽은 이제 자정 정도는 돼야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예. 이 3부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날을 넘겨서 예. 방송을 하시지 않을까.
2: 아마 1시까지 예고돼 있죠. 예. 네, 지금 듣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3부에서는 대환고래로 요즘 네. 유명합니다. 김한길의 기자하고 TBS 나선홍 아나운서 나오시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바통 넘겨드릴 거고요. 예. 정상근, 오윤혜, 김은지, 과부신 이렇게 짱짱한 또 패널들이 넘볼 수 없는 디테일로 예, 또 수려한 입담으로 늦은 시간까지 2016 시민의 선택과 함께하실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 또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1: 그렇죠.
0: 예, 투표 못 마친 지역 선조치 완료 전까지는 개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왔네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마 또 아주 큰 뭐 역사상 좀 길이길이 남을 그런 예.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리아이도님이 다양한 패널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식간에 2시간 지나갔다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했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1: 아직 안 끝났습니다.
0: 네, 안 끝났습니다. 저희 3부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1: 네.
0: 자, TBS와 한겨레,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 2부. 지금까지 저는 TBS 아나운서 송정혜였고요.
1: 저는 한겨레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BS와 한겨레,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공개표방송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TBS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1: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을 맡은 한겨레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김한 기자 어깨 펴시고요. 네네 많이 긴장돼. 잠깐만요. 어우 손에 어우 식은땀 봐. 예.
1: 아니 뭐, 방송 각색을 많이 하시네요.
0: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예. 좋습니다.
0: 1부, 2부. 방송 다 보셨죠, 여러분?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3부가 사실은.
1: 10시부터죠.
0: 네, 여기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TBS가. 한겨레가. 네,
1: 투표함이 많이 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 3부가 되는 순간 격전이 지금. 네, 네.
1: 애들이 많다.
3: 이렇게 방송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1: 오늘 방금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로는 신문도 오늘 새벽 4시까지 하기로 했다.
0: 아, 그래요. 자, 일단 말이죠. 우리 김한 기자님이 네. 그 방송 진행은 처음이죠.
1: 처음은 아닌데 네. 이 자리에 앉는 건 처음입니다. TV에서.
0: 아, 그렇군요.
1: 제가 늘 조 끝자리 아니면 조 끝자리 쪽에 앉아
0: 저 그늘진 곳에 네.
3: 끝자리에 앉아있는 우린 뭐가 되죠?
1: 그렇죠. 와, 가운데 와보니까 마음이 그렇네. 네.
3: 사람이 서 있는 네. 자리가 중요합니다.
1: 아, 그렇죠. 덕분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0: 아무튼 오늘 표정 좋고요. 네. 지금 네 분의 게스트분들이 나오셨는데 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소개를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 걸 잘해야죠.
1: 아, 알겠습니다.
3: 아, 근데 괜찮겠죠? 아, 네. 직접 할까요, 소개?
1: 뭐 그런 정도는 알아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0: 그래.
3: 네. 네. 네. 먼저. 맨 끝자리부터 할까요?
1: 네, 저쪽부터 네, 하겠습니다.
4: 네,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방송인 우연혜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아, 전가요?
1: 네.
5: 네. 네. 오마이뉴스 정치부 곽우신 기자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곽우신 기자님.
6: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0: 네. 네. 김은지 기자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6: 아, 예. 예. 예.
7: 네, 저는 맞은편 끝자리에 앉아 있는 네, 정상근입니다.
0: 아, 네. 네.
3: 맞는 것 같아요.
1: 아, 끝자리.
3: 네. 네.
0: 요즘에 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1: 사과드립니다.
0: 네, 보거나 들으면은 네. 거의 이분들이 아, 그렇죠. 다 주름을 잡고 네. 계시잖아요. 네.
1: 거의 뭐 네. 한국 시사의 한 45% 정도 책임지고 계신 분들. 네.
3: 아니, 오시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1: 저희가
3: 아닌데도 있거든요.
1: 10시부터 지금 TBS 한겨레, 한겨레 TBS 공동으로 준비한 개표 방송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다들 이제 출구조사 결과 보셨을 테고, 개표 결과 지금 진행 중인데, 다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네. 자, 우리, 네, 김은지 기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6: 아, 네,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놀랍긴 한데, 아직도 네. 우리가 최종 투표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네. 선거관리 부족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투표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재투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좀 여러모로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서 굉장히 좀 우리가 축제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좀 애매한 이 상황 좀 유감스럽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실시간 뉴스를 좀 전해드리자면 일단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앞서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 전해드렸고요. 현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입장 표명 중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 사과 국민 이해하기 어려워. 사과만으로 부족, 진상 파악 필요하다. 또 많은 서울시민 투표 진행, 개표 중단 이유 없어.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거죠?
6: 네.
0: 네네. 네.
1: 지금 곽우신 기자 방금까지도 이제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네. 오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5: 국민의힘 지금 갑자기 네. 뭔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1: 살아나고 있다.
5: 굉장히 치면 초상집 분위기였네 갑자기.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장동욱 대표도 뭐 과천으로 달려간다 지금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있고 네. 과천 선관위로 지금 부정선거 의심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전환기시도 지금 거의 소집력 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몰려가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네. 지금 이 선거 부실을 이유로 하다못해 서울시장 선거라도 재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자신들이 확실히 승기를 다시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단순히 부실 관리를 넘어가지고 이거 참정권을 보장 못 받았기 때문에 재투표가 필요하다. 재선거 해야 되는 이런 주장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0: 네.
5: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0: 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7: 뭐 선관위 얘기는 뭐 다들 하셨으니까
0: 네. 근데
7: 사실 이게 지방선거가 처음 돌입됐을 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내심 뭐 10인 10 5대 1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만큼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좋았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휩쓸려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경합지가 한 네 군데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막판에 이제 보수 결집이 이번 선거에도 좀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우리 오윤혜님.
8: 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지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0: 아니, 그냥 뭐라고 편하게 하세요. 네, 저희도 힘드네요.
1: 지금
0: 네.
1: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의 예상, 저는 예상한 방송의 그림이 있었는데, 네. 이 이제.
0: 그 뭐예요? 뭐
1: 투표를 못한 상태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아, 지금 상황이 예, 복잡해지고,
8: 복잡해. 네,
0: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알아서
8: 말하면 네. 되겠죠.
0: 튀어나오면서 네. 하는 걸로 해야죠.
8: 예, 저는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 교수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같고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역들이 다 1% 이내 종합들이라서 네. 아, 오늘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1: 일단 뭐 지금 정확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시달려온 것의 어떤 후과 같은 일로 벌어진 일인데 이걸 그렇다고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선거 결과 당락 이런 부분들에 너무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 지금 조금 진행되는 경과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후보들 입장도 좀 뭐 나온 게 정리된 게 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오세훈 시장도 입장을 냈을 것 같은데.
6: 네, 아까 이제 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네. 취지의 이야기를 오세훈 이제 후보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우 후보도 그러니까 투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선관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개표 중단이나 재투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과는 좀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늘 밤 사이에 시끌벅적하고 좀 우리 사회가 이걸로 좀 한 차례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7: 이게 진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쪽에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송파 지역에 이 투표 용지를 한 50% 정도의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준비해놨다라고 하거든요.
0: 그러니까 50%요?
7: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뭐 버려지는 투표 용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또 의혹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게 50%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0: 그러게요.
7: 수치여서 네네. 사전 투표율이 좀 낮았다고 해도 이게 본 투표 때 뭐 60%도 70%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거니까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그렇죠. 정도 준비가
0: 충분히 좀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7: 이거는 선관위가 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일단 그렇고요. 시청자 의견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김인경 님이 어머나 10시 게스트분들 빵빵하네요.
8: 아, 저희끼리 박수하면 되는 건가요?
0: 아, 그럼요.
1: 아, 빵빵합니다. 아,
7: 우리만 만족하면 되죠.
0: 뭐. 네. 자, 또 소개해 주세요.
1: 유톰 5818 님이 본격 새벽까지 가는 방송 가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 네. 아, 새벽까지 가요?
8: 근데 이거 저 10시 아닙니까?
0: 네. 가자 그래도 가자 해야 되는데 가자 약간 브레이크 잡히네요.
1: 아, 네.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투표함이 많이 안 열린 상태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김환 기자 반가워요 그러셨는데
1: 네, 네. 네. 네 저는 김환입니다. 네, 네, 저는 김환이고요. 네, 네.
8: 김환이라고 네. 대완고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네. 계세요.
0: 어쩌다 그 별명이 네, 붙여진 겁니까?
1: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0: 아, 그래요? 네. 얌얌이 님이, 네. 김환 기자님, 네. 부산 북구갑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하동훈님 당선될까요? 제가 요즘 살면서 제일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러셨어요.
1: 제가 아까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내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이름들이 몇 개가 지어질까를 해서 이름을 써놓고 있었거든요. 네. 한 개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산 북구갑, 뭐 평택, 대구 다 지금 출구조사나 예측조사 결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개표 결과 지켜보시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있다 보면 사실 개표를 할 때 캠프 취재 오래 해보셨으니까 초반과 중반과 종반이 이제 말하자면
0: 다르죠.
1: 네, 확인 네. 지금 뭐 초반 분위기에서는 좀 어떻게
0: 네, 과거신 기자님.
5: 그러니까 초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원택 후보가 되게 치고 나가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사실 네. 대체로는 김관영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워낙 원사이드하게 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흐름대로 가는 건데 생각보다 출구조사나 예측조사는 다르네 하고 하는 부분들이 몇 지역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들은 보면 다 개표율이 다 10% 이내여 지금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저희 예전에도 제가 4년 전에도 지방선거 때 김은혜 후보 캠프 가 있었거든요. 경기도지사 선거가
0: 거기 바뀌었죠.
5: 아까
0: 바뀌었죠.
5: 네. 그때도 사실 제가 이제 후반까지, 그러니까 그 이제 시간 쭉 넘어 보면서, 아, 김은혜 후보 당선 시나리오로 써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왜 당선됐는가. 분석기사에 쓰고 있었어요. 근데 후보가 온다고 하면서 계속 안 와. 제가 이렇게 계속 미루더니, 표가 붙더니, 마지판에 특히 이제 부천시를 이제 개표를 하면서, 네. 부천시를 사전투표함을 열게 하면서, 갑자기 김동연 후보 쪽으로 확 쏠림이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 김은혜 후보가 그냥 안 왔어요. 결국 제가 준비했던 기사를 못 나가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제가 잘못한 건 원래 두 개 다 써놨어야 되는데, 하나만 써놨다가. 네. 그런 상황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꽤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경합지로 나왔던 곳들은 왜냐하면 또 동별로도 보통 선거할 때 이제 표심도 다르고 선행도 다른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고 네.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릴 필요도 없고 너무 일찍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 그래도 출구조사랑 예측조사 중에 어디가 더 확률적으로 조금 더 정확도에 가깝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1: 뭐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출구조사는 이제 투표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네. 사람들을 일정한 비율로 만나서 네, 사람이 직접 사람을 네. 직접 조사를 하고 네.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 부분에 대한 보정 작업을 하고요. 이 예측 조사라고 오늘 JTBC가 발표한 네. 거는 우리가 이제 비공표 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에 되게 광범위한 조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이거를 기존의 투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보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측 조사는 우리가 이제 선거 기간 내내 보았던 여론조사에 좀 가깝고 출구조사는 어쨌든 오늘 직접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가까운데 기존까지는 이 출구조사도 사전투표에 대한 보정 비율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 예측조사와 출구조사가 확연히 달라지는 바람에 결과를 어떻게 될지 봐요.
0: 오늘 아까 보니까 지상파 3사하고 네. JTBC하고 결과가 달랐어요. 네.
7: 제일 부산 북구가 부산 북구가 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이제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조사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8: 그렇죠.
7: 좀 뭐랄까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뭐 여론조사가 많이 도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게 여론조사 전화번호 그리고 또 후보들의 홍보 전화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전화번호가 오는 즉시 족족 차단을 했었어요. 선거 중반 이후에. 네. 근데 부산 북구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십 통의 여론조사가 돌아갈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절박한 사람들 나름 그쪽의 지지자분들 네네.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좀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이 좀 더 여론조사에서 활성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JTBC는 여론조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네. 또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하정우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왔던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좀 출구조사 쪽이 더 오히려 좀 더 실제 민심과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 네, 그렇군요. 출구조사하고 예측조사하고 사실은 그때 출구조사도 정확했을 때도 있고 뭐 한데 예전에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은 당선자를 맞추는 건 쉬운 일이었고 표차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 예측조사가 조금 더 그 실제 표차에 좀 가까운 편으로 나왔었죠.
0: 예측조사가.
5: 네, 예측조사.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이게 큰 판이냐 작은 판이냐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따라서 그때 좀 달랐기 때문에 네. 무조건 출구조사가 예측조사보다 정확하다라고 단정짓기도
0: 좀 어렵다.
5: 네, 좀 어렵다.
7: 이게 부산 북구나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가 좀 이루어졌지만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가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의 여론조사 피로도가 굉장히 상당하고 실제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역 신문들이 여론조사를 벌이려고 했지만 샘플 모집하는 데조차 실패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1: 평택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올해 이번 선거에서도. 네.
7: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번 개표 결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지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원래 이제 출구조사나 예측조사가 다 지방선거가 제일 어렵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업체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 같은 경우에 사실 인물이 전국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인물들이 다양하고 적고, 모수도 적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 개표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8: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각에 네. 부산북과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네. 개표 상황들과 득표를 좀 보면 어떨까.
0: 자, 그러면 말이죠. 네. 이쯤에서 죄송하네요. 네. 주요 관심지 개표 현황 우리 TV에서 정말 얼굴이죠.
8: 네.
0: 김혜지 아나운서.
9: 안녕하십니까.
0: 사실은 여기 앉아야 되는데 네. 가 이쪽으로 가.
8: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주세요.
0: 네. 오실래요?
9: 네. 네. 아닙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TBS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시 기준 투표율은 61%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높습니다. 역대 지선 투표율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8회에는 50.9%, 7회에는 60.2%, 6회에는 56.8%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표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전국 개표율은 16.11%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단체장들 한번 개표율과 그리고 득표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먼저 봐야겠죠?
0: 네, 서울 봐야죠. 네.
9: 예, 서울은 지금 민주당의 정원우 후보가 9시 40분 기준 65.01% 득표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가 32.70%
0: 이러면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 아닌가요?
1: 지금 개표율은 7.2% 지금 개표가 됐어요. 네. 네. 생각보다 좀 더딘 상황이네요. 그럼요.
9: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10시 기준으로 개표가 5% 진행이 됐는데요. 박찬대 후보가 57.38%, 유정복 후보가 41.68%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그래도 개표가 좀 됐어요, 진행이. 14%. 네. 됐는데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4.46%, 추경호 후보가 44.51% 득표하고 있습니다.
0: 좀 많이 차이 나요.
1: 그러네요. 네. 이거는 꽤 이제 초반에는 격차를 좀 벌이고 있는데 네.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투표, 투표하면 어떤 게 먼저 까든지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게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뭐 이걸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9: 네. 네. 그러면 스티커는 일단 두 개 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좋아요.
9: 네.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은 18%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전재수 후보가 52.1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6.27%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 20% 네. 개표율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세선이 만들어져 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네. 네, 그리고 경기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경기.

0: 도는 지금 추미애 후보가 49.92%, 양향자 후보가 44.28%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시 40분 기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김경수 후보가 49.44%, 박완수 후보가 50.55%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 굉장히 여기는 접전이네요. 지금 18% 이상 개표가 됐는데 한 2천여 표 차밖에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초접전.
0: 그리고 전북 보려고 하는데요.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52.29%, 김관영 후보가 41.46%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상호 후보가 54.74% 득표했고요.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45.26%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 여기도 25% 정도 지금 가까이 되는데 한 2만여 표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니까 추세선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전남 광주 개표율 보면 24.7%인데요. 민영배 후보가 81.73%, 이정현 후보가 9.06%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3: 선거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2: 당선 확정이 가장 빨리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광역 단위에서 2등 후보가 10%가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정현 후보가 10%가 안 나오는 결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 10% 득표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선거비 보전의 기준이거든요. 절반이고 그 이후에 15%가 전액이기 때문에 또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긴 합니다.
4: 네, 저희가 이제 기획회의 할 때 이 그 스티커를 두고 좀 크게 할 건가 작게 할 건가. 그런데 아주 잘 산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보관해야겠습니다.
4: 네, 아주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에도 써먹어야 돼요.
4: 끝났나요?
0: 아니요, 더 가겠습니다.
2: 남은 지금 늦게 있습니다.
0: 자, 충북 갈 건데요. 제 고향 충북.
1: 아, 충북.
0: 원래 충북 사람들이 좀 느리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개표율은 가장 빠릅니다. 31%. 신용한 후보가 53.56%, 김용환 후보가 46.43%로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한 2만 한 5천여 표 정도 차이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충남 보겠습니다. 박수현 후보가 58.21%, 김태흠 후보가 41.78% 득표율 보이네요.
4: 네. 김혜지 아나운서의 완벽한 정리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울산 이런 데 울산. 나나요?
0: 볼까요?
2: 그래도.
1: 이게 또 이제
4: 기획 의도인가요?
0: 아니요, 저는 이제 잘 봤습니다 하시길래 이제 정리 하나보다 여기까지 해야지.
2: 물론 뭐 출구조사나 예측조사에서는 여기가 이제 워낙 이제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하는 김에 또 같이. 또
1: 김은지 기자의 고향입니다, 울산.
4: 자, 울산 가보시죠, 울산.
0: 네, 울산 가보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개표율은 15.07%고요. 이건 지금 이 시각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태진 후보가 58.49%,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35.44%로 3,117표 차 나고 있습니다.
2: 아, 지금 아무래도 광역시장은 별로 이제 쟁점이 안 되다 보니까 재보궐선거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울산 남구의 재보궐선거.
0: 오류가 있었네요.
1: 지금 뭐 평택 관심 있는 재보궐선거죠. 평택이 지금 개표율이 6.1%인데 이 시간 기준 조국 후보가 38.12%, 김영남 후보가 32.8%로 한 300표 차 지금 차이. 그러니까 이미 6% 개표 기준에서는 한 300표 차 차이 정도로 굉장히 여기도 이제
4: 지금 엎치락 뒤치락인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또 민주당 김영남 후보가 좀 앞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바뀌었네요.
2: 유희동 후보는요?
1: 지금 제 1, 2위만
4: 유희동 후보는 23.76%, 1,402표 지금 얻고 있습니다.
1: 지금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개표율은 12.65%고요. 하정 후보가 54.23%, 한동훈 후보가 37.83%, 박민식 후보가 7.93%로 표차는 한 1,700여 표차 정도로 하정 후보가 개표 초반에는 앞서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3: 방금 들어온 이제 평택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후보가 34, 김영남 후보가 33 더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 정말 초박빙이네요.
2: 그거 뭐죠? 경주?
1: 경주 말이죠.
4: 네.
1: 지금 격전지들 쭉 현재 초반 판세긴 하지만 들었는데 좀 뭐 의외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을 좀 끝까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지역 있습니까?
2: 박 기자님 어느 부산. 부산 7.3 박민식 후보 뭐 한 겁니까? 머리도 깎았잖아요. 7.3은 진짜 아니죠. 분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득표율이면 사실 다음에 또 나오기 어려운 기준의 득표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지역을 이제 오픈하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초반 레이스가 안 안 좋은 건 맞아서
5: 실망스럽습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8년을 염두에 두고 박민식 후보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5: 그러니까요.
2: 한 자릿수면 사실 다음이
1: 박민식 후보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있는 득표는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십니까?
2: 그래도 15 정도는 15 정도.
6: 네. 그렇죠.
1: 예. 평택은 어떻게 보세요, 과구신 기자?
7: 아니 저는 평택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저도 헷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

0: 까지 바꿨던 게 이제 아 그래도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던 거는 투표율이 다른 지역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투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거는 연성 지지층이 많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조국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연성 지지층이 내가 민주 진영을 지지하지만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를 찍어줘야지 하고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공방 과정에서 아 그냥 뭐 둘 다 별론가 보다 그냥 안 찍어야지 라고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 혹은 조직표 싸움이 되는 거고 조직표 싸움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김영남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1: 우리가 있다.
0: 네, 라는 얘기였습니다.
2: 근데 누가 이기든 상처를 너무 많이 남긴 지역 아닙니까?
3: 그렇죠.
2: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마데 카슬로도 안 돼요.
1: 아, 갑자기
2: 이제 그러다 보니까
3: 들리실까 봐. 아, 지금 밖에서
2: 아, 맞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카슬로도 안 됩니다.
3: 자,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다 정리가 안 끝났죠? 끝났나요?
4: 몇 개 더 할까요?
3: 아, 네. 혹시 해주세요. 교육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4: 교육감이요. 예, 네. 네, 교육감. 아, 근데 아까 마음에 좀 걸려서 울산 한번 하고 갈까요?
3: 아, 울산.
5: 아, 아니, 안 걸리셔도 됩니다.
4: 예, 예, 예. 예.
1: 아, 울산 중요합니다. 당연히. 예,
4: 지금 개표율이 18% 됐고요.
1: 아, 예.
4: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56.12%. 아,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38.89%. 18,000표 차 정도 나고 있습니다. 교육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네.
5: 네. 그 와중에 당선 확실히 벌써
1: 아, 당선 확실히 떴습니까?
5: 물론 오디오. 대구 MBC이긴 아, 합니다만은 네. 속보로 나왔는데요. 이진숙 이제 대구 달성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 확실 수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1: 박정희 후보가 굉장히 많이 쫓아갔다 접전이다 여론조사에 이런 결과도 있었는데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진숙 후보가 당선 확정. 이거는 뭐 그러게요. 역시 지역으로 봐야 될까요? 지역. 예, 문제로 작동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6: 그 워낙 그쪽이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뭐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좀 높게 나온 바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국보다 여론조사 기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인구수에 대비해서 한 6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90여 개 정도가 되니까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버리면 좀 피로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달성도 사실은 기존까지 나왔던 여론조사가 굉장히 두 후보가 딱 붙었다라는 여론조사였는데 네. 아무래도 좀 박형영 후보 쪽을 지지하는 분들의 좀 그런 간절함이 좀 더 세다 보니까 여론조사 응답률이 좀 더 높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이진숙 씨가 이제 국회 입성하시는 겁니다.
3: 네, 그렇게 되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과방에서
2: 네.
0: 보겠네요.
2: 네.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청와대 지금 속보가 네. 지금 나왔는데 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다. 이런 논점을 낸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취지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감찰 지시하라라는 문의가 많은데 삼권 분립 취지상 권한밖에 취지여서 그러한 것이다 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1: 관련해서 그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러 의견 보내주시고 있는데 켄 SB님께서 아니 이건 여야 정파를 떠나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이 박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무궁화님도 선관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해야 하고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관계자들은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 거는 분명한데 이게 그쵸? 이제 선거 결과 혹은 선거 중단 뭐 재선거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굉장히 좀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판단하기 좀 어렵고 예민한 문제긴 한데 일단 쟁점을 좀 나눠서 보면 네. 이게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될 만큼 엄중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누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3: 정상근 기자님?
6: 아, 저요. 네. 제일 어려운 문제.
5: 저는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세게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화난 여론들이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세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낮에도 다른 방송에서 이게 선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저 스스로 되게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 하시고 그리고 투표장 다 나오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민망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중한 입장들을 모두가 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러니까 말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제 시간에 투표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 이분들한테 이제 투표용지를 빨리 나눠드리면서 대기표를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 투표용지를 드려서 투표를 마무리한다. 까지라고 한다면은 뭐 그걸 가지고 재선거까지 갈 문제냐? 왜냐하면은 재선거를 치른다고 하면은 이거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표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6월 3일에 그 측정하기로 했던 그 표심이 아니라 다른 이슈가 끼어들어갖고 다른 시기에 표심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민심을 반영해가지고 대표자를 뽑는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선거냐라는 또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 이제 일부만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결론이 났다면 이것도 근데 하는 동안 시간이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혼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었는데 최대한 빨리 진화를 해가지고 재선거를 안 하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맞다. 근데 다만 재선거를 무조건 안 하겠다고 또 여권이나 이런 데서 이거 막 나가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게 또 표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 거리 둬야 한다.
1: 이런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네. 네, 저희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네요. 네. 오늘 지금 개표 방송이라 그래서 이제 개표 네.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2: 그러니까 이게 법적 쟁점이 있어서 뭐 저기 법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선거법을 이제 보면 보통은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굉장히 큰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락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뭐 구청장 선거까지 이거가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인원수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시의원이나 구의원 정도의 당락에는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여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선거 소송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선거 사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유권자들이 불편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참정권을 침해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집단적인 참정권 침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 문제 삼을 사람이 나설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일단 듭니다.
3: 네. 진짜 복잡한 문제네요. 네. 이게 진짜 만약에 뭐 재선거를 결정해서 재선거를 간다고 하면은 6월 3일에는 투표가 되는데 그날에는 투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투표권도 이제 방해가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2: 그러니까 이게
4: 재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구에 관련해서만 재선거를 말씨하신 거죠? 전국적인 재선거
2: 그건 아니죠.
4: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있는 지역이죠.
2: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있는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송파까지로 볼 거냐, 아니면 그 동까지로 볼 거냐, 뭐 이런 게 다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선거 어쨌든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판단이 소송을 갈지 안 갈지도 뭐 지금 불확실하지만 간다라고 하면 판단이 날 때까지 좀 굉장히 좀 혼란과 그 장기화가 될 수 있겠다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러니까 지금
2: 네.
0: 당장 그 이제 장동욱 대표 같은 경우는 과천에 있는 선관위로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소위 일부 이제 극우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은 송파구 선관위로 가가지고 개표 중단시켜야 되면서 이렇게 몰려가고 지금 소집령이 내려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네. 그 상황에서 또 이분들이 또 아, 이거 부정선거다 당장 중단하라 재선거하자라고 할 텐데 그럼 네. 그거는 저희 이제 서부지법 폭동 때도 나왔던 것처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동시에 다수의 시민권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조기에 어쨌든 조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죠.
2: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어쨌든 선거 불편을 투표를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맞아요. 이게 이제 선거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선관위 입장에서도 실제로 이게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었다라는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시간이 몇 시기가 되든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을 최대한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조치로 좀 일단은 그렇죠. 네, 단기 처방을 네.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엄정한 네. 조치.
1: 자,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한겨레TVS, TBS 한겨레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아까 교육감 네, 들여다보셨는데 네. 네, 결과 나왔나요?
5: 지금 전국 교육감 16석 가운데 유력한 후보가 나왔는데요. 네. 유력이 떴습니다. 네. 먼저 전남 광주. 김대중 후보가 45.92% 득표율을 보이면서 유력하고요. 네. 충북의 경우 윤건영 후보가 48.18%를 득표하면서 유력 떴습니다.
1: 네. 그리고 제주 전남 광주 충북은 유력이네요.
5: 유력? 네. 네. 그리고 제주 고이숙 후보가 48.09% 득표하면서 유력이 떴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근식 후보가 현재 1위고요. 부산은 김석준 후보 현재 1위입니다. 대구는 강은희 후보가 47.72% 득표율 보이면서 1위 달리고 있고요. 인천은 도성훈 후보 40.28% 1위, 대전 성광진 후보 1위, 울산 조용식 후보 1위, 세종 강미애 후보 1위, 경기 임태희 후보 1위, 강원 강사명 후보 1위, 충남 이병도 후보, 전북 천호성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경남 송영기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1: 네. 자, 지금 시청자 의견 중에 김종필님,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 개표 발표 없나요? 네. 그러셨는데.
2: 송영길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죠?
3: 네. 네. 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1: 아직 개표함이 안 열리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요거는, 만복이님, 김환님, 오윤혜님, 시원한 말씀 듣고 싶어요. 네.
2: 시원한 얘기를
4: 시원하게 한번. TBS 송출을 안 하면 제가 좀. 왜?
1: 안 하세요. 아니요.

0: 큰소리네.
1: 괜찮아요. 아, 밖에 계신 분이 맡아 책임지니까. 네. 네.
2: 지금 뭐
1: 시원하게 하십시오. 네.
2: 껄껄껄 웃고 계십니다. 네. 네. 네.
3: 네. 네. 시원하게 이제 새살이 솔솔.
1: 웨인 네. W님이 네. 김은지 기자님 최고.
2: 아, 네. 네. 네.
1: 그런데 지금 정상근 기자님이나 가구신 기자님 네. 아, 문자는 없는 걸로. 네.
4: 왜냐하면 저는 이제 빨판 상어처럼 기회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흡입력은 확실히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1: 역시 흡입력이 대단하세요.
2: 의상도 어쨌든 빨판적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의상의 컨셉이 뭡니까 오늘?
4: 아, 네. 오늘 이제 약간 중립기어를 아. 받고 왔다. 아. 네. 이제 스카이를 합쳐가지고 약간 약간 반만 섞었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2: 스카이가 아, 근데 너무 많이 보여요.
4: 그렇죠. 약간 면적에서 문제가 있었다. 근데 네. 심장에 가까운데 약간 또 핑크기 아, 때문에 핑크기 약간. 때문에.
1: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지역별 최종 투표율을 보면요.
2: 네.
1: 그 어느 지역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느냐. 네. 이것도 이제 또 관건인데. 부산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부산 북각 같은 경우는 70%가
2: 거의 육박.
1: 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 아. 네. 김은지 기자님이 지금 웃고 계시는데.
0: 네. 아, 네. 근데 뭐 지금 투표율을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 게 개표 진행 상황으로 좀 염두에 두는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긴 한데요. 지금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개표율이 18.83% 네. 지금 이 시각 그러고 하고요. 근데 하정우 후보가 뭐 지금은 앞서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54.1 그리고 한동훈 후보 38.31 그리고 여전히 박민식 후보는 7%대에 아~ 머물고 있어가지고
5: 그게 사전 투표랑 본 투표 중에 뭐가 먼저 오픈됐는지도 알 수 있나요?
0: 그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할 텐데
1: 네.
0: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활성화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봤던 한동훈 후보만의 활성화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도 네. 진짜 끝까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 끝까지 새벽까지
2: 네. 네. 네. 아니 근데 부산 북갑은 네. 투표 인원수나 지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개표율이 높긴 네. 해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네. 네.
2: 그 전국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지사 16석이지 않습니까?
0: 네.
2: 현재까지 한 20% 가량 개표가 된 상황에서는 경북만 빼고는 모두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1: 네.
2: 우리가 이제 스코어로 말하면 현재는 15-1 스코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네.
3: 부산 북갑이 왜 투표율이 높냐면은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지지층이 워낙 활성화돼 있고 이제 선거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평택은 격전지인데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냐.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이제 공장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1: 아,
3: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부산 북갑 주민들처럼 내 고향 같다는 느낌이 좀 들진 않아서.
2: 연고에 대한 인식.
3: 네. 그러니까 평택이 항상 선거 결과가 이제 투표율이 좀 낮아왔었어요.
2: 네. 아, 지금 정상근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동안 네. 평택 개표율이 10.97%거든요.
0: 네.
2: 근데
0: 네.
2: 표 차이가 9표 차입니다.
3: 9표 차이.
0: 지금 누가 9표 차인지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1: 대단합니다.
0: 조국 후보가 지금 9표 차이를 앞서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우와. 김용남 후보, 그다음 유희동 후보도 그러니까 지금 3,453표, 3,462표. 김용남 후보가
2: 아, 김용남 후보가 9표 차를 앞서고 있고.
0: 네, 예, 죄송합니다.
2: 근데 3위가 유희동 후보인데 유희동 후보도 3,046표예요. 그러니까
1: 아.
2: 이 세 후보가 3,000표대에서 나란히 지금 10% 를 개표했는데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쯤에서 잔인한 질문 오윤혜 씨한테
5: 네,
2: 한번 드리겠습니다.
5: 하세요.
2: 평택은 누가 이깁니까?
5: 저는 방금 네. 곽상근
3: 곽상근
5: 잔인한 대답
2: 잔인한 대답을
1: 여기다 갑자기 아수라백작이라고 예전에 만화영화가 아수라백작 있었잖아요.
0: 아 근데 확실히 갑자기 시원해지나
1: 에어컨 꺼주세요. 에어컨 꺼요.
5: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연고지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평택의 정책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더 잘 살 수 있지 앞으로 그런 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김용남 후보를 예측해 봅니다.
1: 김용남 후보.
0: 네.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진짜 진보당과 자유와 혁신의 후보의 득표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몇백표 차이로 정말 갈릴 수도 있을 것
1: 어떻게
0: 같거든요.
1: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0: 지금?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7% 득표하고 있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3.79% 각각 465표, 507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4: 사실을 보면은 그럼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두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0: 그렇죠. 어디론가 흡수가
4: 네, 그대로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사표를 방지해야겠고 내가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겠다라고 한 건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그분들이 전략 투표하는 건 뻔하지 유희동 후보로 간 건데 김재현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해서 이건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0: 저 지금 여기 득표 개표 상황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1등은 후보자가 아닙니다. 기권자 수가 1등이에요. 지금 기권자 수가 4,695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2: 평택이요?
0: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4,000표대를 득표한 김용남 조국 후보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투표장에 직접 가 가지고 7장은 각각 투표를 하고 마지막에 재보궐 선거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는 안 찍고 나오거나 혹은 다 찍고 나오거나 여기저기 찍고 나와서 기권표를 만드신
1: 그런

0: 사람들이 4천 명이 넘는다.
1: 지금 벌써 4,695표고
2: 이거 어떻게
1: 득표로 따지면 1등입니다.
0: 자, 우리 정한무래님 어떻게 이걸
2: 솔직하게
3: 네거티브의 폐해가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 후보를 정했었는데 내가 차마 그 후보를 찍을 수가 없고 내가 그렇다고 그 후보를 안 찍는다고 다른 후보를 찍기도 그렇고 뭐 이런 심리의 반영이라고 일단은 단편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분석이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1위 후보보다 기권표가 많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1: 정상이 되죠. 개표율 13.8위 네. 상황에서
4: 제가 알기로는 이제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러니까 개표를 하다 보면은 투표를 한 사람과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네. 집계가 되잖아요. 투표소마다 네. 투표를 안 한 사람들 것까지 데이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권표가 그게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도 이제 그 후보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기권표가 나온 경우가 있는 거예요.
1: 과도하게 해석을 했네요.
2: 그게 아니에요.
1: 이제 생명인 줄 알고. 아, 감사합니다.
3: 이게 네. 식은땀이 나네.
0: 한 번씩 이렇게 충격으로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게 괜찮아요.
2: 근데 김은지 기자님은 네. 너무 신뢰성 있게 말씀하시니까.
0: 그러게요. 아, 저희 다 믿었잖아요.
2: 근데 높긴 높아요. 황당하긴 하네요.
0: 근데 확실히 아까 정상근 기자님이 네. 그 지역에 이제 공장지대도 많고 네. 그 노동자들이 많아서 이게 좀 그 뭐 내 고향의 표심이라면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분들이 그래서 기권을 한 게 아닌가, 그 기권한 그
3: 표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랑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완전히 개표가 끝나면 그 부분들에 대한 표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경기 지역 말씀드리면 네. 안산시 갑 김남국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개표율은 26.32%인 상태에서 54.24%를 김남국 후보가 얻어서 한 3,300여 차로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강재 후보가 출마한 하남 갑 개표율 네. 22.17%고요. 이강재 후보가 57.83%를 득표하고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39.96%를 득표해서 한 3,500표 차로 이강재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트로 샤머니 님이 TBS의 어벤져스님들 네. 저는 어벤져 스님들입니다.
3: 스님들.
0: 어벤져 스님들 잘 지켜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에게서 잊혀지지 않게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TBS에서 BB
3: 나중에 그 빵 뜨셨네요, 의원님.
0: 아,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2: 아니, 안 좋아요.
3: 안 좋아요.
2: 전혀 안 좋아합니다.
3: 네. 네. 네.
2: 자, 저는 김남국 후보가 네.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아쉬워요. 많은 부분이. 어쨌든 이번에 공천 받아가지고 이번에 당선까지 된다면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
3: 근데 이게 재보선 지역이 14개인데 사실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거의 언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인터넷 상황에서는 그 이름을 빗대서 뭐 추남겸 요 이런 이제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너무 이제 말하자면 쉽게 당선이 되는 후보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는데 특정 지역만 과열되는 이런 양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고 싶네요.
5: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내려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구도가 쓰니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구도에 따라서 인물이 내려간 게 아니라 인물이 가면서 이제 구도가 선 경우들이기 때문에 부산 북각과 평택이 모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조명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가게 되고 그것도 사실 두 후보가 모두 거대 양당에 속해지 않는 후보이다 보니까 이 후보들의 당락이 사실은 당선되든 낙선되든 그 진영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당선되든 낙선되든에 따라서 민주당의 다음 전당대회와 이 혁신당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당도형 체제의 생명력이 어디까지냐 리더십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다 시기가 거기서 맞춰질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언론이 여론조사 많이 돌리고 하고 조명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감시해야 되고 관찰했어야 돼. 다른 지역구들은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 후보자들 어떤지 좀 궁금한데 여론조사 한 번 안 돌려가지고 지지율 알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또 이제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이제 반출하려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저지 그래서 인파가 몰려서 이제 대치 중이다.
2: 개표하면 안 된다고.
3: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투표가 10시까지 아까 선관위가 발표하고 10시까지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생각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 투표가 끝나서 이제 개표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지금 못하게 아마 반출 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모여 있네요. 기본적으로 저도 뭐 기자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선거 후에 이렇게 선거 말하자면 투표 문제로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이런 상황 여파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사회 일부 세력이 있잖아요. 그 그분들한테 어떤 뗄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가구신 기자가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제 엄단할 수 있는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를 했는데 빠른 메시지.

0: 메시지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밤을 네. 지나고 나면 더 상황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1: 지금 네. 반출이 안 되는 곳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2: 곳이 네. 지금 송파 쪽 네. 일부 지역이죠. 네.
3: 그러니까 송파랑 네. 송파가 많고 광진이 한 개였던 것 같은데 아마 네. 요 선거구가 제일 좀 그러니까 심각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제 선관위나 이런 속보들도 요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요 지역에 지금 많이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2: 네. 선관위에서는 지금 개표 중단은 결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송파 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뭐 반출을 반대하는 네. 그런 네, 움직임도
3: 지금
2: 있고요.
3: 뭐 서울은 이 투표 문제를 둘러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어지럽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당선 유력 확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의 박지원 후보도 당선 확실히 지금 떴고요. 아까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후보 얘기했는데 여기도 지금 당선 확실로 뜨고 있습니다.
2: 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뭐 이 앞 시간 보니까 네. 뭐 전화 연결도 막 네.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주무시나요? 이제 네. 저희는 전화 연결은 없지. 왜냐하면 김한 네. 기자님이 이제 모든 걸 지금 보니까 MC로서의 역량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3: 갑자기요?
2: 네네.
1: 네, 오늘은 네. 그리고 유독 목이 깨끗한 느낌이에요. 앞에 말을 많이 하고 오셔서 그런가?
3: 이 시간이 좋습니다.
1: 아 그렇네.
2: 아,
1: 네.
2: 지금
1: 밤이 길잖아요.
2: 졸렸다 오신 거예요?
1: 손기침 안 한 거 처음 네. 봐요 지금.
3: 아침이 힘들고 낮에 힘들고 밤되면 네. 굉장히 살아납니다.
1: 너무 좋네. 아,
2: 혹시 그 TBS 정상화 되면 밤 네. 10시에 보통 음악 프로인데
3: 아, 좋죠. 괜찮습니까? 좋죠 좋죠. 네. 밤 10시에 목상 때 제일 좋다.
2: 네. 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김한의 네. 밤과 음악 사이 한번 가보시죠.
3: 김한의 밤과 음악 사이.
1: 아 시킨다고 정말 하시는 거예요?
4: 밤과 음악 사이에 공백이 없네.
3: TBS가 곧 정상화 됩니다, 여러분. 네,
2: 채널 돌아가는 소리
3: 지금 네. 모든 DJ 자리가 비어 있어요. 네. 다들 경박침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0: 코모레비님이 네. 와중에 슈퍼챗 써주셨어요. 모두 모두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 좋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한겨레 TV 네. 그리고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 네. 양 채널로 지금 네.
3: 같이 예.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예. 아, 슈퍼챗 이야기를 하려고.
2: 슈퍼챗이 아니라고.
0: 아닙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3: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입니다.
0: 네. 예.
3: 지상파 방송이고요.
0: 아, 제가 네. 유튜브
2: 아, 이런 것도 아주 정리를 네네. 김한 기자가 깔끔하게 네. 잘해주고 계시네요.
3: TBS 라디오와 한겨레 유튜브 채널, 그리고 TBS TV 채널로 같이 나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0: 예. 네, 네 좋습니다. 한동안 입을 다물겠습니다. 실수 많이 해가지고. 아, 실수로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3: 아, 괜찮습니다.
2: 자, 이번 그 선거 결과, 아직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세대별 유권자 뭐 성향이라든가, 또 세대별 표심,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3: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좀 엇갈리는 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가
2: 네, 박우신 기자님. 네.
5: 그러니까 지금 SNS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서울의 20대 남성과 대구의 20대 남성을 비교를 해봤더니 물론 이것도 이제 출근통 예측조사인 겁니다만은 네. 서울의 20대 남성이 훨씬 더 보수적이네? 이럴 수가 있나? 왜 오세훈 후보를 찍은 비율이 20대 남성 대구에 있는 분들이 김부겸 후보를 찍은 비율보다 높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 네.
5: 사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서울과 대구의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계급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은 중산층 이상의 도시가 된 측면들이 많고 서울 시민으로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계급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후보의 차이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세훈 후보에 맞서 대항하는 정원호 후보가 그만큼 상대편을 끌어올 만큼 혹은 원래 좀 보수적이었거나 민주당의 부정적이었던 층을 끌어올 만큼 매력도는 좀 낮았던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데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도 20대 남성이 일부 좀 찍어줄 수 있을 정도의 후보로서의 매력도는 좀 높았다. 당연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2: 네, 좀 이해가 되네요. 네.
3: 그러니까 서울 뭐 어쨌든 계층적인 문제가 있지만 서울 20대 남자를 더 훨씬 극우적이다. 이렇게 아직 단정할 근거는 더 확인해 봐야
5: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걸 아 서울의 남성들이 더 보수적이다, 더 극우적이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겠죠.
2: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5: 네, 그러나 이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다. 양상인 건 분명하다. 아마 많은 분석들이 따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사인에서도 이제 이 문제 오랫동안 취재 오고 뭐 분석했었는데 그렇죠. 20대 남녀의 말하자면 투표 성향 이런 것들이 갈리는 현상. 그다음에 뭐 사회 참여나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좀 갈리는 현상.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0: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2021년에 그 서울시 재보궐선거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좀 지표상에 그 같은 세대 안에 젠더적인 결과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러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022년은 특히나 젠더 선거를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중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더욱 이제 큰 격차가 벌어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정치권의 숙제로서

0: 근데 세대 같은 세대 안에서의 성별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서울 뭐 상대적으로 대구가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여튼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다음 세대의 과제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이 지금 정원우 후보를 지지한다. 물론 방송 3사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20.6%이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 지지한다 75.3. 근데
1: 차이가 많이 나네요.
0: 20대 여성 같은 경우엔 정원우 후보 지지한다 48.5, 오세훈 후보 이제 지지한다 41.4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격차가 굉장히 더 이제 좁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20, 30대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세대들이 이제 30대가 되면서
1: 네.
0: 뭔가 20, 30대가 더 커플링되고 그 앞에 밑에 세대로 갈수록 여전히 이 경향성이 커질 거다라고 좀 걱정이 생기는 거죠.
2: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건 저는 세대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여성도 반반인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 찍으면 정원 후보 찍으면. 그러니까 20대 여성이라고 뭐더 민주 진영에 친화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이전 세대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기득권은 보수였는데 지금 20대들이 봤을 때는 기득권은 민주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대적인 갈등을 해결해주고 결국 젠더 갈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자 뺏기 싸움, 땅 따먹기 싸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파일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에 대한 접근이 또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2030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좀 제시하는
3: 네.
1: 그런 걸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3: 그런 거
1: 사례들
3: 네.
1: 있어요.
3: 아, 물먹다 사례들 있네요. 네.
1: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3: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20대 문제가 하나 있고 제가 아까 출구조사 세대 분석에서 되게 주요하게 봤던 건 부산의 70대 투표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이기거나 거의 절반을 가져가는데 70대에서만 한 7대 3 정도로 져요. 근데 70대에서 7대 3으로 지는 것 때문에 아까 이제 출근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경우에 노령화라든지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거 이게 가속화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경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진?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고령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진짜 실제로 미칠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주요하게 등장할 것 같은데.
1: 네, 정상근 기자님. 네, 발음을 좀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정상근
4: 네.
3: 기자님.
4: 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꽂히네요. 네. 네. 네. 박상근보다는 정확하게.
5: 야, 이런 식으로.
3: 정말 정확하게 했어요.
4: 네, 정확하게. 정자만 들렸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역 소멸 문제가 또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였던 거고 또 그 화두 안에서 뭐 이제 뭐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뭐 전북도 전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고령화된 분들이 기존에 이제 선택했던 정치적 지향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좀 보여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이번 선거에서 좀 지역 통합 문제가 좀 화두가 되고 또 5극 3트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논의가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출구조사에서는 뭐 70대 남성분들이 뭐 이제 그 박형준 후보를 좀 네. 많이 지지했다고 해도 그 이전 선거와 좀 비교했을 때 좀 더 이제 전재수 후보가 좀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1: 네. 네. 그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네. 하이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그 무슨 쇼츠를 봤는데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 뭐 지방 택시 탔어요?
3: 네네.
1: 택시 기사님이
3: 아, 그, 예, 예.
1: 네, 그 얘기 좀 한번 네. 해주시죠.
3: 그, 제가 이제 포항인지 구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택시 타고 딱 탔는데 그분이 이제 요런 유튜브를 보고 오셨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5.18 유공자 뭐 이런 거를 막 이제 이게 중앙에서는 지금 이슈리스트에 없는 이슈인데 유튜브에서 막 그걸 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이 5.18 유공자다 이래갖고 제가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3: 그랬더니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인지도 몰라요! 이랬어요.
4: 아, 선거 안 했는데?
3: 아니, 대선 끝나고.
4: 아, 대선 끝나고.
3: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유튜브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내릴 때 되니까 딱 하는 말이 이재명이 일은 잘해.
1: 야, 똑같이 재현을 너무 잘하신다.
3: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런 이제 생활인으로서의 감각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주장하는 바 사이에 이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5.18 유공자법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말할 일상적인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정치 편향적인 이슈가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고 근데 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일들이 아니고
4: 그렇죠.
3: 이 갭을 어떻게 이제 메울 거냐. 그럼 국민의힘이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 리더십을 완전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이제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막 선관위에 선거 관리 부실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이 갭이 여전히 또 유지될 것 같은 이런 이제 불안감도 듭니다.
2: 그러니까 내일 지금 국민

0: 국민의힘 지도부의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원래 아. 그림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좀 압승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물론 격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들이 격전지로 분류되면 안 되는 곳들도 꽤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선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장동윤 대표가 건기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 이제 승부처로 보고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내일 아침 이제 선대위 해단식하면서 장동윤 지도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통감하고 책임을 뭐 사죄 드리고 뭐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고 그래서 대표직을 던지든가 아니면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뭐 재신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든 이제 통상적인 좀 지는 당에서 보통 보여주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내일 아침 장동윤이 할 말은 달라진 거죠. 아,
1: 네. 살아날 수 있게 됐다.
0: 아 이거 부실 선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중앙선관위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잘못됐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재선거 하자 뭐 이 투표 인정할 수 없다. 선거 불복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 방금 이제 울산 남구 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가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2: 여기가
3: 여기가 김태규
1: 김태규가 전 방통위원이
4: 부위원장이
1: 출마했던 지역인데 애초에는 접전일 거다 이런 예상도
4: 그러니까요.
1: 있었는데
3: 뭐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
1: 더블 스코어 정도가 났네요.
5: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었던
1: 걸로 알고 있는 지역. 울산에서 공적인 지역이에요.
4: 원래 김상우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그렇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던 곳이고요.
3: 네.
4: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01% 지금 개표율 27.09%인데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면
1: 그러니까요.
4: 굉장히 이번 민심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6: 그렇죠.
4: 네.
6: 이렇게 보수의 텃밭에서 이런 표가 나오는 건 저는 이재명 정부가 효능감을 보여준 그 개인기가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이재명이는 잘해. 이런
3: 그러니까 어쨌든 맥락은 네. 이제 제가 여쭤본 네. 게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번 선거의 어떤 개표 상황 네. 이런 것 개표율
1: 네.
3: 아 개표율 이 저 얻은 민심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일치된 부분. 없지 않아 있지 네. 않느냐 뭐 그런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1: 지금 부산 북구 갑도 네. 개표가 26.76% 된 상태인데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5% 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9.36% 그래서 지금 한 2,400여 표가 좀 넘는 표차고요.
4: 네.
1: 박민식 후보가 좀 올라왔네요. 10.13%
5: 50%가 보이네요. 네.
4: 저의 말을 들었나 혹시? 네.
3: 그 부산 북구 갑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보수 텃밭인 동네가 있고
1: 네, 또,
3: 또 진보 텃밭이 네.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권역이 몇 개로 나눠져 네네.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 투표함이 이렇게 개봉이 그렇네. 먼저 되느냐 이런 부분도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전태준 후보의 사례에서 봤듯이 보통 이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찍어야 되면 우리가 이제 줄투표라고 말하는 여기서 1번을 찍었는데 다음에서 다른 표를 못 찍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전태진 후보도 좀 그런 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아, 뭐 당연히 작용은 했겠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줄투표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아, 내가 그냥 한번 무조건 해서 찍어야지 이런 거가 아니라 보통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떤 당을 정하면은 그 당이 해준 후보를 믿고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아주 특별히 고관여층인 어떤 특별한 뭔가 기존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교차 투표보다는 보통은 이제부터 일렬로 세워가지고 많이 투표하는 게 더 일반적인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3: 네네.
0: 그거를 깨는 게 오히려 특이한 건데 그걸 깨는 선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동탄 모델에서 이준석이 한 걸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이번에 뭐 김관영 후보가 될지 모르죠. 그런 걸 또 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깨고 나왔을 때 더 언론이 조명하고 집중한 이유가 있는 거죠.
5: 네. 참고로 이제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그 지역구인데 전재수 후보가 지금 북구에서 68대 30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 중에 이제 상당수가 뭐 그중에 뭐 일부는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정우 후보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 네. 아까 어떤 분이 인천 연수구 감 물어보셨는데
3: 네, 드디어 지금 거기 열었죠.
1: 개표가 시작이 됐고요. 현재 네. 4.93 높지는 않습니다.
4: 네.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7.16% 그리고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24.62% 얻어서 한 2,100여 표 이상 지금 송영길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 네네. 자, 지금 TBS 한겨레, 한겨레 TBS 공동 개표 방송 시선 3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1분 5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네.
1: 지금 뭐 그 속보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지금 서울시의 이 개표 상황, 잠실의 개표 상황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고요.
3: 네. 그리고 그 서울시는 지금 구청장 개표하고 그 시의회 개표 지금 진행 중인가요?
1: 네, 진행 중입니다.
3: 아,
1: 네,
3: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궁금하네요.
1: 네.
3: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요? 네. 잠시 후 저희는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한겨레 TBS 공동 제작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1: TBS와 한겨레,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옆에는 우리 또 김한 기자님.
2: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김한입니다. 네. 저희가 이게 2분가요? 3분가요?
3: 그 의미가 있나요?
1: 마음대로 하세요.
4: 네. 11시
2: 방송이 네.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3부죠? 3부.
2: 아, 3부. 예. 3부 11시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전국 단위 판세 한번
1: 이분들 한번 다시
2: 보게.
1: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게 또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마이뉴스 가구신 기자님.
5: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방송인 오윤혜 씨.
3: 맞습니다. 댓글로도 오윤혜 없는 방송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1: 아, 좋아요.
2: 본인이 저한테 그리는 거 참 좋아하시네요.
3: 저 이런 것만 보입니다.
2: 네. 네. 이제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2: 네, 그리고 정상근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네 좋습니다.
2: 대한민국 시사방송의 한 45% 정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3: 왜 자꾸 45%라고 하는 거예요?
2: 제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아,
5: 네. 과반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3: 네.
2: 49%라고 할 걸 그러나? 네.
1: 자, 우리 TBS가. 네. 그 과거에는 개표 방송하면 정말 네. 뭐
3: 뜨거웠어요. 네, 인파가 진짜 핫했어요. 네.
1: 지금 몇 분 정도 지금 보지 말까요?
3: 네, 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 경기지사 추미애 당선 확실. 첫 여성 광역 단체장이 경기도에서 전체에서 처음이죠. 네,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뭐 경기 지사는 여성이 처음인가요?
2: 처음이죠.
3: 광역 단체장이 처음입니다.
2: 당선 출직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참 뭐 진작에 깨졌어야 되는 건데 오랫동안 안 깨졌어요.
5: 사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이제 구도가 너무 이제 중앙당 중심으로 또 이제 크게

0: 좀 서다 보니까 디테일한 측면들에서 좀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라도 꼭 평가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에 왜 이렇게 여성 후보가 별로 없었느냐. 그리고 젠더 관련 이슈들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올라와가지고 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요 정책이나 공약에 꼭 들어갔었는데 그런 논의도 완전히 사라졌고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성평등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나야 될 주요한 의제인데 정치인들이 뭐 본인들이 어떤 정무적 판단이든 유불리에 따른 계산이든 간에 너무 지금 뒤로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선거가 좀 젠더가 실종됐다라는 지적들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뒤편에 TBS의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전체적인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뭐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까?
2: 아까 물어보셨던 구시군 의장, 기초단체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국 개표율은 25.56%입니다. 11시 2분 기준이고요. 다 해서 227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53석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경북과 대구를 중심으로 58석 가져가고 있고요. 진보당이 2석, 조국혁신당이 1석, 그리고 무소속이 12석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찬종 후보가 70.55%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보화.
1: 어렵네요. 네, 이분 발음이 좀 어려워요.
2: 저 지금 잘 시간이어가지고 유보화 후보가 70.53%의 득표율 나타내고 있고요. 중랑구의 류경기 후보가 77.08%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황인식 후보가 52.07%, 강남구가 더불어민주당 김형곤 후보가 51.25%, 송파구 궁금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가 59.7%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구청장은
3: 25군데 중에 지금 24군데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결과인데
1: 또 지금 강남이나 이제 뭐 송파
3: 그러니까 지금 득표율로 봐서는 아마 사전투표함이 먼저 우선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서울시내 전체 25개 중에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약간 개표가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3: 25개 중에 24개를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교육감 후보들 확실 유력 많이 뜨고 있는 인데요. 지금 전남 광주 김대중 후보 확실, 부산 김석준 후보 유력, 대구 강은희 후보 유력, 울산 조용식 후보 유력, 그리고 충북 윤건영 후보 확실, 전북 천호성 후보 확실, 제주 고이숙 후보가 확실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유력 확실 많이 뜨고 있는데요. 대구 달성군 이진숙 후보,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유력하고요. 인천 대한구을 김남준 후보가 유력입니다. 그리고 울산 납구가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 확실 뜨고 있습니다. 또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가 유력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군산 김제 부안군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려봅니다.
4: 김대중 후보님은 진짜 이름으로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네요. 확실히.
1: 저는 아까 잘못 읽은 거 말고.
4: 권건영 이름도 있던데요. 아까.
1: 권건영 맞는 거
4: 교육감. 정치인 이름도 익숙한.
3: 윤석열 후보도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4: 있었어요. 아
3: 진짜요?
5: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1: 아, 그래요?
5: 박근혜 후보도 있을걸요?
0: 이재명 후보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마 국민의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 뭐 관심을 모으는 이제 평택은 다시 이제 김영남 후보가 1위가 됐고요. 표차는 173표차입니다. 표차는 21.17%고요. 김영남 31.76, 조국 30.92, 유희동 29.75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평택 소식을 드리자마자 밖에서 개표 방송 1시간 연장 갑니다.
4: 뭐라고요? 우리요?
1: 우리 집
3: 누구예요?
4: 너무 기뻐가지고
3: 너무 좋아하시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
1: 뭐 다른 방송사는 몇 시까지 합니까?
3: 오늘 뒤가 없는 방송사들이 꽤 있죠.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4: 저희가 비싸게 끝난다. 들어오는 건 자유, 나가는 건 자유이지 않을까.
3: 거기 아직도 뭐 확인해 보세요. 뭐 잠겨 있냐?
4: 그러니까.
5: 저희가 뭐 심야 이제 할증이 붙기 때문에. 근데 기초단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초단체가 어디냐면 경북 안동입니다.

0: 대통령의 고향이고 네.
1: 그렇죠.
0: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성동에서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그 경북이잖아요.
2: 네.
0: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2: 그래요?
0: 지금 개표가 한 40%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네. 민주당 이삼걸 후보가 51%.
2: 그러네요.
0: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가 48%.
2: 네네.
0: 만약에 경북 안동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민주당 후보가 차지한다?
2: 네.
0: 이거는 거의 전례가 없는
3: 정말 이례적인
2: 네. 일이었던
3: 그 안동에 또 일본의 총리를 네. 네,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네.
3: 그리고 이제 안동에 뭐라 그러죠? 그 전통시장도 계속 돌면서 네.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4: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였죠.
3: 네. 네. 모습을
2: 그때 그 일본 총리 왔을 때 안동에 현수막이 엄청 올렸어요. 이재명 네. 대통령 네.
4: 환영합니다.
2: 네.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그 정도 이벤트를 한 특정 지역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제 그 이제 높은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이제 명분 뭐 이런 걸 바탕으로 밀어붙였는데 그게 지금 안동 투표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4: 예, 네. 저도 관심 있는 지역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네. 경남 하동도 사실 경남 지역이 민주당으로서 쉬운 곳은 아닌데요.
2: 네.
4: 여기 재윤경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2: 하동군.
4: 예, 지금 국민의힘 김현수 후보보다는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표율이 46.95%인데 재윤경 후보가 49.13 그리고 김현수 후보가 47.79%.
2: 근데 여기도 174표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제 네, 더 가봐야 되는데
4: 네.
2: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나 나의 고향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3: 말씀해 주세요. 가고 싶은 기자님 네. 준비하신 거 같아요.
5: 되게 마이크로한 지역구인데 네. 안동시 마성거구.
2: 거기는
5: 허순규 녹색당.
4: 예.
5: 네. 군현 후보 지금 41.3%로
4: 유력.
5: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 네. 녹색당.
4: 네. 녹색당인데요?
5: 네. 여기
3: 이유가 뭔가요?
5: 허순규 후보가 녹색당으로 여기 네. 벌써 지금 세 번째 출마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밭을 갈아오면서 했었고
2: 네네.
5: 이전에 이번에도 어쨌든 이 노동당이랑 진보, 그 정의당이랑 같이 원외 진보노동당 연대를 해가지고 그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되게 인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항상 당이 너무 약해가지고 되겠냐 싶었는데 녹색당이 이번에 그래도 이 당선자를 내보내면은 이제 개표율이 아직 21.54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 같다.
3: 그러네요. 네. 안동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네,
2: 저는
3: 것 같습니다.
2: 강원도 고성 후보가 이제 네. 방송 나왔을 때 얘기한 게 여기는 바다만 파랗다.
3: 네. 바다가 거기 파랗습니까?
2: 네. 고성 앞바다만 파랗고
4: 네,
2: 파랗다 이랬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 선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3: 네.
2: 근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 고성군 개표율 35.14%인데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가 62.3% 득표를 해서 국민의힘 박효동 후보를 1,400여 차 이상 앞서가고 있는데 바다만 파란 고성이 육지도 파래질지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3: 네, 우리 오연애님은 저기 관심 있는 지역 없나요?
6: 네, 없고요.
4: 평택만
6: 관심 있는 국갑과 평택 여기가 그리고 대구 이 세 군데가 가장 관심 있고 녹색당 하니까 제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무지했을 때
2: 네.
6: 녹색당을 찍고 싶었거든요.
2: 네.
6: 근데 우리 녹색당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녹색당을 찍었는데 보니까 녹색당이 있어서
2: 네.
6: 제가 투표용지를 들고 나갑니다. 바꿔주세요.
0: 그거 무효 아니에요?
6: 그래서 거기 계신 게 호되게 혼나고 바로 들어갔던 10여 년 전에
2: 네.
6: 제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2: 네. 네.
3: 투자해서 그러시면 안 되죠.
2: 네. 큰일 나죠.
6: 네. 네. 무죄다. 네. 하지만 녹색당 정말 응원합니다.
2: 네.
6: 네.
2: 네.
3: 그렇군요.
2: 네.
3: 안동에 또 그런 소식이 있다는
5: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정당들이 마이크로하지만은 그 지역구들 계속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서 이 힘을 쏟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는 원래 이렇게 좀 소수정당들이 뭐 2인 선거나 3인 선거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밀어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당세를 유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원래 좀 아기자기한 지방선거의 맛이 있었는데
2: 네.
5: 이 너무 이번 선거에는 이런 후보들이나 당이든 정책이든 공약들이 조명받을 게 별로 없었다. 너무 이렇게 선거가 크고 굵직한 구도 중심으로 가고 이번 선거가 특히 지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 거대 양당 중심으로 간 게 아닌가 이 부분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한번
6: 네.
5: 왜냐하면 너무 주요한 의제 우리 내란 청산해야 돼 내란 심판해야 돼서 내란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일단 심판하자 이게 워낙 크게
3: 물건 의제보다는
5: 하다 보니까
3: 그렇죠. 네.
5: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같이 챙겼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3: 좋습니다.
4: 기초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2: 네.
4: 그러니까 부산의 북구 구청장 선거도 있거든요. 이제 보통 줄투표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부산 북구의 하정우 후보의 선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2: 네.
4: 왜냐하면 원래 이 지역이 전재수 후보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지역에서 사실상 러닝메이트 격으로 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산 북구의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

0: 37.42%에 지금 득표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오태훈 후보는 32.57% 득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표율은 20.18.
1: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석의 지점이 하나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지금 전재수 후보와 정명유 후보는 모두 60%나 60% 넘기는 현재까지 같은 동네를 까고 개표하고 있을 텐데 기록하고 있는데 하정 후보는 여기 한 10%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점은 이거를 하정 후보가 표를 탑승하지 못했다로 볼 건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굉장히 네임드이기 때문에 선전을 했다고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평상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어쨌든 이 북구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고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뭐 어쨌든 뭐 그 부산 북구청장 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을 네, 해왔는데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완전히 우리 사람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좀 광범위하게 이제 선거운동이 좀 이루어졌던 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좀 큰 정치인 뭐 이런 좀 생각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1: 의원님 뭐 이 지역에서 한동훈 후보의 어떤 득표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 내내 불만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3: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발언은 네. TBS에서 송출하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4: 거고 뭐, 괜찮아요.
3: 안 시키더라고요. 작가님들께서.
4: 네. 11시 지났죠?
3: 아, 11시 네.
4: 괜찮아요. 네.
5: 아, 그래요?
1: 심야는 좀 달라요?
4: 심야는 네, 똑같아요. 네.
3: 저는 이제 특정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면 굉장히 네. 내란 청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 정치판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 되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분만 지향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네.
1: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전국판세를 정리할 때는 15-1이었는데 지금 경남이 박원순 후보가 근소하지만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표가 28.98% 진행됐는데 기호 2번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50.61%, 김경수 후보가 49.38%를 얻어서 한 6천여 표 차로 그 박완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6: 자, 우리가 그 전북 도지사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지 기자님.
0: 네, 전북은 지금 이제 이완택 민주당 후보의 당선 집 유력이 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렇게만 보더라도 한때 정청래 대표의 그 당대표 리더십, 그 공천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네. 정 대표로서는 큰 고민을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선거가 18시를 기준으로 종료하자마자 지금 전남도지사였던 지금
2: 김영록.
0: 김영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사죠 여전히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참았었는데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혹은 향후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돼 있는 좀 갈등들이 이제 발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네. 이거 이제 끝나면 본격적인 어떤 당권 경쟁. 네. 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1: 9월 달이죠, 전당대회가? 네. 네. 전당대회 9월 앞두고 있습니다.
6: 이 당권 도전 후보들 대충 지금 뭐 네. 나와 있잖아요. 지선 결과로 유불리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7: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연임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당연히 전당대 나오는 거고 네. 지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김관영 후보의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안티테제로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일종의 몸풀기를 한 거다. 예열을 건 거다. 뭐 네. 이렇게 평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럼 송영길 전 대표 혼자서만 정청래 대표의 불만 갖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전북에 뭐 결과적으로 이원택 후보가 승리가 높아졌긴 했는데 여기 막으려고 당력이 엄청 집중됐어요. 막판에 이제 한병훈 원내대표도 전북에서만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 지금 같은 선거에서 불이 여기저기 나 있는데 당력이 지금 전북으로 쏠리 땡가라는 불만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김관영 후보가 되는 순간 정성래 대표의 다음 전당대회 거의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력을 쏟은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당력을 쏟아갖고 막을 정도로 중요한 선거였느냐. 정선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아니라 당 전체를 보았을 때. 그리고 여기에 당력을 쏟은 것 때문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구들을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지역구들 중에서 당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길만 했는데 졌다 이런 지역구들이 한두 개라도 나오게 되면은 네. 이것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아주 깔끔하게 압승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뭐 격전지도 어디든 뭔가 한두 군데라도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묘한 거죠. 민주당이 이기는 구도고 민주당이 해봤자 격전지에서 한두 개 더 잃고 덜 잃고가 구도 자체 앞으로 향후 전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 개인으로 보면은 크게 당락이 바뀔 수가 있다.
6: 네. 네. 오늘 출구조사

0: 결과 발표할 때 네. 민주당 화면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청래 대표가 표정이 뭐 그대로 네. 이렇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추구조사 결과가 사실 기대 못 미치게 나온 거는 맞죠. 왜냐하면 네. 애초에 15대 1에서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아까는 그 못 미치기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 대표 약간 표정이 굳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나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접전지는 민주당 쪽이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지나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전북을 이겼기 때문에 네. 큰 분은 껐는데 여기서도 지금까지 보면 한 40% 가까이는 지금 김관영 지사에 모여있는 것 같고
2: 그렇죠.
1: 전남에 있는 이제 몇몇 지역에서 이제 무소속 후보나 조국혁신당 후보의 선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상 기자는 이번 지금까지 초반 판세대로 된다면 그 정청래 후보나 이제 민주당 당권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이미 정청래 대표가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호남에서의 좀 상징성이 있는데 이 상징성을 좀 많이 빼앗겼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원택 후보가 뭐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그 전북에 있고 또 그 전북에 이제 조직세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여론수상으로 좀 붙는 결과도 나왔지만 좀 이원택 후보에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0: 네.
3: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영록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 정청래라는 기치를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또 게다가 곧 있으면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출마가 또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또 하필이면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익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0: 아, 그래요?
3: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익산에서 김관영 후보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호남의 이제 다음 호남에서 이제 선택한 다음 민주당 정치인으로 좀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끌어당기려는 김민석 후보 측에 좀 노력이 있지 김민석 총리 측에 네. 좀 노력이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2: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금 민주당이 석권을 하지 못하는 곳도 몇 군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2: 실제로 지금 이제 개표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66% 개표했다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 후보가 더 앞서 있습니다.
0: 거기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전국 투표율 1위예요. 네, 사전투표가 네. 가장 높았더라고요.
2: 네, 물론 네. 이제 마지막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조국혁신당 김태성 후보가 52.91%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후보가 47.08%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역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더 지금 무소속 혹은 지금 다른 당 후보들이 지금 민주당 후보를 꺾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공천에 대한 책임과 혹은 비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3: 네. 제가 하나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익산에서는 이원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3: 저도 네, 당분간 조용히 있겠습니다.
2: 각자 페널티 하나 씩 하는 걸로.
0: 기자님 3번 네. 카메라 네. 말씀 감독으로 잡혀야 되는데 야, 머리가 살짝 들어가서.
2: 아, 그래요? 예, 예.
0: 자, 지금 그 현재 잠실 투표소 상황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 긴급위원회 이게 12시에
1: 예,
0: 0시에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0시에 선관위 긴급위가 열린다. 그리고 지금 잠실 8동인가요, 여기가?
1: 7동.
0: 7동. 네, 투표소 상황.
1: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 또 네.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녹태학 선관위원장 사무실에 진입을 했다라는.
2: 진입.
0: 네. 진입이라는 표현은 좀.
3: 네. 배치 뚫고 네. 진입했다.
2: 속보 제목이 그러긴 하네요.
0: 들어갔다.
4: 네. 네. 직원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1: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뭔가 동화줄이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지금 들고 있겠네요.
0: 그런데 이게 네. 이제 어떤 선거 지금 그 개표 네. 결과가 뭐 초반이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지금 박빙이다.
1: 네.
0: 그랬을 때는 좀 더 이게 좀 예민한 상황이 네. 될 수 있을 텐데 좀 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울 지금 현재 개표율 18.91%인데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0.5% 얻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가 한 33% 정도 얻고 있어서 표 차가 이미 이제 굉장히 꽤 많이 벌어졌어요.
0: 네.
1: 벌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잠시나 요 투표소의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당락이 결정 영향을 미칠 정도는 지금 이제 아닌 것으로 이미
0: 그렇죠.
1: 좀 표차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2: 송파구청장.
1: 네, 송파구청장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치. 거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의원이나 구의원 선거에서는 충분히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합리적 범주 안에서의 판단인데. 네. 국민의힘 이제 그렇게 합리적 범주 안에서만 판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관위 위원장을 뭐 항의 방문 가고 직원들이 말리는데 들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뭔가 이제 물리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 네.
1: 지금 지금 저희

0: 가 이제 영상 보여드린 거를 보면 자꾸 앞에서도 이제 그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1: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자정에 긴급위를 소집했다고 하니까 그 거기에서 이제 논의되는 어떤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네, 당선 확실이네요. 64.76%
2: 경남은 다시 뒤집어진 거죠.
0: 지금
2: 출구조사 다르게
0: 네, 지금 김경수 후보가 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근소한 차이로 가고는 있는데요. 아직 김경수 후보가 뒤집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 지금 박완수 후보가 51.125%, 김경수 후보가 48.74%, 개표율은 31.73%입니다. 근데 이 경남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쪽 지역과 이제 서쪽 지역이 좀 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남이 애초에는 김경수 후보가 앞선다고 했다가 뒤집어졌다고 했다가 뭐 딥페이크 문제가 나오면서 다시 또 뭐 승세를 잡았다 이런 게 좀 엇갈렸었는데 김은재 기자는 경남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2: 근데 결국은 창원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 김경수 후보가 크게 차이를 벌여야지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선거에 승패를 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 마산 합포 그리고 마산 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우세를 드러내고 있는 곳이 지금 마산 합포 포구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좀 접전을 하거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 추세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도 앞서고 있긴 합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추세상으로는 앞서다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지금 먼저 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후보로서는 좋은 시그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3: 네, 다만 네. 이제 그 이 지역 경남에서 민주당이 좀 그동안 이제 성적이 좀 좋았던 지역이 이제 김해, 양산 이쪽 지역인데 이쪽에 개표율이 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0: 네.
3: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정도밖에 개표를 안 했고 양산도 한 10% 정도 개표를 했고 이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개표율이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1: 좀 경남,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0: 경남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쪽 벨트 김해, 양산 뭐 거제, 창원 이런 쪽이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민주당 후보가 지금 다 앞서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기는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순간 아직도 이제 박은 후보네요.
1: 네.
4: 저는 이 잠실 7동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여기를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되게 투명하게 수습 과정을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4: 총 유권자 표가 있을 거고 참정권을 하지 못한 유권자의 표가 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 네. 분명한 그런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보니까 송파, 광진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이 있었고요. 네, 상관위가
4: 많이 있었네요. 14군데면 많은 거 아니에요?
1: 네. 그래서 상관위가 자정에 긴급위를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2: 그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좀 줄게 지금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가 개표율이 벌써 43.96%라고 하는데요. 하정우 후보가 45.89%, 한동훈 후보가 41.27%, 박민식 후보가 12.83%로 좀 아까보다는 다른 추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0: 박민식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좀 많이 개표가 시작됐나 보네요.
2: 박민식 후보도 좀 올라왔고 한동훈도 조금 올라온
0: 보수가
2: 상황이죠.
0: 강세인 지역이 아마 개표함이 열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4: 북구가 투표율이 제일 높았다면서요. 70%가.
1: 70%를 넘었으니까요.
0: 네.
1: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 그 투표함을 먼저
0: 오픈하느냐.
1: 아니면 이제 뭐 좀 나중에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0: 차이가 있죠.
1: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부산 북구랑 평택은 뭐 끝까지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제가 보기에 부산 북구가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평택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00몇 표 차이로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지상파 3사나 이제 그 다른 뭐 JTBC나 다른 것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그 기초 이 뭐 단체나 이쪽의 그 소식들을 전할 수가 없어요.
2: 네.
1: 큰 곳만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희는 마이크로 시켜서 이런 니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4: 그런 것 같아요. 다 실력 있는 또 기자님들이 지금 다 여기 계시잖아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녹색당을 알 수 있을까요?
4: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방송의 퀄리티가
0: 댓글에서도 뭐 어디 지역 궁금하다.
1: 다 좋아요.
0: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갖고 아는 만큼 분석해 보도록.
1: 소정의 선물.
4: 네. 있어요?
1: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상화되면
0: TBS가 곧 정상화됩니다.
2: 네. 저점 매수라고 보통 저희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지금 밖에 우리 스태프들은 긴장을 늦출 수

0: 아닙니까? 그래도
1: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 아, 네. 네, 그러시죠.
1: 아닌가요? 아, 아 아니라고 합니다. 아,
2: 배워가는 거죠. 뭐.
3: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4: 댓글창에 송파구 궁금하다고 아, 물어보시는 게, 네. 분이 계세요. 송파는 지금 조재희 후보가 아, 여기 지금 투표율이 너무 낮네요.
5: 예, 준비해뒀습니다. 예, 준비해뒀습니다. 예, 이럴 때라도 한번 입대해볼게요. 예. 송파구. 어, 그래도 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 3.91% 개표율 보이고 있고요. 어,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7%, 그리고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가 40.29%, 2,586표 차 나고 있습니다.
1: 네.
5: 광진구도 한번 볼까요?
2: 네, 광진구 한번 봐주시죠. 네,
5: 광진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문종철 후보가 63.65%, 국민의힘 김경호 후보가 36.34%, 9,273표 차 나고 있습니다.
6: 강남 서초도 한번 가신 김에
5: 갈까요?
6: 네네.
5: 강남 서초
6: 네.
5: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인식 후보가 51.99%, 그리고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가 48%, 2,335표 차 나고 있습니다.
0: 전 용산도 궁금합니다.
6: 용산이요?
0: 네, 용산.
5: 용산. 용산. 네. 더불어민주당 아, 강태웅 후보가 65.27%,
6: 아,
5: 국민의힘 김경대 후보가 33.02%, 8,700여 표 차 나고 있습니다.
1: 네. 시의회는 못 봅니까?
0: 그러니까요.
5: 어, 잠시만요. 볼 수 있어요.
2: 볼 수 있죠.
5: 네. 잠시만요. 사이트를 달려서.
6: 네. 시의회를 준비해 주시고.
5: 예.
6: 근데 이렇게 나오면 지금 뭐 정세현 후보 캠프 측에서 마지막에 부동산으로 우리가 거의 다 따라잡았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핵심 지역들에서도 지금 민주당 구청장들이 이기는 결과가 초반이지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오세훈 캠프는 완전히 선거 캠페인의 전략을 잘못 짚은 겁니까?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유독 부동산이 안 통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부동산보다 이번에는 좀 그
4: 우리가 이제
1: 네, 아, 예. 그 주식 포인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5: 예.
1: 어, 여기에 이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궁금합니다.
7: 오, 부동산 이슈가 뭐 어쨌든 보수층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이전까지 서울의 집권자는 오세훈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서울의 이제 재건축 문제, 아파트 문제를 그렇다면 왜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해결하지 못했나라는 좀 반박이 나왔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안전 문제가 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1: 네.
7: 그러니까 GTX A의 철근이 누락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이렇게 화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0: 아직 그러니까 사고 난 것도 아닌데.
7: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0: 네.
7: 여기에 또 이제 서소문고가가 붕괴되면서 좀 많은 분들 들이 돌아가신 걸 다치는 좀 참사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1: 네.
7: 이것이 좀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1: 아,
0: 저도 네. 정원 후보가 뭐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1: 네, 네.
0: 대응하거나 이럴 때 이번에 사고가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났었던 사고고 안전 불감증의 인식이 너무 오세훈 후보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전 그 부분도 표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막판에 그러니까 서소문고 가차도가 인명 피해까지
2: 네.
1: 있으면서.
2: 큰 사건이 됐죠.
1: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오세훈 캠프의 대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김원재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4: 기본적으로 이제 캠프가 잘 대응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1: 네.
4: 여전히 서울시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오세훈 후보라는 차원에서
1: 네.
4: 이제 시민들께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상당 부분 국민의힘이 여권이었던 거거든요.
1: 네.
4: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분명히 이제 시민들 혹은 뭐 유권자들이 하신다라고 봐야 될 텐데 저는 안전 문제가 단순히 이 두 건 최근만이 아니라 사실 한강버스로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는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극함으로써 그 표 선택에 영향을 또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네.
8: 사실 GTX A 사건 터졌을 때부터 이거 좀 안 좋은데 싶었는데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 측의 대처가 굉장히 좀 미흡했죠. 뉴스 보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네.
1: 현장에 왜 가야 되느냐.
8: 네, 그렇죠. 네,
1: 그런 오히려 따져 물었죠.
8: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서울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어 뭐지 왜 시장까지 했던 사람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거리 두기를 먼저 나서지라는 거가 일단 인식이 컸을 거고요. 사실 정원 후보를 향한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의 이제 네거티브라든가 이제 검증 공세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분명 효과가 있었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 추이로 나타나는 국면이었는데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지배해왔던 부동산 이슈가 이번에 좀 잘 안 먹혔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을 좀 많이 하고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아, 내가 자산을 형성해가지고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 사다리 역할이 부동산만이 아니구나. 주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가 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부동산의 파괴력이 약해진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권 이 오세훈 시장이 10년 했는데 그동안 뭐 한 거냐. 아니, 그전에도 뭐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도 못했던 거면 이재명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명확히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정원우 후보는 뭐 여기

0: 연습 하려고 지금 뭐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뭐 이재명 정부의 뭐 허섭이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국무회의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들이 서울 시민,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와닿는 구호가 아니었던 것 같다. 캠페인이. 이렇게
1: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부산 북구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졌습니다.
2: 네, 좋아요.
1: 개표율은 43.96%인데 하정우 후보 아직 1위긴 합니다. 근데 45.89 퍼센트고요. 이 한동훈 후보가 41.27까지 올라오면서 표차가 1659표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 아, 줄어들었다.
1: 강민식 네. 후보도 12.83%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네. 우리 김한 기자님이 상당히 멀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아우르면서 또 틈틈이 이렇게.
2: 네. 네. 근데 본인의 말투의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건 개표를 자꾸
3: 깐다는 그것도 좀 날것으로 저희는 받아드릴게요.
2: 왜 자꾸 본인을 속이려고 하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오늘 저희가 불편해요.
1: 오픈.
2: 자꾸 말을 오픈. 더듬으니까.
1: 해봉.
2: 속이려 하신 건가요?
3: 그게 또 우리 김한 기자님의 매력이죠.
1: 가끔 나도 나를 속인다.
2: 주님께로서
4: 불편함이 그거였군요.
2: 네, 그죠. 굉장히 불편해요.
1: 이 된발음이 지상파지? 이런 생각을 자꾸. 네.
2: 브레이크를 걸게 만듭니다.
1: 멀티하다고 하셨지만 나 왜 여기 들어올 때 노트북을 안 갖고 들어왔는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2: 저는 왜 다들 노트북을 들고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1: 네, 하고 있습니다.
3: 자, 아무튼 지금 부산 북갑은 네. 뭐 1분 1초 계속
1: 이제 바뀔 것 같아요.
3: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 근데 아까 뭐 김은재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근데 이제 시장과 구청장이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투표적 관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
3: 대구 시장 한 번만 좀 봐 주시겠습니까?
1: 대구요. 네, 대구로 가 보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네. 현재 개표는 28.85% 이뤄졌고요. 김부겸 후보가 52.27%, 추경 후보가 46.66%, 표차는 2만 1000표 차 정도.
3: 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있습니다. 표차 아닙니까?
1: 28%이기 때문에요, 근데. 네.
2: 아, 어디를 이제 먼저 열었는지. 네.
3: 아, 김한 기자님처럼, 표현처럼 어디부터 까는지. 아, 네. 아,
4: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부겸 후보의 지역 기반인 수성구. 수성구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됐었는데 이 수성구의 개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3: 그래요?
4: 네, 보통 이제 28%가 대구에서 오픈이 됐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정도밖에 개봉이 안 됐어요.
2: 그럼 좀 고무적인 거 아니에요?
4: 그거는 이제 김부겸 후보한테 좀 유리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여기 군위가 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군위가 굉장히 오늘 투표율이 높았고 뭐 이래서 이제 봐야 되는데 군위를 제가 한번 찾아갖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군위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김부겸 후보가 37, 추경호 후보가 6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미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79.13%로 군위 군수에는
4: 군위 군수.
2: 지금 말씀하신
3: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대구시장.
1: 아, 예. 네. 김진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80% 정도의 지지율로.
3: 네네 그렇군요. 자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5: 네.
3: 네.
5: 서울시의원.
6: 예, 서울시를 지금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선관위에서 지금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살펴봤는데요.
3: 그런 게 좋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다.
6: 예, 수동입니다. 수동. 네, 예, 보니까 수동. 지금 뭐 개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접전이거나 조금 살펴봐야 할 곳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되겠는데 네. 송파구부터 살펴드리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4선거구까지는 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선거구, 5선거구, 6선거구가 개표가 아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송파구 제1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열 후보가 67.59%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3%지만요. 그리고 2선거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정주리 후보가 63%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0%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51.78%로 앞서가고 있고요. 서초구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접전을 보이는 곳들이 꽤 보입니다.
3: 네.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6: 아, 감사합니다.
3: 네네. 네. 자, 지금 그 송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지금 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 선거 오염됐다.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조성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제 개표 재투표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책임자의 그 처벌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3: 네. 네
0: 국민의힘이 그 과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그 중앙 선관위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서울 선관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3: 서울시 선관위다.
0: 네, 서울 선관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 선관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1: 민원인이 흥이 겪는 토스네요.
2: 그렇네.
0: 그래서 과천까지.

0: 이런 데는 이제 그 국민신문고를
1: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제 과천에 있다가 당산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긴급대책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서울 선관위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전혁 지금 서울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서울 선관위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네. 서울 선관위에서 이제 그 총괄적으로 이제 서울의 네, 그
3: 지역이니까 네,
0: 투표 개표는 모두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4: 네. 댓글에 용인 성남 광주 지자체장이 이제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소식이 있는데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5: 네. 네. 용인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53, 민주당 현근택 후보가 45.
3: 네, 개표가 개표율이
5: 개표가 한 45% 정도 됐고요.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수지구가 좀 도시가 몰려 있는 지역인데 네. 그 지역이 개표가 좀 늦습니다. 23% 정도 개표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4: 현근택 후보가 지고 있나요?
5: 네, 지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상일 후보는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현근택 후보는 이제 이번 신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구가 아직 개표 개표율이 낮다라는 지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경남지사 지금 개표 상황 보니까요. 네. 2만 표 차 가 지금 나는데 네. 한 번만 좀 확인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남지사,
0: 네,
4: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와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3: 경남이 생각보다 좀 초반이지만 고전을 하고 있는데 경남은 이제 지역이 굉장히 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개표가 먼저 많이 이루어지냐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경남도 제가 보기에는 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제일 뜨거운데 현재까지 한 25에서 많으면 40%까지 개표가 된 상황에서는 경남, 대구, 평택 부산 북구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평택에 그 조국 후보가 지금 나왔잖아요. 조국 혁신당 이 이번 지선 이후에 이제 어떤 선택 네. 기로에 설까 이것도 좀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3: 네.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결국
3: 네,
2: 조국 네. 후보가 당선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 시간에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어렵다, 이르다.
2: 예, 왜냐하면 네. 사실 조국 혁신당의 최고
0: 사상 두 가지
2: 사상.
0: 버전으로 그런 말씀.
2: 네. 사실 그 버전은 곽우신 기자가 이미 기사를 쓰고 온 것을 알고 있어서
0: 쓰고 있는데
2: 네, A 버전 B 버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다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조국 후보는 당선이 되면. 어려운 길이고 당선이 안 되면 더 어려운 길입니다.
0: 아~
1: 사실 당선된다고
0: 적절한 표현입니다.
1: 당선이 된다고 뭔가 쉬운 길이 꽃길이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평택을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번에 원내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 자체가 소멸 위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이 3년 너무 길었다고 당이 문을 닫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력을 정말 기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가게 되면서 김용남 후보하고 이 알력 다툼 네거티브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민주당 지지층들하고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합당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로 매달리고 무산됐잖아요.
0: 네.
1: 그거에 대한 감정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평택을 선거를 치르면서 김용남 후보를 떨어뜨리고 조국 후보 당선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민주당 그 지지자분들이 강성 지지자분들이 네. 아, 그래도 조국 후보가 잘했으니까 됐나 보다. 우리 그냥 같이 갑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의 문제는 지도부가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0: 네.
1: 지지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내가 당선돼서 하게 되면은 당의 통합과 연대 주도권을 내가 줄 수가 있고 내가 조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로 하지만 민주당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당장 다음 전당대회 때 어떤 후보가 혁신당하고 저는 합당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 후보는 이미 원내 진입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좀 외로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그래도 근데 생존은 했으니까 좀 이제 어렵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끌고 버티면서 2년 후 다음 선거 큰 장이 있을 때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되는 거고
0: 네.
1: 만약에 낙선을 한다. 낙선을 하게 되면은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 거죠. 혁신당도 더 이상 별로 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혁신당에 남아있던 지지자들이나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당 간판으로는 다음 선거 못 치를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흡수통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민주당하고 이제 기량관계들이 좀 생기겠죠.
0: 네. 그래서 평택 결과가 중요하다.
3: 네. 평택은 여전히 굉장히 박빙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0: 네.
3: 뭐 전혀 알 수 없는 정도의 표차이로 가고 있습니다.
0: 네. 1시까지 저희가 이제 연장 방송 하는데
4: 네.
0: 네. 네. 저희 갈 테니까 저 네. 김한 기자님은 3시까지 하세요.
3: 저 혼자요. 네.
0: 김혜지 아나운서 가능합니다.
3: 옛날에 선생 김봉주에서 김봉주 선생님이 이제 고스톱 치는 것처럼 여기 앉아서 진행을 했다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 김봉주를 말하면

0: 뭐 연식이 나오나?
1: 네. 네. 아,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시나. 아,
0: 선생 김봉두의 그 장면 참 좋아합니다. 네. 차승원 씨가 이제 혼자 하는 장면인데.
1: 아, 네. 네. 기억납니다. 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차승원 씨 좀 닮았네요.
2: 어디가요?
0: 무슨 소리세요?
2: 맞춰주십니다. 네. 유튜브로 나가는데 네. 그렇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3: 여러분 약속 하세요.
2: 어, 라디오만 하는 게 아닙니다,
1: 지금. 성남. 네. 성남이요?
2: 네.
1: 성남 민원 들어왔어요.
0: 아, 성남이요? 성남. 빨리. 성남 네. 제가 민원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이런 개표 방송. 네. 네.
2: 저는 이제 댓글을 성남.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네. 니즈를 또.
3: 아, 성남 좋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매우 딱
2: 빠르시네요. 아, 그죠? 네.
3: 엄청 빠르네요. 네. 민주당 후보가 49.96,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49.09. 거의 그 차이가
2: 없다. 아니면 41.5.
0: 네. 오, 높으네. 근데 경기가 지금 용인 빼고는 용인이랑 이제 북부 지역들 포천 뭐 여주 동두천 요런 정도인데 빼고는 거의 다 민주당이 이기고 있긴 한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가 유력이 떴네요. 그러니까 어. 과천이 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봐요. 부동산이나 이런 영향이 좀 어. 있는 맞아. 지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경기 북부 지역을 빼고는 거의 네. 지금 민주당이 경기도 다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하나는요. 아, 유광재 네. 후보님.
0: 하나는 뭐 여유 있게 이기고 있습니다.
2: 아, 그렇다고 합니다.
1: 어, 11시 20 9분 현재 네. 전국 개표율은 30.59%를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4: 네.
1: 네. 또 뭐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4: 시도지사 한번 네, 쭉 한번 볼까요? 보시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서울의 개표율은 22.1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63.59%,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3.91%,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34만여 표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62.31%,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36.65%.
0: 네, 유력이 떴네요.
4: 예, 유력합니다. 박찬대 후보.
1: 네.
4: 그리고 대구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2.11%, 추경호 후보가 46.82%. 부산은 전재수 후보, 더불어민주당이죠. 53%,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5.46%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4: 울산입니다. 지금 김상욱 후보가 확실 떴는데요. 56.65%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38.33%입니다. 세종도 유력 떴네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57.5%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경기는 추미애 후보, 강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2.66%, 김진태 후보가 47.33%, 개표율 44%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은 개표율이 55%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54.95%,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5.04%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김영환 후보도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여론조사 보다 훨씬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진행된 상황에서.
4: 네. 충남은 개표율이 31.16%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6.85%,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3.14% 득표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충남도 여론조사가 조금 현재까지 판세로는 빗나가는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는 굉장히 붙어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30% 개표지만 박수현 후보가 지금 한참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대로 네. 굳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장동혁 대표 너무 약했다. 아~ 마지막까지 장 대표가 충청도에서 올렸었거든요. 네, 본인의 지역구도 거기고, 네. 본인의 고향도 거기다 보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충청도를 약했는데, 그래도 못 이겼다. 아, 안타깝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한 대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잖아요. 네,
0: 그렇죠.
1: 네, 네.
4: 전북 볼까요? 전북은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유력 떴습니다. 52.29%. 그리고 무소속의 김관용 후보가 41.43%. 경북의 경우는 41%의 개표율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4.74%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는 36%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2.01%로 앞서가고 있고요. 제주는 62% 개표율이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63.04%로 확실입니다.
1: 네. 김혜지 아나운서였습니다.
2: 네. 네. 부산일보 속보 네. 보니까 지금 잠실, 칠동 네. 거기 상황을 그나마 조금 자세하게 적은 것 같아가지고
1: 네.
2: 지금 오후 9시에 이제 대조 점포? 이걸 네. 이제 교환해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걸 네. 소지한 두 분이 투표소 건물 안으로 입장하자 현장을 찾은 일부 시민들이 이거 투표소 무효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

0: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지금 동요가 일어난 것 같고 보니까 이 투표소는 투표용지와 교환할 수 있는 대조 전표를 챙겼던 10여 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자 이제 오후 10시까지 기간을 연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부정선거다.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가 뒤따르는 상황이고 기동대 투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1: 좀 격한 구호들이 네.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2: 네. 오늘 이 부분이 이제 민감하게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아직 투표함이 반출이 안 된 것으로 현재 시간까지는 보이는데요. 어쨌든 선관위와 뭐 충돌 없이 정리가 네. 돼야 될 것 같고.
1: 네, 그렇습니다.
2: 무엇보다 이제 선관위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그 현장에 모여 계신 분들한테 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진행되고 있는 전국단위 쭉 읽어봤는데 지금 뭐 생각과 달랐다거나 아니면 주목해서 봐야 될 지역은 이제 마지막까지 좀 어디로 보십니까? 김은지 기자.
3: 예,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대구에 좀 관심이 대구. 많았기 네. 때문에 대구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김부겸 후보는 당선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번 지방선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의 초접전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당선된다면 당선 그 자체로 이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페이지를 쓴다라는 점이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한테 깊은 인상 마음의 빛을 남기는 모습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의 그 어떤 장면이든지 간에 다음 정치 페이지가 열린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 김부겸 후보 마지막 유세 보셨어요?
2: 네. 네, 봤습니다.
1: 그 곡이
3: 사부곡
1: 네. 전선. 전선야곡인가요?
2: 네, 전선야곡.
1: 전선야곡.
3: 왜 자꾸 틀리나요?
1: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3: 예,
1: 네, 부르시면서 그 눈물에 또 호소를 했었죠. 네. 네.
3: 진짜. 그 현장에 가 있던 저희 기자 말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4: 그러니까 저도 그 제가 직접 현장 가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아, 기세가, 현장 기세가 김부겸 후보 쪽이 확실히 좀 좋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걸 보았을 때 바닥 민심을 조금 아, 이번에야말로 김부겸 하면서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네. 또 그 분위기가 전부 다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도 선거 판단할 수 없지만 아까 이제 김은지 기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등판하는 과정을 좀 돌아보게 되면은 네. 사실 원래 이번 선거 출마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맡아가지고 맡았을 때도 당 강성 지지층도 비판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당 안에서의 어떤 안력이나 권력 다툼에 좀 밀려나고 좀 비판받고 하면서 상처도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 만들어지는 판을 보고 당에서 약간 삼고초려하고 읍소해하고 모셔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꽃가마 태워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밀어줄게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등장부터가 상당히 극적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마지막 유세 때 40년 정치 인생의 그 마지막 유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사의 완성도와 마침표가 상당히 훌륭했다라고 네. 해서 원래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였고 지금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는 것 같은 물론 순간입니다만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민주당은 김부겸이라는 큰 자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키우는 선거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번에 민주당이 또 대구에 가장 많은 후보들을 내보냈고 저 또 저는 기초나 다른 데 쪽에서 성과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김부겸 이후에 대구는 또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도 가능성으로 봅니다. 네.
2: 우리가 1시까지 네. 방송을 하면서 대구 김부겸 후보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가져옵니다. 저도 한국 정치사에서 반드시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오늘 당선이 된다면 네. 한국 정치사에서 반드시 언제나 언급될 한 페이지를 만들어. 왜냐하면 여기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한 번도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아닌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네. 지역이고
1: 그렇죠.
2: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대구 사람들이 근데 그 표현을 안 좋아해요. 보수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3: 아, 네. 그럼 뭘 좋아하나요?
2: 그러니까 어떤 그 말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보수의 심장이냐, 뭐 보수의 오른팔은 어디냐, 뭐 왼팔은 어디냐 이런 것도 야, 하여튼 그 표현을 싫어요. 대구 사람들.
3: 보수의 몸통? 그 네. 보수라는 표현 좋아해요? 네.
2: 약간 보수인 건 인정하는데 자꾸 왜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들이 예. 보수의 심장 하니까 우리가 뭔가
1: 그런 표현이 싫다. 네,
2: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냐. 그렇죠. 난 생각이 다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징성이 있는 동네에서 지금 이제 김부겸 후보가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오늘 이제 이 개표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이제 김부겸 후보가 여전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혹시 저 김한 기자님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오늘 지금 조금 박빙의 이런 승부처 있잖아요.
2: 네.
1: 그쪽이 이제 만약에 당선이 확실시 됐어요. 네. 전화 연결 가능한 후보 있습니까?
2: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친분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지금
1: 정원호 후보 됩니까?
2: 정원호 후보로 오늘 여러 여러 방면으로 타진해 봤는데 본인도 어떤 방식으로 언론

0: 뭐부터 인터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캠프에서 동거해서 정리하는 아. 단계였는데 지금 이 투표지 사태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은 네. 상황입니다.
2: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싶었어요. 네. 네.
0: 오늘 오전까지는 정원 후보 캠프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 투표지 사태가 어떻게 지금 캠프에서 작용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은 좀 약간 혼전인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자, 아까 오인혜 님이 이제 그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할 얘기가 있는 듯한 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0: 캠페인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2: 캠페인이 조금.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네. 그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를 내가 이쪽이 좋아서 내가 표를 던진 게 아니고 여기가 싫어서 던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
3: 뭔가 할까요? 저희가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대통령의 행정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유권자들의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것만 잘하면 돼, 저것만 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행정력도 중요한데 네. 정치력, 정무감각 이제 이런 거 카리스마 여기까지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행정력은 정말 거기 성동구청이죠. 거기서 너무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문제에 대응할 때 돌파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오세훈 후보가 사선을 했기 때문에 네. 서울 시민들의 그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지러운 곳을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2: 네. 아, 그래서 이제 정원호 후보가 그 돌파구 뭔가 시험대가 바로 TBS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TBS와 한겨레와 TBS 같이 하는 개표방송에서 정원호 후보가 당선 확정이 뜨면 반드시 전화 연결을 해서 TBS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3: 네, 했는데.
0: 상황이 굉장히 어렵네요.
2: 아니, 근데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혹시 전화가 연결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4: 네, 당선 네. 여부가 확정이 돼야지 후보가 네, 막 인터뷰를 할 수 있을 텐데 한시까지 당선 네. 여부가 확정이 안 될 것 같다 네, 이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확정이 되면 어떻게라도 한번 밀어붙여 볼 수 있겠는데 방송 시간 안에 확정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 뭐 3시까지 하시는데요, 뭐. 아.
4: 네, 기자 김봉두.
0: 네, 기자 김봉두. 네.
2: 그렇군요. 네. 자, 김혜지 아나운서 뭐 혹시 네. 네.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아, 잠깐만요. 여기 네. 지금 시청자 의견 들어와 있나요?
3: 네.
2: 뭐 댓글 중에, 전시관 거라고.
0: 네, 댓글 중에 뭐 재미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3: 네.
0: 아, 지금 2시간째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뭐 저희가 관심을 모으고 있던 지역들이 정리가 안 되고 개평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택은 여전히 뭐 몇백 표차 안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2: 네. 아마 오늘 지금 그 TV나 네. 또 우리 이 개표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 치킨집들이 불이 나지 않았을까.
0: 네네네.
2: 아,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4: 대목이긴
2: 네.
4: 하죠.
2: 네,
4: 그 대목이죠. 창에 먼지 같은 질문이라고 하시면서도 그 김현태의 득표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0: 그러니까
4: 네, 윤어개인 세력으로 대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엄군이었던 그 사람이 사실 출마한다는
2: 네.
4: 자체가 네. 적절치 못하라고 봐야 될 텐데
2: 네.
4: 방금 그래서 제가 급히 확인을 해봤거든요.
2: 네.
4: 지금까지 개표율이 19.77이긴 한데 무소속 김현태 701표.
1: 아.
4: 5%.
1: 712표가 될 수 있었는데
0: 그러니까.
1: 본인이 주소지를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투표를 못하는 네. 이 상황 때문에 한 표로 추가를 못했네요.
4: 출마했지만 내 이름을 쓰지 내 이름을 찍지 못했다.
5: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0: 네. 그 뭐야 평택에서도 황교안이 김재원보다 표가 더 나온다고 장탄식을 하는 분들이 댓글 중에 있네요. 네.
4: 네.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지만 네. 여튼 네.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후보가 이제 1000표를 넘게 네. 얻고 있었기 네. 때문에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좀 걱정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1: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용남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과정에서 진보당 지지자들의 공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김재현 후보의 지지층들은 전략적 투표를 할 텐데 진보당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주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학습이 되어 있고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지층 자체가.
2: 네.
1: 그리고 김재현 후보가 토론에서 얘기했듯이 원래 평택의 선거 구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조국 후보가 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민주당과
0: 네.
1: 진보당 사이의 단일화 얘기가 울산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네. 흘러가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김재현 후보도 오래전부터 미리 가가지고 이제 밭도 갈고 했던 거였는데
0: 네.
1: 조국 후보가 오면서 이 판이 깨지면서 또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속상함을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화도 네.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이 김재현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후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김용남 후보 찍어줘야겠다라고 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2: 네. 자 지금 유튜브 동접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 지루한 거예요. 네. 저쪽 지상파 쪽에 네. 지루하고 뭔가 우리가 깊이 파고드니까 이쪽으로 네. 오시는 게 아니라.
3: 그것보다 다들

0: 태어나시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한결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이 없어.
1: 네, 1500을 돌파했습니다.
2: 네. 네. 저희는 잠시 네, 전하는 말씀 듣고요. 네. 네.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한겨레 TBS 공동 제작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1: 네, TBS 한겨레,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동개표 방송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장방송에 돌입했고요. 네. 저희는 원래 12시까지만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지금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1시까지 방송을 연장을 네. 했습니다.
2: 저희는 네. 가둬놓고 진행자만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네.
3: 어떻게 김한 기자 시원하십니까?
4: 네. 생각보다 빨리 갔다 오셨네요. 네,
1: 시간이 없어갖고요. 네. 마음이 급하네요. 너무 접전지들이 박빙으로 이어지고 있어갖고 네. 지금 뭐 연장방송에서도 소개는 해야죠. 제가 아까 학습을 했습니다.
3: 자 우리 네 분 다시 한번 소개를 네. 드리죠. 네.
1: 오마이뉴스 가구신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1: 방송인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4: 네, 맞습니다. 오윤혜입니다.
1: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네, 나와 계시고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정상근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6: 이제는
2: 네.
6: 유튜브 언니인가요?
1: 아니요. 95년.
6: 아, 예, 예. 편하게 말을 해도 네. 되는 시간인가.
3: 아마 TBS 지금 예. 기계들이. 예. 예. 예.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계속 노래만
1: 나가다가,
3: 네, 나가다가 아, TBS가 뭔가 변화의 바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저희가 잠깐 다녀온 사이에 몇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6.3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이 61%로 최종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6: 예. 그러니까
3: 4년 전보다 10.1%포인트 올라갔네요.
6: 2018년보다 높은 네. 겁니다. 네.
1: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들 하셨었나요? 저는 아니, 60% 넘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2: 저는
1: 55%
2: 정도.
1: 60%.
6: 아, 이제 오늘 이제 자정을 넘으시니까 네. 이제 어제네요. 어제 62.3 이제 희망을 섞어서 걸고 야. 왔는데 제가 그 내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것
1: 거의 근접을 했네요.
4: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 안 하신 거 아니에요?
4: 예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1: 네. 어차피 나올 건데.
2: 아, 그러네. 네. 네.
1: 네. 뭐 오윤혜 씨가 가끔 방송하는 거 보면 굉장히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6: 대단한 재능이세요.
1: 예, 예.
4: 그래야지 저랑 비슷한 분들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1: 뭐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태도로.
4: 지금 많은 분들 오윤혜가 너무 똑똑해지고 있어서 큰일이다 불안하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3: 유튜브 동접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댓글도 한 번씩 좀 알려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재미난 일들 읽으면 네. 뭐 김마리님이 김한 기자님 오늘 너무

0: 점잖으시네요.
1: 아, 자기 것만 보이는 거죠.
0: 여기
1: 지금.
0: 지상파예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2: 아, 평소처럼 좀 김한 기자님이 네. 팝콘 내질렀으면 네. 좋겠다.
3: 제가 오늘 이쪽 앉혀주셨어야 되는데.
2: 성대부다, 자, 성대부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성대부다 우리 김한 기자님 성대부다 한번 가보시죠.
4: 아니, 무슨 개표 방송이라는 게. 밤 12시 하는 게, 이게. 너무. 이건 소주를 갖다 놔야지.
1: 화나네요, 갑자기.
4: 술을 안 주고 이거를 지금 12시를 넘기는 게 내 1년 중에 며칠 안 됩니다.
1: 궁금한 네. 게 감옥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죄수들에게도 투표권이
3: 아,
1: 있나요?
3: 있을 거예요.
1: 우와, 그렇구나.
2: 아, 저희가 못 가봐가지고.
4: 아니요. 지금 12시가 너무 선명해요. 없을 수도 있대.
1: 아, 진짜로. 네,
4: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 같아요. 예. 네.
1: 군대에는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군대 다니는 거.
4: 군대 감옥 이렇게 동료
2: 가면 못 하죠.
4: 감옥 가면 못 하는 거고요.
1: 네. 감옥은 안 됩니다. 아,
4: 정신이.
2: 시청자 의견 저 들어왔네요.
4: 아, 오윤혜 누나 이쁘다.
1: 아, 감사합니다.
4: 여기 지금 시청자 의견 올려주시는 스태프 중에 오윤혜 씨 팬이 있는 게 분명하다.
1: 댓글에 지금 오윤혜 언니 얘기 많아요. 저 찾아서 왔다.
4: 지구인 님도 윤혜 언니 헤어스타일 찰떡이다 아, 이렇게 해주셨고요. 어 빅벨님이 성렬이가 잠깐 왔다 갔다 가려주셨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2: 아, 네. 오늘 아, 성대모사 괜찮네요.
4: 네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또 뭐 네 분 중에 성대모사 가능하신 분.
4: 네.
5: 청와대 나온 입장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앙선거 이제 강윤영 대변인 입장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름으로 나온 것인데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사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방금 또 나왔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네. 네.
4: 류토진님이 김용남 때문에 이 시간까지 보고 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평택, 부산 북구, 갑 그다음에 경남, 대구 여기가 지금 대구. 예, 네. 굉장히 접전
2: 네 지역이죠 네 지역 네 지역이 아주 초초 박빙 네. 상황입니다.
6: 지금 평택은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유희동 후보 세 후보의 표차가 300표가 안 돼요.
4: 아~ 네. 거의 뭐 학생회장 선거급 네. 지금 붙어 있네요. 네.
2: 보통 이제 반장 선거할 때 발을 네. 정자 쓰잖아요.
4: 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2: 네. 네. 근데 이번 개표가 그 이제 과거에는 그 저 기계로 이제 돌리잖아요. 네. 그거를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번엔 직접 3단계로 수작업까지 네, 같이 네, 하기 때문에
4: 투표가 들어왔죠.
2: 개표가 네. 조금 늦춰지고 있어요.
6: 네.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이제 샥샥샥 들어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기
2: 네.
6: 때문에
2: 네.
6: 그 과정에서 이제 전산에 뭔가 이제 부정이 섞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류고 분류가 된 거를 우리나라는 수개표로 다시 이제 봅니다. 네. 그걸 다시 확인하고 양측의 선관위 그 참관인들이 와서 같이 보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현장에 가보신 분들이라면은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아실 거예요.
2: 네.
5: 댓글창에 한동훈이 역전했다 이렇게 지금
2: 그래요?
5: 써주시는 분들이 계신
2: 확인해
5: 것 같은데요.
2: 주시고요.
6: 그거는
5: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지금 그 안산갑 네. 김남국 후보 당선 확실 떴네요. 아, 요 부분은 이제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어떻게 좀 정리된 게 있나요?
7: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산갑 김남국 후보가 당선 확실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당선 확실. 예,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까 우리 구시 군의 장 대구와 경북만 네. 국민의힘 쪽 이제 우세였는데 네. 지금 약간 변함이 있습니다. 경남 쪽도 네. 국민의힘이 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27석 가운데 149석이 더불어민주당, 65석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1석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2: 네.
7: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선 확실, 뭐 유력 여러 가지 뜨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아이고 아까 유력이었는데 사라진 것도 있네. 아 박찬대 후보가 61.6%로 네. 유력 뜨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정복 의원은 후보는 37.34%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7: 그리고 대전의 경우 또 확실 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61.21%, 국민의힘 이장구 후보가 36.54%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56.95% 득표하면서 유력 떴고요. 그리고 강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82%,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8.17%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도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유력이네요. 54.93%,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5.06%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은 그에 반해서 조금 표 차이가 더 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6.82%,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3.17%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네. 김희지 아나운서님 확실히 12시 넘어가니까. 네. 주무실 시간이에요. 거의 지금 다 수면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려요. 네.
7: 저 일찍 자요. 9시, 10시.
2: 이제 위내시경 끝나 수면의 시간 약간 덜 깬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또 괜찮아요.
1: 네. 네. 근데 네. 괜찮아요.
5: 보통 사람이라면 네. 이 시간에 힘든 게 맞거든요.
2: 알겠습니다. 네, 네. 기계도 놀라는데 사람이
1: 예. 놀라죠.
4: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에서 다 타사 방송들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여기 아까 계셨던 2부에 계셨던 윤희웅 대표님이 또 저기 가서 예. 열심히 하고 계시다.
1: 그러니까요. 전북의 네. 이원택 후보님이 당선되셨나요?
4: 예. 지금 그렇군요. 뭐 어쨌든 마지막까지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네 개의 지역인 것 같아요. 평택, 대구, 평택, 아, 재보선으로는 부산. 평택과 예. 부산 북구갑,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는 대구와 지금 경남.
5: 경남. 네. 네. 접전이.
4: 네, 접전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심, 이 경북 네. 안동의 경우. 아,
2: 네. 경북 안동
4: 안동. 네. 안동 홍보대사 우리나라.
6: 네. 네. 네. 국민의힘 후보가 300표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2: 아, 300표
6: 차이 됐어요. 네. 후보가 예. 49%, 네. 국민의힘 후보가 50.3%.
4: 저도 아까 이제 청도가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던 지역이라서 관심을 갖고 예. 봤는데 청도도 이제 무소속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그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던 후보가 네, 지금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댓글창에는 한동훈 후보가 역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43.96% 개표율이 그대로 멈춰 있는 네. 상황이어서 선관위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2: 네. 왜 멈춰 있는 거죠?
5: 예, 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 그렇군요.
4: 부산시장 선거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개표 상황에서 뭔가 어떤 뭐 텀이 발생한 건지 왜 딜레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영의 딜레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표 자체가 딜레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지금 이제 전북은 많은 전문가들이 무소속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는 네. 왜
2: 과구신 기자님 네.
8: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 보면 당력을 쏟아부은 게 먹힌 거죠. 먹힌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민주당의 진짜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조승래 삼순이 얘기했던 게 아 민주당의 평택을 후보는 김영남 후보다 좋은 후보가 아니라 그리고 전북의 민주당 후보는 이원택 후보다 김관영 후보가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고 불만도 있고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청래 대표가 직접 전북에 등판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북에서 계속해서 이원택 후보가 뭐 큰절도 여러 번 하고 같이 다니면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셔야 된다. 다른 후보들이 다 민주당 후보인데 지금 전북 지사만 무소속이 되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이 전북 그 도민분들도 계셨던 전략적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 읍소가 먹혔던 게 아닌가 먹혔기 때문에 결국 아 그래도 원래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 보증해주고 밀어주는 후보한테 내 표를 줘야겠다. 이쪽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6: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그 청와대와의 연결을 본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청와대가 또 선을 쭉 그으면서 그 부분이 좀, 예,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네. 그 선거 끝나면 자기가 다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2: 그리고 지금 평택을 조국 후보가 3위로 내려갔네요.
4: 네. 제가 말씀드리면 개표가 39.1% 된 상황에서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인데요. 31.63% 고요. 2위로 유희동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네. 후보죠. 30.43%. 그래서 한 450표 정도 차이고요. 네. 조국 후보가 이어서 3위 30.3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크진 않지만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1: 이 정도로 3명의 후보가 딱 붙어있는 건 네. 정말 드문 장면이군요.
2: 드문 장면이요. 네. 네. 네.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4: 당선
2: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4: 추미애 후보는 뭐 사실 민주당 제가 민주당이면 경기도를 떼서 업고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민주당이 당내 경선이 호남만큼 치열하다고 할 정도로
1: 그렇게 네. 됐죠.
4: 본선 거는 굉장히 민주당한테 이제 지지를 보내주는
1: 상황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이 사실 이제 보수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유권자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이제 떠오르는 경기도 지사 후보라는 게 김문수,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표밭이 바뀌어가지고는 이제 민주당이 말씀처럼 호남만큼이나 내부 경선이 치열한 곳이 된 거죠. 그래서 놀라운 뉴스는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8: 그런데 이제 같은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0: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호남은 투표율이 대체로 높고 이번에 경기도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경기도 경선 때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이후에 본선에서 된 모습도 어차피 되긴 될 건데 내가 썩 나가가지고 찍어줄 정도의 매력은 사실 못 보여준
1: 못
0: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고 야영자 후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압도적표처럼 당선됐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본선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힘을 실어줘야지라고 투표장에 잘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미애 이제 지사께서 좀 깊이 있게 숙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 지금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 지역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권파들이 오세훈 시장 무능하다 지상파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직접 공격하기도 했고 양자 후보도 사실 오랫동안 공천을 결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계속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충남 같은 경우도 김태현 지사가 마지막에 나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자리를 지켰고 충북 지사는 컷오프 됐다가 지금 다시 뭐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올라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 수도권 중원 지역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스스로 망쳐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강 기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선거 전반 자체를 망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 어쨌든 그것만 망친 건 아니다.
2: 네, 뭐 이번 선거 뭐 마지막까지 최종 결과가 좀 어떻게 네. 나올지 모르겠고 또 이제 마지막에 좀 보수 쪽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선거 전략이 굉장히 좀 의아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선거 거에 대통령 심판론을 들고 왔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아하고 어쨌든 지방선거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 제일 부담스러웠을 텐데
1: 네.
2: 그 마지막 판에 좀 국민의힘 각각의 후보들이 갑자기 그 주적이 누구냐를 들고 나오면서
1: 네.
2: 거기서 또 한번 이제 선거 전략이 좀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1: 지금 상황만 보면 이제 14-2나 뭐 15-1 뭐 이런 정도로 가는 스코어인 것 같은데 전국 단위로 따졌을 때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예측하셨습니까?
3: 대구 경남을 네.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대구는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계속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선거는 후보 그리고 구도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봤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후보 개인 캠페인으로서 봤을 때도 실수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는 그래도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물론 제 초박빙이기 때문에 네.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경합이라고 불리는 곳을 국민이 다 가져간다고 쳐도 13-3이잖아요.
1: 네네.
0: 다 쳐도. 네. 사실은 엄청 망한 거예요. 네. 엄청 진 거죠. 네. 영남권을 제외하고 다 졌다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네. 영남권을 다 지킨 것도 아닌 상황인 건데 부산하고 울산에서 된 거니까. 그럼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당대표가 이제 머리를 박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대단히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 잔의 자유라는 이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홍대 입구라든가 아니면 연남동을 걷게 되면은 보수 청년들이 우리한테 표를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너무나 아니라고 근거도 없는 자신감들. 그걸 가지고 그 캠페인이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멋있지 않게 막 투표 동료하고 다니잖아요. 서울에서. 어차피 오세훈 후보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하는 건데 그 선거가 뭐였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했을 리는 없거든요. 당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다. 이게 먹힌다. 아, 미국 갔다 오도 효과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뭐 차후보급도 만나고 하지 않았냐. 이런 거에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보수 정당이 뭔가 이 똑똑하고 나쁜 사람 이미지였어요. 민주진영이 보았을 때는 네. 아 뭔가 되게 나쁜 애인데 뭔가 똑똑하고 뭐 여의도 연구원도 되게 뭔가 기발하고 뭐 잘하는 것 같아서 좀 네. 아, 재수없고 기분 나빠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 우스워졌어 당이 우스운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좀 멍청해 보이고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판단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만약 그게 됐으면은 작년 12월 3일부터 안 그랬겠죠. 왜 시민 그러니까 대중정당이고 수권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자신들의 기조가 어떤지와 별개로 무엇이 지금 시민들의 열망이고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건데 그 최소한을 위해서 오세훈 후보가 그래서 욕을 했던 거고 우리 혁신선대위로 가야 된다. 장동혁 후보 좀 뒤로 이 선으로 후퇴해라. 그걸 안 받은 순간부터 사실상 지금 같은 선거 구도가 확립이 된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4: 저는 장동혁 대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의 개인의 스펙 쌓는 느낌이었거든요. 국민의 네. 세금으로. 그래서 오히려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런 처참한 결과에도 절대 당대표에서 안 물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1: 오늘 씨는 막 이렇게 데이터나 뭐 메타 분석을 통해서 판세를 보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4: 네.
1: 느낌, 감. 근데 중간에 저랑 같이
5: 지금.
1: 네. 네. 중간에 저랑 같이 방송도 했었는데 네. 막 10-6 될 거다 뭐 아니면 9-7 된다 이런 이제 중간에 보수가 붙었다
4: 네.
1: 보수가 결집했다 이런 때도 이제 많이 방송하셨잖아요.
4: 네.
1: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0: 왜냐면 선거라는 건
1: 네.
0: 항상 결집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박근혜 씨가 서문시장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정말 거짓말같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런 거 보면서 당연히 결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1: 네.
0: 저는 워낙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압도적으로 저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15대 1로 예측해 봅니다.
1: 저 같이 방송할 때 10대 6, 9대 7 얘기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0: 네.
1: 계속 왜 그렇게 되냐고.
0: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1: 이해를
0: 거예요.
1: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2: 네. 아니, 이게 어떤 네. 직관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3: 결과적으로는 예. 예, 맞을 때가 많아요.
0: 집단 지성을 예. 믿기 때문에.
1: 네.
0: 왜냐하면 본인들의 삶이 바뀌기를 훨씬 더 가치나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잘 투표했을 것이다.
1: 뭐 네. 답변이 됐습니까?
4: 네, 됐습니다.
0: 네.
4: 자, 홍의장 군님이 김한 기자님 따라왔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4: 네. 한 통만 들어왔네요.
5: 부산북구가
4: 또 있네.
5: 다시 투표 개표가 아, 재개가 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5: 하정우 후보가 46%,
1: 아.
5: 한동훈 후보가 40%.
0: 아. 그 사이 좀 낮네요.
1: 네. 멀어졌네요.
3: 그 사이 개표율이 더 올라가서 네. 좀 더 바뀌었어요. 47.63, 40.03, 12.33.
1: 아.
4: 중간에 뭐 렉이 걸린 건 아니겠죠?
1: 뭐 그런 건 아니라 이제 그 선관위에서 개표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반영하는 시간에
4: 아, 반영하는 시간
1: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김은재 기자 계속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라는
0: 네.
1: 패널들이랑 방송도 많이 하고 현장은 완전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 취재 보고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0: 예.
1: 부산북과 어떻게 뭐 봤어요?
3: 실제로 기세가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모두 부산북구 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몰려온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후보 팬클럽이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서 움직였던 건 맞는 것 같고요.
1: 네.
3: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금 사실 보수가 굉장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걸고 나온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일정 먹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설레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많이 봤거든요. 이제
1: 네.
3: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후보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기도 했고 막판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52.32% 개표를 했고 이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또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 말로는 본투표에서 몇 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기는 게 나와서 또 분위기가 그쪽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까지 계속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 네, 합니다. 네. 나중에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는 2위를 내려가지 않고 1위로 가고 있고 계속 바뀌고 있는 데는 평택인
0: 그렇네요.
1: 것 같아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지금 장도영 대표한테 되게 땡큐인 상황이 계속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2위 추세대로 가서 떨어진다고 치고 오세훈 후보도 안 된다고 하면은 장도영 대표를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민의힘에.
1: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남게 돼요.
2: 버티면 버티면 되는 거예요.
1: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선거 관련해서 뭔가
2: 이게 터졌으니까
1: 부실의 문제에도
2: 네, 사실은 이게 안 터졌다고 치더라도 아, 뭐 오세훈 후보도 안 되고 뭐 한동훈 후보도 안 되고 하면은 그냥 장도영 대표가 좀 제시님 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라고 던져서 이 강성 당원 짠물이 된 사람들한테 투표 통해가지고 되면은 끝인 거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친한계에서 아무리 뭐 장동혁 책임지고 물론 나 너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국 정당들은 대권주자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1: 네.
2: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당 안에 대권주자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오세훈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되면은 대권주자가 경쟁자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장동혁 때문에 버티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보수 언론들, 보수 종편의 뭐 논설위원급들, 사설과 칼럼에서 제발 한동훈 된다, 한동훈이 돼야만 한다, 한동훈이 될 거야 라고 한 이유가 한동훈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판단에서 이분들이 위시풀 띵킹을 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조갑재 대표 같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그렇게 밀고 있는 이유가 그건 거죠. 근데 뭐 그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근데 원래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출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1: 맞아요.
3: 출마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고 그러니까 인생의 다양한 실현을 겪고 그리고는 검사물을 빼는 게 좋다. 이렇게 저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1: 네.
3: 있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그 조언과는 반대의 선택을 이제 한동훈 후보가 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1: 네. 방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광화문을 찍고 지금 가천 상관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시위대도 형성됐군요.
1: 네. 경찰이 추산한 비공식 추산으로 한 500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지금 가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집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 중이라고 하고요. 이 시위에 지금 전한길 씨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3: 아, 네. 조전혁, 전한길, 네. 뭐 이런 심지어 뭐 모스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1: 네.
3: 있던데 그건 좀 더 확인을 하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1: 뭐
3: 하겠습니다.
1: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던 뭐 모두가 오늘 불태우는 날이네요.
0: 그런데요.
1: 예, 부정선거 세력들도 불태울게 생겼네요. 이제
3: 네, 자, 다만 이제 네. 몇 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1: 네.
3: 그러니까 어떤 새벽 2 시까지
1: 네.
3: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개표 중단을 하지 않으면 선관위 담 넘겠다 이런 식의 말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3: 경우에 따라서 서부지법 테러와
1: 그렇죠.
3: 같은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1: 네.
3: 관리의 만전을 기해야
1: 네.
3: 합니다.
4: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3: 예, 당연하죠.
1: 네. 네. 네.
0: 실시간 6

0: 1,300분 계세요. 진짜 우리가 야근을 한 보람이 있어.
1: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0: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2: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30분밖에 못 보시는 거네요.
3: 아, 근데 사실 이게 좋아요 버튼 같은 걸 누르면 점점 더 이게 많이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3: 그래서 보시지만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구독자 수가 혹은 뭐 이렇게
2: 알고리즘의 힘이군요.
3: 예,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자, 우리 대구시장 한번 또 봐주실래요?
1: 네, 대구시장 지금 36.78% 개표가 이루어졌고요. 네. 김부겸 후보가 1위입니다. 51.13%. 추경 후보 2위고요. 표 차이는 15,000표 정도 되고요. 아까 보니까 그 부산 개표가 갑자기 확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 북구 갑은 52.32% 개표가 이루어졌고요. 하종 후보가 47.63%를 얻었고요. 한동훈 후보가 40.03%. 표 차이는 3,250표로 조금 아까보다도 벌어졌습니다.
2: 네, 네.
3: 그러니까 부산 북갑을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이제 김한 기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선거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미디어 현상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제 보수 언론인들 혹은 뭐 보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기타 등등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의 마지막 승부처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통해 가지고 보수 재건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간절한 바람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얼마나 이번 승부에서 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국구 선거를 사실상 한 거잖아요. 선거운동을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승패들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뭐 이런저런 비유,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트로트 가수의 지방 콘서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탁이나 뭐 임영웅 씨가 창원 같은 데서 콘서트를 하면 창원이 난리가 납니다. 와, 전국 버스에서 몇 대가 내려오고 그러면 와, 전국에서 이 사람이 제일 인기 있는 가수인가 보다 하는데 막상 음원 차트를 들어가 보면 차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일 수 있다. 스타덤과 팬덤의 관계라는 게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었는데 오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3: 저는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네, 정말
2: 결론이 좀 이상하네.
1: 아, 이거 이제 개표 방송이라서
4: 어떤 결론이든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제 선거운동에 새 역사를 썼다.
1: 아, 그럼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4: 네, 들긴 하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어쨌든 팬클럽이라는 분들이 내려가서 저렇게 사실 좀 막대 속된 말로 좀 마구잡이로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 싶은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뭔가 뭐 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좀 이런 형태의 지금 선거운동들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앞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1: 그 마지막에 등장했던 예를 들면 뭐 위장전입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유튜버랑 위장전입 논란. 위장전입 논란 의혹. 예, 의혹과 그 외진으로 이제 보이는 유튜버와의 어떤 뭐 그 지역 주민과의 마찰 뭐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 상황. 이런 것들이 막판에 이제 표 결집력이나 이런 거에 좀 어떤 부정적인 작용을
5: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지인들이 단체로 확 내려왔을 때 이게 요거는 그냥 어떻게 에너지인 거예요. 네. 이거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순기능으로 갈 수도 있고 역기능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이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게들 매출도 올려주고 자연스럽게 한동훈 후보 홍보도 해주고 하게 되면은 워낙 지역의 연구가 없었으니까 그 조직에서의 열세를 이분들의 힘으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와서 좋은 일만 하냐 그게 아닌 거죠. 당연히 현장에서의 어떤 뭐 소란이 될 수도 있고 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겹치게 되면 그래서 부산 북갑에 있는 주민분들 중에서는 이분들 때문에 외지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논란이 있을 때 후보가 나서가지고 빠르게 좀 정리를 좀 해주고 뭐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민분들 간의 마찰이라든지 이거를 후보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만 아 그래도 부산 북갑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니까 우리 동네가 좀 활기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논란이 벌어지면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랑은 상관없는데요. 그럼 뭐 그분들이 자원봉사 알아서 하시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럼 이 정치인 보고 온 팬덤들하고 이 정치인이 분리를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책임은 안 지고 그러니까, 책임 없는 쾌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 북갑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지금 저 부산 북구가 점점 그 표차가 좀
1: 조금씩 벌어지는 것 같아요.
0: 개표가 얼마나 됐죠?
1: 50% 좀 넘은 상태고요.
0: 52.32.
1: 52.32에서 지금 한 3,250표차 정도고요. 형택이 놀라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표차가 31표차까지 줄었어요. 김용남 후보가 12,610표. 그리고 유동 후보가 12,579표. 조국 후보가 12,219표고요. 현재 개표율은 41.96%인데
6: 여기 정말
1: 절반을 개표했는데 31표차가 지금 나고 있고
0: 만약에 여기서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어떻게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집니까?
5: 혁신당 문 닫아야죠.
0: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법률권에 큰 교훈을 주는 건데 분열은 필패한.

0: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이 올 거면 양쪽에서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의 감정적인 골도 굉장히 깊어졌잖아요.
1: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그거 이걸 해명할 수가 없는 게가 차라리 김용남 후보가 되면은 이제 민주 진영 안에서의 이제 갈등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어부지리가 돼가지고 유희동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이 선거에 끼어든 조국 후보한테 가장 큰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3당 운동도 좋고 뭐 사실 저는 혁신당 입장에서 굳이 민주당 눈치 볼 거 없고 뭐 후보 낼 수 있죠 당연히 선거운동은 네거티브도 검증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더 민주당다운 후보 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선거라는 식으로 운동을 했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선거운동으로 가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저는 이게 한동훈 후보와 조국 후보가 거의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 건데 한동훈 후보를 기존 레거시 보수론을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하게 된다면은 좀 요만 바라도 됩니까?
2: 네.
1: 조국 후보는 전통적으로 친문계 혹은 이제 구민주진영에서의 빅스피커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후보란 말이에요.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뭐 지금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든 뭐 체육시의 방송이든 어쨌든 그런 소위 말이 진영에서 파이가 크다고 하는 유튜브에서 조국 후보를 좀 전통적으로 좀 뭐 이렇게 밝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좀 포장도 해주고 뭐 홍보도 해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졌다. 졌다고 하면은 아, 더 이상 예전에는 우리 보통 얘기하면은 김어준 씨 영향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뭐 민주당이 다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조국 후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구나가 증명되는 거죠. 반대로 한동훈 후보도 아니 된다. 그럼 진짜 이거 레거시 미디어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 보수론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살아있구나. 뭔가 힘이 있구나. 이거 미디어 플레이가 가능하구나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아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3: 네. 그럼 조국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정말 상징이 있겠네요.
2: 그렇죠.
3: 이번 선거에.
2: 아, 뭐 PD가 벌떡 일어나는데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3: 설마 2시까지 해야 된다 막 이런
2: 말이에요.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네. 제가 틈틈이 지금 보고 있어요.
3: 챙기고 있는데.
4: 네. 보는 거 아니죠.
3: 눈이 빨개졌어. 네. 네.
2: 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5: 네. 우리 그 재보궐 쪽을 한번 쭉 네. 볼까 봐요. 추미애 후보가 이제 캠프에서 당선 확실시 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잖아요. 송영길 후보도 아직 유력이지만 감사 인사를 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61.47%,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29.25%로 송영길 후보가 유력입니다. 네. 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연수구 갑 본 김에 계양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가 76.98%,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가 17.96%로 8,300표 차 나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9.77%. 입니다. 부산 가보겠습니다. 부산 아까도 살펴주셨지만 개표율이 59.49%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하정구 후보가 45.73%,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0.98%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300표 차 정도 네, 네. 나고 있습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가 63.65%,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가 16.01% 보여주고 있고요. 울산은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가 50.11%,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44.1%로
0: 약간 유력이 떴다가 유력이 사라졌네.
4: 많이 올라왔네요.
0: 많이 올라왔네요. 김태규.
5: 그리고 야. 경기 평택시 을 잠깐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1.09%,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31.01%, 네. 그리고 조국 후보가 30.12%입니다. 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네. 뭐 한 2,300표 차 네. 나고 있습니다.
0: 1, 2는 31표 차입니다. 아직.
5: 그러니까. 네, 31표 차. 네. 네, 지금 개표는 41.96% 진행됐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0: 충남 한번 가주시죠. 충남
5: 갈까요?
0: 충남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5: 예, 충남 공주 부여 청양군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가 51.69%,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41.76%, 3,900표 차 정도 되고 네, 있습니다.
0: 김영빈 후보가 지금 유력이 뜬 상황인데 여기가 네.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제일 어려운 지역을 꼽으라면 사실 이 지역을 꼽았었거든요.
6: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네. 거기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0: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못 나오게 되고 후보가 뒤 늦게 확정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래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좀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당선 유력이 지금 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빈 후보.
3: 그러니까 좀 구도의 힘을 좀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박전 아니면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공천에서 민주당이 많은 고민을 했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

0: 정진석에다가 무조건 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무리해서라도 거기에 나가려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기본 구도에 대한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이 선거의 성격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일관되게 60%대 중반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후반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구도에서 치러지는 선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경남지사 갔나요 아까?
0: 경남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국힘이 지금 선거 참관인에서 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0: 아예 발을 빼고 그냥
1: 개표 참관인에서
2: 철수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개표 상황이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수
0: 서울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개표율을 보고 있는데 동작구가 개표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뭐 5, 60%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0: 그러니까 아까 그 사전투표함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요.
1: 동작구가요?
0: 예, 예. 그래서 또 아마 여기도 그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함을 이제 개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2: 그 사전투표함이 이제 뭐 다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뭐 분실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가 보도는 못 보고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0: 논란 정도로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 네, 그런 정도로 지금 해서 아마 개표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 개표에서 참관위를 철수시키면 이것도 사실 초유의 상황이 될 거라서 이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현장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좀 후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서울은 지금 28.5% 개표가 된 상태에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28% 개표 상황이긴 합니다. 한 30만 표 이상, 35만 표 가까이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그 사전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뭐 어떤 수치를 보면 굉장히 뭐 박빙까지 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한 표 차이가 나네요.
2: 그러네요.
4: 평택에서도 지금 유이동 후보가 1위가 됐나요?
2: 아직은 아닙니다.
4: 그래요? 댓글에는 계속 역전이 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0: 동작 관련해서는 기사를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동작 사전투표함 개표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봉인지가 훼손되고 이송경로를 이탈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개표가 일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평택은 지금 유이동 후보가 1위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277표 차입니다.
2: 개표율이 43.19%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유이동 후보가 1위로 지금 올라온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이동 후보가 강세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강세인 지역에서의 개표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1: 이렇게 되면 뭐 기사를 한 3개 정도 써놔야 되나요?
4: 지금 2개로 안 될 것 같아요.
5: 그렇죠. 그렇죠. 다시 갈아엎어야겠네요.
4: 분열 필패가 이번에는 꼭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은.
1: 지금 4위가 황교안 대표로 올라섰는데 보니까 1917표예요.
0: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 후보가 이제 여기에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조국 후보가 이제 여기가 험지 중에 험지 이런 식의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들을 하면서 원래 여기는 법률권이 유리한 곳이다. 애초에 지난 선거가 경과들을 보면 그런데 오히려 조국 후보의 출마 때문에 험지가 아닌 곳이 험지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민주당에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그때 그 물론 뭐 양쪽 다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현실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대구도 지금 38% 개표가 됐는데 표차가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50.31%고요. 추경 후보가 48.64%, 8,400표 정도 표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2: 지금 뭐 아까 지금 한 1시간여 전 상황이랑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국 광역 단위에서는 이제 대구랑 경남을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보선에서는 뭐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것처럼 평택과 부산 북구가 좀 끝까지 가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수도권 뭐 서울, 경기, 인천은 모두 그 지금 민주당 쪽이 거의 휩쓸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이건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2: 서울 수도권의 판세 오윤혜 씨 어떻게 보셨나요?
1: 네.
4: 다 휩쓸었죠. 휩쓸었다고 보셨다면서요.
2: 예상하신 거잖아요.
1: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다 봤다는 거죠.
4: 다른 데는 거의 안 들어와요. 지금 진짜 대구랑 평택. 경남. 여기 세 군데만 저는 지금 계속 집중이 됩니다.
0: 단순 대표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한 표만 더 얻어도 이기는 게 지금 우리 선거 룰이잖아.
1: 네,
0: 그렇기
1: 그렇습니다.
0: 때문에
1: 거기 막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예. 한 5분씩만 네. 하셔도 네. 한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0: 지금 시간 때우시려고 저희가
2: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0: 죄송하지만 여기 8,000분 가까이 지금 안 때우세요.
1: 아니 김한 기자가
0: 굉장히 아까우실 때가
1: 네. 12시 넘어가니까 갑자기 터보 엔진을 달았어.
0: 김한 기자 없어도 돼요. 잠시 쉬어도 돼요.
1: 네. 아니, 원래 좀 볼빼미 형입니까?
3: 아닙니다. 아, 굉장히 좋은데 아, 화장 한번 밖에 나갔다 오고.
0: 화장실? 네.
3: 아, 아니요. 밖에 다녀오고. 밖에 다녀오기는 뭐 쉴 틈이 없네. 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0: 곧 8,000분이에요.
1: 일곱 사람 중에서 혼자 화장실을 두 번 가니까.
0: 저희 중에 유일하게 쉬셨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4: 네. 아, 말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네. 깜빡이 없이 지금 끼어들기도 어렵네요. 네.
1: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4: 아니, 없었는데요.
0: 아, 저는 진짜 아쉬운 점이 있어요.
3: 뭐요?
0: 저는 뭐 이거 다 끝난 일이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님께서 부산에 하정우 후보 붙었다면 네. 한동훈 후보랑 붙었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진보 진영의 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지지해주고 혹시나 졌어도 조국 대표님이 진짜 대권 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되게 큰 기회였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산에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으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평택에 왔고 평택에 왔으면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렇게 김용남 후보를 낼 것이 아니라 그냥 후보를 내지를 말던가 이런 거를 물론 예측은 못했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너무 아쉽다.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된다면.
4: 네, 이제 박우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국 후보는 이번에 좀 선거 전략을 최악으로 좀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잠깐 좀 말씀하셨지만 일단 국힘에서 이제 뭐 잘 나오는 험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것만 봐도 조국 후보와 저 김용남 후보의 수치를 단순합산해도 60%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곳이 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조국 후보는 어쨌든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제 본인은 이제 포지셔닝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그와는 좀 모습이 좀 달랐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대권주자, 그러니까 민주진보진영이 대권주자가 되려면은 그거에 걸맞는 선거운동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이렇게 민주당을 좀 강하게 좀 공격하고 민주당 후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짰다는 거는 좀 앞으로 좀 본인의 좀 정치 생활을 마치 이제 대권이 아닌 그냥 그 평택을 국회의원 당선이 마치 목표였던 것처럼 좀 그렇게 좀 축소시킨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0: 네, 물론 뭐 부산에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조국 후보 쪽의 입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재수 시장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구도가 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오윤혜 씨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더 큰 정치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히 네거티브를 강하게 함으로써 서로 깎아먹는 경쟁을 했기 때문에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좀 다음이 너무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네. 사실은 평택을 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게 되면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자력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후보예요.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과 뭔가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승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승부를 보는 방식이 과연 이런 식이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김용남 후보를 비판하고 비난, 뭐 사실 김용남 후보가 사실 의혹도 많고 비판하는 부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중에 봉합하려고 이렇게 하지라는 물음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조국 후보만 비판해가지고 좀 밸런스 게임을 좀 맞춰보자면은 민주당도 사실은 이번 선거 압승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이제 과정을 다 용인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원래 귀책사유 생겨가지고 재보궐선거 치르게 되면은 거기는 후보 안 내기로 했던 거가 원칙이었잖아요. 정치적 도요. 그리고 보수정당 계열에서 만약에 귀책사유 나와가지고 보궐선거 치를 때 후보 내면은 내지 마라. 너네 그 선거 다시 그 비용 내라고 했던 게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그 말 싹 사라지고 모든 후보 다 내겠다. 선거구에.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민주당하고 다른 거죠. 이런 것도 반성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국민의힘 혹은 보수정당 후보들이 토론 피하고 다녔고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 요구하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요? 토론을 통해가지고 근데 명분이 좋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법정 토론 이상으로 후보 검증해보자라는 게 민주당 기본의 스탠스였는데 그거 사라지고 아 뭐 그 시간에 지역 주민들 만나야죠. 뭐 네거티브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야당인들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득권스러워진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지금이야 정권 초기고 대통령이 워낙 인기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그게 다 데미지로 쌓입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리바운드 될지 모른다. 그런 점들은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3: 지금 뭐 약간 업데이트가 또 딜레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접전지상에서 아직 평택을은 유동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지만 1위고요. 네. 조국 후보가 3위를 기록.

0: 중에 있고요. 네. 부산 북구 갑도 여전히 하정우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남이 지금 안 좁혀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경남이 약간의 어떤 다이나믹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경남이 좀 안 좁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울산에서 그 김태규 후보가 굉장히 쫓아가는 양상으로 네. 지금 개표가
1: 아까도 상당히 좀 벌어졌었는데 네, 많이 올라왔어요.
0: 초반이었는데 당선 이제 유력이 떠서 그 부분은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좀 붙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2: 애초에 사실 여기가 국민의힘이 유리한 곳이고 네. 민주당이 그 불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울산 남구갑은 그 안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그 강남에 비유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좀 쉽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태규 후보의 뭐라고 인물 경쟁력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구도 자체는 이렇게 밭 자체는 쉽지 않은 곳은 맞습니다.
1: 네. 지금 강원도지사는 51.9 우상호, 네. 김진태 48.1이에요. 네.
0: 저희도 굉장히
1: 저희도 많이 지금 많이 김진태 후보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네.
0: 저기 강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선거를 치렀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구도에서 보면 그래도 이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강원을 최문순 지사 외에는 사실 해본 데가 해본 아 이강재 지사랑 이렇게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뭐 험지로 그래도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지역인데 뭐 지금까지 개표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좋은 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버프로 작용을 하고가 있고 또 이제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의 여파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정을 하면서 조금 원래 그 캐릭터가 좀 바뀌었었거든요. 아 그래도 국회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얌전해지고 사람이 좀 젠틀해졌네 이런 게 있었는데 선거 운동이 되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삭발하고 모아가면서 다시 그 어떤 그 강성 보수 투사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기고 또 장도영 대표하고 막 아 뭐 면전에 대고 결자해지 막 얘기하더니 나중에 다시 또 선거 운동 같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김진태 후보도 선거가 급하니까 이제 약간 갈지자 행보를 보인 건데 그런 것들이 김진태 후보의 약점을 다시 드러냈다.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가 원래 좀 강원 도정을 하면서 잘해왔던 것들을 계속 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뭔가 이 우상호 후보와의 차별화를 좀 너무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약간 좀 말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4: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쭉 여도였거든요. 당시 정부의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강원도도 계속해서 이제 강원도지사가 바뀌어왔는데 다만 예상보다는 그 김진태 후보의 추격이 거셌다. 저는 그 이유는 원주와 춘천이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인구도 가장 많은데 그 지역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0: 우상 후보가 이제 철원 출신이죠.
4: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앞서간다라는 좀 그 민주 진보 쪽에 이제 시민들의 좀 만도감이 좀 투표장으로 안 나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네네. 생각도 드네요.
0: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강원 선거는 이제 원주 출신이나 강릉 출신이 나오는 게 이제 지역 선거 문법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경향성인데 그거 엄청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 후보가 철원 출신으로 되면 강릉이나 원주 출신이 아닌 첫 번째 지사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 지역 선거의 문법을 깨는 도전이긴 했습니다.
2: 예. 부산 북구가 개표율이 올라갔네요. 네. 66.63%이고요. 네. 하정우 후보가 44.25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41.69이고요. 박민식 후보가 좀 올라갔네요. 14.04 됐습니다.
5: 선거비 보전 받을 수도 있겠네요.
2: 사실 그게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네. 기준일 텐데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의 득표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오히려 이 선거에서 되게 중요하게 예, 결정적 포인트로 네. 보이기도 합니다.
0: 그 강원도 얘기해서 강릉을 제가 지금 보니까 개표율 34%인데 민주당의 김중남 후보가 6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32%니까 꽤 여유 있는 차이인데 아직까지는. 근데 강릉도 사실 이제 권성동 의원이 있을 때는 국민의힘의 아성 같은 지역이었는데
4: 텃밭.
0: 예, 강릉 주민들도 권성동 없는 선거를 20년 만에 본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 살 정도로 권성동 의원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지역인데 여기 강릉도 지금 민주당이 넘어가는 개표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4: 선거 앞판에 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옥중에서 강릉으로 돌아가겠다라는
5: 아, 진짜 됐어요?
0: 그게 악재가 됐나?
1: 자, 저희는 이제 1시까지인데, 네. 아쉽지만 이제 더 네. 이상 연장은 지금 네.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5: 어떤 분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쉬워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5: 네.
1: 네, 네.
2: 아, 대구도 좀 표차가 준 것 같네요.
0: 아, 대구도 줄고
1: 있는
0: 줄고 있죠.
1: 줄고 있죠.
2: 네. 지금 김부겸 후보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긴 한데요. 네. 개표율이 40.88인데, 49.97, 추경호 48.98입니다.
1: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방송 빼더라도 계속. 이제 계속해서 그 결과를 결과가 뒤집어졌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5: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새벽 1시에 시작할 걸 그랬어. 그래도 새벽 3시쯤에 끝냈어야 돼. 우리 청취자분들 외로워서 어떡해요.
0: 네. 네. 지금

0: 이만 기자님이 남아서 아. 3시까지.
1: 그러면은 유튜브만도 켜놓고 아, 네. 밖에 휴게실이 있거든요.
0: 거기서 1인 방송으로. 이 지금 8,000분이 가실 곳이 네. 없어요. 아,
2: 네. 네. 어쨌든 네 군데가 경합이죠. 마지막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대구와 경남이 마지막까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보선에서는 역시 평택과 부산 북구가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부산 북구가 저는 엎치락뒤치락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추세를 보면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결과가 뒤바뀌면 굉장히 허무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개표 시작하고 나서 계속 화정 후보가 네. 1위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3: 경남지사는 점점 더 표차가 벌어지네요. 강화주 후보가 52.03%. 네.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47.96% 3만 4,400표 차.
4: 아, 경남은 좀 점점 어려워지는 네네. 상황으로 이제 김경수 후보 측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에도 개표율이 올라갔습니다. 36%인데 네. 유희동 후보가 좀 더 올라갔어요. 32.19%로 네. 1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용남 후보가 30.58, 조국 후보가 29.10입니다.
2: 네. 평택은 제가 볼 때 근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 개표하면 깔 때까지 지금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디를 먼저 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 엎치락뒤치락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3: 네네. 자,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이제 마지막 찬스가 될 것 같은데.
5: 찬스요. 네. 예. 네. 네.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 알려주셔가지고 한 군데 더 짚어드리면 지금 안동시장이요.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가 50.27%,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가 49.72%, 335표 차로 권기창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2: 막판에 이제 조직표가 국민의힘 조직표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안동 같은 쪽도 사실 이렇게까지 개표가 치열했던 적이 거의 없죠. 없었을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고 이제 다 당선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좀 네. 짚어봐야 되는 대목들이
3: 잘 짚어주셨어요. 아까 네. 정상근 기자님께서 네. 네. 네. 김한에게 나를 보낸다. 완이만 3시까지라고 네.
2: 제가 남는 게 무슨 뭐 제가 남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가 남으면 이 앞에 다 남아야 돼요 지금. 저분들도 다 가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4: 갑자기 인질극이 되어버리세요. 인질극입니다. 이거 혼자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네. 유튜브 네. 시절은.
6: 아니 또 네. 오늘 저기 김한 기자님 좋은 날 아니십니까?
4: 왜요?
6: 오늘 상 받으러 가지 않으세요?
2: 네 오늘 상 받으러 간다.
4: 그날이네. 무슨 상이요? 이달의 기자상.
2: 이달의 기자상.
4: 네, 한동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이라고.
3: 영예로운 상이죠. 왜 주는 겁니까?
4: 기사를 잘 써서.
2: 그런 질문 같은데. 개그맨인데 왜 그런 거예요?
3: 무슨 기사예요? 무슨 기사?
2: 휴게소 약탈자들 아직 네. 고속도로 약탈자들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4: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의 약탈자들.
3: 그게 우리 또 김한 기자님의
2: 저희 팀에서 이제 쓴 기사인데 저희 그게 이제 이달의 기자상을 받게 돼서 네 오늘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네. 네
0: 그날. 오늘 남으셔가지고 수상 소감도 말씀하시고, 네. 개표도 이제 중계해 주시고.
3: 네. 네. 바질님이, 예, 윤혜 씨 피곤해 보인다.
0: 네. 진짜요? 네. 아니면 괜찮습니다.
3: 저분은 1시부터 하자는 분이에요. 네.
0: 지금부터가 시작이잖아요.
2: 시작입니다. 네. 네.
7: 좀 끝내면 안 돼요.
0: 근데 뭔가 출구조사랑은 결과가 다른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아직
3: 우리가 총선
0: 여러...
3: 때도 출구조사하고 이게 네. 바뀌는 그런 맞아요. 상황들이 이제 새벽에 연출이 됐잖아요.
0: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자겠네. 네.
2: 부산 북구가 지금 66.63으로 올라갔는데 네. 표차가 1,300표 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네. 이제부터
0: 시작이요?
2: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 한동훈 캠프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네. 하네요. 전해진 바에 네. 따르면. 네. 네.
2: 남은 대구도 지금 네. 900표 차까지 좋겠습니다. 대구도 이제 시작이다. 저희가 신나게 지금 뭐 판세 분석을 했지만 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다.
4: 마지막에 다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마지막에 이제 내일 아침 뉴스가 또 완전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6: 정반대일
3: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2: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어쨌든 마지노선이 대구 경남 두 개인 거고 전 광역단위에서는 네. 그리고 부산 북구를 아직 모르는 거고 평택을 아직 모르는 거고.
6: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네. 이게 너무 처음에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이게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통상적인 경우로 생각했을 때 네. 경남 그러니까 영남권 다 잃고 나머지 민주당이 다 이긴다고 이겨도. 치면 하지만 민주당이 원래 앞서한 보통 네.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워낙 이번에 대구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영남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있으니까 네. 그 아쉬움이 커서 이게 그렇죠. 안 되나 이런 네. 거지. 네. 뭐 민주당이 대단히 뭐 졌다 뭐 잘못했다 또 이런 네.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구분해서 평가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7: 그 대구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예, 김부겸 후보 측에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면 그 김부겸 후보가 동구와 수성구에서 지금 득표율이 높은데 요 두 네. 지역이 개표율이 지금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네. 추경 후보가 많이 개 투표를 했던 지역들은 거의 개표가 좀 마무리되는 좀 그런 시점.

0: 같습니다.
1: 근데 많이 쫓아오긴
2: 많이 쫓아오긴 했네요.
1: 했네요.
2: 네. 900표 때면 광역단위에서 900표 때는 사실 별로 야, 없어요.
1: 거의. 그러게요.
2: 거의, 예, 거의 뭐 없는 거라고 봐야죠.
3: 그러니까 네. 아마 이 추세면은 이제 추경호 후보가 역전을 했다가 나중에 또 김부겸 후보 쪽이 까이면 다시 또 재역전하는 뭔가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4: 네. 네. 지금은 400표 차가 안 나네요. 아. 네.
2: 박민식 후보가 부산 북구는 지금 14%를 넘겼거든요. 그럼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15를 넘기냐 안
5: 그렇죠.
2: 넘기냐.
5: 굉장히 중요하죠.
2: 굉장히 중요해요.
5: 15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6: 그러면 그, 그쪽 부산, 북구갑에 네. 이제 보수 텃밭
2: 네, 어디가 있었잖아요. 개표가 이제 네. 네, 그쪽에서 주로 지금 개표함이 네. 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6: 울트라 슈퍼님이 아. 김은지 기자님도 지치지 마시고
1: 아, 네. 네,
6: 우리 오윤혜님 지치지 마세요. 아나운서님도 네. 기운 내세요 그랬는데 네.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아,
1: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네.
0: 감사합니다. 아. 네. 기운이 납니다.
6: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1: 아, 저는 그거 궁금해요. 평택에 약간 보수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구의 투표함이 얼만큼 열어졌는지. 개표가
2: 팽성 쪽이죠. 그러니까 김유동 후보의
1: 네,
2: 텃밭이 그리고 이제
1: 곳이.
2: 그 고덕 쪽이 이제 2030 그다음에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네. 대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쪽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평택항을 중심으로 동네 이름이 생각나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전통적인 뭐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좀 제조업 단지들 뭐 네. 이런 게 있는 지역 세 개 권역으로 나누더라고요.
1: 근데 네.
2: 유동 후보 어쨌든 팽성과 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좀 텃밭을 갖고 있다. 그런 이제 분석이었는데.
1: 네.
2: 근데 거기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잘 표집이 안 돼갖고, 여론조사도 뭐 하다가 중단하고 했었는데.
1: 개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2: 네, 지금 이제 유동 후보가 네. 어쨌든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6: 뭐 개표율이 어떻게
1: 개표율이
6: 되는지.
1: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되고요.
2: 아, 시간이 제가 벌고 있는 네. 개표율을 찾았다.
6: 2분밖에 안 남았네. 2분밖에 안 남았네.
7: 개표율 48.81이고요.
2: 네.
7: 지금 유동 후보 1위입니다. 32.14, 네. 김용남 30.03, 조국 29.53입니다.
2: 아, 여기도 유동 후보가 조금 벌려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6: 네, 2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김한 기자님?
2: 저희가 3시간 넘게 아니 6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7시간 가까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왔던 바람들이 내일 새벽에 맺어지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1: 오늘 새벽.
2: 아, 오늘 새벽에.
6: 네. 아, 클로징 좋아요. 네. 많이 준비했나 봐요. 네. 박우신 기자님.
3: 아, 저는 오늘 얘기가 좀 안 나왔는데 교육감 선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 네.
3: 네. 교육감 선거 이번에 뭐 대충 보면은 판세가 이제 12대4로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이대로 교육감 선거하는 게 맞는지 네. 이제 단일화도 깨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 권력 다툼식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 유권자들이 정보도 잘 안 가는데
6: 네.
3: 교육감 선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 유은혜 씨.
1: 내일 부정선거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좀 해결돼가지고 많은 유권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생겼습니다.
6: 네. 장상욱 기자님.
4: 저도 오윤혜 씨. 같이 좀 선관위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6: 네. 네. 김은정 기자님.
7: 네. 아, 내일 아침에 좋은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TBS와 한겨레, 한겨레와 TBS가 함께하는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26 시민의 선택 시선. 많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1: 네.
6: 뜻깊은 개표 방송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TBS가 좀 달라지겠죠?
2: 네. TBS 이번 선거 결과가 그리고 이제 TBS가 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대한 어떤 의지와 염원으로 버텨오신 분들 노동자분들 계신데 꼭 서울시장 선거가 좋은 결과로 맺어져서
1: 네.
2: TBS가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저도 이 스튜디오에 가운데 말고 저쪽에 앉는 방송을
1: 저는 가운데 앉기를 원합니다. 사랑 받고요.
2: 네. 꼭 빠른 시간 안에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1: 너무 응원합니다.
6: 자, 여러분 이제 모두 함께
2: 네. 네,
6: 인사해도 김혜지 아나운서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6: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8: TBS 캠페인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휴 더워.
6: 더워.
5: 아유, 왜 더우냐.
6: 너무
5: 덥네.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0: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차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영분기점 부근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시흥부터 2km 구간 정체고 이전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 습도는 71%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0: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 반포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남 쪽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고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막힙니다.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북용인분기점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와 3차로가 통제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찌분기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목간부터 5km 구간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남양요금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요금소 앞두고 정체고요. 이후로는 서안한 분기점에서 송파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안산 부근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뒤로 곤자요금소부터 3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마성터널에서 용인휴게소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선아들목 부근 하위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청담 성수가양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거북이 걸음이라는 말이 있죠. 남들보다 유독 느리고 굼뜨게 걷는 걸 빗댄 말인데요. 매사에 느릿느릿한 사람을 보면 흔히 아우 저 느린 보 거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땅 위에서 그렇게 답답하던 거북이도 자기 세상인 물속에 들어가면 태가 확 달라지죠. 그 무거운 등딱지를 메고도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아주 빠르고 유유히 물살을 가르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어딘가엔 분명 그 사람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람만의 바다를 보지 못했을 뿐인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무거운 등딱지를 이고 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